0: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황에 따라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다가 취소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39km 해역에서 오늘 오전 7시 59분쯤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2.50도, 동경 130.5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9도, 광주 38도, 부산 37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9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남성시대 가족들 간밤에는 좀 주무셨습니까? 열대야가 지역에 따라 20일, 30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오를 한다고 해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호흡을 가다듬고 더위를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40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지역이 많습니다.
1: 네, 어제와 오늘 프로야구 경기도 다 취소됐습니다. 근데 뭐 일터가 가장 걱정이죠. 포장된 인도를 잠시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손이 댈 것 같은 철근을 다뤄야 하고 뭐 계속 움직이며 서서 일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더위에 노출된 채 오래 서서 움직이면 몸이 붓고 근육이 떨리는 열부종이나 열경련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산업 현장에서 강조하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은 물, 그늘, 휴식이래요. 이때 그늘은 냉방장치가 있는 휴식 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랍니다. 오늘도 물, 그늘, 휴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꼭 기억해야겠어요. 물, 그늘, 휴식. 올해 온열 질환자는 지금까지 2,400여 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800여 명이 그러니까 3명

0: 4명 중에 한 명이 65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께서는 청년 못지않게 건강하시더라도 더위를 무조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더위는 재난급 폭염이라는 점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수글로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스암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3: 으라차차차!
4: 예.
3: 자, 온몸 기지개 켜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나니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몸을 풀겠습니다. 우선 심호흡이 중요합니다.
4: 네.
3: 내 생각보다 더 길게 깊이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충분히 뱉으세요. 6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몸에 힘을 쭉 빼시고요. 내가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나? 아, 가슴이 답답하진 않나? 체크하시면서 어깨도 좀 으쓱으쓱 하시고요.
4: 예.
3: 손목도 좀 털어주시고. 짤랑짤랑짤랑짤랑 털어보세요.
4: 짤랑짤랑짤랑짤랑 으쓱.
3: 으쓱. 이거요. 이것도 짤랑짤랑.
4: 네.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도 건강 챙기기, 또 물 마시기도 좋대요. 물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다더라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수다 좋죠. 남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실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채팅창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자, 시원한 수박 주스 오늘도 1, 2부에 문자와 미니가 소개된 분들께 휴대폰 쿠폰으로 보내드리고요.
4: 네.
3: 그리고 책 선물도 나누겠습니다. 이근후의 필사 노트, 아버지 당신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오늘도 10권 준비했어요. 인생을 무엇보다 재미나게 살라고 조언하는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님의 글인데 그 아드님이신 천문학자 이명현 님이 엮어주셨습니다.
4: 이명현 천문학자는요, 8월 한 달 동안 일요일에 여성 살롱, 살롱지기를 맡아서 우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시죠. 책에서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하고 눈이 오면 시린 어깨를 더 움츠리며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아끼듯 단순하게 삶이 주는 여유는 그런 것이다.
3: 네, 그렇죠. 비가 오면 뭐 어쨌든 막을 수 있는 건 맞고.
4: 네,
3: 네, 그렇죠.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을 아끼듯이 살면 좀 남에 대해서도

0: 여유가 있어질 테고
1: 그렇죠.
0: 야박하지 않게 살 수 있죠. 내가 나를 위하듯이 저 사람도 다 귀한 사람이니까 내가 대단하듯이 저 사람도 대단한 한 사람이다. 이렇게.
1: 그리고 인생 너무 어렵게 꼬지 말고 비 오면 우산 쓰는
0: 맞아.
1: 것처럼 예, 단순하게 그렇게 풀어가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나 미니로 알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는 샵8001 샵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1: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김종범님이십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40주년을 맞은 71세의 4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입니다. 아들, 딸, 남매를 길러 결혼시켜 보내고 나서 같은 도시 춘천에서 살다 보니 친손주 남매와 외손주 남매 네 녀석이 태어났고 유치원 마칠 때까지 아내와 같이 이른바 황혼 육아를 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다니던 중 방학 때 도 산하기관인 문화재단 같은 곳에 아르바이트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잘 봤는지 부름을 받아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 직장에서 먼저 입사한 선배 여성을 만나 사귀고 사내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며느리는 뜻한 바 있어 사표를 내고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며 취득한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어린이용 수제 이유식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이유식을 만들다가 양을 넉넉히 해서 이웃집과 친구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주변에서 좋다고 아예 가게를 내라는 권유를 받았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맞벌이 부부와 그 아이들을 생각하여 가게를 열었대요. 매일매일 좋은 재료를 찾아 발로 뛰며 구입하여 청결하게 씻고 다듬어 오전에 조리해서 오후에 배송하는 말 그대로 아기 엄마가 아이들 성장과 건강을 위해 만드는 이유식과 반찬 전문점입니다. 이유식도 아이들 성장기에 맞춰 초기, 중기, 후기식으로 구분하고 월, 수, 금요일에는 이유식을 조리하여 배달하고 화, 목요일에는 유아용 반찬을 만들어 배송합니다. 아무쪼록 아이 엄마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어린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는 정 깊은 이웃 가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정년퇴직 후 잠깐 배달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친정집 건물 1층을 빌려 조리대를 포함한 주방을 설치해서 가게를 열고 나니 안사돈께서 며느리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종일 손에 물마를 새 없이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꾸는 200여 평의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키워낸 몇 가지 농작물도 이유식 재료로 갖다 주는데 가게에 가보면 안사돈께서 항시 며느리와 같이 일하시는 모습을 뵙게 됩니다. 반갑게 인사는 주고받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간 죄송한 게 아닙니다. 출가한 딸이 남매를 낳은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들어와 한 건물 2, 3층에 살면서 1층에 가게를 차리고 보니 친정엄마께서는 아니 도울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뵐 때마다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요즘은 인구 변화로 신생아 수가 줄어가는 현실이라 매출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듯합니다. 거기에 남매의 학원비나 교습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희는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보내며 도와주려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가게 문을 연 때가 5년 전인 2021년 3월 8일인데 개업 기념으로 축하 화분과 함께 짧은 글을 작성해서 큼직한 흰 종이에 써서 전해주었더니 이 시아버지의 기원문을 주방 벽에 커다랗게 붙여두었더군요. 제가 쓴 글은 이렇습니다. 만마찬 열리는 날. 대학에서 전공한 식품영양학, 두 아이 엄마인 조리사, 영양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르고 뽑아내어 곰솥에서 고안해낸 유기농 수제 이유식. 정성스럽게 다듬고 잘게 부수어 새파랗게 타오르는 불꽃 위에서 따끈하게

꺾어가는 엄마 손 맘마. 고소한 향내로 귀염둥이 입맛 도두리. 요리 맘, 조리 찬. 춘천 어린아이들 식탁으로 퍼나르리. 멀리 널리 입소문 나리.

0: 아니 200평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텃밭을
1: 또 가꾸시는 것도 보통 일 아니실 텐데요.
0: 아, 유기농으로 키워낸 걸로 예. 이유식 재료를 이제 며느님한테 갖다 주시네.
1: 최고네요.
0: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것도. 네.
1: 시아버지는 이렇게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네. 키워주시고
0: 안 싸둔 마님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그 집터 1층에 딸이 들어와서 또 영양식 아기 이유식 만든다고 했으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으시겠죠.
1: 아유, 갈 때마다 뱀은 그냥 항상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0: 네.
1: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집안 가업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예,
1: 양가 어르신이 전부 함께 하고 계셔요.
0: 네, 네.
1: 아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특히 아이 갓난아기 시절의 이유식
0: 중요하죠. 세상 중요하죠.
1: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0: 네.
1: 저희 집도 애들 어렸을 때 제 아내가 그냥 꼼꼼하게 그거를 다 이렇게
0: 소독하고
1: 채소나 뭐 이런 걸 해서
0: 네.
1: 일일이 조금씩 소분해서 담아뒀다가 결국 냉장고 열어보면 그냥 애들 이유식밖에 없어요.
0: 아 소독은 안 하겠구나. 젖병이 아니니까 그죠?
1: 네네.
0: 네.
1: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게 먹을 수 있게 갈아야 애들이 오물오물오물오물 이렇게 먹으면서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그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저기
0: 그러니까
1: 소중하게
0: 내 논밭에 물 들어가는 것
1: 그러니까.
0: 내 아이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것 최고라잖아요.
1: 네. 근데 우리 김종범님 그 며느리분이 하시는 건 정말 뭐 유기농에다가 이렇게
0: 네.
1: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성껏 만드시니
0: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다 진짜.
1: 3332님이요. 야 전국 방송으로 광고를 제대로 해주셨네요.
0: 그러시네요. 네.
1: 진짜 우리 김종범님이 어떻게 보면 홍보 이사십니다.
0: 그러십니다.
1: 네. 네. 네.
0: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죠. 당당이 분이 주셨네요. 우리는 25년 된 재혼 가정이다. 지나온 25년의 세월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눈을 감으면 빛바랜 사진첩의 첫 페이지처럼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내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나는 두 딸의 손을 잡고 하나의 지붕 아래로 모였던 날. 서로 다른 흙에서 자란 네 그루의 작은 나무들이 한 울타리 안에 섞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시작이 벌써 25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다. 솔직히 지금 와서 고백하건대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부모라는 이름이 처음도 아니련만 여섯 식구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은 우리 부부의 어깨는 늘 무거웠다. 혹여나 내 아이에게 쏠린 사랑이 다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조심성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아이들은 기적처럼 서로를 품어주고 아껴주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세상의 얄팍한 편견의 잣대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춘기의 거친 파도를 함께 넘으며 신압으로 진정한 남매로 거듭나아갔다. 25년 세월을 묵묵히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버텨준 사람은 나의 아내다. 내 중 누구 하나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밤낮으로 가슴을 졸이며 자신의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어 아이들의 밑거름이 되어준 사람. 아내의 헌신과 눈물겨운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 든든한 울타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아이, 네 아이 구별과 차별 없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로 품어 안아준 아내의 넓은 가슴이 있었기에 나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 노릇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키워온 네 그루의 나무가 어느새 웅장한 청춘이 되고 모두가 바르게 성장해 제 몫을 다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품 안에 새 갔던 두 딸은 어느덧 예쁜 가정을 꾸려 둥지를 떠났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숙제를 다한 듯 벅찬 보람을 느낀다. 얼마 후면 나의 환갑이다. 조촐하게 우리 가족끼리 식사나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이들이 양가 형제들을 모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다. 나와 아내는 형제자매들이 많아 모두 모이면 30명 정도 된다. 아이들의 과한 지출이 걱정이긴 하지만 평생 한 번이기에 눈 딱 감고 즐기기로 했다. 파티가 끝나면 리마인드

0: 웨딩 촬영까지 예약을 해놨다니 그저 과분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얘들아 사랑하고 고맙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아가자꾸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내, 당신에게 마음을 전해봅니다. 25년 전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노라 약속했던 당신의 손을 잡은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당신의 얼굴에 늘어간 주름을 미처 살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제 아이들 모두 훌륭하게 자라 저마다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으니 남은 인생은 오롯이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절절한 사랑과 헌신, 남은 세월 동안 내가 배로 갚으며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다고 고군분투 중이신데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말고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빛입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1: 와, 25년 된 재혼 가정이다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0: 네.
1: 이제는 원가족이죠. 네.
0: 예.
1: 두 분이 정말 사랑으로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주시니
0: 그렇죠.
1: 예.
0: 아이들도 다 무탈하게
1: 너무나 행복한 가정으로
0: 그러게.
1: 또 결혼해서 또 다른 예,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야, 그리고 환갑에 어머 이렇게 형제자매분들이
0: 다 모여서
1: 30분이나 되신다고 하니까
0: 대단하죠.
1: 얼마나 화목한 가족이십니까. 그걸 또 우리 아이들이
0: 네.
1: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이제 다 성인이지만 네 이렇게 커서 또 잘 준비를 해주고 정말 뿌듯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신혼이시네요. 그죠?
0: 그러시네요.
1: 네. 네. 두 분이서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니
0: 그렇게
1: 앞으로도 네, 멋진 인생 함께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0: 시험 잘 통과하시기 바라고요.
1: 네, 네. 아내분 사회복지사 가족. 자격증.
0: 그렇죠.
1: 어쨌든
0: 첫 번째 편지나 이 두 번째 편지나 가족이 힘이라는 걸 절절히 느끼게 되는 사연이잖아요.
1: 그러네요. 정말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왠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가족하면 이 든든하고
0: 그렇죠. 예,
1: 끈끈한 게 느껴지는 것이
0: 네.
1: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도 준비했어요.
0: 좋아요.
1: 예, 불독맨션의 좋아요.
0: 네, 좋아요.
1: 알고 말씀하신 거죠?
0: 아니요, 그냥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예, 좋아요.
0: 좋아요.
1: 불독맨션 노래입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남성시대의 창으로 내다보니 요즘 우리 형수님들과 제수씨들 수시로 코를 킁킁거리십니다. 사춘기 아들이 벗어놓은 티셔츠, 아 남편이 벗어놓은, 아 냄새가 나죠. 씻고 나서 닦고는 의자에 걸어둔 수건에서도 컴컴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환기를 자주 하지 않으니까 방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오늘은 요즘 집안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서 나는 땀 냄새에 주목해보겠습니다. 그 냄새에 사실 사춘기 아들이나 남편, 옆자리 청년이나 아저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냄새입니다. 그 냄새 세균과 곰팡이가 만든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세균과 곰팡이는 기온이 높고 습한 곳에 생깁니다. 세균도 우리처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얻으려고 하겠죠. 그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 땀과 살비듬이랍니다. 세균이 땀과 피지, 각질 같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여름철 불쾌한 냄새라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덜 마른 빨래나 하수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여기 속합니다. 물론 겨드랑이나 발처럼 체온이 높고 습한 곳에서는 세균이 더 활발하게 번식하니까 냄새도 심해지지만 그 역시 우리 남성시대 가족과는 관련 없습니다. 세균이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일 뿐입니다. 에어컨에서도 비슷한 냄새 날 때 있다고요? 물론이죠. 내부에 맺힌 물방울이 잘 마르지 않은

면 그 안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열심히 일한 냄새인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런 불쾌한 냄새는 세균과 곰팡이 책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는가 궁금해집니다. 그건 인류의 조상님들 책임이라네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세균이 부패할 때 나오는 물질이 위험하다고 학습해왔는데 그 냄새와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 우리의 예민한 콧구멍 속 빈 공간인 비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후각 수용체 세포가 불쾌한 냄새를 포착하거든요. 티셔츠에서 나는 땀 냄새, 지하철이나 버스 옆자리 이웃의 쾌쾌한 냄새는 세균과 곰팡이가 전해주는 여름에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남자의 냄새라고 강조하면서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하지만 오늘 코가 조금 막힌 김일중입니다.

0: 사람 냄새 정인과 계리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1: 좋네요. 네.
0: 네. 사람 냄새 하니까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 살 냄새 진짜 좋아했는데.
1: 그러죠. 애기들은 예. 어렸을 땐 다 엄마 옷 벗어놓은 거 이렇게.

0: 하면서 아 잠자고.
1: 맞아요.
0: 그러잖아요. 네. 네.
1: 근데 반대로 또 아빠 냄새를 좋아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긴 한데.
0: 아빠들이 듣는 아빠들이 섭섭하겠어요. 이주현님, 16개월 우리 아기가 흘리는 송글송글 땀은 귀엽고 냄새도 좋아요. 콩콩콩 뛰어다녀서 얼굴은 빨간 사과 같고 사랑스러워요.
1: 아.
0: 아가한테서 나는 냄새는 또
1: 그래요.
0: 냄새라고 볼 수가 없죠. 진짜 달콤한.
1: 맞아요.
0: 네.
1: 때로는 약간 시큰한 뭐 이런 좀 예, 그 정말 아기들의 그 발에서 나고 손에서 나는 그 냄새들이
0: 아,
1: 있는데.
0: 네, 맞아.
1: 예, 그때는 진짜 사랑스럽죠.
0: 네.
1: 근데 지금 아, 저희 중3 아들 방은 어우, 못 들어가겠어.
0: 강아지 발바닥 냄새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하죠.
0: 고소한 냄새.
1: 아, 예, 그 꽃순내라고 하는.
0: 꽃순내 나요. 네,
1: 네. 네. 이은정님이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딸 학교 갔다 왔는데, 어휴, 발에서 청국장 냄새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빠 닮아서 발에 땀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하셨습니다.
0: 오, 발에 땀이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1: 네, 이게 또 세균 때문이
0: 하니까. 발 냄새를 피할 수 없죠. 네.
1: 네, 세균도 먹고 살라고 그러죠.
0: 걔네들도 먹고 살자고. 네. 아이고, 8353님. 땀 냄새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남편아. 아유, 자주 좀 씻자, 모두를 위해서. 어? 지하철의 옆 사람은 뭔 죄야. 좀
1: 그래요.
0: 씻는 걸 별로 즐기지 않는 분이시네.
1: 특히 이런 날은 좀 잘 씻어야죠. 예. 0622님, 우리 남편도요,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을 그냥 빨면 냄새가 나요. 꼭 그 과탄산소다? 오, 이걸 넣고 빨아야 해요. 하셨습니다. 요즘에 부쩍 땀이 많이 나니까.
0: 그렇죠.
1: 그 야외에서 정말 있다가 보면 왜 그 소금 끼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등에.
0: 네, 소금줄.
1: 예,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우,
0: 생기죠, 하얗게.
1: 땀 많이 나.
0: 네, 그렇죠.
1: 네.
0: 그래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는 분들을 위한 빨래 팁도 참 중요한 얘기다. 그죠?
1: 과탄산수소 아 소다.
0: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과
1: 탄산소다.
0: 어, 그래요. 과산화수소는 그 소독약 아니에요?
1: 예, 예. 맞아요. 요거는 과탄산소다. 요걸 넣고 빨면은 이렇게 냄새가 좀 쫙 빠지나 봐요.
0: 아, 그래요. 정확한 명칭을 좀 알면 좋겠다.
1: 네.
0: 자, 이어지는 사연은 어머나 이분 참 필체 또.
1: 네.
0: 저는 이분이 어디서든
1: 편지지에
0: 이 편지 대행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어, 글씨가.
0: 네네네. 그런 네. 글씨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군대에서.
1: 야, 굵직굵직하니 힘이 느껴지는 그런 필체십니다.
0: 허태감님. 네. 울산에 사시는 분. 남성시대를 애청하시는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77년 당당히 해군에 지원 입대하여 35개월간 복무를 마친 후 멋진 수병으로 제대한 예비역 노병 허태감입니다. 이렇게 펜을 든 것은 다름 아닌 제가 군 생활 중 경험한 펜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복무한 부대는 진해에 있는 신병을 교육하는 해군 교육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취인이 국군 장병 아저씨께 라고 적힌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에 살고 있는 여고생 전영희, 이건 가명입니다. 전영희라는 이름의 학생으로부터 한 통의 위문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겉봉투 주소지에 예쁘게 쓰여진 필체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글솜씨는 더 놀라웠습니다. 뛰어난 문장력은 물론이고 잉크를 찍어가며 정성껏 써내려간 펜 글씨는 그야말로 명필이었어요. 간간이 적어보낸 한문 문장 또한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영희가 문학적으로 표현한 글귀들은 저희 내무반에서 표준 참고서가 될 정도였습니다. 선임과 후임 수병들이 서로 베껴서 여자친구에게 편지로 보내기도 했고
1: 써먹었구나.
0: 저희 군생활에 큰 힘과 위로와 활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군생활과 학교생활, 영희가 사는 강화도 교동의 특산물 화문석 얘기와 좋아하는 과일 얘기. 영희는 새콤한 밀감을 좋아한다고 했으며 저는 사각사각한 사과를 좋아한다는 얘기 등을 나누며 비록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언젠가 함께 사과와 밀감을 먹는 날을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도 나눴어요. 그러면서 영희 학생의 외모는 어떨까?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예쁘고 청순하리라 짐작도 해봤습니다.

0: 봤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영희가 자신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강화도 만이산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1: 야.
0: 제가 미남은 아니지만 멋진 세라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간 편지 속에서 사연들은 조금씩 핑크빛으로 물들어갔고 우리는 국군 장병 아저씨와 학생에서 오빠와 귀엽고 예쁜 동생으로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만나보고픈 마음도 컸으나 제가 군 복무 중인 진해에서 영희가 사는 강화도 교동은 마치 우주 끝만큼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교동은 민통선 지역이라 제가 서울로 가서 배를 타고 간다 해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이후라면 모를까 휴가에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우린 편지로만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영희의 친구라는 학생으로부터 펜팔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내용인즉 영희가 육군 부사관과도 펜팔을 하며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이것도 뭔가요?
0: 쉽게 말해 양다리였던 셈이지요. 이 친구는 그 친구는 이쯤에서 편지를 끝내는 것이 좋겠다 하며 조언했습니다. 친구일까? 정말 누가 또 이런 걸 일러 바쳤을까?
1: 그러게요.
0: 사실 저는 입대 전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아픔이 있었던 터라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두렵기도 했고 그런 아픔을 이겨낼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사랑이 깊어지기 전에 편지와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영희 동생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남기고 모든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지요. 그리고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5월 고향이 이북인 처가에서 조상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해서 참석했는데 그 장소가 강화도 교동면 고구리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처남의 지인이 사는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저는 군복무 시절이 떠올라 영희에 대해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마을이 전씨 집성촌이라던데 혹시 영희라는 사람 아셔요? 그러자 할머니가 해주신 대답의 순간 제 등줄기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1: 지금 자네가 앉아있는 이 집이 전영희네 집이야.
0: 이럴 수가. 저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영희를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으시길래 군 복무할 때 위문 편지를 보내준 학생이었다고 얼버무렸죠.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영희의 부모님은 그 집에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영희는 결혼해서 인천 어딘가에 살게 되면서 처남 지인이 5년 전에 그 집을 구입해 이사 왔다 하더라고요. 저의 추억 속 문학 소녀. 영희 학생이 문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의 글솜씨로 미루어 짐작컨대 혹시나 이 편지를 듣는다면 여성시대 앞으로 답장을 보내주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1: 이야,
0: 이런 인연이 세상에 가명이죠. 전영희 씨가 가명인데
1: 네.
0: 세상에 이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 세상에
1: 그러게요. 이게
0: 40년이 넘는 세월이 넘는 흐른 세월이죠. 지금.
1: 근데 저는 아직도 의문인 것이 어쨌든 그 전영희라는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누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
1: 영희의 친구라면서? 학생이라는데 친구가 굳이 왜
0: 네. 이렇게 일러 바쳤지?
1: 당당이님께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0: 영희가 육군 부사관과도 펜팔하며 만나고 있다? 만나고 있다는 내용.
1: 예, 내 친구 지금 양다리 중이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0: 이거는 친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혹시나 글쎄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
1: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좀 상실감에 실망감에 그래 잘 지내요라고 끝마치신 게.
0: 그건 마땅하지. 그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어.
1: 그러니까요.
0: 어우, 전 씨는 맞는 성이래요. 전 씨 집성촌이라 그러잖아요. 고구리가.
1: 네.
0: 그러니까 전 씨는 맞고 성함은 이제 가명인데 네. 이름은 가명인데 어, 본인이 들으면 자기 얘기인지 아시겠죠?
1: 그러게요.
0: 김희숙님, 어머, 전국의 영희들.
1: 귀 쫑긋하겠어요.
0: 그래요.
1: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영희는 가명.
0: 영희는 가명이에요. 네.
1: 네네. 3467님이 펜팔에도 양다리가 있다니 놀라운 펜팔의 세계.
0: 그러네.
1: 해주셨습니다.
0: 놀랍네.
1: 진짜 아닌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0: 확실한 건 아니죠.
1: 뭐, 뭐 네. 친구라는 그 학생이 그냥
0: 그,
1: 보내준
0: 그 건데. 이상한 학생이야. 누군지 모르지만.
1: 정은경님.
0: 세상은 넓고도 좁다는 걸 느끼는 사연입니다.
1: 그러게요.
0: 만약 이 사연을 영희 씨가 전시성을 가진 그분이 듣고 계시다면 답장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
1: 저희 여성시대요.
0: 네네네. 네네. 그러면 또 얼마나
1: 맞아. 아, 그리고 얼마나 문학 소녀였으면 야, 그 많은 군인 아저씨들이
0: 네.
1: 그 편지를 보면서
0: 베꼈었어.
1: 너무 좋은데 이 표현이 나도 써야지. 야, 지침서가 될 정도니까 진짜 엄청난 문학 소녀였던 것 같아요.
0: 이거 읽었어요? 3467님?
1: 네네.
0: 네네. 아 진짜 펜팔에도 양다리가 있다. 삼각 펜팔. 야, 참 희한하다.
1: 자, 가명으로 영희 씨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좀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네.
1: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9: 제초제는 타타타.
10: 한얼 사이언스.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엑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종범님께는 홈카페 꾸러미, 그리고 두 번째 사연 재혼가정 얘기를 적어오신 분과 허태감님께는 굿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허태감님의 그 마지막 편지 사연.
2: 펜팔.
1: 네, 이 펜팔 양다리 사건에 대한 추측이 계속 네.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1: 네, 4686님이 혹시 영희 씨가 친구한테 부탁한 거 아닐까요? 좀 끊어달라고.
2: 야, 어? 그래도 어. 하필이면 왜 양다리라고. 그건 네, 좀 그러니까. 웃긴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사진을 주고받은 후에.
1: 설마요.
2: 네.
1: 예, 8489님은 양다리 남자 그 부사관이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2: 아니, 어떻게 주소를 알아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어.
1: 그런가요?
2: 5527님이 영희 어머님.
1: 아.
2: 아니, 어머니가 답장을 그렇게 써서 애 마음이 자꾸 쏠리는 것 같으니까 끊는다 해도.
1: 네.
2: 양다리라고는 안 했을 거야. 어머니라면 아이 애가
1: 그치.
2: 이제 입시도 남겨두고 있고 공부를 해야 하니까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차라리
2: 뭐 이렇게 말씀하지. 했다든지
1: 굳이 내 딸을 양다리
2: 양다리라는 게 좀 수상한 거죠. 부모님이 쓴 편지 아니고
1: 네.
2: 육군 그 아저씨 물론 아니고
1: 그리고 또 4809님이 아유 문예부장이었던 글을 참 잘 썼던 나는 문어다리도 아닌데 7-8명씩 사방다리였음을 고백합니다.
2: 야 너무하다. 아무리 심심해도
1: 진짜
2: 7-8개씩 딱 걸쳐놓고 사람마다 그 답장을 쓰는 패턴을 또 이렇게 즐기면서
1: 네, 펜팔의 세계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당시에.
2: 아, 이게 사짜다 약간 좀.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1: 네네. 아니, 그리고 우리 사연 주신 분도 그때 감정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요 이런 또 그냥 젊은 시절에
2: 아니, 그럼 예. 궁금하니까 기억 속에 남아있고 하필이면 고길이었다는 거잖아요.
1: 네.
2: 네?
1: 그래서 그냥 지금의 안부가 궁금하신 거죠. 근데 전 그 와중에 우리 허지훈님의 미니 글이 너무 웃긴 거죠. 왜 그 집성촌 찾아가서 웬 할머니에게 혹시 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허지훈님이 할머니가 제가 영이에요.
2: 어머!
1: 할 줄 알았다고.
2: 아, 그렇지. 학사. 연세가.
1: 오빠, 제가 영이에요.
2: 아,
1: 이랬어도 정말.
2: 당장 오빠 소리가 나올 정도로 외모가 그렇게
1: 당황했겠다.
2: 변함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고. 어쨌든
1: 네.
2: 연애 스토리, 남의 얘기만큼 재밌는 건 없어.
1: 맞아요, 맞아요.
2: 펜팔로 짝꿍 만났다는 분들도 또 있으셔요.
1: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사연 주세요. 예, 연애 스토리.
2: 옛날 얘기인데 진짜.
1: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옛날 얘기지만 재밌어요.
1: 맞아요. 예. 자, 3, 4부엔 여자는 모른다. 아, 진짜 영희는 모른다. 왜 그랬을까? 저희 보이는 라디오도 하겠습니다. 벵갈 호랑이 백이성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5: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0: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어제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 출발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119.51포인트, 1.81% 내린 6,478로 개장해 장 초반 6,4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6%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 넘게 하락한 15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했던 코스닥은 어제보다 2.15포인트, 0.27% 내린 797.44로 개장해 현재 79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 조기현 변호사와 하상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 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3명씩 촉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도이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부부장 검사를 오늘 소환하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부장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서 검사를 상대로 2024년 10월 검찰의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 뒤 수사 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아파트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가 터지면서

0: 520여 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15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아파트 12개동, 980여 세대에서도 변압기 파손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9도, 광주 38도, 부산 37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2.4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요즘 도심지의 횡단보도에서 그늘막을 접할 수 있죠.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 지자체 측이 파라솔을 설치하는 건데요. 기왕이면 인공물 대신 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가 자연 그늘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선 근처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들이우는 건데요. 열기를 식히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혹시 모를 차량 돌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죠.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자연 그늘막,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섬입니다.
9: 아우, 저도 이런 고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8: 오, 어떤 고모인데요? 오늘 사삼 제가 모시겠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애청자입니다. 고모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 시누이가 생각이 났는데요. 친정 엄마 같은 시누이예요. 애들에게는 고모가 되는데 첫아이 아기 때, 100일 때부터 고모의 등에 많이 엎여서 자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20년이 됐는데 김치를, 새 김치를 할 때마다 한 통씩 전해주시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시누이예요. 애들의 입장에서는 고모인데 이모보다도 더 친한 그런 고모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8: 아, 지은 형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왜
11: 이모 얘기하면서
8: 예, 어? 이모한테 너무 고맙고 예, 그 말씀 하실래 제가
11: 잘할게요 뭐 이런 사연 있었잖아요.
8: 그때 우리 고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11: 맞죠.
8: 그랬는데 딱 보내주셨네.
11: 그러셨네. 예. 네, 오늘 음성을 남겨주신 지은 형님 이분께는 치킨 세트 보낼게요. 시누이분과 도란도란 함께 맛난 치킨 뜯으시면서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8: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당당이님께서 어머 일중씨 모아이 석상 닮았어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예, 모아이 석상 그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11: 그래요?
8: 예, 이렇게 네모나고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딱 각져가지고 우리 당당이님들의 닮은 꼴도 궁금합니다. 어릴 때 얼굴이 동그래서 별명이 동자스님이었어요. 라든지 문득 거울을 봤는데 젊을 때 우리 엄마랑 똑같더라고요.
11: 아, 네.
8: 또 뭐

0: 회를 사랑하는 부산 남자를 만나서 못 먹던 회를 이젠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렇게 평소 자주 듣는 닮은 꼴이나 학창시절 별명, 가족끼리 부르는 애칭 모두 환영입니다. 열린사섬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주시면 사연 소개된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벵갈 호랑이 백이성 씨 모시고 여자는 모른다로 돌아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미니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남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연 팀앱 대리 유니베라, 데이팩,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 롯데건설, 노무법인 폐,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이열치열 태양과 싸워 그을린 남자,
5: 열도 많고 땀도 많아 온몸이 워터파크인 남자,
4: 뜨거운 남자의 몸 불타는 열정
6: 터져버리기 전에 털어낼 거야.
5: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4: 차차차차.
6: 야,
4: 더우면 얼음 냉수로 등목할 것 같은 남자, 뱅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7: 어서
8: 안녕하세요.
7: 등목. 예.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었는데.
5: 많이 했죠.
7: 요즘에는 등목할 데가 없어요.
5: 집에 있으면 좀, 있어야 돼. 예.
7: 완전 막 엄청 차가워. 막 이거 턱이 다다다다 떨릴 정도로. 그 야외에서 또 이게 해야 돼.
5: 네. 네, 맞아요.
4: 떨리면서 등목했던.
7: 갑자기 하고 싶은데 등목.
4: 그렇죠. 그러죠. 예.
5: 야, 아침부터 이렇게 더우니.
7: 맞아요.
5: 등목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7: 맞아요. 밤에도 거의 열대야로. 20도, 30도예요. 네. 밤에도.
4: 아, 그러니까 너무 어떠세요? 네. 진짜 몸에 좀 예, 열이 네. 많으신 편이에요?
7: 열이 많죠.
4: 더위에 그럼 약하시겠네.
7: 더위에 약하죠.
4: 네.
5: 아, 그래서 추위에는
7: 추위에도 추위는 좀 약하죠.
4: 추위에도
7: 세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추위에 막 그 턱 돌아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나이 드니까 춥던데요 이제.
4: 예. 소리만 우렁차지 뭐.
5: 아니야. 살을 한꺼번에 뺀 사람들이 꼭 추위를 타더라고요.
7: 아 맞아. 오 진짜 그거는 맞아요.
5: 맞아요. 살 꼭 빼잖아요. 빼니까,
7: 와.
5: 확 갑자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살을 많이 뺐잖아요.
7: 예, 예, 예,
5: 그럼
7: 예.
5: 그런 분들이 추위 타십니다.
7: 그 이후부터는 안 돌아와요.
4: 오.
5: 이제 그래요?
7: 예, 뚱뚱해도 추워요.
4: 진짜요?
7: 예, 뚱뚱해도 추워요.
4: 시원하네.
7: 그 추운 걸 아니까 뚱뚱해도 추워요.
4: 어머.
7: 제가 어지간하면 그 추웠고 다리가 더더더 떨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4: 근데 예.
7: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을 쫙 뺐을 때는
4: 예.
7: 다리가 떨리더라고.
5: 오. 그래요?
7: 예, 그리고 살부터도 계속 떨려요.
4: 야,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진짜 한겨울에 네. 원래 네네. 코가 시릴 정도로 춥다고 그러잖아요.
7: 아, 저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4: 아, 그래요?
7: 네네.
4: 더 유독 많이 시릴 것 같은데.
7: 아, 시리진 않아요.
4: 아, 그래요?
7: 예, 예. 워낙에 지방층이 두터워서. 네, 워낙에 지방층이 두터워서.
4: 네. 코가 시려워. 예.
7: 네네.
4: 안 그래요?
7: 안 그렇습니다. 제 콧구멍 안에 열을 예. 이제 조절하는 게 이 털이 있기 때문에.
5: 하여튼 우리 앞에서 냄새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4: 네네네. 사람 냄새.
7: 아, 사람 냄새 좋죠.
4: 예, 얘기했었는데. 아 근데 사람 냄새도 냄새지만 워터밤 준비 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7: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터밤 그래. 준비를 하고 있고.
4: 예.
7: 걱정이에요.
4: 뭐,
7: 뭘 불러야 될지. 안 그래도 작가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0: 예. 될 수는 나를 빼라. 나는 퍼포먼스 위주로 하겠다.
1: 어, 퍼포먼스 위주로.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조만간 네. 저희가 늑대의 노래 그 네네. 4부 시작할 때 네. 그때 한번 우리 남성시대 워터밤으로
2: 어. 네. 아, 좀 좋습니다. 봤어요. 한 곡은 확보했어 나는.
1: 어떤 곡이요?
2: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더라고.
1: 오 지난 시간에
2: 예, 예, 예. 지난 바로 시간에 커버를 부탁했더니.
0: 네네 그때 생방 끝나고 바로 가서 했어요.
1: 이야
2: 놀라워 네. 놀라운 남성.
0: 아, 실행력이 확실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촉이 좀 있으신 것 같아. 네. 이게 조회수가 좋아요.
2: 오, 아 그러니까
0: 네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뭐.
1: 아 네. 어떤 톤으로 하셨는지 살짝만 들려주세요.
0: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1: 역을. 이야 역시 백이성 톤이다.
2: 백이성 톤이지.
0: 네네.
1: 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0: 댓글이 엄청 웃겨요. 자려고 누웠는데 소주 생각.
1: 그러니까
0: 댓글이 엄청 웃겨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1: 칼칼해. 아 너무 좋다. 자 남자들의 네. 솔직한 생각 여자들은 모르는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첫 사연부터 가볼까요?
0: 네 닉네임 남자의 숙명님의 사연입니다. 연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우편물을 보니 자동차 리콜 안내문이 와 있더군요. 시간도 남았겠다 싶어 바로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한 가족이 들어오더군요. 운전석에는 아빠가, 조수석에서는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형제와 젊은 엄마가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 온 것처럼 신이 났고 엄마는 조금 지쳐 보였고 아빠는 혼자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3: 아, 아빠 왜 물놀이 안 가고 여기 왔어요?
4: 저 차가 조금 이상해서 금방 고치고 갈 거야. 동생이랑 엄마 옆에 가 있어.
0: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끼리 물놀이를 가던 길에 차가 갑자기 고장난 모양인데 남자가 많이 당황한 듯했습니다.
2: 여보, 뭐래? 오래 걸린대?
4: 아니야. 금방 될 거야. 미안. 조금만 기다려.
2: 알았어.
0: 왜 미리 점검 안 했냐? 언제 출발하냐? 아내가 이런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남자는 차 고장이 마치 자기가 잘못인 양 양손을 비볐다가 허리에 올렸다가 얼굴을 감싸 쥐었다가 안절부절을 못하더군요. 수리가 끝나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남자의 숙명인가? 남자들은 왜 자기 잘못도 아닌데 먼저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에 걸려 차를 세웠습니다. 이번엔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녀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커플 같더군요. 왜냐? 남학생이 자기 가방은 등에 메고 여학생 가방은 앞으로 메고 있었거든요. 폭염에 가방을 앞뒤로 갑옷처럼 두른 것도 모자라서 손 선풍기까지 여자친구 얼굴 앞에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게 이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들 둘 키우는 아빠거든요. 솔직히 제 아들이 그러고 있었다면 썩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친구 챙기는 것도 좋은데 아니 본인도 덥잖아요. 사랑하는 여자 앞이라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 다시 한번 이게 남자의 숙명인가 싶더군요. 그런데요 사실 저도 연애할 때 그랬거든요.
2: 오빠 11시까지 집 앞으로 와.
0: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콜택시보다 정확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고 사귄 지 몇 달 지났는지 외우고 있어야 하고 생일 선물도 신중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거 비싸고 좋은 거 그런 걸 준비해야 안 혼났어요. 반면 남자가 받는 선물은 어떻습니까?
2: 오빠 이거 내가 직접 구운 수제 쿠키야.
4: 우와 고마워. 잘 먹을게.
2: 지금 뜯어봐. 나도 하나 먹게.
4: 그럴까? 와 예쁘게 잘 만들었네.
2: 맛있네. 하나만 더 먹자.
4: 맛있어?
2: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네.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응? 하나만 더 먹자.
4: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다 먹네.
0: 결국 그 귀한 수제 쿠키 만든 사람이 더 많이 먹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의 숙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프로포즈 안 하면 평생 얘기 듣고 출산할 때 옆에 못 있으면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술 먹고 놀다가 못 간 사람은 몰라도 일하다가 못 간 사람은

0: 한테는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남편도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줘도 나이 먹고 힘이 없어지면 남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 늙어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

0: 이겠거니 생각하며 사는데 제발 그러지들 마십시오. 진짜 서럽습니다. 사실 저도 큰아이 낳았을 때 아내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 일본 출장을 가야 했거든요. 출산 예정일을 알면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1: 오빠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간 건데 뭐 괜찮아.
0: 그 말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 잘하려고 항시 노력합니다. 세상 남자들 표현은 서툴러도 다 그렇게 가족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남자의 희생을 너무 당연한 남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같이 손잡고 갑시다. 내가 더우면 상대도 덥고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는 거 잊지 맙시다. 조금씩 서로 배려하면서 오래오래 예쁜 사랑합시다. 아, 그리고 혹시 제 사연 듣고 마음 상한 여성분이 계신다면 세상 여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2: 야, 이분이 네.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셨네.
0: 총대 메고 네. 마지막에 약간 비겁했습니다.
2: 그렇죠.
1: 맞아.
2: 모든 여성분들이 네네, 그런 거 아니랄까.
0: 끝까지 또 이렇게 멋있게 가셨어야 되는데.
1: 네. 예.
2: 그러게 남자의 숙명. 저는 그 중학생 커플이 너무 귀엽다.
1: 네.
0: 아, 예. 당연한
1: 이 더위에.
2: 그러니까. 네.
1: 뒤에 메고 앞에 메고.
2: 네네. 심지어 손 선풍기로 그 여자친구 맞아. 얼굴을 이렇게 대주고.
1: 군장도 아니고 군장하고.
0: 그때 중학생 때의 커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2: 그래요?
0: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목숨 걸고 바치고 해야 됩니다.
2: 그런 거예요?
0: 그럼요.
2: 예.
0: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으면 중학생 그 10대 때 상처받으면 세상이 무너져요.
1: 그렇겠지.
0: 진짜 밥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2: 근데 저는 이제 10대 그 아들을 네. 두고 있는 입장에서 네네. 길거리에 갔는데 저기서 내 아들이
0: 저러고
2: 어때요? 아 진짜 속으로 으이그 하지만 네. 뭐 나름 또 아유 그래 또
1: 이쁘다
2: 녀석 또
0: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못 갈걸요.
2: 뭘 못 가요?
0: 아들한테.
2: 아, 그렇죠.
0: 못하죠.
2: 아, 그건 못하죠.
1: 이러면서,
0: 그건 못해요, 절대로.
2: 근데 그냥, 아유, 그래. 잘하고 있네.
0: 왜 그러냐면, 좀 사연처럼 아빠도 그랬으니까. 아빠도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
1: 갑자기 잘하고 있네. 속에서는, 으이구.
0: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2: 아, 이건 반대를 생각해봐. 아, 제 아들이 혼자 걸어가고 옆에서 여자친구인지 어쨌든 뭐, 그 친구가 이렇게 손선풍기 대주고 막 이렇게 걸어가면. 뭐야?
0: 어? 또 반대로 내 아들이 그렇게 잘생겼나?
2: 뭐 이렇게 대접을 많아? 받고 있는 거야? 뭐 왜 저래? 또 약간 또 어색할 것 같은데.
0: 그림상으로는 남자가 예. 드는 게 맞아요.
2: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 우리가 또. 아니 근데 요새 네네. 날씨에 봐요. 기름 넣느라고 셀프 주유하느라고 네. 잠깐 서 있어도 너무 무섭더라고.
0: 예. 맞아,
1: 난 그러면서
0: 맞아.
1: 진짜 예. 맨날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물, 휴식, 예. 네? 네. 바람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 아, 그새 까먹었네.
1: 아, 그렇지만 근데 지금, 이거는 견딜 네.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
0: 진짜 10초 정도만
1: 서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지글지글 너무 힘들어 진짜.
0: 땀 방울을 제가 본 적 있어. 땀 방울.
2: 네.
0: 송글송글.
2: 또 팔에 떨어지는.
0: 요즘에 그래요. 네. 방울이 생겨 이렇게.
2: 아, 물
1: 그늘,
2: 휴식.
1: 그늘. 휴식.
0: 응. 아, 물 그늘.
2: 요 세 가지 잊지 말자고.
1: 아,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날씨.
0: 그래도
1: 이 하늘. 아유.
0: 이 사랑은 날씨를 이깁니다.
2: 아, 그러니까요.
1: 배나, 네, 아니, 내가 더워도 앞으로 메고 예. 뒤로 메고
2: 내 여자가 무서워하는 벌레도 잡아주고
0: 그럼요.
1: 아, 예. 손풍기를 여자 얼굴에
2: 대주고
0: 유통기한이 지나도 야, 우리는 꿋꿋하게 먹고
2: 그 정도 우유는 내가 마실 수
0: 그냥
2: 있지.
0: 그냥 설사 한번 하면 끝인데 뭘?
2: 그럼 시원하게 그냥 장관 한 뭐라 그래 아무튼 저기
0: 관장
2: 뭐? 관장
1: 장관이래
0: 장관 한번 하면 되지
1: 장관이다
0: 장관이다
1: 아이고 그야말로 장관이다 야.
2: 자 여러분들 또 언제 남자의 숙명 말 못한 헌신과 희생 하셨는지
1: 네.
2: 당당이님들도 노래 듣고 올 동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네.
2: 문자 샵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0: 네.
2: 오, 백이성님의 네. 노래.
0: 그 전에 남자의 숙명님께 네. 목욕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맞아요. 보낼 건 보내야지.
0: 네네, 그럼요. 네.
1: 이 더위는 참는다고 이기는 네. 게 아닙니다. 피해야 그렇습니다. 합니다.
2: 네네. 네. 자, 말못할 헌신과 희생 언제 네. 그렇게 하셨는지 보내주세요.
0: 네.
2: 백이성 형님의 노래. 오늘도 참는다.
0: 잠자!

0: 아, 네. 진하다.
1: 그렇다.
2: 예. 네. 자, 남자의 숙명, 티 안 내고 참아온 남자의 헌신, 희생. 여러분들의 문자 보겠습니다.
3: 네.
2: 4571님, 우리 집 남자는요, 비 오면 우산을 들어주는데, 아, 들어주긴 하는데, 네. 제 옷이 다 젖어요. 왜, 왜 그러지?
1: 우산을 자기 쪽으로 많이 드는 거지, 뭘.
2: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3: 아, 그것보다 나름, 네. 나름 이제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 예.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아내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치와는 남자가 좀 많이 다릅니다.
2: 그런 거예요. 네,
3: 그걸 어느 정도
2: 기울여 주잖아 또 이렇게.
3: 네네, 기울여 주고. 예. 꼭 말씀을 하셔야 돼. 남자는 일러 줘야 됩니다. 더 땡겨.
1: 그렇게.
2: 야, 그런 것까지 일일이 네,
3: 해야 됩니다.
1: 네. 네. 소개해 주세요.
3: 네네. 이동욱님이요. 저도 연애할 때 놀이공원 가서 아내가 다리 아프다고 해서 인간 의자가 되어 제 무릎 구부려 준 적이 있습니다.
1: 이건 뭐야? 어떤 자세야?
3: 이게 무릎을 이제 구부려 주면 예, 그 무릎 그 위에 앉는 거죠.
2: 아,
3: 뭐 그런 거야, 뭐.
2: 예. 예, 예. 뭐 저는 이렇게 어깨 위에 이렇게 촥 이렇게 가지고 예.
3: 코만도예요?
2: 어깨 위에 앉아.
3: 뭐 코만도예요.
2: 네. 하고 싶다는 거죠.
1: 예. 박기루님, 아내랑 연애할 때 네. 등산하러 가는데 샌들 신고 아이고. 와서 제 신발 내어주고 맨발로 산행했어요.
2: 이거 옛날
3: 역기적인
2: 근육
3: 신발 받고 신는 거.
2: 그러니까.
1: 야. 와. 요새야 아니, 맨발로 걷기가 네네. 유행이지만. 네.
2: 그러니까.
1: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잘 껴져 있질 않으니까.
2: 다져 있지도 않았을 텐데.
1: 그래, 네, 맞아. 훅이 다져져야 네. 편안하지.
3: 그리고 요즘에 맨발로 다니면 좀 안 좋다 그러던데.
1: 그러더라고요.
3: 네, 네, 그러더라고요. 네.
1: 파상풍 뭐 이런 네, 것도 네. 그렇고.
2: 야, 여러 희생을 좀 하셨네. 저희 네. 광고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 남성시대입니다.

0: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아파트 19층 사는데 요즘 날씨에 엘베 점검 중일 때
1: TV로 공포영화 봤는데 우리 집 정전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0: 방금 TV 왜 켜진 거야?
1: 내가 본 거 다 뭐야?
2: 내가 아직도 영화로 보이네.
0: 남자는 쫄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미리로 미니로 박현식님이 주셨습니다. 폭염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못 가고 일하는 중이에요. 노래로라도 바다를 느낄 수 있게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갑시다. 오케이 렛츠고.

0: 여름 노래가 들으면 네. 참 시원한데.
1: 시원하긴 해요, 진짜.
0: 예. 네. 네. 근데 김혜정님이 그래 정말 태양이 가득하다 못해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아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노래 들으면서 버텨봅니다.
1: 버텨야죠. 이 또한 지나가니까.
0: 맞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오상숙님은 이거 네. 어떡합니까?
2: 예, 네, 읽어주세요.
1: 네, 19층은 껌이에요. 27층 사는데 엘베 점검 떠서 걸어 올라온 사람 여기 있습니다.
2: 아우, 와. 27층? 아,
0: 저는 갑자기, 만약에 네. 집에 가야 되는데 네네. 27층인데 엘베 점검이다 그럼 집에 안 들어가지.
1: 제가 2년 전에요. 예.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습니다.
0: 네. 예.
1: 한 달 반 동안.
0: 심지어요?
1: 네네. 25층 삽니다.
2: 오! 근데 그때만 해도 살 뺄 때였잖아요.
1: 아니, 2년 전이니까.
2: 아니구나.
0: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1: 뭘 어떻게 걸어 다녔죠?
0: 아우, 그래, 뭐 죽을 걸 있나?
1: 그래서 각 층마다 의자를 배치해갖고 어르신들이 예. 이제 한층 올라갔다 쉬게끔.
2: 현명한. 예, 예. 정말.
0: 와, 그리고 한 달 반 가량이 점검.
1: 난리 났었어요, 주민들.
2: 진짜.
1: 이미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0: 진짜 그러셨겠다.
1: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2: 예.
0: 와, 쉽지 않아요.
2: 네네네. 진짜.
0: 자, 늑대의 노래 시원하게 들어봤고요. 오늘 선곡해주신 박현식님께는.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2: 네. 남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늑대의 노래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샵 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보죠.
1: 네, 닉네임 싸늘하다 님의 사연입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래도 나를 잘 못 찾는 것 같다. 설명하라고 하고 싶은데 점점 말하기도 너무 힘들다. 정신은 멀쩡한데 내 몸이 왜 이러는 거지?
0: 무슨 일이야?
1: 2026년 7월 12일 일요일이었다. 평범했던 그날은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다. 젊었을 때부터 전원생활을 꿈꾸던 나는 정년 퇴직하고 한적한 시골에 작은 집 하나를 마련했다. 앞마당에는 꽃을 심고 텃밭에선 채소를 키우며 살고 싶어서 아내와 전북 임실로 내려왔다.

0: 여름은 말 그대로 풀과의 전쟁이다. 그날도 무더운 날씨였지만 밭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덩쿨풀을 정리해야 했다.
1: 예초기 조심해요. 돌멩이 안 튀게.
2: 네, 알겠어요.
1: 나는 저쪽에서 옥수수랑 고추 좀 따고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불러요.
2: 알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기 당신도 모자 꼭 쓰고 이래요.
1: 예, 이따 봐요.
0: 아내가 떠나고 나는 기관총을 맨 람보처럼 예초기를 둘러매고 돌리기 시작했다. 거침없이 잘려나가는 잡초들.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 마냥 속이 다 시원했다. 이 세상에 오직 풀과 나, 나와 풀만 있는 것처럼 집중하던 그때 내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다. 바로 벌집. 거기에 말벌집이 있었던 것이다. 풀을 걷어내는 순간 벌들은 나를 침입자로 느꼈는지 무섭게 달려들었다.
3: 우와.
4: 아 따가워.
0: 순식간에 세 방을 쏘였다. 그래도 그때까진 시골에서 흔한 일이라 여겼다. 돈 주고 일부러 봉침도 맞았다는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계속 풀 작업을 하려는데 몸이 이상하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 양쪽 발바닥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온몸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거 예상일이 아니구나. 바로 아내를 불렀다. 여보. 하지만 멀리 떨어진 밭에서 일하던 아내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숨은 점점 가파오기 시작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바닥에 누운 채로 119와의 통화가 시작됐다.
5: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제가 볼을 쏘였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0: 구급대원은 내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5: 위치가 지금 가든으로 뜨는데 계신 곳이 맞습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으세요? 지금 숨쉬기 힘드세요?
4: 아내가 있어요.
5: 자, 저랑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심호흡. 자, 심호흡 계속 하시고요.
0: 대답을 하려는데 자꾸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다. 침이 목을 막는 것 같았다. 뱉으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았다. 이러다가 기도가 막히는 건가? 몸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러 계속 쉬는 소리를 냈다.
5: 지금 구급차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0: 대답을 하고 싶은데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엉뚱한 항문이 열리려 한다. 나는 누운 채로 누에고치처럼 움직여 수도 쪽으로 이동했다. 항문에 힘을 준 채 계속 심호흡을 하면서 야 이거 죽기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해야 한다. 한참에 지나서야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나를 찾지 못해 동네 여러 곳을 돌아다닌 모양이다. 사이렌 소리에 아내도 뛰어들어왔다.
1: 여보!
0: 무슨 일인지 모르는 아내는 많이 놀란 얼굴이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구급대원들의 이야기도 들렸다.
6: 저희 구급대는 다른 지역에서 급히 지원을 온 거라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지 않습니다. 장비를 갖춘 관할 구급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1: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0: 구급대원이 허벅지에 주사를 놓았다. 제대로 된 구급차가 도착하고 전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구급차 안이 어찌나 춥던지 눈밭에 옷 벗고 누워있는 기분이었다.
6: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곧 병원에 도착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0: 목포를 덮어줬지만 여전히 추웠다. 턱이 덜덜 떨리고 이가 부딪힐 정도였다. 그때 아내가 내 팔을 잡더니 손바닥으로 문질러주기 시작했다. 따뜻해. 사람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다니.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 같았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구급차 안은 무척 더웠단다. 모두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나만 추워서 덜덜. 그만큼 내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구급대원들은 계속 전화를 했다. 응급실을 받아줄 병원을 찾고 있었다. 10군데 이상 전화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나를 받아준 대학병원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6: 자, 말벌에 쏘인 환자입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기도 부정으로 호흡곤란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에피네프린 1차 투여했습니다.
1: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동합니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0: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 5명이 달려와 응급조치를 했다고 한다. 양손에 동시에 주사를 놓고 계속 상태를 확인, 빠르게 치료해야 했는데 혈압이 낮아 혈관을 찾기도 어렵다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는 조금씩 사라지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안정된 나를 보고 응급실 옆 침대에서 부친을 보호하던 남성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1: 벌에 쏘였을 때 쓰는 상비 주사약이 있어요. 그거 처방받아서 집에 챙겨 두세요.
0: 그분도 나처럼 말벌에 쏘연 경험이 있어서 안다고 했다. 고마웠다. 힘든 순간에는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작은 관심도 큰 위로가 된다. 6시간 정도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그새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달려와 병동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놀란 가족들은 이제 일 좀 줄이라며 성화를 했고 집으로 오는 길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2: 나 과부되는 줄 알았어.
0: 미안하면서도 웃음이 났다. 벌에 쏘이면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얻은 것도 있다. 가족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게 됐고 아내 손이 그렇게 따뜻한지도 새삼 느꼈다. 그날 이후 나를 보는 아내의 눈빛이 조금 더 사랑스러워졌고 전보다 많이 웃으면서 말한다. 대화가 늘었고 서로를 대하는 마음도 더 애틋해졌다. 그래, 일은 줄이고 사랑은 늘리자. 말벌이 내게 남긴 큰 깨달음이다.
2: 야, 오. 이분은 천운이세요.
0: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2: 내 지인의 남편은 이로써 돌아가셨어요.
0: 그러니까요.
2: 성묘 가다가 말벌에 쐈는데 성묘가 그 산 길이 다 끼어져 있질 않으니까 구급차가 못 올라가.
0: 못 올라가는 거.
2: 그 시간을 넘겨서 돌아가셨어요. 네.
0: 그러니까요.
1: 그냥 벌이
0: 의외로 많아요.
2: 그리고 많아요. 말벌로 사망하시는 경우 많아요.
0: 이 더운 여름에 말벌들이 되게 독하대요.
1: 그래요.
0: 그래가지고 독성도 엄청 강하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성모철 하면은 거의 독기가 오른 상태라 되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2: 저도 한번 아버지 산소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경고를 해요, 얘네들이. 이제 가위로 풀을 싹둑싹둑 자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수색대가 그래서 귀를 탁 치면서 지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가요. 그럼 두세 마리가 또 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와, 세요, 진짜 세요.
0: 진짜 세요. 그리고 뭐 향수나 뭐 색깔 뭐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2: 그렇대요.
1: 오늘 그 빨간색 티셔츠 입고 가시면 진짜 큰일 나요.
0: 저는 저기 산에 갈 일이 없어요.
1: 예.
0: 빨간 옷 입고 어디 갑니까 제가 지금?
1: 아니 진짜 당장 다음 달 9월에 추석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또 이제 성묘들 많이 가실 텐데 벌 쏘임 예방하려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주신 대로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게 좋다고 하네요.
0: 좋다고 그러는 거네요, 진짜.
1: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게 좋다. 검은색은 벌들이 공격할 대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2: 그렇구나.
0: 약간 곰 같은 그런
2: 큰 곰이 또 벌 좋아하죠.
0: 네, 맞아요. 그리고
1: 자, 더워도 가급적이면 이제 긴 소매와 긴 바지가 좋겠고요. 또 자극적인 향수, 화장품, 뭐 헤어 스프레이, 벌이 좋아하는 달달한 음료나 과일 피하시랍니다. 그리고 벌집을 건드렸다. 그럴 때 몸을 최대한 낮추고 신속하게 20m 이상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이라고 하네요.
0: 이게 달리기는 그래 최소한 연습을 좀 해보는 게 벌보단 빨라야 될 것 같은데.
2: 그 캔 음료 따서 마시다가 논 거기로 벌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마시다가. 네, 그렇게 해서 쏘인 분도 계세요. 그니까
0: 그 캐롬료보다 이제 뚜껑 닫는 걸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1: 차라리.
2: 그러게.
1: 상상만 해도 단 걸 좀 먹지 말자고요, 우리가.
0: 그 성묘하는 동안에는 단과 뭐 약과 밤 이런 건 말고 풀 위주로.
1: 네. 81550님이요. 살벌한 신교대에서 말벌 두 방 쏘이고 그 알 철모가 안 써져서 손에 들고 왔던 기억 나네.
0: 부어갖고.
2: 아니 이분은 말벌 두 방 쏘이고 그냥 손에 들고 걸어 나오셨네.
0: 다행이다 그래도.
1: 근데 머리가 엄청 부었나 봐요. 철모가 안 써질
0: 철모가 정도면. 안 써졌어. 그거 진짜 위험한 거죠.
1: 아찔하네. 근데 저 오늘 새삼 느꼈네. 우리 기성형님 연기자시네.
0: 왜요?
1: 와, 그 뭐 저렇게 숨 넘어가는 연기부터. 와, 혀가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연기가 아주.
0: 항상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한테 교육을 받고 들어온다. 15분 동안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0: 해라게 해주시고요.
1: 진짜?
0: 네네.
2: 아니 그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네. 근데 그걸 또 실천해낸다는.
3: 아우 실천해야죠.
2: 예, 그걸
3: 아.
2: 재현해낸다는.
3: 눈빛이
2: 게.
3: 달라져요 작가님. 아.
1: 하여튼 저 성명할 때 조심하셔야 네, 되겠어요.
2: 진짜.
1: 정말
2: 진짜 조심.
1: 까만 옷이 또 오히려 벌에 쏘일 확률이 많으니까 환한 옷을 입는 게 좋다. 흰색이 괜찮겠어요?
3: 네, 난 흰색.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까만 옷 입고 가야 돼. 큰일 날 뻔했네. 곰 될 뻔했네. 곰.
1: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0: 네. 네. 자, 싸늘하다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다음 주까지 건강 네. 지킬 수 있게 기운 충전해 주시죠.
0: 좋습니다. 우리 당당이분들 더위 조심, 말벌 조심, 사람 조심, 웃을 일만 가득하시라고. 라차차차차!
2: 기운 충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백이성 최고. 다음 주에 만나요.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성 캠퍼스 경보.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1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2: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1: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2: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2: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2: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1: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12: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1: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2: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11: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1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0: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8034님이 지금 막 제주도 도착.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직장 동료 쌤과 함께 왔어요. 신나게 놀다 갈게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해요. 그러셨어요.
2: 아, 얼마나 좋으세요.
1: 좋으시겠다.
2: 예, 제주도 가면 이 노래 들어야죠.
1: 네.
2: 예. 자, 신청하신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죠.
1: 내일 아침 9시 5분에 봐요. 여러분,
2: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중국의 배달라이더 왕지빙. 나이는 56, 별명은 외매 시인, 음식 배달 노동자 시인입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며 틈틈이 시를 썼고 지난 7월 중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루쉰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서 바라본 세상, 왕지빙의 시에는 길 위의 라이더와 청소부, 건설 현장 일꾼들의 삶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사랑받는 시구를 소개합니다. 날개를 펼쳤다고 해서 반드시 높이 나는 것은 아니다. 낮게 나는 것도 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5%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며 급락하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10시 18분 유가증권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어제보다 52.48포인트 5.04% 떨어진 987.24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5% 하락하며 6200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9% 넘게 급락 중입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 홍보소통수석은 주택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 이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한 의원에게 오는 12일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서 후속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 조사에 재차 출석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검 조사에 출석한 원 전 장관은 지금 특검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이라면서 특검은 자신들이 선별된 특별한 집단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선관이나 특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에 신중한 자세를 주문한 것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이 평화 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통일부에 대한 응원을 보내줬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출근길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0: 라고 강조하면서 통일부에 대해 메아리 없는 함성 지르는 것처럼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평화 공존 정책을 지속하자고 했다며 대통령의 평화 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북한을 국호인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통일부의 제안을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데 대해선 통일부의 입장을 대변인 통해 전달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도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9, 광주 38, 부산 37도 등 전국이 30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3.1도입니다. 11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올린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 전 세계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서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흔히 무선이나 인공위성을 떠올리기 쉽지만 놀랍게도 국제 데이터의 99% 이상이 바다 밑 깊은 곳에 깔린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 온 세상을 하나로 이어주는 해적 케이블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포지션의 썸머타임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기묘한 옛 이야기 속에 숨은 과학부터 우리 일상을 움직이는 과학기술까지 세상의 온갖 궁금증을 유쾌하게 풀어주시는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과학 저과학이 나온 재식과학입니다.
1: 네. 재식과학.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좀 여름이니까
2: 네. 네,
1: 바다 냄새나는
2: 주제로. 그렇게 연결해서 들고요.

0: 아, 그렇게 한 그릇이
1: 들어가시군요. 그나마 그렇게 골라봤어요. 아, 해적 케이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케이블.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예. 휴가철인데 바다 좋아하세요?
0: 어, 저 바다 좋아하죠. 예. 예. 부산 얼마 전에 부산도 뭐 일 때문입니다만 다녀왔고요. 바다도 구경하고 했는데 네. 아 좋더라고요. 예. 해적 케이블을 이런 더위를 피하는 아이템으로 잡으신 건 잘 잡으신 겁니다.
1: 어, 왜요?
0: 해적 케이블이 이제 땅에서부터 쭉 연결돼가지고 바다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편 땅까지 연결되는 그런 선을 이제 해적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예. 해적 케이블이 깊이 들어갈 때 예를 들면 태평양을 건너가는 해적 케이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닥이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해적 케이블 이 해저 수천 미터 깊이로도 들어갑니다.
1: 수천 미터.
0: 예, 뭐 제일 깊은 데로 가는 거는 해저 8천 미터 깊이에 간 게 있을 거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1: 지금 지표 위에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8,800
0: 그렇죠. 뭐 정도 깊이로 아, 이제 영으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뭐 한라산이 한 뭐 2,000 미터 좀 안 되는데 네네. 그거의 4배 정도 되는 깊이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을 타고 예. 아마 지금 이거를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은 미국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그거를 사용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보는 와중에도 분명히 그럼 미국 회사하고 어느 정도는 통신을 하게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요즘에는 이런 영상,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기는 거를 할 때에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하고 통신을 한번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걸 하는 와중에 8,000m 깊이의 해저로 우리가 통신이 한번 왔다 간다 이런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1: 그러니까 대륙을 넘나드는 그렇습니다. 정보가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저에 깊이 들어가면 수온이 굉장히 낮게 떨어지거든요.
1: 그렇죠.
0: 네,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저 깊이 들어가면 뭐 물 온도가 뭐 정말 낮은 곳은 뭐 영상 5도, 6도, 4도, 3도 이렇게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차가운 물이 깔려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뭔가 시원해지네요.
0: 네, 그래서 이 시원한 바다를 상징하기에 해적 케이블만한 아이템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잘 선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아까 인터넷 통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해적 케이블을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해적 케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은 그런 게 옛날에 기본이었어요.
1: 어떤 거요?
0: 멀리 떨어진 섬이나 아니면 서로 육지로 안 연결돼 있는 대륙 간에 예를 들면 유럽하고 뭐 아메리카 대륙 간에 유럽하고 아시아 대륙은 뭐 그렇게 구분해놨지만 사실은 육상으로 연결돼 있죠.
1: 육상으로 네, 연결돼
0: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데는 뭐 해적 케이블이 크게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아시아에서 여러 섬나라들이나 아니면 아시아에서 호주로 뭐 이런 거 연결할 때는 해적 케이블이 꼭 필요했고 그걸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해적 케이블이 부설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중요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좀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까요? 전망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는
1: 해적 케이블이
0: 네, 또 다른 형태의 해적 케이블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전력을 보내기 위한 해적 케이블이에요.
1: 아, 지금까지는 정보를 주고받는 데 네. 사용을 했다면
0: 네, 그게 옛날부터 기본이었고 지금도 그게 주류인데 네.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는 이제 전력도 이제 섬이나 네. 바다에 떨어진 데에 주려면 아무래도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1: 예,
0: 고압의 전류를 보내서 전기를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부 과거에도 뭐 그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도서지방이나 이런 데에는 해적 케이블의 형태로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런 게 예전에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왜 특히 각광을 받게 되느냐.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뭐 그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전망을 뭐 달리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재생에너지가 많아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들 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근데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랑 타 대륙으로 전기를 보내야 되는 요구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0: 타 대륙까지는 안 가고요.
1: 네.
0: 재생에너지를 하면 보통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바람이 많이 부는 넓은 땅이 필요하고
1: 네.
0: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땅이 넓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크게 해당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펼쳐진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풍력도 태양광도 해상 풍력, 네, 해상 태양광을 네. 하겠다라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 특성상 한 군데에 집중된 데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넓게 뿌려놓으면 거기서 전기가 조금씩 조금씩 오는 거를 쭉 모아가지고 우리가 강한 전력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인즉슨 바다에 넓다랗게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를 펼쳐놓으면 펼쳐놓은 만큼 바다 밑에서 그걸 전선으로 다 연결해야 된다라는 라는 뜻이거든요.
1: 그렇죠.
0: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계획만 따져도 뭐 해변에서 뭐 짧게는 몇 킬로미터, 길게는 뭐 20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단위로 떨어진 곳에 거대한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먼 바다에서 전선을 다 연결

0: 해가지고 그걸 육지로 수킬로미터 수십킬로미터를 끌어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이게 만약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해상에서 하는 게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세계 각지에서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죠.
1: 계속 케이블은 깔려야 될 수밖에 없네요.
0: 그러면 이거는 통신 케이블 이상으로 해적 케이블이

0: 온다 그러면 네. 전기 회사에서 케이블을 놓으면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통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깔려 있는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는 해적 케이블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정보를 네네. 그때는 해적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돈을 내서 까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1: 과거에는 이제 통신사들이 이걸 많이 했어요. 예. 네, 통신 케이블이 주류다 보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간에 통신은 독점 반 독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정부나 공기업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우리 KT가 그랬듯이
1: 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정부가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의 협의하에 이런 해적 케이블을 부설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0: 예.
1: 지금도 뭐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뭐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세태가 약간 바뀐 게 지금은 특히 이제 인공지능 뭐 그다음에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영향력 이런 게 계속 증가를 하면서
0: 정보량을 사용하는 거는 그쪽이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이런 IT 기업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해적 케이블을 부설하는 사업의 규모가 지금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뭐 인터넷 동영상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세계의 웬만한 방송사 이상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이나 콘텐츠를 보고 즐기게 해주는 그 인터넷 동영상을 공급해주는 업체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세계의 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고화질의 영상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자기 회사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국 최대 IT 기업 이런 데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대규모 해적 케이블을 부설하는 사업에 이제는 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2010년대까지만 해도 통신사 주도로 깔리는 해적 케이블이 90% 넘지 않았겠느냐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0: 네.
1: 지금은 통신사 주도로 깔리는 해적 케이블은 연간 투자액으로 봤을 때 한 30%대 정도로는 주저앉은 거 아닌 것 같다. 앉은 것 같다.
0: 그렇게 많이 주저앉았어요.
1: 네. 네. 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IT 기업이나 뭐 다른 이런 미디어 회사 이런 데서 투자를 해가지고 건설하는 해적 케이블들이 60% 70%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옛날에는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통신
1: 네. 네,
0: 정보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사용됐다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 정보 구땡 뭐 이런 데
1: 네,
0: 유튜브 뭐 이런 것들에 쓰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오가니까
1: 그렇습니다.
0: 많이 오가는 쪽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케이블을 까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 특히나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거다라고 대부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특히 뭐 앞으로 미래에 다른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바뀔 거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있고 저도 거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주류 예상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보면 그 인공지능을 실행을 하는 데이터 센터가 주로 미국의 세계 1류급 이런 인공지능 회사들의 위치에 있고
0: 네.
1: 우리가 그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0: 그렇죠.
1: 뭐 좀 알려줘 이거 표를 정리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선전 많이 하잖아요.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당신 비서 같은 역할을 해준다. 우리 회사에 신입 인턴 같은 역할을 인공지능이 해줄 거다.
0: 네.
1: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계속 인공지능을 끼고 살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인공지능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만큼 일을 잘 못하게 되는
0: 효율이 떨어지다.
1: 예, 그런 시대로 모든 회사가 다 갈 거다라고 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이런 세계 최고 인공지능 회사하고 수시로 계속 통신을 주고받거든요. 여러분 인공지능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글자가 이렇게 띠리띠리리리 이렇게 쭉 나오다가 중간에 잠깐 끊겼다가 계속 나오고 이런 걸 이제 보고 기다리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정보를 주고받는 게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수시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전 국민의 사무에서 업무에서 계속 될 거다. 나아가서는 뭐 자율주행 차를 타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차가 운행을 할 때 주고받는 정보도 그런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하고 소통하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 수시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태평양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더욱더 이런 이 IT 기업에서 투자하는 해적 케이블이 많아질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0: 제가 오프닝에서 그 국제 데이터의 99% 이상이 바다 밑갈린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앞으로는 해적 케이블의 역할이 훨씬 더 지대하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만큼 더 중요해지겠죠.
0: 네. 근데 이 해적 케이블이 처음에는 인터넷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1: 그렇습니다.
0: 네, 그냥 통신선을 놓겠다는 발상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통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통신선을 놨다라고 하니까 이제 일단 비슷한 점이 있죠. 그리고

0: 그리고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인터넷까지는 아니지만 최초의 해적 케이블도 디지털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맞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최초도 디지털이긴 했다.
0: 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처음으로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한다. 기계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예. 19세기 전반기에 1830년대 이럴 때에 전보. 전신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전기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통신을 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었거든요. 예. 아 참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전보 서비스가 폐지도 되고 이래가지고 요즘 이제 전보라고 하면 이제 역사 속에 그런 이야기가 됐었는데
1: 그렇죠.
0: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라면 이게 옛날에 사용하던 우체국에 가가지고 문자 메시지 비슷한 거를 보내는 거를 할 수 있는 거.
1: 어.
0: 그러면 그 문자 메시지를 이제 종이에 찍어가지고 사람한테 우체국에서 이렇게 주는 네, 그런 게 이제 전보라는 서비스였죠.
1: 곽 교수님이나 저도 사실 사용은 못 해봤잖아요, 우리가.
0: 저는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어. 뭐 은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보를 통해서 축전 형태로 막 이렇게 아. 좀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1: 받아보셨구나.
0: 네, 그래서 저는 평생에 그때 딱 한 번 받아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우리나라에 전보 서비스라는 거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됐었는데
1: 예.
0: 이게 가장 원인 처음으로 실용화되었던 전기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전보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할 때는 모스 부호라는 방식으로
1: 네.
0: 전기를 얼마나 길게 보내고 있느냐 짧게 보내고 있느냐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0과 1 두 개의 부호를 조합해서 통신을 하는 디지털 통신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원리가 거의 같은 방식이 모스 부호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거죠.
1: 뚜뚜뚜뚜뚜
0: 네네.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전반에 이게 디지털 통신이라는 게 모스 부호를 이용해서 전보를 보내면서 통신을 한다라는 게 개발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게 뛰어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1: 네.
0: 옛날에는 무슨 말을 한마디 전하려고 한다면 몇 킬로미터만 떨어져도 편지를 말 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보내면 적어도 몇 시간씩 보냈는데
1: 그쵸.
0: 전선만 연결해 놓으면 즉각적으로 그 이야기를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정보의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뭐 특히 뭐 전쟁이 터졌다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소식을 빨리 전하는데 무슨 봉화불을 피우고 이런 거하고는 비할 바 없이 빨리 전기를 정보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1: 네.
0: 이거를 길게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가 당시에 급격하게 국력이 발전하고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1: 네.
0: 그 이전에 국력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유럽 국가들이 보니까 미국이 대세한 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하고 정보통신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1: 네.
0: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특히나 19세기만 해도 금융산업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편이었는데 이런 금융거래를 할 때 정보를 빨리 주고받을 수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금시세가 뭐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유럽의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유럽의 금시세가 지금 급락했다더라. 이런 걸 알게 되면 미국에서 빨리 먼저 거래를 하면 그만큼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남들보다 주식 가격을 뭐 1시간, 2시간 그 정도 먼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다 건너서 정보가 날아오는 거 일주일, 2주일 먼저 주식 시세를 먼저 내다보는 거나 다름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되면 정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1: 네.
0: 해가지고 1858년에 대서양을 지나는 해적 케이블 전선을 전신용으로 전보용으로 먼저 완성을 시켰습니다.
1: 그러니까 대륙에 있었으면 가운데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그냥
0: 그렇죠.
1: 쭉 연결하면 되는데
0: 네.
1: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그게 없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 굉장히 옛날에 대서양을 건넌다는 게 이게 보통이니까 몇천 킬로미터가 되는 엄청난 거리인데 이거를 과감하게 영국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성공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관광지 유적이라고 하면 경복궁이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네.
0: 경복궁이 한번 임진왜란 때 망가졌다가 다시 재건한 거잖아요. 경복궁이 지금처럼 재건된 게 1860년대 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이 완성되기도 전에 영국 사람들은 대서양을 지나는 해적 케이블을 아메리카 대륙 미국하고 연결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 알겠습니다.
0: 이거 금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한 거죠.
1: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눌게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0: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진짜 좀 하나 이미지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예,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곽재식 교수와 함께 해적 케이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1858년에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네. 해적 케이블을 놓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영준 님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해적 케이블의 굵기도 궁금합니다.
8: 아, 네. 해적 케이블 굵습니다.
7: 그 당시에는 얼마나 굵었을까요?
8: 당시부터도 굵었습니다. 그래서 해적 케이블을 설치하는 걸 흔히 해적 케이블 포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해적 케이블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고 좋은 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적 케이블을 이거를 몇천 킬로미터를 건너가는 거를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큰 배에다가 굵은 해적 케이블을 몇백 킬로 몇천 킬로미터씩 건설하기 위해서 실으면 해적 케이블 무게만 몇백 톤, 몇천 톤이 되거든요.
7: 그렇겠어요.
8: 그래서 엄청 큰 배가 있어야 되고 네. 그거를 조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장비 이런 것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7: 네.
8: 그래서 요즘에 해적 케이블 설치한다 그러면 좀 가느다란 해적 케이블이다라고 해도 뭐 웬만한 사람 팔뚝 굵기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굵게 가면 사람 허리통만한 해적 케이블도 꽤 많이 있습니다.
7: 오.
8: 그래서 사람 허리통만한 해적 케이블이 그게 이제 쇳덩어리다. 뭐 쇳덩어리하고 플라스틱 덩어리다라고 하면 무게가 엄청나겠죠.
7: 그 안에 막 구리선이라든지.
8: 그렇죠. 네.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수 킬로미터치를 이걸 또아리 틀듯이 이렇게 쭉 빙빙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끊어서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쭉 연결된 순으로 이렇게 실패에 감듯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배에다가 실어놓거든요.
7: 아 그러면 만약에 영국하고 미국을 연결한다 그러면
8: 네.
7: 영국에서 미국까지 갈 길이 전체를 한꺼번에 그냥 배에다가 또아리 틀듯이 쭉 실어요?
8: 대서양 횡단을 하려면 한 네. 번에 가기는 어렵고요.
7: 네.
8: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 번에 많이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고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가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에 많이 가는 게 좋기 때문에 큰 배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이
7: 네.
8: 이제 턴키로 작업한다. 뭐 한 번에 주문하면 뭐 한 번에 뭐 입고 다 맡기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7: 시작부터 결과까지 다 책임져 드립니다.
8: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선이라든가 케이블 만드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7: 네.
8: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지금 많이 나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특히 이제 광섬유 개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잘하는 편입니다만
7: 그래요.
8: 그래도 뭐 점유율이 뭐 수 퍼센트 정도 뭐 이 정도인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꽤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7: 예.
8: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조합을 해가지고 바다에 선 까는 사업도 우리나라 전선 회사들이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이 나서고 있는데 수천 톤 정도를 싣고 다닐 수 있는 배를 운영을 합니다.
7: 네. 네,
8: 그래서 수천 톤이면 말이 수천 톤이지 자동차 천 대 실을 수 있는 배 이런 거를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자동차 대신에 또아리를 튼 끝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이런 무거운 케이블들을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바다를 다니면서 이거를 천천히 바다에 까는 그런 작업을 몇 날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거죠.
7: 그래요. 그 경로는 그러면 미리 다 계산을 해놓겠네요.
8: 그렇습니다.
7: 네. 그러면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내려요? 이거 내리는 거는?
8: 일단은 내리는 것도 이게 참 재밌는데요.
7: 까는 방법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될까요?
8: 일단 이게 뭐 일단 서서히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네. 일단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육지에서 가까운 쪽은 그냥 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바다 밑에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땅을 파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땅 속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케이블을 뭐 전봇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요즘엔 지하에서 많이 하잖아요.
7: 그렇죠, 맞아요.
8: 그런 식으로 바다 밑에까지 바다 밑에 한 몇백 미터까지 선을 내린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땅을 파가지고 그 밑으로 한 2, 3미터 정도를 묻습니다.
7: 그럼 바다 밑에서 땅은 누가 파요?
8: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방식도 참 고민거리인데 네네. 요즘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있는 장비로는 ROV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모틀리 오퍼레이티드 비클이라고 해가지고 뭐 직역을 하면 원격 조정 차량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진짜 자동차를 원격으로 조정할 때는 뭐 그런 식의 말을 안 쓰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일종의 로봇이죠.
7: 네.
8: 로봇 같은 형태의 중장비를 조정할 때 그 로봇은 이제 ROV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ROV가 정말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대형 RO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다 깊숙하게 몇백 미터 깊이 들어가는 거는 뭐 수천 미터 단위로 들어와가지고 네. 거기에 팔 같은 게 달려있고 그 팔에다가 중장비 같은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땅을 파헤치고 위에서 내려온 그 케이블을 묻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7: 제 허리 굵기만한 그 케이블이 엄청 긴 거는 진짜 무거울 거 아니에요.
8: 그렇죠.
7: 예. 네. 그 아무리 중간에서 든다고 해도 잘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8: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작업하는 게 좀 고난도 작업이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그런 드는 거 이런 작업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최대로 탄탄하게 당겨가지고 최단거리로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보통 약간 느슨하게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걸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놓습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뭐 굴곡이 있다거나 잘 안 파지는 면이 있다거나 이런 데도 여지가 있고 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때 수리하기도 좀 편리하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이 선을 놓는 편이고요. ROV 조종한 이거 구인 공고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면 가끔 ROV 조종사를 뽑을 때가 있거든요.
7: 아, 그래요?
8: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어린 시절에 보통 이제 꿈으로 나는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될 테야 뭐 이런 거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7: 네.
8: 근데 그거 제가 보기에 그거하고 제일 비슷한 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적으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해저 케이블 부설하는 ROV 조종사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이 그거 제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고
7: 심해 막 8,000m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8: 네 확인할 때 그런 그 ROV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해저 케이블 하는 ROV가 제일 막강하고 성능도 좀 좋기는 한데 그런 거 말고도 무슨 다리 같은 거 공사할 때 이럴 때도 바다 밑 물 밑 부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때가 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배 같은 거 점검하거나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배를 특히 큰 배 같으면 육지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배 밑바닥을 볼 수가 없잖아요.
7: 그렇죠.
8: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상태로 배 밑바닥이나 이런 데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스킨스쿠버 뭐 이런 거 가면서 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계로 로봇으로 점검하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OV라는 게 되게 많이 사용이 돼 있고 이게 재밌는 게 네. ROV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영국이나 이런 해양 강국들이 뭐 세계적으로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일본, 미국 이런 데서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ROV 제품 그 뭐라 그럴까요? 코드명, 형식 번호 이런 걸 보면 제 ROV 제품명이 T800 뭐 이런 것도 있어요.
7: 예. T800이 영화에 나오는
8: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그 터미네이터 로봇을 영화 속에서 T800이라고 제가 보기엔 이건 노리고 일부러 이름 붙인 것 같아요. 조정하는 사람도 좀 재밌으라고 T800 조종사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7: 그렇겠네요.
8: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뭐 해양 산업 이런 것도 많이 하는 편이고 기계 공업 공학이나 아니면 전자 공학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발달한 편이니까 ROV 쪽도 우리가 한번 잘해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2010년대에 상당히 도전도 많이 했고 투자도 좀 한 편인데 아직까지는 세계 정상급 ROV하고 경쟁하기에는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이 투자해서 더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7: 우리는 워낙 잘하니까 기술 면에서는
8: 앞으로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 네. 네. 근데 워낙에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네. 해저 케이블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8: 아 이거는 좀 곤란. 한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해저 케이블 그거를 생산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네.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제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에서 크게 하는 곳이 동해안 쪽을 거점으로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 서해안 쪽을 거점으로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동서 간에 약간 라이벌 구도 같은 게 형성이 됐는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화제가 될 때가 많아요.
7: 예.
8: 그래서 서해안 회사가 잘한다 그러면 동해안 회사 뭐 주식이 좀 꿈틀꿈틀하고 동해안 회사에서 그거를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뭘 내놨다라 그러면 서해안 쪽에 있는 회사 주식이 뭐 어쩌고 이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0: 주식 시장을 한번 이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게 못 믿을래야 못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는 걸 보면 아 이거 진짜 그 공장 같은 데 보면 정말 멋져요.
1: 오.
0: 왜냐면 이게 진짜 허리통만한 굵기의 전선을 바다에 묶기 위해서는 그 전선은 대부분 옆에를 고무 같은 그런 피복 껍데기로 싸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고무 피복 입히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허리통만한 전선이 이게 무거운데.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거 작업하는 시설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이다. 네. 적어도 한국인은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장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압을 계산하면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높아진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8000m 들어간다 그러면 800기압에 해당하는 그 물이 사방에서 누르고 있을 텐데 해적 케이블이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0: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해적 케이블의 제일 핵심의 중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광 케이블, 광섬유잖아요.
1: 네.
0: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느다란 유리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빛 하나가 한 줄기의 빛이 깜빡깜빡하는 거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느다란 광섬유라고 하잖아요. 섬유가 실이라는 뜻이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실 몇 가닥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그거를 이제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단 거기를 보통 구리광 같은 걸로 한번 감쌉니다.
1: 구리로 감싸고.
0: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랑한 걸로 보통 한번 감싸요.
1: 네.
0: 약간 젤리 같은 재질 이런 걸로 한번 감싸고 그다음에 다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중에 제일 좀 단단하고 튼튼한 걸로 다시 한번 감쌉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가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거 만드는 플라스틱이거든요.
1: 네.
0: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면서도 좀 가벼울 수 있고 전기가 안 통하는 그런 걸로 또 한번 감싸고 그 다음에 다시 알루미늄으로 한번 감쌉니다.
1: 네.
0: 예,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라고 알루미늄으로 한번 감싸고 그 다음에 접착제 같은 재질의 그런 플라스틱으로 다시 한번 또 막아놔요. 접착제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이 압력을 좀 잘 견디거든요.
1: 네.
0: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압력을 특히 잘 견디는 그런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약간 방수 코팅 같은 걸 하는 느낌으로 그걸 한번 두껍게 한 다음에 마일러 테이핑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중에서 단단한 폴리에틸렌 중에서 좀 이런 해적 케이블 용도로 만든 걸로 다시 한번 감싸거든요. 그래서 실 몇 가닥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팔뚝만한 허리통만한 네. 그런 정도의 이 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 그럼 실제로 신호를 주고받는 선은 그 안에 굉장히 가는 네. 게 들어있는 거예요?
0: 가느다란 거 몇 가닥 정도고요.
1: 아, 그 사람 허리통만큼 굵게 하는 이유는 그 압력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0: 또 이상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1: 네.
0: 그러면 그 이제 그런 신호가 이게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12,000km를 가거든요.
1: 예.
0: 12,000km라는 거는 지구 둘레가 40,000km인데 지구 둘레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거리를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신호를 조절해 줘야 된다거나 네. 신호가 약해지면 신호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를 연결해야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정도의 규모가 되는 해적 케이블은
1: 네.
0: 통신 케이블이라도 옆에 전선이 같이 묻혀 있습니다. 또 전선도 같이 연결해 놨어요.
1: 네.
0: 그래서 뭐 많이 높일 때는 만 볼트, 2만 볼트 정도 되는 고압선으로 전기도 같이 보내주거든요.
1: 어.
0: 그래서 그 가느다란 통신용 그 신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한 대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하 수천 미터에 가라앉혀놓고 그다음에 육지에 가까운 쪽은 바다에 그냥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다시 땅 밑으로 파가지고 묻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땅 밑에 깊이 그걸 다시 묻는 거란 말이죠.
1: 아.
0: 그러니까 이게 고장나면 수리하기도 되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오랫동안 튼튼하게 문제없이 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1: 그럼 만약에
0: 네.
1: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를 뭐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으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알 수는 있겠죠.
0: 그렇죠.
1: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걸 어떻게 복구를 하고 처리를 하나요?
0: 사실 골치 아픕니다. 사실 복구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골치 아픈 일입니다.
1: 예.
0: 보통 이제 1983년도인가에 어떤 사고 한번 난 적이 있었냐면
1: 네.
0: 상어가 해적 케이블 한번 뜯어먹은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1: 상어가?
0: 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상어가 해적 케이블을 막 이렇게 뜯으려고 하는 장면이 가끔 포착이 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보통 요즘에는 실패해요. 해적 케이블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상어가 웬만히 뭐 이렇게 해도 성공은 못하는데
1: 예.
0: 근데 이제 83년도인가 한번 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고보다는 보통 뭐 때문에 이게 사고가 많이 나냐면 배들이 지나가다가 예. 닻을 내려놓잖아요.
1: 아, 예.
0: 그 닻에 찍혀가지고 해적 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1: 닻은 엄청 무거우니까.
0: 예. 그래서 그게 사고의 최대 원인이에요.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게 아마 주소는 기밀이라 가지고 공개가 안 돼 있는가.

0: 제가 정확하게 주소는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부산에 가보면 1980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 부산국제통신센터라는 그런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할까. 해적 케이블 감시하는 그런 건물 기관이 있습니다.
1: 해적 케이블을 감시하는. 네.
0: 여기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연결된 수많은 해적 케이블을 지금 46년째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해적 케이블 감시하면 이제 통신이 얼마나 잘 되나 이런 걸 많이 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하지만 네. 우리나라 주변을 돌아다니는 배들을 계속 감시를 합니다.
1: 거기다 탄 내리면 안 돼요.
0: 네,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해적 케이블 있는 위에서 배들이 30분 이상 좀 얼쩡거린다 싶으면 바로 그 배에 연락합니다. 그 밑에 지금 해적 케이블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좀 이동하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부산 국제통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 연안에서 대규모 해적 케이블 사고가 없었다. 동남아 같은 데는 수시로 사고 납니다. 중국 같은 데도 이게 사고 잘 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IT 산업으로 먹고 사는 그 나라의 정보통신으로 먹고 사는 콘텐츠 강국에 그걸 해적 케이블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요.
1: 숨은 공신분들이 계시는군요.
0: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장이 한번 나면 예. 그 끝단과 끝단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잘라낸 다음에 네. 새로 만든 해적 케이블 거기에 교체해가지고 이어붙이고 다시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1: 그럼 거의 대부분을 다시 가라앉혀야 된다는
0: 그렇죠.
1: 얘기예요.
0: 그래서 이게 심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고요. 좀 비교적 연안에서 발생한다 그래도 이걸 한참 위로 끌어 가능하면 배 위에까지 수면 위에까지 올려서 작업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끊어지면 대공사를 해야 됩니다.
1: 그렇군요. 거의 뭐 다 교체해야 된다는 정도로 지금 이해가 되는
0: 그 근처를 일대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수명은 보통 얼마 정도로 설계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나요?
0: 이것도 참 골치 아프고도 심각한 일인데요. 네. 이게 처음 매설할 때 보통 25년 정도를 수명으로 매설한 게 많았습니다. 예. 25년이면 빠른 정보통신의 발전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25년이면 한 세대 정도니까 애지간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닷컴 기업의 열풍이 불고 뭐 세계가 인터넷 시대로 바뀐다. 처음에 그 이야기 나왔던 게 2000년대 초인데
1: 그렇죠.
0: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막 인터넷 시대로 접어든 후에 지금 이제 교체해야 될 때가 슬슬 왔거든요.
1: 딱 지금 이 시기네요. 네. 25년이면.
0: 그래서 지금 이게 골칫거리이자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그래서 이게 해적 케이블 대투자 교체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근데 25년보다는 그래도 더 써도 되겠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해적 케이블 교체 바람이 불 거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의외로 또 오래 쓰면서 뭐 계속 버티지 않겠느냐라는 또 반대 주장도 있긴 한데 일단 기대 수명은 25년 정도 생각하고 만든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 만약에 그런 것들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깔려 있는 것들을 다시 들어올리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
0: 그렇죠.
1: 그거를 수거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0: 많이
1: 될까요?
0: 많이 버립니다.
1: 아 네. 그러면 해양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사실.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수거하자는 움직임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가 다 구리잖아요. 그 구리 중에서도 전력 케이블로 쓰는 거는 아주 순수한 구리거든요.
1: 와, 그럼
0: 그래서
1: 굉장히
0: 꽤 돈이 됩니다.
1: 있네요. 예.
0: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있는 걸 다 들어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만 킬로미터치의 순수한 구리가 걸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이거는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수거하는 것 자체를 사업으로 해보려는 회사들이 지금 세계에 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영국 회사, 미국 회사 이런 데들이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현실화도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케이블 관련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만큼 이거 수거하는 사업 쪽에서도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진출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좀 해볼 수는 있겠죠.
1: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0: 네네.
1: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주목해볼 만한
0: 그렇습니다.
1: 네. 이슈인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런데 그러면 해적 케이블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요즘에 스타링크라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만 개의 저궤도 위성, 낮게 나는 위성들을 막 띄워가지고 그걸로 통신을 이뤄내겠다라는
0: 네.
1: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미 지금 실용화되고
0: 그렇습니다.
1: 있어요. 전 세계 많은 네. 나라에서. 그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네. 기술이 혹시 해적 케이블을 대처할 수 있을까,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0: 이게 뭐 대체라고 하기에는 워낙에 이제 용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적 케이블로 유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막대한 양의 정보를 엄청나게 빠르게 보내는 거하고는 용량 차이가 워낙에 무선 통신은 좀 나기 때문에
1: 네네.
0: 대체를 완벽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면 그게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예 별도다.
0: 예,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잠식한다라는 건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거 에리오 그러니까 저궤도 통신을 인공위성을 수

0: 3천 수만 개를 깔아서 통신을 하는 거를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것도 되게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하시냐면 해적 케이블은 우리가 깔아놓은 그 선을 따라서만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통신 위치 집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돌아가 가지고 그 회선을 따라가야 될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중국 대륙에 어디에 위치를 하는데 뭐 캐나다에 어디하고 통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직선 거리로는 꽤 가까운 곳이라도
1: 네.
0: 그게 한국하고 일본까지 유선으로 연결된 망을 타가지고 뭐 하와이를 통해서 해저를 지나가지고 미국 서부로 간 다음에 다시 캐나다 북부로 가가지고 유선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쭉 삥 돌아가지고 여러 망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런데 위성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위성으로 바로 직선으로 연결하고
1: 그 최단 거리 네,
0: 거기서 네, 우주 공간에서 최단 거리로 직선으로 바로 위성 끼리 무선 통신을 해가지고 바로 캐나다에 있는 곳을 연결하면 훨씬 더 최단 거리로 그야말로 생각할 수 있는 우주를 지나는 상공을 지나는 최단 거리로 통신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이게 레이턴시라고 하죠. 지연 시간. 접속하고 끊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짧아야 되는 그런 거를 할 때는
1: 네.
0: 이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1: 그렇겠네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0: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각자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거래나 금융 거래를 할 때 남들보다 0.001초라도 빨리 주문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게 유리한 지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군사 작전 같은 걸 할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무기를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적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이 지연 시간이 없게 렉이 안 걸리게 레이턴시 적은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해적 케이블보다 이런 위성을 이용해서 직접 통신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유선 연결할 수가 없는 뭐 사막 지역이라든가 산간 지역이라든가 해상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무선 통신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그 적에도 위성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잠식해 나갈 거다라는 쪽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해적 케이블은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고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 시설 같은 느낌이니까.
0: 네.
1: 네. 근데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는 정보통신이 워낙에 국가 경제에서 그리고 안보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다들 이거를 안보 문제하고 연결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배 국적 자체는 카메룬 배인가 아프리카 어느 쪽 배였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지나가다가 대만에 연결되어 있는 해적 케이블 하나 끊어 먹었어요.
1: 예.
0: 그래서 뭐 이거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만 쪽 언론에서는 그 배의 선원들하고 그 배와 그런 지분 관계로 얽혀 있는 회사들은 홍콩 쪽 회사들이 많고 중국 정부하고 다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걸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대만 쪽에서 좀 나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그런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 간에 혹시나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좀 싸우게 됐을 때 저 나라의 통신을 얼마나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시험을 해보자라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때 당시에 대만 언론 쪽에서 나온 추정입니다만 한번 쓱 이렇게 어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끊어보는 거 화물선을 이용해가지고 끊어보는 거 이런 걸 여기저기서 실험을 해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감시를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고
1: 네.
0: 또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안으로 이런 위성통신 같은 걸 확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더운 여름날에 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해적 케이블을 좀 알아봤는데요. 시원시원한 답변과 함께 깊은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쉬워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네.
1: 마칠 시간이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상당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앓을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앓을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9: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너무 덥죠? 더운 여름날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끝곡은 SES의 꿈을 모아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0: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오 뉴스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며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하고 정부 여당 범죄 수사는 철저히 은폐로 일관한다며 권력 앞에 알아서 눕는 경찰을 믿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느냐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스타벅스 코리아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수사 못 믿겠다고 질타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며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아부성 수사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 안규백 국방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2차 종합특검이 다시 한번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같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 특검팀으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초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자산, 소득, 노동, 세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 중으로 취약계층의 생계 금융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준비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여중생을 상대로 1년간 성매수를 한 혐의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성년자 한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튜브와 물놀이기구 상

0: 상당수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48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을 적발해서 국내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며칠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최고 기온이 서울 39, 인천과 광주 38, 대전 37도까지 오르며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오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1: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그날 아침 햇살은 눈부셨다. 집 옆 담장 위에는 잠자리 한 마리. 그 잠자리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새하얀 섬광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의 현관에 걸려있던 이 글은 비극의 순간을 처연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6분이었습니다. 당시 불과 30세였던 미 공군 대령 폴 티베츠 2세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폭격기 에놀라게이를 몰고 히로시마로 향했죠. 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였습니다. 단 하나의 폭탄으로 무고한 시민 14만여 명이 숨진 인류사의 최대 비극 중의 하나. 그러나 그것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용서받는 구실이 될 수는 없는 일이죠. 게다가 히로시마에서 숨진 한국인은 최소 14,000명. 히로시마 평화의 공원에 외국인을 위한 위령비로는 유일하게 한국인 위령비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작한 곡은 신해철의 넥스트 그리고 호프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네, 오늘도 손석희 12시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반영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자 샤프 8001번이나 어플 미니 또는 손석희 12시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의 A면은 중국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기술이야. 뭐랄까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포함된 반도체 관련 주도권 전쟁은 아마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중국 글로벌 메모리

0: 반도체 굉장히 좀 그 핫한 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전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그 중심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상하이 증시, 그러니까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우는 커창반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에 무려 466%가 급등했습니다. 놀랄 노자죠. 창신 메모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아직 뭐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어서 정말 빠르게 성장 중이죠.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곳에는 우리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서운 속도전 어디까지 따라붙을까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의 김미래 박사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래입니다.
0: 예. 방학이라서 오셨나요?
1: 방학을 맞이한 김미래입니다.
0: 한 달쯤 있으신다고요?
1: 네네.
0: 예, 오래 계시네요, 그래도. 그 유튜브에 원 블루 드리머라는 분께서 김미래 박사님이 얼굴이 너무 작으시다고. 예.
1: 드디어 알아봐 주시는 분이. 제가 늘 화면이 안 받아서 늘 예. 억울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오늘 아주 잘 나오고 계십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억울함을 좀 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가 서울보다 덥죠? 아닌가요?
1: 네, 습기도 높고 덥습니다.
0: 예, 예. 서울에 이 더위에 피서 오신 셈이 됐네요. 자, 그 미국은 중국의 기술 혁신을 막기 위해서 뭐 혹은 못 막더라도 예, 좀 늦추기 위해서 다양한 장벽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반도체 성장 속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빠른 것 같네요.
1: 네네네.
0: 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저희가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저희 어릴 때도 이제 부모님한테 너 젓가락질 못하면 밥 안 준다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0: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 이제 하기 예. 저희는 좀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많이 교육받았는데 예, 예. 그럼 하기 싫어도 이제 결국 배우게 되는데 이제 중국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0: 예예. 예.
1: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위기를 통해서 배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0: 예.
1: 또 2018년에 이제 중신 통신의 제재, 또 2019년에 화웨이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0: 예.
1: 이런 어떤 핵심 기술이나 부품을 타국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그래서 목이 졸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0: 아, 예.
1: 차보즈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기술 자립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당연히 막대한 지원도 이어지고요. 또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만들어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생산하고 사용하면서 또 개선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1: 근데 이제 때마침 또 AI 붐이 밀면서 중국에 이제 거대한 내수 시장이 생기니까 기술을 빠르게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서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하여간 큰 땅덩어리와 막대한 인구로 인해서 사실은 그 검증의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1: 네네.
0: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1: 네.
0: 근데 중국이 아무튼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진심인 건지 반도체 기업들한테 세금도 깎아준다면서요?
1: 네네네. 이제 예. 국가 전략 산업이 되다 보니까 세제 혜택도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이제 기업이 가진 기술력에 따라 좀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0: 예, 예.
1: 보통 이제 반도체 회로를 얼마나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준이 나노잖아요.
0: 예.
1: 그래서 28나노 이하 공정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에게는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고.
0: 아, 대단하네요. 아예 면제입니까?
1: 네네네.
0: 예.
1: 그래서 왜 28나노냐고 하면 28나노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나 이제 산업용 칩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0: 아, 예, 예.
1: 그리고 65나노 이상 이하 같은 경우는 5년 면세.
0: 예.
1: 그다음에 5년 절반 감면. 그다음에 130나노 이하는 2년 면세. 3년 아. 절반 감세.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0: 예. 나름 또 기준이 있군요.
1: 네네.
0: 네, 좀 아까 말씀드린 창신 메모리 상장. 이게 지금 그 이른바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체감한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이게 그 메모리가 상장되자마자 7월 말이었죠. 우리 코스피까지 휘청했습니다.
1: 네.
0: 그 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0: 예.
1: 반도체가 보통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 또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동안에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좀 경쟁력을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 예, 예.
1: 또 뭐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이나 알리바바의 펑터우그 같은 게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0: 예.
1: 근데 이 메모리에서만큼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의 벽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중국 반도체의 어떤 약점으로 꼽혔었습니다.
0: 예, 예.
1: 근데 이 창신 메모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DRAM의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0: 아, 예.
1: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0: 예, 뭐 회사 이름 자체가 메모리니까요.
1: 네네.
0: 예, 베이징에도 뭐 추가로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1: 맞습니다.
0: 이게 그 맞는다면 생산

0: 생산량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기술 수준은 뭐 당장 세계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생산 공장 같은 제조 기반을 먼저 확대를 해놓고
0: 예.
1: 기술력도 함께 끌어올리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예. 그 얼마 전에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를

0: 20%를 이제 장비와 소재에 투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1: 예, 예.
0: 그래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초정밀 프린터라고 하는 EUV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1: 예.
0: 조금 성능이 낮은 DUV 장비로 여러 번 덧그려서 이제 EUV 같은 효과를 내겠다.
1: 아, 예.
0: 이걸 이제 다중 노광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덧그리게 되면 문제가 오차가 생기기 쉽겠죠.
1: 예.
0: 그래서 이 오차를 줄여준 제조 기술에 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주는 이 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얇은 막을 차곡차곡 쌓는 증착이라든지
1: 예.
0: 이런 기술을 이제 주력을 해서 AMEC이나 이제 나우라 같은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이 기술 수출을 이제 규제를 하면 할수록
0: 네.
1: 중국 입장에서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을 어떻게든 그 자신들의 힘으로 개발하려는
0: 네네네.
1: 이런 현상이 또 생기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마냥 막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일견 또 하게 되는군요.
0: 맞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석은 이렇습니다.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추격 속도는 상당히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김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0: 일단 어느 한 부분이 딱 부각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뭐 설계, 제조, 패키징, 장비, 소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자국 기업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메모리 분야의 뭐 창신 메모리를 제외하고도 반도체 제조에서는 이 상하이의 중심 국제 SMIC가 이제 반도체 제조 최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1: 예.
0: 설계 분야에서는 화웨이의 하이실리콘 또 기가 디바이스 같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웠고 장비는 방금 말씀드린 나우라나 AMEC 같은 기업들이 또 버티고 있고요.
1: 예, 예.
0: 근데 반도체는 이제 만드는 것만큼이나 여러 개의 칩을 잘 이렇게 묶는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0: 이 분야에서도 이제 JCET 같은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 시장의 판세를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0: 그러니까
1: 중국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그거 거기까지도 간다는 거겠죠, 물론.
0: 네. 최종 목표는 이제 예. 삼성전자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런 세계 1등 기업 몇 개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1: 예.
0: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뭐 미국 없이도 돌아가는 그런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 예.
0: 그래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공급망 경쟁이고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 정부가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대학 연구소들이 핵심 기술 개발하고
1: 예.
0: 또 기업은 그 기술로 또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연장선에 말씀드리면 뭐 창신 메모리 같은 이런 큰 회사가 국산 장비들을 생산 라인에 도입을 하게 되면
1: 예.
0: 뭐 장비 회사 소재 소비 회사 소재 회사도 같이 이렇게 선순환을 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예, 예.
0: 또 이제 AI 산업이 중국 전 분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1: 예.
0: 이 중국 내부의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1: 예, 예.
0: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이 만들고 싶은 이 큰 그림은 연구 개발부터 장비 소재 생산 소비 시장까지 이 나라 안에서 다 해결하는
1: 예.
0: 그 완전한 반도체 생태계고 이 생태계가 완성되면 뭐 미국의 제재에도 끝도 없을 것이고
1: 아, 예.
0: 더 나아가서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1: 예. 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점점 무서워지네요.
0: 네, 네, 점점 무섭습니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0: 네, 네.
1: 내수 시장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게 다 커버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기술 발전도 그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0: 네.
1: 정말 위협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얘기 좀 들어보신 것도 있나요?
0: 아, 뭐 저 같은 이런 백면 서생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1: 예.
0: 참 주제 넘습니다만은 일단 초조하면 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초조하게 따라잡힐 걸 걱정하지 말고 혁신의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1: 예.
0: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답답해서라도 속도에서는 절대 안 뒤지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예,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1: 예.
0: HBM이라고 그러는 이제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이 초고속 메모리 기술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이걸 잘 유지를 하고 또 너무 경쟁에만 이제 경쟁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협력 시장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1: 예, 예.
0: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국이 수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자유롭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사실.
0: 한데 틈새 시장은 근데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1: 예, 예.
0: 틈새 시장은 결국 중국이 아직 잘하지 못하는 분야인데 이 첨단자가 붙으면 당연히 중국의 기술력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1: 예, 예.
0: 이 첨단이 붙는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생산의 품질을 올리는 이런 공정 기술이라든지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같은 기술이라든지
1: 예,
0: 한국
1: 예.
0: 기업들이 강점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뭐 새로운 사업 기회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1: 알겠습니다.
0: 봅니다.

0: 아유, 오늘 잘 들었습니다. 프단대 김미래 박사였는데 방송사는 처음 오셨다면서요, 스튜디오는?
1: 네, 처음입니다.
0: 예,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1: 아, 네.
0: 김미래 박사, 우리의 미래.
1: 아, 감사합니다.
0: 좀 썰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중국 반도체 시장의 성장, 뭐 이젠 지겹도록 얘기해야만 하는 AI. 관건은 역시 속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린 정말 속도에 굉장히 적응된 민족이기도 하죠. 작년에 무려 6일이나 내한 공연을 가지면서 한국 공연 시장 역사를 다시 쓴 밴드 콜드플레이의 스피드 오브 사운드를 듣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음속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에 경외와 현직 현기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

0: 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예, 손석희 12시 2부의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새로운 해상 항로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선박 상당수가 이란 영해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인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특정한 제3자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양국 간의 공동 성명이 곧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서 미국을 딱 꼬집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악시오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과 오만의 합의안이 60일짜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임시로 개방하는 이 60일 동안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건데 수수료를 둘러싼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최대 수수료 7% 부과를, 오만은 3%, 미국은 0% 부과를 원하고 있는데요. 과연 합의안은 도출될 수 있을까요? 국제유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9.25로 어제랑 비슷합니다. 시장은 아직 진짜 호르무즈 해협에 백길이 열릴지는 확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최종 권한을 갖는 신정국가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존재합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국민 담화에서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소통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통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뭘까요? 모스타바의 건강 이상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세계는 계속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위반했다며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습했고요. 후티반군은 홍해와 아덴만 해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상대국의 물류창고를 공격했는데요. 왜 민간 물류창고일까요? 창고가 군사 목적으로 쓰인다는 게 양측의 주장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방어에 나서더니 이번엔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아베노믹스는 끝났고 이제 다카이치노믹스의 시기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막기 위해 대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결국 엔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건데 이젠 정책 기조를 바꿔서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정작 미국 금리는 어떨까요?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9표, 금리 인상에 3표가 나왔었죠. 이 중 금리 동결에 찬성표를 던진 9명 가운데 하나였던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우리 시간으로 9월 17일 목요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8월 6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5: 与世界接轨
6: Conectarse con el mundo
7: 世界とつながる
8: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9: Connect with the world
4: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3: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최근에 한 외신 칼럼에서 한국도 투자하기 어려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돼가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여기에 원인 중에 하나로 레버리지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칼럼에 우리 금융위원회가 반박 자료를 내면서 이례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투자 문턱을 좀 높이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량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죠. 정부는 더 강한 추가 규제책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대체 왜 등장한 것인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나?

0: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 뉴스 채널 알고라 눈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전문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오르면서 끝났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1: 그 간밤 이제 뉴욕 증시가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 기술주 약세 교차하면서 지수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0: 예, 예.
1: 다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다우는 사상 최고치
0: 그렇다면서요.
1: S&P 500도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가 기술주가 좀 약세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거든요.
0: 예.
1: 근데 우리 증시도 근데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는 그 여파가 그대로 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소폭 하락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한 10시 무렵부터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냈어요. 현물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스탑 로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인 또 매도가 나오거든요.
0: 예, 예.
1: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지금 10시 한 20분경에 사이드카가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4.5% 하락해서요. 6,300선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고요.
0: 예, 예.
1: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 변동성이 좀 가라앉았냐라고 보자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야, 레버리지 ETF 이렇게 좀 투자 어렵게 만들면 변동성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0: 예, 예.
1: 오늘도 하루 움직인 걸 보자면 거의 5% 가까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 올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 일일 변동성이 5% 이상 발생한 건수가 33일입니다.
0: 예, 예.
1: 니케이 같은 경우에 4일이었고요. 항셍 지수는 단 하루도 없었어요.
0: 하여간 극심합니다.
1: 네.
0: 예, 예. 그 레버리지 ETF라는 단어가 뭐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익숙하실 텐데 오를 땐 배로 벌고 떨어질 때는 또 배로 손실이 나는 상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1: 네, 간단하게 그게 맞고요. 다만
0: 예.
1: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를 때 배로 떨어질 때 배로 이게 하루 수익률에 배수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0: 예, 예.
1: 총 기간 수익률의 배수가 아니고요. 하루 수익률의 배로 움직입니다.
0: 예.
1: 이러다 보니까 음의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서 제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10% 오르면 110만 원이 되죠.
0: 예.
1: 그 다음날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 떠오르게 원금이 돼야 되겠네. 10% 오르고 10% 떨어졌으니까.
0: 그런데 예.
1: 계산해보면 99만 원이 되거든요.
0: 그렇게 되겠죠.
1: 그런데
0: 예.
1: 이게 만약에 레버리지 상품이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면 20% 오르는 거잖아요. 120만 원이 되죠.
0: 예.
1: 그러다가 그 다음날 20%가 떨어져요.
0: 예.
1: 그러면 96만 원이 됩니다.
0: 24만 원을 빼야 되니까.
1: 네네 맞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었으면 10% 올랐다가 10% 떨어지면 99만 원인데 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으면 96만 원이 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이게 5월 27일 날 레버리지 ETF 상품이 처음 출시가 됐거든요. 이 가장 거래량이 많은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그 7월 15일까지 그 가장 비슷한 수준을 보자면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대충 한 205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0: 예.
1: 1.4% 올랐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레버리지 상품은 2.8% 정도 올라야 된다라는
0: 예, 예.
1: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덱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5월 27일 날 2만 원에서 출발했거든요.
0: 예.
1: 그런데 그 7월 15일 종가가 18,800원.
0: 예.
1: 6%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음의 복리 효과.
0: 그러게요.
1: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오히려 원금이 깎여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예.
1: 그 이유가 뭐냐면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사야 되고 떨어질 때는 더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0: 예.
1: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순자산이 100억이 있고요. 레버리지 포지션을 200을 들고 갑니다. 그래야지 두 배로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날 만약에 주가가 5% 올랐어요. 그러면 그 포지션은 200억어치 갖고 있으니까 210억이 되죠.
0: 예.
1: 그러면 10억은 그냥 벌어들인 거니까 순자산은 100억 더하기 110억, 10억 해서 110억이 됩니다.
0: 예, 예.
1: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210억이잖아요. 그럼 다음 날 두 배로 맞춰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러면 두 배로 맞추려고 하면 10억이 부족하죠. 포지션 노출한
0: 예, 예.
1: 게. 그러면 10억어치 더 사야 되는 거예요.
0: 그래야 되겠네요.
1: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 상품 자체가 거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증시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게
0: 예.
1: 올라가는 날엔 더 사야 되고
0: 그러네요.
1: 떨어지는 날엔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0: 예, 예. 그 참 그렇게 막 설명 들으니까 이제 좀 확연하게 좀 잡히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걱정도 또 커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 아까 언급한 칼럼은 블룸버그 칼럼이었습니다. 한국이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 돼가고 있다. 비관적인 전망을 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반박 자료를 냈는데 뭐 전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0: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는 뭐라고 했는지도 궁금하고.
1: 이게 블룸버그의 칼럼이에요. 개인 기고문입니다.
0: 예, 예.
1: 이게 공식적인 뉴스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박 설명자를 낸 거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고요.
0: 예.
1: 그만큼 정부가 지금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고.
0: 어떻게 예민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예.
1: 그걸 어떻게 보자면 블룸버그에 나오는 게 전 세계로 타전되는 뉴스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이 코리아가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 uninvestable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투자하면 안 되는 데구나.
0: 예, 단어만 놓고 보면 투자하면 안 된다는 네, 쪽으로 되네요.
1: 그러다
0: 예.
1: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즉각 반박한 것 같은데요.
0: 예, 예.
1: 그 외신 칼럼의 지적 내용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극심한 주가 변동성입니다.
0: 예.
1: 변동성 너무 커서 이거 투자하겠냐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레버리지 상품의 폐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른바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고 오래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0: 예, 예.
1: 장기적으로 보면 올랐다 손치더라도 장기로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 급등락을 하게 되면 사실 내 원금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나오니까요.
0: 예.
1: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가 반박한 건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통계 오류가 있다. 그 통계에 보면요. 시티그룹이 낸 보고서가 인용돼 있는데 그때 레버리지 ETF 때문에 반대 매매 통해서 청산된 계좌가 36만 개다라는 그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위가 우리가 실제 조사해봤더니 반대 매매 계좌는 3천 개 수준에 불과하다.
0: 일평균. 36만 개에서 3천 개로 떨어지나요?
1: 일평균 3천 개다라고 하는 거고요.
0: 예, 예.
1: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투자할 수 없는 시장이냐.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봐라. 2분기 성장률이 3.7%, 경상수지 흑자가 5월 기준으로 386억 달러. 지금 현재 우리 수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0: 예, 예.
1: 근데 어떻게 투자할 수 없는 시장이야? 라고 한 거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0: 예. 그 반박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1: 유효하죠. 유효하지만 지금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 칼럼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 부분이죠.
0: 예, 예.
1: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게 되면 사실 굉장히 약간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0: 예.
1: 투자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0: 일단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아마 블룸버그 쪽에서는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요. 예. 근데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니까 삼전 뭐 하이닉스 개별 주식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특히 커진 건 맞잖아요, 그죠?
1: 네, 근데 맞습니다.
0: 한국 개미들이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그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 잡히나요?
1: 이게 시티증권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0: 예.
1: 그 보고서가 낸 게 그 시티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팀에서 낸 건 아니고요. 리서치 팀이 아니라 트레이딩 전략팀에서 마켓 코멘터리라고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그 메시지에
0: 예.
1: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손실금이 56조다라고 한 건데요.
0: 개미들만.
1: 네. 근데 예. 이게 정확하게 다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0: 그러게요.
1: 56조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거냐면 레버리지 ETF 상품의 가장 꼭지점이었을 때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0: 예.
1: 그리고 그 최근일 기준으로 한 그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가총액이 48조 7천억 달러가 증발했다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런데 그 시가총액이 급감하는 하락장 속에서 신규로 괜히 돈을 더 넣은 부분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그 신규로 추가로 더 넣은 돈이 약 9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0: 그걸 합쳤다는 얘기인가요?
1: 그걸 합치니까 56조가 나온다라는
0: 예.
1: 거고요.
0: 그 생각보다 단순하게 계산이 나와요.
1: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손실액수가 그럼 개인들이 손실 본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0: 예.
1: 요거 아까 56조 원에는 사실 개인도 있고요. 기관도 있고
0: 그렇겠죠.
1: 외국인도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이게 진짜 손실이냐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샀다 언제 팔았는지를 추정하기가 어렵잖아요.
0: 예, 예.
1: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시장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0: 예, 예.
1: 진짜 손실이 이 정도다라는 건 아닙니다.
0: 예, 말 그대로 그냥 추정을 하는 거라고
1: 네네.
0: 생각하면 되겠군요. 아무튼 최근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은 확 줄었다고 하던데.
1: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었습니다.
0: 얼마나 줄었습니까?
1: 어제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리고 고퍼스 ETF 16쪽이 있거든요.
0: 예.
1: 거래 대금이 9,205억 원이었습니다.
0: 예.
1: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 상장됐다라고 했잖아요.
0: 예.
1: 1조 원 미만으로 거래 대금 떨어진 게 어제가 처음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이게
0: 예.
1: 그 평균적으로 일평균 거래 대금이 7조 정도 됐어요.
0: 그럼 뭐 한 7분의 1 이하로 네. 된 거군요.
1: 그 대표적으로 아까 가장 거래가 많은 종목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0: 예, 예.
1: 이게 일평균 거래 대금이 출시 이후에 4조 정도 됐거든요.
0: 예.
1: 그런데 어제 거래 대금이 3,504억 원.
0: 아, 그건 뭐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고.
1: 네.
0: 아, 확실히 그 쏠리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확 몰렸다가.

0: 또 빠질 땐 다 빠져버리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1차적 과열은 막았다고 보는 건가요?
1: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규모 자체가 줄었으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증시 전체의 단기 변동성 증폭 현상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0: 그러면 위험성도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건지.
1: 그게 이제 잠재적인 불씨가 남아있는 게 예. 이게 거래량이 준 게 거래 대금이 준 게 어쨌든 예탁금을 이제 올린 여파가 더 크거든요.
0: 예, 예.
1: 예탁금을 올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반도체 기업 주가가 계속 앞으로도 더 갈 거야라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예. 예탁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돈을 구해와서 더 투자하셨을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요거 시점에 지금 반도체 기업 주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든요.
0: 예.
1: 아니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 떨어지고.
0: 그러게요. 뭐 그런 현상을 하도 네. 많이 봐가지고.
1: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굳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든 측면도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급등한다라는 어떤 그런 좋은 이슈가 있으면 다시 예. 이제 거래량은 몰릴 거다라는 잠재적 불신 남아 있는데
0: 예, 예.
1: 현재로서는 네,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0: 예. 그래도 뭐 처음보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몰리지는 않겠죠.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예, 학습 효과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근데 재밌다고 해야 되나? 좀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버리니까
0: 예.
1: 코스닥이 지금. 살아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0: 예, 예.
1: 코스닥 사람들이 코스닥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간에 급등을 먹어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니까 야 굳이 이게 실적도 안 좋은 기업에 아. 투자할 필요 뭐가 있어. 실적 좋은데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는 많이 먹을 수 있는 시장으로
0: 예.
1: 가자 하면서 코스닥에 돈 빼서 코스피 단일 종목으로 갔거든요.
0: 예, 다시 돌아오나요?
1: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뭐 잡주라든가 아니면 테마성 주식들의 주가가 예. 급등락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0: 아,
1: 있습니다.
0: 참,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 ETF는 애초에 어디서 나온 건가요?
1: 일단 ETF가요. 처음 예. 상장된 게 93년에
0: 오래됐네요.
1: 네,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0: 예.
1: 이제 시장 전체를 바구니로 투자하자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장이 성숙하면서 기획이 묘묘한 신생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0: 예.
1: 그래서 2006년에 프로쉐어즈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요.
0: 예.
1: 이제 금융시장에서 선물 옵션이나 신용 거래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갖고 있는 포지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선물 옵션 시장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선물 옵션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 뭔가 투자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 예.
1: 프로쉐어즈에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야 그거 말고 일반 주식처럼 주식 계좌에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 기초자산 상승률의 두 배를 먹을 수 있는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0: 예.
1: 라고 해서 2006년에 처음으로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30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을 내놨어요.
0: 예, 예.
1: 2006년에 내놨습니다.
0: 아.
1: 당시 그 프로쉐어즈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태용이라는 한국 분이세요.
0: 예.
1: 그분이 이걸 이제 개발해서 상장시킨 분입니다.
0: 예.
1: 이분은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미래에셋에서 글로벌 ETF 부분 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0: 예예.
1: 어쨌든 그래서 2006년에 지수를 레버리지하는 상품이 처음 출시가 됐고요.
0: 예.
1: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단일 종목이죠.
0: 그렇죠. 예.
1: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최초 시작이 영국입니다.
0: 아 그런가요?
1: 영국에서 예. 2019년에 나왔어요. 제게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게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품을
0: 예.
1: 다변화하는데요. 당시 SEC가 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너무 위험해 그러면서 출시를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0: 예.
1: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연한 런던에서 2019년에
0: 아.
1: 처음 상장이 됐고요.
0: 예예.
1: 그리고 미국에 도입된 건 22년입니다.
0: 예.
1: 규제를 너무 좀 빡빡하게 하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이 조금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0: 예.
1: 22년에야 허용이 됐어요.
0: 예.
1: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SEC가 허용을 안 해줬다라는 얘기에서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선진 시장의 금융당국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예예.
1: 그래서 3년이 지난 뒤에야 승인해 준 걸 뭐냐면 아, 영국 시장에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 그렇게 시장에
0: 아,
1: 큰
0: 예.
1: 문제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22년에 상장이 된 거였고요.
0: 예.
1: 우리 시장은 지금 올해 5월 달에 처음으로 도입이 예. 된 거였죠.
0: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난리니
1: 네.
0: 더 규제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1: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래 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0: 예, 예.
1: 추가적인 규제책이 뭐 더 나올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0: 아 하긴 그러네요.
1: 네네.
0: 예,
1: 하지만
0: 예.
1: 지금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건 뭐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건 전체 투자 자산의 20%로 제한하자라는
0: 예.
1: 부분이고요. 이건 시장 상황을 봐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예.
1: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의 고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케니 예. 로저스의 The Gambler라는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란 기자가 웃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이게 포커를 소재로 한 그 도박 얘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의 원칙과 리스크 관리를 상징하는 노래로 자주 인용된다고 그러는데 맞죠? 고 기자님. 예. 언제 달려야 하고 언제 접어야 할지 쥐고 있을 때와 손을 털고 나올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뭐 그걸 알면 다 부자 됐겠죠. 예, 듣겠습니다.
2: On a warm summer's evening On a train bound for nowhere I met up with a gambler We were both too tired to sleep So we took turns of staring Out the window at the darkness Till boredom overtook us And he began to speak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0: 보충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4: 키 성장은 할 타임.
5: 키가 크고 싶다면
6: 키 성장은 할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0: 유튜브에 9132 쓰시는 분께서 고3 때 들으면서 힘냈던 곡인데 40대인 지금 들으면서 울컥합니다 하셨네요. 첫 곡 넥스트의 호프를 들으시고 올리신 글이었습니다. 김미래 박사와의 인터뷰 들으시고 7315 쓰시는 분께서 문자입니다. 놀라운 적응력, 듣는 입장에서 대화의 흐름이 편하게 전해져서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잘하고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겠죠. 미니의 김사라님, 도로보수 공사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유익한 방송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이 걱정이 앞섭니다. 도로보수 공사라면 지금 밖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이 더위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성원님 미니로 주셨습니다. 내일이 입추라고요? 아 그렇군요. 내일이 입추네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워서. 근데 신기한 게 아침에 바람이 불더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아침에 약간의 바람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은 39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마 입추 중에 이렇게 더운 입추가 있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절기를 믿어봐야죠. 예,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

0: 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성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AI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령 인구 감소,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선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하며 육군 사관학교 출신 중심으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망언이라며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육사가 쿠데타의 본산인지는 몰라도 쿠데타를 막으려면 사관학교를 통합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상태를 갖고 이 나라 국군 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 조기현 변호사와 하상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 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오늘 오전부터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 본부와 서울 광화문 축구회관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불공정 특혜가 있었다며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등을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며칠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최고 기온이 서울 39, 인천과 광주 38, 대전 37도까지 오르면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영서, 전라권 일부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실 예정인데 인문학은 절대 늙지 않는다 혹은 낙지 않는다 라고 외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학과 최희태 박사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제 옆에 기타도 한 대 세워져 있는데 기타의 정체는 이따가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청취자 추천곡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곡을 저희 인터뷰하는 도중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제작진이 한 곡을 선정해서 4부 1시 30분에 시작할 때 들려드리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대일수록 인문학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질문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은 절대 낙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경희대 후만타스학과 최희태 박사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0: 제가 이력을 보니까 많이는 안 봤는데요.
1: 예.
0: 직업이 한 10가지였다라는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근데 최근에 하시는 일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1: 예.
0: 공주대학교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연구교수,
1: 예.
0: 경희사이버대 후마니타스학과 강사,
1: 예.
0: 이렇게 되어 계십니다. 예. 아주 세상에 속된 시각으로 보자면 중심부가 아닌 가장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와주셨던 장준호 프로듀서도 세상의 가장자리만 찾아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가장자리가 그건 속된 시각으로 봐서 그렇지 세상의 중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얘기 나누면서. 혹시 같은 생각이십니까?
1: 얼음이 중심부터 녹지 않고 가상위부터 녹잖아요.
0: 예예. 예.
1: 그리고 혁신은 중심부가 아니라 그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서
0: 예, 예.
1: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가는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0: 예.
1: 그 뒤에 숨겨진 이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피는
0: 아, 예. 예,
1: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0: 예. 그건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까?
1: 예.
0: 아 예. 왜냐하면 이건 전혀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1: 예. 예. 제가 그 인생 역전이 아니라
0: 예.
1: 인생 역전. 그래서 예. 이제 전공도 대학 학부는 국문학이고
0: 예.
1: 석사는 사회학이고 이제 박사는 교육학을 했는데요.
0: 예.
1: 더 높이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계속 역전, 옆으로 예. 이동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되는 학문학은 조금 거리가 멀었다.
1: 예, 예, 그렇죠.
0: 예. 예. 그러나 저희끼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세상의 중심은 꼭 속세가 보는 중심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1: 예. 예.
0: 어제 나왔던 그 장준호 PD도 뮤지션이 원래 꿈이었다고 하는데
1: 예.
0: 오늘 최 박사님도 뮤지션을 꿈꾸셨다면서요?
1: 그 결혼하기 전에 프리랜서 작곡을 했었고요. 한 3년
0: 예, 예.
1: 동안. 근데 결혼하면서 음악을 가지고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0: 예.
1: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0: 아,
1: 직업이
0: 예.
1: 되는 순간 되게 고통스러워져서
0: 아.
1: 취미로 유튜브를 해서 열심히 팝송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0: 예. 그 오늘 저 티셔츠가
1: 예.
0: 레드 제플린입니다.
1: 예.
0: 2018년에 데뷔 50주년을 기념한 티셔츠네요.
1: 예, 그때 즈음에 아마 산 것 같고요.
0: 예.
1: 제가 손석희 질문들 섭외를 받고 이제 유심히 들었는데
0: 예.
1: 그 처음에 시작하는 음악이 1집에 있는 굿타임 배타임
0: 1집 첫 곡이었습니다.
1: 예,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LP에선 비가 소리가 들린다.
0: 예, 예.
1: 그거는 9집 인트리드 아웃도어에 있는 프린더레인
0: 예.
1: 이래서 이게 손석희 12시와 좀 연관이 있겠다
0: 아, 예.
1: 싶어서 입고 왔습니다.
0: 뭐 저의 최애 밴드이기도 하니까.
1: 아, 예.
0: 아,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 입으신 거군요.
1: 아니요. 늘 원래 평소에 입고 다니는데
0: 아, 그렇습니까? 예.
1: 최근에 혹시 빨래가 밀려서 이렇게 냄새가 날까 봐 한 최근 열흘 동안은 안 입었었습니다.
0: 예,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 아, 예.
0: 예. 제작진한테 그 저 기타를 가지고 오시겠다고 강력 주장을 하셔서 제작진이 말렸는데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저하고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1: 그 약간 뭐 저의 주장과 받아들임의 인식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예.
1: 강력히 주장한 건 아니고.
0: 아, 그렇습니까? 예.
1: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과 관련해서 이제 되게 노래로 전달하고 싶은 어떤 게 있어서
0: 예.
1: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0: 아, 예. 그건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하고도 그렇게 특별히 어긋나지 않는데요.
1: 예.
0: 저희도 그 세계사적 사건이나
1: 그렇죠. 예.
0: 아니면 지금의 이슈를 예. 어떻게든 음악으로 담아내려고
1: 저도
0: 노력을.
1: 저도 그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0: 아,
1: 어떤 별다른 욕심이 있는 건 아니고
0: 예.
1: 그리고 또 제 생각에 제 인생 최초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생방송 출연이 있었는데
0: 예.
1: 뭐
0: 보여드릴 수 없는 거죠.
1: 예. 예.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리자라는 욕심이 없진 않았지만
0: 예, 예.
1: 하지만 제가 뭐 생뚱맞은 어떤 음악을 가져온 게 아니고 제 주제와 맞는 어떤 노래를 선곡해서
0: 예.
1: 제 말보다는 그게 그 노래가 훨씬 더 이제 메시지 전달에
0: 아, 뭐 그럴 수 있죠.
1: 예. 예.
0: 아,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 노래를 들어야 되나? 그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예. 저는 혹시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0: 예.
1: 주변에 만류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0: 아, 무슨 노래 하시려고요, 근데?
1: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노래인데요.
0: 아, 예. 예.
1: 거기에 보면
0: 예.
1: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상상들이
0: 예.
1: 저는 밥 딜런이 아니라 존 레논이 살아 있었으면
0: 예.
1: 노벨 문학상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가사라는
0: 아, 예.
1: 생각이 듭니다.
0: 그 밥 딜런이 들으면 굉장히
1: 소원해요. 아.
0: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0: 뭐 대바람에 저희가 노래를 듣긴 좀 그러니까
1: 예.
0: 이따 상황 봐서
1: 예.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목적이 또 따로 분명히
1: 예,
0: 있는데
1: 그렇죠.
0: 저희가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1: 예.
0: 아니겠습니까? 올 초에 그 최이태 박사께서 기고한 칼럼을 제가 본 적이
1: 아,
0: 있습니다.
1: 예.
0: 그 TV 질문들에서 이세돌 구단과 그 페이커
1: 예.
0: 예, 이두 분을 모셔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주로 이제 그 AI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최 박사께서 이제 공부는 AI의 영역이며 인간은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인간들은 스스로 발등을 찍어가며 공부만 하도록 경쟁에 내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뜻은?
1: 사실은 제가 한 말이기보다는
0: 예.
1: 이세돌
0: 뭐
1: 구단이
0: 그 얘기
1: 나와서
0: 했습니다.
1: 예.
0: 바둑은 연구해야 되는데 공부만
1: 그렇죠.
0: 하고
1: 예.
0: 있다고. 예.
1: 저희가 예술로 바둑을 대한 첫 번째 그 마지막 그
0: 예.
1: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페이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면서 놓쳤던 많은 얘기들을
0: 예.
1: 사실 거기 해주시고 마지막에 그 당시에 이제 손석희 지금은 DJ님이시지만 앵커께서 결국 인공지능은 도구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저 하나를 딱 찍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사실은 제가 박사논문 쓰면서 글쓰기가 되게 두려워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질문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쓰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0: 그렇군요. 그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1: 제가 2021년에 코로나 때 그 백수가 가래에 시달리는 이유라는 책을 냈고요. 그때도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비대면으로 박사학위를 딸수 있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에 공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25년 작년에요. 받고 지금은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5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연구교수, 인문사회 학술 연구교수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그 이제 시민들께서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말이 있습니다. 제가 40개국 헌법을 뒤져보니
0: 아,
1: 예
0: 그렇습니까?
1: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0: 저도 몰랐습니다.
1: 예 그리고 그 교육의 자주성이 그럼 왜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갔을까를 제가 추적해 보니 약간 이게 도발적일 수 있지만 그 쿠데타 정권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책 중립성 그리고 전두환이 전문성을 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신주단지 하나의 큰 이념이 돼서 그 헌법에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어떤 교육의 방향을 찾자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와닿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AI 얘기와 연관져서 얘기하자면 AI와 인문학이 과연 무엇이냐 그 관계를 놓고 볼때 최근에 구글 딥마인드가 저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 교수 헨리 쉐블린을 필로소퍼,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직함으로 채용을 했더군요. 그거는 AI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인문학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AI도 그것을 중시한다라는 것을 내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추세는 어떻게 그럼 보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해보니, 그러니까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이 특이점을 벗어나고 있는 지점에서 인공지능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피터 틸의 다이얼로그가 공개됐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다 유효한 건, 그 포장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재계, 그리고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걸 포장지로 해서 어떻게 이 인공지능 뒤에서 이 시대를 지배할까로 고민하고 있지
0: 아,
1: 않을까라는
0: 그렇습니다.
1: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왜저 제가 TV 질문들에서 마무리 얘기로 드렸던 AI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했다는 거를 인상 깊게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의문 뭐 이런 것은 요즘 AI로 하도 난리를 치는데 과연 그 AI가 인간을 정복할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

0: 들 공포심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그것도 인간이 그냥 만든 것이고 인간이 좀더 편해지기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인데
1: 예.
0: 다시 말하면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너무 지나치게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0: 예.
1: 동의하고, 인간도 뉴런이라고 세포가 막 수없이 결합되면서 뭐 새로운 어떤 특이점을 지나서 이제 자발적인 사유로 갖게 됐는데
0: 예.

0: 예.
1: 1940년대 로버트 위너라는 어떤 학자가 그 사이버네틱스, 인간의 마음도 물리적으로 모두 해명할 수 있다라고
0: 예.
1: 주장을 했고 그걸 뇌과학자들이 받아서 뇌과학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0: 예.
1: 거기에 정보와 데이터 기술이 만나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이 된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인간 또한 물리적으로 해명 가능한 존재고 그런 존재가 이런 어떤 위치에 서게 됐다면
0: 예.
1: 인공지능 또한 물리적인 어떤 방식에서 어떤 특이점을 지나면 사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0: 예.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아닌데.
0: 그러면 지금 그때는 도구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1: 지금 포스트 휴머니즘 같은 경우는
0: 예.
1: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이 대상화시키고 이제 지배했던 자연을 이제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자라는 어떤 건데
0: 예.
1: 어느 순간이 되면 인공지능한테도 그런 게
0: 예.
1: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0: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공포심을 갖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1: 예.
0: 지금 말씀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결론이 돼버리는데요.
1: 그거는 먼 이제 미래에 예측 가능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 저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사회체계 종교라든지 교육 그 뒤에 늘 인간이 있었거든요.
0: 예예.
1: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0: 그랬죠.
1: 했다가
0: 예예.
1: 그다음에 인공지능보다 인간의 탐욕이 더 무섭다.
0: 아, 예.
1: 그렇게 양가성이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저도 이제 그 두 가지 면을 제가 만약에 절대 인공지능은 뭐 그럴 수 없어라고 딱 단정했는데
0: 예.
1: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바보가 될 수 있잖아요.
0: 아, 예.
1: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0: 예, 알겠습니다. 거.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크게
1: 예,
0: 벗어나진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나 최 박사님의 예. 생각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1: 그렇죠.
0: 예, 예. 예. 그 엔트로피계는 또 인공지능에게 양심을 가르치는 철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 책임 철학자라고 하더군요.
1: 예.
0: 나름들 다 이렇게 애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죠?
1: 예.
0: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처럼 늘 AI와 대화한다고 하더군요.
1: 예.
0: 그러면서 뭐 자신의 생각을 또 이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과 비슷한 요소가 있다. 이를 인정해야 된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자아감각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여기에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1: 예.
0: 그렇군요.
1: 네, 그게 또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숨어 있는 뒤에 사람들 물론
0: 예.
1: 엔트로피 입문하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 인공지능 기업인 건 맞아요.
0: 그러니까 예.
1: 다른 데와 다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인문학 서적을 그 이제 인공지능한테 주입해가지고 뭔가 했던
0: 예, 예.
1: 저도 엔트로픽을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장 자체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0: 예.
1: 어떤 그런 방편일 수도 있고
0: 예.
1: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0: 예. AI 시대와 그 즉 인공지능 시대와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예.
0: 그럼 AI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하십니까?
1: 제가 인문학 토론을 AI랑 하고 있거든요.
0: 인문학 토론을
1: 예, 예.
0: 둘이서?
1: 인공지능과의 인문학 토론이라는 섹션을 열어서
0: 예.
1: 그 다른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할 때 저는 토론의 대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0: 예, 예.
1: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만능감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저는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0: 예.
1: 어떤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서로 토론을 하면 우리가 풀지 못한 어떤 문제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예.
1: 관점으로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0: 예.
1: 그 페이커나 이세돌 해법님께서 이제 졌지만
0: 예.
1: 그 다음에 지금 신진서 구대 때 이겼잖아요.
0: 여기 나오셨었습니다.
1: 예예. 예. 예.
0: 보통 젊은이가 아니던데요.
1: 아 그러니까.
0: 예. 예.
1: 그 저도 들었는데.
0: 예, 예.
1: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그 인공지능과의 어떤 그런 패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예.
1: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고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0: 예,
1: 또한
0: 예.
1: 인공지능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되게
0: 예. 근데 저는 끝까지 그 자아가 형성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1: 예.
0: AI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데이터의 집합체를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해서 예측도 해주고 아니면 분석을 해주느냐 그리고 자료를 제공해주느냐 정도 수준인 건 맞죠?
1: 예.
0: 예. 그럼

0: 거기서 거 무슨 자아가 생기느냐 하는 거죠.
1: 그 제가 이제 사이버네틱스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예, 예. 인간의 마음이 되게 특별하고 대단한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0: 예.
1: 근데 인공지능의 어떤 능력이 뛰어날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인거 부족한 인간이 그걸 만든 것이고
0: 예, 예.
1: 인간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거 어떤 시기에는 그 지구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던 예, 시대가
0: 예.
1: 있었고
0: 예.
1: 지금 그 시대를 얘기하면 되게 어떻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라고 이제 볼 수 있듯이
0: 예.
1: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그 벌어질
0: 예.
1: 이렇게 뭐 코젤렉이 말하는 기대 지평에 넘어 지평선 넘어에는 미래가
0: 예, 예.
1: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여지를 두는
0: 예.
1: 거고요.
0: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적으로 토론하신다고 했으니까
1: 예.
0: 인문학적 지식을 많이 가진 것과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저는 what과 how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예.
1: 지식은 무엇, 어떤 지식. 근데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고하느냐는
0: 예.
1: 이제 how의 문제인데 굉장히 오랜 시기에 인간들이 그러니까 what에 너무 이제 몰입돼 있었어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것이 책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PC일 수도 있고
0: 예.
1: 그 what 때문에 how를 망각해 온 게 저는 인간인 것 같고
0: 예.
1: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how에 다시 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느냐.
0: 예.
1: 그러니까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다는 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얼음덩이를 깨트리는 거다. 그런데
0: 예.
1: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든 독서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어떤 경험과 지식과
0: 예.
1: 신념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장착해 나가는 게 이제 지식이라면
0: 예. 예.
1: 저는 그런 지식보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고
0: 예. 예.
1: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유라는 걸.
0: 알겠습니다. 예. 1분 반이 남았는데요.
1: 예.
0: 노래 하실래요?
1: 예, 뭐 시켜주신다면.
0: 예, 어쩌면 그것이 더 많은 메시지를 줄 수도
1: 예.
0: 있기 때문에. 그러면
1: 예.
0: 예, 기타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1: 해도 될까요?
0: 그럼요. 예, 예. 예. 존 레논의 Imagine을 잠시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1분 남았습니다. 예.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0: 한산군.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예, 손석희의 12시 이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851호 쓰시는 분께서 추천해 주신 곡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이라는 곡을 신청하셨네요.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우리 인간은 덥다고 불평하고 피하고 냉방장치라도 있지요. 기후재앙, 동식물, 곤충, 자연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잔디가 자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을래? 라는 가사가 마음에 꽂힌다고 하셨습니다. 듣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호황이 온 나라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2024년 이후 3% 성장, 특히 2025년에는 3.5% 성장했다는 독일 디자이트의 분석인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병력 15,000명을 파견하자 러시아가 석유와 식량, 현금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의 혜택은요, 평양 엘리트에만 편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북한군 90여 명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0: 서부 보로네스 지역 제112 미사일 여단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공격용 탄도미사일 120개와 발사대 6기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14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돈 전부를 바로 군사 목적으로 쓰진 못할 것 같은데요. 유로뉴스는 EU와 G7이 우크라이나에 빌려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13억 3천만 유로가 쓰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9분 구마모토현 인근 39km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진 피해 주민에게 1.5리터 생수 12,000병을 지원했는데요. 피해자도 아닌 일부 일본인들이 한국산 물은 찝찝해 안 마시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구글의 전설로 불리는 제프 딘 수석과학자가 27년 경력을 마무리하고 구글을 떠났습니다. 공익법인 디스커버리 루프를 창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구글이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긴 합니다만 지난 6월에는 구글 제미나이 공동개발자 2명도 OpenAI와 엔트로픽으로 이직했죠. 핵심 인재 이탈 때문일까요? 알파벳의 주가는 4%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8월 6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시작할까요, 이선영 씨?
0: 네.
1: 예, 무슨 얘기를 준비하셨는지요?
0: 아, 오늘은 휴가철인 만큼 유럽 여행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 예.
0: 아, 유럽 여행 계획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유럽의 공항이 카오스라는 기사 들고 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예. 기사고요. EU의 새로운 여권 심사 도입이 가져온 여행 혼란입니다.
1: 예. 보면 우리 공항이 제일 편하긴 하죠.
0: 네.
1: 예, 특히 이제 유럽 쪽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일손이 빠른 것 같지도 않고.
0: 네.
1: 근데 여권 심사는 뭐가 또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이렇게 난리가 났나요?
0: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뭐 이게 새로운 거야 싶은 익숙한 시스템인데요.
1: 예.
0: EES라고 엔트리 엑시 시스템. 그러니까 여권에 도장 찍는 대신 지문 인식하고 얼굴 아, 예. 찍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다는 건데.
1: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던 모양이군요.
0: 네, 여태까지는 예. 도장만 찍었습니다.
1: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0: 네. 예. 근데 기사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이 시스템이 성공한 부분은 여행자들을 짜증나게 한 것뿐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운영이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1: 예.
0: 기사에 나온 브뤼셀 공항의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좀 난리통인데 이게 전자출입국 심사대가 아니라 유인 심사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한 1,000명 정도가 대기하는 상황에서 6개밖에 열려있지 않아서 거기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1: 예.
0: 줄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를 끌면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 몇 시간 걸리겠는데요?
0: 뭐 5시간 걸리는 공항도 있고 6시간 걸리는 공항도 있고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결편을 타야 되는 승객들은 이제 비행기 놓치고 이런 일이
1: 그럴
0: 빈번하다고
1: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0: 한다고 합니다.
1: 예. 네. 근데 뭐 하여간 저녁에 공항에서 매 시간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0: 그 정도는 다행히 아니라고 하는데요.
1: 예.
0: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 평균 대기시간 15분, 파리는 9분 정도로 6월 말 7월 초에 집계됐다고 하니까 모든 시간대에 모든 공항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1: 예.
0: 다만 이제 비행기가 몰리는 피크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 그리고 이제 특정 입국장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좀
1: 예.
0: 이렇게 5시간, 6시간 심한 대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1: 그 가시는 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전자여권 심사를 도입하면 사실은 공항 이용객들이 굉장히 편리해져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뭐 단지 운영 미숙 어떻게 봐야 되나요?
0: 이게 결국에는 준비 안 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1: 예.
0: 사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바로 도입이 된 것도 아니고 지난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다는데 게다가 이걸 하자 말자 논의는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20년 동안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해요.
1: 예.
0: 유럽연합에서. 그러니까 이걸 한 해 만에 하다가 그 합의가 2017년에 이루어졌고 2022년에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워낙 나라가 많다 보니까
1: 예.
0: 국가 간의 이견이 있어서 미루고 보다 이제서야 이제 시행이 된 건데 그 오랜 기간

0: 동안 제대로 시스템을 점검하지 못했던 거죠.
1: 예, 예.
0: 이게 이제 좀 자세히 보니까 시스템 오류가 작동한 이유가 데이터 수집량이 많아서인데 일단 지문 열 손가락을 다 스캔해야 되고 얼굴 정보
1: 열 개를 다 해야 돼요.
0: 네. 예. 그리고 얼굴 정보를 인식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하다 그래요.
1: 예.
0: 수천 명이 몰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렉이 온 거죠.
1: 아 그러면 이걸 이제 달리 해석하자면 시스템 도입의 목적 자체가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뭐 그 편리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누군가를 좀 따져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단 입국자를 막겠다 뭐 이런 쪽 아니었을까요?
0: 맞습니다. 편의보다는 감시에 좀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1: 예.
0: 2015년, 2016년에 브뤼셀과 파리에서 이제 테러가 있었는데 그 용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허술한 입국 시스템 때문에 막
1: 들어갔다라는
0: 예. 이제 결론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미비점이 있었냐. 이제 유럽 내 국가에서는 출입국 신사 안 받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생겐 구역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때 이제 유효한 비자로 한국가에 들어갔다가 들어간 사이에 비자가 만료됐을 때 다른 국가로 출국이 가능한 그런 이제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반드시 전자 입국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어떤 이유가 EU에서는 있었던 것이죠.
1: 예, 예.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얼굴하고 지문을 그것도 10개를 다 한다는데 보통은 한 개 내지 두 개 하잖아요, 요즘은.
0: 네. 네.
1: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생체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EU 국가 시민이기 때문에 생체 정보 수집 대상인데요.
1: 예.
0: 이게 EES 시스템에서만 그냥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저장이 된다고 하고요. 유럽 내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명분은 테러나 중범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라는데 당연히 윤리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1: 요즘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왜 그 엑스레이 같은 걸로 전신을 다 찍은 적도 있었잖아요.
0: 아,
1: 예, 아 그 모르시나 보군요.
0: 네, 네, 그런 예. 경험은 없습니다.
1: 한창 테러 뭐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랬는데,
0: 네.
1: 요즘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그 지문 열 개 얼굴까지 다 내밀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하겠죠. 대책은 있다고 합니까? 우리 관광객들도 갈 텐데.
0: 지금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각국 공항을 비롯해서 라이언에어 등 항공사가 이거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유럽연합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1: 예, 예.
0: 뭐 보안상 이점이 훨씬 크다 해서 유럽연합의 이를 공식 거부를 했고요. 다만 줄이 너무 길면 한 6시간 정도는 생체정보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임시조치를 9월까지 시행한다고 해요.
1: 아, 그건 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네요.
0: 그렇죠. 이게 좀 주먹구구식의 예. 해법이고 그래서 그리스는 그냥 임의로 영국 시민에 한해서 영국 시민이 많이 그리스에 가거든요.
1: 예, 예.
0: ESS 이 생체정보 수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1: 예.
0: 근데 뭐 비판이 이어지곤 있지만 EU 당국은 이 계획을 고집할 모양입니다. 이미 1억 1천만 건의 출입국 처리 했다. 그리고 위조 여권, 이중 국적 등 이런 위험 인물 적발을 4만 5천여 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 성과가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뭐 당장 EU 당국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다른 개선책이 나오거나 이러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유럽 여행 예, 계획하시는 분들은 감안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1: 예.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에릭 클랩튼은 이렇게 말했죠. 락은 배터리와 같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스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락의 뿌리를 찾아서 계속 가다 보면 그 끝에는 블루스라는 장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락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원천인 블루스로 돌아가서 힘을 다시 얻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한 거겠죠. 실제로 비틀즈, 레드제플린, 롤링스톤즈,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같은 밴드들도 중간중간에 블루스를 작업하면서 음악적인 자양분을 채웠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음악가도 그 뿌리, 시작점으로 돌아간 기타리스트입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라이브 명반 특집의 오늘 네 번째 앨범은 게리 무어의 블루스 얼라이브입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밴드가 스키드 로우였는데 이거는 훗날에 미국에서 결성되는 헤비메탈 그룹하고는 전혀 다른 팀이고요. 이름만 같았습니다. 게리 무어가 속했던 스키드 로우는 1960년

1970년대 말에 아일랜드에서 결성된 블루스 록 밴드였습니다. 이후에는 하드 록 밴드 Thin Lizzy에서 활동을 했죠. 아주 뭐 강렬한 기타 사운드를 들려줬었는데 1990년에 게리 무어는 자신을 기타의 세계로 인도한 장르, 그러니까 블루스로 완전히 완벽하게 회귀합니다. 이때 발표한 앨범이 Still Got the Blues, 너무나 잘 아시죠? 내겐 아직 블루스가 남아있다. 제목부터 좀 자신만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 됐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잠깐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2년 뒤에 After Hours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블루스 음악을 이어갔고 이듬해인 1993년에 그 곡들을 무대 위에 올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명반 Blues Alive입니다. 미국과 유럽 투어의 실황이 담긴 음악입니다. 이 앨범인데요.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익숙한 자켓 사진일 것 같습니다. 예. Gary Moore, Blues Alive. 예. 이 중에서 오늘 들을 곡은 게리 무어의 대표적 곡인 그 가운데 하나인 Paris and Walkways랍니다. 그러니까 블루스풍의 락 발라드죠. 스튜디오 원곡은 원래 좀 짧습니다. 그리고 절제되어 있는 편인데 라이브에서는 뭐 게리 무어의 기타 솔로가 아주 길게 확장이 됩니다. 특히 앞권은 기타의 한 음을 길게 끌고 가는 부분인데 그걸 전문용어로 서스테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 우리나라 가수 이승철 씨가 라이브로 마지막 콘서트를 부를 때 밖으로 나가버리고 라는 그 부분 굉장히 좀 길게 끌죠. 게리 무어는 그걸 기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낸 음을 놓지 않고 약 한 20초 정도 이어가면서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흔히 그 기타 연주를 두고 울부짖는 기타라고들 하는데 그 이유를 이 곡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게리 무어의 라이브 명반 블루스 라이브에 수록된 파리지엔느 워크웨이즈.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한 7분 정도 이어지니까 그냥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0: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3: 탄탄 방수
4: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예, 손석희 12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2: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5: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6: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7: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8: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8: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입출을 하루 앞둔 오늘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에서 강원 영서와 전북 광주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한 더위에 올 여름 온열 질환자는 누적 2,400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로 확보를 위한 이란과 오만 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란 측은 새 항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도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란이 5에서 7%의 통행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오만도 3%의 수수료를 논의 중이지만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 어제 3.76% 상승했던 코스피가 오늘 다시 4% 떨어지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AI 관련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며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하락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명규 전 회장 등 임원들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해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 전 감독은 이미 그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되면서 오늘도 곳곳에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사망자가 연이어서 발생한 데다가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3: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횡성, 춘천, 홍천군과 전북 전주시,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 호남 일부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겁니다. 현재까지 오늘 최고기온은 경기 양주 39.2도, 경기 파주 38.2도 등입니다. 기상청은 지표면이 더욱 달궈지면서 오늘 낮 최고기온이 곳곳에서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극한 더위에 온열 질환자는 8월 들어 그제까지 나흘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98명이었습니다.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41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지난해를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야간 시간대 정전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가 터져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민 수백 명이 극심한 열대야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면서 급증한 전력 사용량을 변압기가 견디지 못해 정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상 초유의 프로야구 전경기 취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극한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를 좌우할 변수로 지목됐던 태풍 돌핀이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서진하다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즉 태풍 상륙으로 폭염이 꺾일 가능성도 낮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고기압 영향권에 남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은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다함입니다.
1: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제 민주당 대표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좀 네. 볼수록 점점 뭐 수위도 세지고 분위기도 아주 뭐 팽팽해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4: 네, 일단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대치가 훨씬 더 날이 섰습니다. 네. 1차 때 없었던 신천지 관련 공방이 있었고요. 또 배신, 탈당 이런 용어들로서 그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토론회보다 네. 상대에 대한 공세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그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 측이 자신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 유보적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저의가 있다고 공격을 했고요.
1: 네.
4: 또 정청래 후보는 그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서 김 후보가 총리로서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세 범위를 넓혔습니다. 두 후보 발언 이어서

0: 들어보시죠.
1: 그런데 이 시점까지도 유시민 작가라든가 또는 우리 정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대통령님이나 또는 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해 왔습니다.
2: 2026년 1월에 총리 직속 금융위원회에서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었고 4월에 총리 주관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고 5월 달에 총리 직속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상장을 했습니다.
0: 그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김 후보, 정 후보 두 후보는 그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송영길 후보는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좀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즉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직접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고 그냥 하나 집 가지고 있고 똘똘한 채 가지고 있고 어디 수원이나 인천에서 다른 집에 전세 얻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도 저는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4: 네, 이 조금 전에 이제 언급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또 경제 관련해 가지고 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아주 강한 비판이 쏟아졌죠.
0: 네, 오늘 오전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주재한 박수영 의원은 그 말을 바꾼 피노키오 과세다, 또 증오의 과세다, 사회주의 세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배준영 의원은 이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너무 뻔하다. 그래서 청년 세입자, 무주택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 또 특검을 하자 이러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4: 네네.
0: 또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도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국조동 이런 요구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을 했고 그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금은 시장을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역시 김용범 실장 경질론을 일축했습니다.
4: 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업무 보고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수사권이라든가 통일부 또 국방부 관련 여러 가지 업무들 관련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0: 네,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 잘 안 읽어봤다.
0: 그 장 대표는 이 발언에 앞서서 대통령이 어제 역대급 망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 업무보고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6: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7: 뭐 예, 그렇습니다. 네.
6: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7: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6: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0: 그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그 성기홍 홍보수석이 설명 그 해명을 했는데요.
4: 네.
0: 그 대통령이 당연히 법안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당장 법이 시행됐을 때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수사에 관여할지에 대해서 장관들 사이에서 해석이 다른 점이 있지 않냐면서 실제로 어제 법무부 그 보고를 보면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약간의 견해차가 분명히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성수석은 그래서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4: 네.
0: 그 어제는 국방부 업무 보고도 있었는데요.
4: 네네.
0: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냐. 다 육사 출신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국방장관에게 물었는데요.
4: 네.
0: 오늘 장동혁 대표는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이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이냐 이런 거 아니었냐면서 역시 또 역대급 망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도 그 장교 양성 체계는 군의 미래 전투력과 국가 안보를 결정하는 백년 대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역사적 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 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합동 기자회견을 오늘 가졌습니다.
4: 그렇군요. 끝으로 하나만 더 좀 짚어볼까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다뤘었는데 이른바 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간담회 어제 있었죠 국회에서.
0: 네.
4: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간담회 전에 뭐 우리도 돌려차기 한번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시끌시끌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갖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요?
0: 그렇죠. 간담회가 그제 있었는데 이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에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4: 네.
0: 그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거겠죠. 또 원외 당협위원장 11명은

0: 꼼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 뭐 이렇게 맞받은 진종호 의원도 서 의원과 함께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웅 기자였습니다.
2: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이 이르면 오늘 다시 열릴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아직 봉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화물 비용의 최대 7%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3: 이란과 오만이 해협 재개방을 위한 61개월간의 잠정협의안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호르무즈 진출입 때 이란 쪽 항로와 오만 쪽 항로를 따로 이용하는 내용에 합의했고 이 같은 내용을 미국에도 전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공동 성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호르무즈 재개방 합의문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협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화물가에게 5에서 7%를 수수료로 받으려 하고 있고 오만은 3% 수준을 제한했다고 이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은 미국을 제외한 채 이란과 오만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연설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5일 선박 두 척을 무력화하고 두 척에 대해서는 선상 검문을 실시하는 등 대일한 봉쇄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4: 어제 3%대 상승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급락하며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하며 코스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5: 119포인트. 1.81%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한때 5% 넘게 내리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 6200선으로도 떨어졌고 올해 2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뉴스가 전해졌지만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코스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AI 관련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하락했습니다. 메모리 칩 제조업체 샌디스크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7% 이상 떨어졌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향후 매출과 실적 전망을 시장 기대보다 더 낮게 제시한 겁니다.
6: 심리가 좋았으면 이 정도로 수요가 좋아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심리가 나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결국은 그러면 몇 분기 동안은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라고 해석을 하면서
2: 서상영 미래에센증권 상무입니다.
5: 오후 1시 10분쯤 삼성전자가 6%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9%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대형 종목의 하락으로 코스피 지수도 약세를 보여 4%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급락 뒤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 추세입니다. 나흘 연속 상승했던 코스닥은 어제보다 0.27% 내린 797로 개장해 현재 800선 안팎을 오가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2: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최고 기온이 서울 39도, 인천과 광주 38도까지 오르며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영서, 전라권 일부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7: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호남 표심 공약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순천과 장흥, 목포 순회 일정을 소화하며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호남에서 승기를

0: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광주 전남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전남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호남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영남 깨시민 호남행 발언을 두고 호남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오만한 인식이라며 사과를 촉구하는 등 당권 경쟁이 호남 표심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초대 정무부시장 후보로 백승주 후보와 윤난실 후보가 지명됐습니다. 황기현 통합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시민추천과 시민배심원단 심사를 거쳐서 산업일자리 분야에는 백승주 후보를, 시민주권 분야에는 윤난실 후보를 각각 정무부시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시민추천제로 압축된 분야별 후보 3명 가운데 1순위자로 민영배 특별시장이 지명했으며 특별시는 조만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백승주, 윤난실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이달 안에 초대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도 주택 부족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이슈 리포트에서 반도체 팸 4기가 들어설 경우 약 3만 6천 명의 종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2030년 이후까지 모두 5만 2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 초기 주택난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존 주택과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기능을 갖춘 직주락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5분쯤 해남군 문내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창고와 붙어있던 가건물 등 창고 두 동과 주차돼 있던 승용차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12개 시군 50개 해수욕장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완도 신지 명사십리에서는 패들보드와 버스킹 공연, 한평 돌머리와 장흥 수문 해수욕장에서는 갯벌 체험과 음악회, 여수 웅천에서는 카약과 스노클링 등이 마련됩니다. 대부분 해수욕장은 오는 17일까지 운영되며 특별시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수질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전남지역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합격자는 교육행정과 전산, 조리 등 모두 346명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체 5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56세 조리 분야 응시자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조리 직렬에 응시한 18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의 최종 합격자는 오는 1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은 무더위와 열대야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38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중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오늘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시라면 섬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안사은 도는 아름다운 해변과 울창한 소나무숲, 때묻지 않은 어촌 풍경이 남아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8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 자은도 둔장마을은 바다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여름 피서지입니다. 갯벌에서는 백합과 동죽을 캐는 조개잡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어부들의 전통 어업 방식인 후리크물과 삼각망 체험도 운영돼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 둔장 해변과 무인도의 할미도를 연결하는 1.4km의 무한의 다리도 빠질 수가 없죠. 바다 한가운데를 걷는 듯한 시원한 풍경은 물론이고, 해질 무렵이면 붉은 노을이 장관을 이루면서 잊지 못할 여름밤을 선물합니다. 올여름 천천히 걸으며 바다를 느끼고 어촌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안 자은도 둔장마을에서 특별한 여름을 만나보세요.

여름휴가 계획하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자은도 둔장 마을 한번 어떠실까요? 해양수산부가 8월에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소개해드렸는데 관련해서 린의 목소리로 서운마을 선생님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봤습니다. 자은도는 섬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교통편만 있다면 자차만 있다면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배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서 아주 편하게 오갈 수 있는

0: 있습니다. 바람 세기가 굉장히 세서 윈드비치라고도 불리는 둔장 해변인데요. 국토 해양부가 선정한 해안 누리길 5선에 들어갈 만큼 아름다운 해변과 멋진 일몰이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진짜 저 랑디도 보증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할미섬 그리고 두리도 절경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합캐기, 휘리, 후리금을 체험 등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어촌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휴가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신안 자원도 둔장마을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1, 2부에서는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펙, IS통서, 백조싱크, 도드람 한돈, 프랑스 안모이자, 롯데렌탈,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1: 데이펙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 모아 김현진의
4: 스포트라이트.
3: 자, 스포트라이트 오늘도 김현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김현진 리포터입니다.
3: 네, 왜 버벅이시는 거죠?
4: 갑자기 긴장했네요.
3: 자, 오늘 어떤 재미난 스포츠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4: 네, 이번 주는 한 스포츠 인물에 대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재미있게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바로 스포트라이트 속의 코너, 스포트라이트 인사이드입니다.
3: 스포츠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뭐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이겠군요.
4: 네.
3: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청취자분들은 이 인물이,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이 인물이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추측하실 수 있게 퀴즈를 말씀드리면서 살짝 힌트 드려볼까 하는데요.
3: 네.
4: 오늘 1부와 2부를 듣고 이 선수가 누구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바로 전 야구 선수, 지금은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순철, 2번 이종범.
3: 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선 이 선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있다고요?
4: 네, 이 선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해태 타이거즈 1차 지명입니다.
3: 아, 이제 딱 누군지 알겠네요.
4: 네.
3: 이 힌트에 들었던 것처럼 야구 선수고 과거 해태 타이거즈에서 1차 지명을 받은 선수.
4: 네, 맞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1차 지명을 받아 타자로 활약한 선수인데요. 93년도에 1차 지명을 받았고
3: 네.
4: 또 이후에는 3년 동안 주니치 드래곤즈라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3: 아,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뛰었다는 게 정말 또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네요.
4: 네.
3: 이후에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은퇴 전까지 기아 타이거즈에서 활약하면서 이 선수의 등번호 7번을
4: 네.
3: 영구 결번했죠.
4: 네, 이 선수는 해태 타이거즈 때도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기아 타이거즈에서도 놀라운 기록과 플레이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 결번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선수가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린 시절에 어떻게 야구에 입문하게 됐대요?
4: 네, 이 선수는 신기하게도 초등학교에서

0: 축구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1: 오.
0: 그런데 그래서 원래
1: 네.
0: 축구 선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그 축구부가 사라지는 바람에 야구부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야, 축구부가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축구 선수 이 선수를 기대해 볼 수도
0: 그쵸.
1: 있었겠네요. 근데 축구부가 사라지면서 야구부로 옮겨가면서 야구부로서는 정말 우리나라 야구계로서는 정말 큰 일을 한 셈이네요.
0: 그렇죠. 정말 운명 같은 일인데
1: 네.
0: 그렇게 야구부에서 광주 일고까지 진학을 하고 또 야구 선수 생활을 계속해 나갔는데요. 대학교 때까지도 이 선수는 좀 왜소하고 작은 체격이었지만 엄청난 수비와 송구 능력 그리고 장타를 치는 능력 덕분에 계속해서 감독님들이 눈독을 들였던 선수라고 합니다.
1: 뭐 축구부 생활을 한 것도 있겠지만 원체 운동신경이 좋았던
0: 그쵸.
1: 선수였군요.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야구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 노력, 뭐 이런 것들 덕분에 프로야구 와서도 빛을 발하지
0: 그쵸.
1: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0: 네, 이 선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데뷔 첫해 한국 시리즈 MVP입니다.
1: 오, 데뷔하자마자
0: 네.
1: 신인인데,
0: 첫
1: 와,
0: 해에.
1: 첫해 한국 시리즈 MVP.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0: 그쵸. 정말 대단하죠.
1: 데뷔 첫 해인데 그 함께한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고, 거기에서 정말 내로라는 선수들 다 제치고
0: 그쵸.
1: MVP까지. 와,
0: 맞습니다.
1: 어마어마한 실력입니다.
0: 네, 이게 수치로 보면 더 대단한데요. 그 신인 선수가
1: 네.
0: 1번 타자로 나섰고요. 또 무려 한국 시리즈 5, 6, 7차전을 합쳐서 도루 7개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루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크게 활약을 하면서 해태 타이거즈의 우승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이 선수가 93년도 우승 당시 우승 소감을 전한 영상이 있는데요. 목소리로 살짝 힌트도 드릴 겸 인터뷰 내용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2: 신인으로서 좀 힘든 점도 많았는데요. 뭐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이렇게 대가를 얻고 또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대가를 얻으니까 프로야구 선수 된게참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네, 인터뷰 듣고는 아, 이 선수가 그 선수구나 하실 겁니다. 너무 목소리가 좀 독보적이죠. MVP 첫 해를 계기로 이 선수가 자신감을 얻어서 다음에도 두려움 없이 경기를 해 나갔다고 하는데
0: 네.
1: 진짜 이 선수에게도 93년 한국 시리즈 우승과 MVP는 선수 생활 통틀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일 텐데
0: 그럴 것
1: 그리고
0: 같아요.
1: 또 한국 시리즈 MVP는 한번 하기도 힘들 텐데 또
0: 네,
1: 했다고요.
0: 두 번이나 수상을 했는데 93년도 데뷔한 해에 이어서 97년도에도 해태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는데요. 그때도 MVP를 수상했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 MVP 기록도 대단하지만
1: 네.
0: 이 선수가 골든글러브 또한 6회를 수상했습니다.
1: 그 어렵다는 유격수 부문의 골든글러브를
0: 네.
1: 4회, 외야수 부문에서는 2회를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든글러브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잘해야 받을 수
0: 그쵸.
1: 있는 상이잖아요. 진짜 그 시절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해 보이는 수상 소식이네요. 자, 1부에서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한번 얘기해 봤고, 마지막 키워드는 2부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 앞서 낸 퀴즈 한번 더 내주세요.
0: 네, 마지막 2부까지 듣고 이 선수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해태 타이거즈 1차 지명부터 한국 시리즈 MVP 수상 2회까지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가진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순철, 2번 이종범.
1: 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진 리포터 1부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좀 들어볼까요?
0: 네, 1부 마무리하면서 이 선수가 야구 선수로 활약했을 시절 등장곡 듣고 오겠습니다. YG 패밀리의 멋쟁이 신사.

0: 전기설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은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와 등록업체 시공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두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일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시작했고요.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오늘은 스포츠 인사이드, 한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퀴즈 한번 더 내주세요.
1: 네, 오늘은 이야기 나눈 이 선수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전 야구 선수, 그리고 지금은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순철, 2번 이종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 네, 그러면 이 선수의 가장 마지막 결정적인 키워드는 뭔가요?
1: 네, 이 선수의 결정적인 키워드. 이 키워드 들으시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바람의 아들입니다.
0: 아, 정말 유명한, 네. 모를 수가 없는 별명이죠. 도루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도 정말 빨랐기 때문에 이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빨랐습니까?
1: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뷔 첫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도 무려 도루 7개를 성공했는데요. 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긴 하지만 이 선수의 기록을 보면 온통 최다 도루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0: 오, 진짜 그렇네요. 기록을 보니까 93년도에 리그 단일 경기 최다 도루, 94년도에 리그 단일 시즌 최다 도루, 97년도에 무려 30-30을 성공을 했고요. 또 97년도에도 리그 단일 시즌 최다 연속 도루. 야,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쵸. 얼마나 날쌘돌이면 이런 기록들을 계속해서 세웠을까요? 김현진 리포터가 좀 더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이미 최다 도루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이미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97년도에 성공했던 리그 단일 시즌 최다 연속 도루는요, 이 선수가 97년도 시즌 중에 42일 동안 29연속 도루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0: 42일 동안 거의 매 경기마다 도루를 시도했는데 그 도루를 29번, 네. 연속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한 번 성공하기도 힘든 이 도루를 역시 바람의 아들답네요.
1: 네, 이 기록은 지금 MLB에서 뛰고 있는 과거 키움 히어로즈 송성문 선수가 연속 30도루를 성공하면서 기록은 경신이 됐지만요. 이 송성문 선수는 655일 동안 30도루를 성공한 거라 도루의 이 밀도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이 기록만 보면은 송성문 선수가 더 뛰어난 것 같지만 밀도, 질적인 측면에서 그쵸. 보면 훨씬 더 이 선수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일본에 다녀온 후에도 2009년에 통산 최소 경기 500도루, 그리고 2000

0: 2011년에는 개인 통산 최다 도루 등을 기록하면서 도루 부문에서 기록을
1: 네.
0: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웠습니다.
1: 맞아요. 좋은 타격감으로 출루도 잘하고 또 출루하면 도루하고 투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타자였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은퇴를 했고 수년간 다른 팀에서 코치 생활도 하다가 이제는 해설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추가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선수의 아들도 바람의 손자라고
0: 아,
1: 불리는
0: 바람의
1: 야구
0: 손자.
1: 선수입니다.
0: 예.
1: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뭐, 아들 이름은 밝혀도 되잖아요.
1: 네.
0: 예. 이정후
1: 선수입니다.
0: 선수입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계속 이정후 선수도 바람의 손자로서 멋진 활약 보여주고 있죠.
1: 네,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이 선수가 누구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이야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2: 저기 메이저리그 갈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보낼 것 같아요. 스윙을 보면요, 이 친구의 미래가 좀 보여요. 그죠? 근데 무턱대고 가는 것보다는 동네 깡패를 데려가겠어요. 동네부터 잡고 돈을 많이 준다 해서
3: 우리
2: 이 돈만큼을 못하면
3: 우리 리그도 괜찮고
2: 도전은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판단이 하려면 일본 보려고 같아.
3: 일본은 아니야. 스타일이.
2: 스타일이. 장타는 아예 홈런 30개를 친 사람이 장타라 가지. 홈런을 한 개, 두개친 경우는 단타형이거든요. 이걸 굳이.
0: 네, 이게 2019년 방송이었으니까 바람의 손자. 이 선수의 아들이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전인데 바람의 손자는 아버지의 말대로 동네, 그러니까 한국 야구를 장악하고 큰 물에 나가서도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어요.
1: 네, 이렇게 아들의 타격 스타일도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제 아들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자, 이제 목소리까지 들려드렸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이 선수가 누구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0: 네, 이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샵 0891번으로 맞춰주세요. 1번 이순철, 2번 이종범입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광고 듣고 왔고요.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인사이드. 오늘 정답 발표해 주세요.
3: 네, 정답은 2번 이종범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0118번님 2번 이종범이요. 바람의 아들 하니 바로 알았어요. 자, 모를 수 없는 별칭이죠.
3: 네, 1029번님 2번 이종범. 이종범이 있던 해태 타이거즈 정말 대단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2: 어마어마했죠. 3493님 2번 이종범 정말 잘 치고 잘 뛰던 레전드 중 레전드입니다.
3: 그렇죠. 네. 8271번님 이종범 2번. 이종범 덕분에 덕분에 우승했던 90년도 우승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아, 진짜. 이종범 선수 덕분에 뭐 물론 이종범 선수 활약도 있고 다른 선수도 활약했지만 팀 우승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3: 정말 큰 기여를 했죠.
2: 많이

0: 좋습니다. 네. 7321님 이종범 선수 덕분에 해태 타이거즈를 좋아해서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 기아 타이거즈까지 계속 응원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네. 고맙습니다.
1: 네, 4616번님 정답 이종범이요. 어렴풋이 알았지만 기록 정말 많이 세웠었네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3320님 정답 이종범, 이정후, 고우석 선수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 고우석 선수가 그 사위잖아. 맞죠, 이종범 선수의
1: 가족 모두를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네요.
0: 그러니까 야, 가족이 이렇게 모두 그 야구 선수이기도 쉽지 않은데. 그쵸. 진짜 야구 명문가 집안답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외에도 이종범 잘 맞춰 주셨는데요. 우리 김현진 리포터의 마음을 움직인 한 분 뽑아 주세요.
1: 네,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 827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문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인사이드는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에 대해서 재밌게 잘 알아봤습니다. 김현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김현진 리포터와 함께 스포트라이트 함께 했고요. 2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4056님께서 랑디 안녕하세요. 해태 타이거즈의 전설 정말 그때 당시 펄펄 날았죠. 지금도 왕성한 야구 해설을 정말 맛깔나게 잘하고 있네요. 하셨는데 정답은 오답이에요. 이순철 위원도 정말 맛깔나게 선수 생활도 하시고 요즘 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도 잘하고 계신데 오늘 정답은 이종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정정해서 이종범 잘 맞춰주셨네요. 신청곡 혹시 되면 김양 별사랑 버전으로 외로운 술잔 정해주셨는데 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6: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7: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는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낙관론만 되풀이하는 정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알면서 거짓 주장을 하는

0: 건 무책임의 극치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의힘은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징벌적 과세 칼날이 평생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고 빈 껍데기 공급 대책은 가격 안정도 거래 유도도 달성할 수 없는 거꾸로 정책이라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옛 보좌관 박용수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2020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경선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영길 후보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 상황을 국가적 기후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인명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시원과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시설 주민,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에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 파주 다율동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4명이 구조됐고 12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에어컨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며칠째 폭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9도, 인천과 광주 38도, 대전 37도까지 오르며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강원 영서와 전라권 일부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실외 작업과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는 등 온열 질환에 각별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 경험, 내 판단마저 믿지 못하고 검색창과 인공지능에 의지한 사이 우리는 집중력은 물론 판단력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대신 판단해주는 횟수가 늘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점점 쪼그라들다 끝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편리함이라는 덫에 갇혀 사고의 주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제가 공저로 쓴 책, 생각을 외주화한 사람들이 질문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은 안녕하신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신나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3, 4부 함께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중간 멘트 없이 노래만 쭉 보내드리는 주로드 논스톱 뮤직 함께 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활인제약, 음주우엔 팀앱들이, 단탄방수, 빅터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국타이어인테크놀로지, 유성물산교역, 활인제약, 롯데건설, 본컴퍼니와 함께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박철호드 논스톱 뮤직. 여러분의 참여를 꾸며드리는 츄로드 논스톱 뮤직 시간입니다.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을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데요. 뭐 특별한 사연이 없어도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신청곡 다섯 곡, 꼭 다섯 곡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연이 좀 길다 하는 분들은 문자로 쓰기 좀 애매한 분들은 목포 MBC 홈페이지 즐거운 오후 2시 사연의 신청곡 게시판도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7월 9일에 문자로 신청해 주신 6561님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셔요. 제가 젊은 시절 MBC에서 잠깐 성우를 했는데요. 지방 노래자랑 순회 때 방송하곤 했답니다. 갑자기 추억이 생각나 신청곡 드려봅니다. 남진의 울려고 내가 왔나, 장사익의 섬, 장사익의 귀가, 이상열의 못 잊어서 또 왔네, 조항조의 목포항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러면 선배님이신 거잖아요. 6561님. 언제... 한 3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일하셨나요? 예, 뭐 자세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코멘트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전에는 방송국에 참 직원들도 많고 저와 같은 직종인 아나운서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전에는 다 일일이 그 자동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시보 같은 것도 요즘에는 이제 녹음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딱딱딱 그 시간대에 맞게 내보냈는데 예전에는 다 시간별로 그 해당 아나운서가 딱 그 스튜디오를 지키고 있어서 생방송으로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예. 진짜 어떻게 보면 방송하기 정말 편해진 세상인데 그때 당시 선배님들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방송 사고도 뭐 자칫 잘못하면 뭐 부지기수로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6561님 성우를 하셨다고 했는데 즐거운 오후 2시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또 기회가 되신다면 그때 당시 일을 하셨을 때 당시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6561님의 신청곡으로 주로드 논스톱 뮤직 함께 하겠습니다. 남진의 울려고 내가 왔나, 장사에게 섬, 장사에게 귀가, 이상렬의 못 잊어서 또 왔네, 조항조의 목포항까지 논스톱으로 보내드립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

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무푸는 한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상품권을 북부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사랑과 다 함께해요.
1: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지금 신청곡 보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은 우리 즐거운 오후 2시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다녀온 2026 정남진 장음 물축제 실황을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가수들의 멋진 입담과 또 공연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서 실시간으로 신청곡을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152님께서 아까 이종범 마치시면서 박지현의 슬픈 혼잣말 신청해 주셨고요. 5782님은 오늘 평양냉면 처음 먹어봤어요. 슴슴한 듯 밍밍한 듯 자꾸 먹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다음엔 물냉 말고 비냉으로도 먹어봐야겠어요.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물냉을 잘 드셨군요. 예, 저도 먹어봤지만 평양냉면을 물냉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약간 진짜 그 슴슴한 매력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비냉으로 즐겨 먹었는데 비냉도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목포의 평양냉면집을 가신 것 같아요. 두 곡 함께 하시죠. 박지현의 슬픈 혼잣말,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앞서 들은 노래는 박지현의 슬픈 혼잣말이었습니다. 7428님 날이 너무 덥네요. 혜은이의 열정 듣고 싶습니다. 네, 신나는 노래로 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으로 좀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입니다. 내일 어차피 사연 119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온 사연들 중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4712님께서 5시에 고추를 따는데 안 보여서 랜턴으로 6시까지 비추다가 모기가 물고 9시가 넘어가니 더워서 힘들었어요. 11시에 일을 마치고 쉬는 중입니다.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소나기가 잡혔던데 그거라도 내리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야, 날도 밝지 않은 얼마나 더우면 그 시간대에 나가서 고추 작업을 하시고 또 이마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또 모기가 말썽이고 아유 정말 4712번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 비와 당신 시원한 노래 또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저도 뉴스 마치고 퇴근할 때 보니까 비가 좀 왔던데 아 내릴 거면 좀 시원하게 더 많이 내려주지 잠깐이더라고요. 예. 그래도 저녁 퇴근길은 조금 그나마 시원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혜은이의 열정 그리고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두 곡 함께 하시죠.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제가 오늘 오두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7088님, 목포 사옥 두 번째 골목에도 냉면 잘하는 데 있어요. 가본 지 10년도 훌쩍 지난 것 같네요. 해남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유진아의 고추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아, 이 집도 참 잘하죠. 오래된 집이고, 시민들, 지역민들께 잘 알려진 집이죠. 서땡냉면인데 여기는 함흥냉면식으로 하는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7080님, 날도 더우니까 조만간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예, 냉면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즐거운 오후 2시도 구경하시고.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즐거운 오후 2시 내일은 지난 7월 29일에 있었던 2026 장흥물축제 MBC 축하쇼 실황을 편집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미스김 박상철 그리고 김용빈, 민수현 씨 등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생생한 현장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으니까 들으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장흥물축제 실황과 함께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서 4% 넘게 급락해 6,200대로 밀렸습니다. 4.58% 내린 6,296.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코스닥은 0.26% 오른 801.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육군 K1, E1 전차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장병들이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1, E1은 K1 주요 구성품들을 디지털화하고 최신품으로 교체해 성능을 개량한 전차로 2014년부터 순차 도입됐고 대당 가격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관훈 토론회에서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정부의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추진 검토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용산공원특별법은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는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낙관론만 되풀이하는 정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알면서 거짓 주장을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의힘은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극한 폭염이 주말 숙으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모두 고기압이 자리한 상황은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 고기압 중심이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도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8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공감과 위로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T형 인간의 차가운 충고도 필요한데요. 유명한 선현들 중에도 T들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근심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극심한 근심은 말이 없다.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의 말이고요. 이탈리아 시인 페트라르카도 지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열정에 불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별로 열정이 강하지 않은 거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면 진짜 힘든 게 아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자꾸 말할 시간에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네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이 뭐 제가 막 너무 좋아하는 개그 스타일은 아닌데 네? 아재 개그라고 불리는 그 종류가 있잖아요. 개그
3: 그 외운 개그 그죠?
4: 그렇죠, 그렇죠. 예,
3: 약은 약인데 아껴 먹는 약은 절약 이런 거. 야, 놀라셨어요?
4: 굉장하다. 예. 그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소가 달에 가면
3: 예예. 예.
4: 예, 우월감.
3: 아, 우가 월을 갔다. 아, 우월감.
4: 예, 이건 좀 약간 레벨업 된 거. 예.
3: 근데요? 예.
4: 근데 아재 개그가 뇌를 깨운다는 반가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3: 아, 이걸 연구한 사람 있어요?
4: 있어요. 예.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 대학교의 예.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대학교. 예. 요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그 교

0: 고수팀이 수천 개의 아재 개그를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했대요.
1: 아니, 미국에도 아재 개그가 있어요?
0: 아니 있다네요. 오. 미국에선 이거를 데드 개그라고 부른대.
1: 아빠 개그?
0: 아빠 개그, 죽은 개그 뭐 이런 거.
1: 중의적인 건가?
0: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 아재 개그라는 게 얼핏 들으면 막 되게 네. 단순하잖아요. 네. 말장난 같고.
1: 그렇죠.
0: 근데 실제로는 이중적 의미를 활용한 말장난이라서 일반적인 문장보다 더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치는 거래요.
1: 그렇죠. 한두 번 정도는 꺾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농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이랑 측두엽이랑 두정엽 뭐 이렇게 뇌 네.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게 의학적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1: 게다가 또 그걸 맞춰보려고 막 머리를 굴리니까 이게 뇌 건강에는 좀 두루두루 좋긴 할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예. 듣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좀 말장난을 분석하는 데서 인지 능력이 올라가나 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직 개그 하는 분들 만나면 이제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아니에요?
1: 그러네. 네. 그냥 퀴즈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죠?
0: 그죠.
1: 네. 그렇다면 아재 개그 하나 드리겠습니다.
0: 아,
1: 게임 음악을 다른 말로 하면 게임 음악을 다른 말로
0: 게임 음악?
1: 네.
0: 게임 음악?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정답은요.
1: 첫 곡 후에 공개합니다.
0: 쪼네? 쫄 줄 알아?
1: 예.
0: 알겠어요. 오석준의 웃어요 첫 곡입니다. 네.

0: 네, 오석준의 웃어요 들으셨고요. 제가 내드린 퀴즈.
1: 네.
0: 게임 음악을 다른 말로.
1: 뭐지?
0: 오락가락.
1: 아,
0: 좋았다.
1: 게임 오락.
0: 예.
1: 음악이니까 가락.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 봐. 인지 기능이 올라가겠어.
0: 징을 놀랍도록 세게 치면 어메이징.
1: 영어도 해야 돼.
0: 예.
1: 아, 지금 막 그런
0: 소금이 감옥에 가면
1: 어?
0: 소금빵.
1: 어머.
0: 좋았다. 예.
1: 아, 그 비속어도 알아야 돼.
0: 그렇죠.
1: 그치.
0: 저희 딸이 알려준 거. 아빠 사과가 도망간 뭔지 알아?
2: 뭔데?
0: 사과잼.
1: 아, 다 알아야 되는구나.
0: 네.
1: 영어, 비속어, 한자어,
0: 네.
1: 두루두루 다 알아서 그거를 네. 이렇게 한 군데에서 버무릴 줄 알아는 실력까지.
0: 맞아요.
1: 야, 이거 지금 머리 좋아야 되는구나.
0: 그러니까요.
1: 네. 아재 개그 이제는 싫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재 개그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날입니다. 네. 웃음 편지 타임머신 함께 타는 날이죠.
0: 네.
1: 자, 2부에서 함께 할 거예요.
0: 네, 광고 듣고 오늘의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어떤 건지 시작해볼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대표 코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감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2: 9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상암 MBC 공개홀에서 가수 김광진, 김희재, 정승환, 정은지, 스테이씨와 함께하는 시간.
1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1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열매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지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3: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4: 나는 웃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웃기게 태어난 건데.
11: 제목, 헤비 토커 대 투머치 토커.
15: 비슷하지 않나?
11: 그런가요? 다른가요? 서울에서 윤명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6: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11: 네네.
16: 제 남편은 말이 조금 많은 수준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쏟아내는 헤비 토커예요. 이게 오죽하면 회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 동료의 사돈의 팔촌 소식까지 제가 다 꿰고 있습니다.

0: 칠까요?
1: 여보, 그 정희 씨는 이번에 휴가를 못 간대.
0: 정희 씨가 누구였지?
1: 아, 김대리 사돈 중에 강릉사는 친구 있잖아. 휴가를 내긴 했는데 그분이 회사에서 반려가 됐다는 거야. 그 이유를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하도 월차를 많이 내가지고 더 이상 쓸 휴가가 없었대. 아! 근데 그거 영미 씨랑 같이 가기로 한 건데.
0: 영미 씨는 또 누구야?
1: 아, 정희 씨 고등학교 동창. 영미 씨는 만철 씨하고 이미 약속을 한 거라서.
0: 만철 씨가 누군데?
1: 아, 영미 씨 남자친구의 동생이 친구지.
0: 아니 저기 내가 지금 아우 나 머리 아파. 자기네 회사 뭐 김대리 뭐 사촌의 사돈의 친구의 남자친구의 동생의 친구 얘기까지 내가 들어야 되는
1: 거야? 아니 들어봐봐.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이 정화 씨네 할아버지 얘기야.
0: 정화 씨가 누군데?
1: 김대리 친구의 남자친구의 동생의 친구 옆집 사는 분인데
0: 에?
1: 강릉에서 민박을 하시거든.
0: 그 정도면 남 아니야?
1: 어?
0: 안 힘들어? 아우 뭐? 나 귀 따가워 진짜.
1: 귀가 따가워?
0: 어.
1: 아, 그럼 작게 얘기할게.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는
0: 거야. 아 그만!
1: 이 각방이라는 게 한 번 쓰기 어렵지 계속 쓰면.
0: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입만 살았어. 이렇게 하루 종일 남편의 온갖 TMI를 받아주다 보면 영혼이 탈탈 털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 케어 때문에 친정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일요일에 엄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2: 미영아, 그 지라시 미용실로 좀 와봐. 네가 그때 말한 그 머리가 어떤 건지 원장님한테 설명 좀 해줘야 돼.
0: 그래서 뭐 우리 남편도 이발할 겸 같이 갔어요.
2: 아, 손님이 많아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얘. 그쵸, 원장님? 문서방, 저기 저 할머니 옆에서 기다리면 돼.
0: 그래서 남편이 할머니 옆에 앉았는데 그 할머니를 중심으로 동네 아주머니 7분이 어밀조밀 모여 계시더라고요. 오. 야, 이 포스 느껴지죠? 그러자 남편이 내심 신나는 게 막 느껴졌어요. 이 아주머니들과 한판 신나게 떠들어제낄 수 있단 뭐 이런 기회였다는 거겠죠?
1: 네.
0: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먼저 수다를 시작한 거예요?
1: 아, 저분이 우리 장모님이신데요. 우리 장모님 친구분 중에 고밀자 씨가 계세요. 이 고밀자 씨는
0: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계시던 할머니가 남편을 툭툭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저씨.
1: 예, 예?
0: 이, 내 휴대폰에서 소리가 안 나.
1: 네?
0: 아, 어제까지는 벨소리가 들렸는데.
1: 아, 그래, 이리 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설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0: 아,
1: 이 설정 보시면
0: 이 휴대폰이 우리 손녀가 사다 준 거예요.
1: 예, 예.
0: 우리 손녀가 지금 대학생이야. 대학생이 뭔 돈이 있겠어요 하는데 알바를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이거 알바하는 가게 지점장이 우리 손녀를 못 살게 울었는데 지점장 동생이 우리 손녀하고 아는 사람이게 딱 밝혀지면서.
1: 예,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버튼이 있는데 상철이는 이 버튼을 못 찾아가지고 상철이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상철이 대기업 다니거든요 지금. 근데 그 빌딩 1층에 AS센터가 있어가지고.
0: 아저씨.
1: 예?
0: 입 좀 다물어봐. 내가 얘기하잖아.
1: 아니, 상철 얘기까지만 하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아이고. 네,
1: 그래가지고 상철이가 1층에를 딱 갔는데.
0: 아니 그 후부터 그 지점장이 우리 손녀한테 꼼짝을 못한 거요. 아이고 네? 내가 진짜 기가.
1: 아니, 그래가지고,
0: 아저씨.
1: 예?
0: 얘기 좀 들어. 할머니는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1: 아, 왜 그러세요?
0: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손녀 딸 얘기를 하자뇨. 남의 얘기를 좀 들을 줄 알아.
1: 아니,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0: 아저씨는 집에 얘기 들어줄 마누라가 있겠지만 나는.
1: 예?
0: 나는 우리 영감이
1: 아 먼저 돌아가셨군요.
0: 우리 영감 만난 적 없지?
1: 에, 에.
0: 우리 영감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야. 매일 같이 빼꼬도 신고 다니거든.
1: 예?
0: 아이고 그 빼꼬도를 누가 닦나? 지가 닦아? 아이고 맞아 지가 닦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쓱싹쓱싹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자네? 그럼 그 인간이 현관에 쭈글 치고 앉아가지고 빼꼬도를 막 닦는 거요.
1: 아 살아계시군요. 아, 저는 백바지가 있거든요. 모르셔서 그러는데 백바지 빼꼬도가 그 멋쟁이들 필수 아이템.
0: 아저씨!
1: 예?
0: 아직 안 끝났잖아 사람이 얘기가.
1: 아니요 저도
0: 사람이 귀는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뭐여?
1: 아, 제 친구 중에 귀를 여러 개 뚫은 친구.
0: 아저씨!
1: 예?
0: 귓구멍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입 뚫린 거 말고 원래 있는 구멍. 아 참 진짜 내가 얘기 안 돼 그냥.
1: 아 죄송합니다. 예.
0: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은 듣는 내내 마치 그 뭐랄까 그 금단현상을 겪는 사람처럼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저도 그 내 친구 그 캐시워크 기능 아닙니다. 예. 아 내일 저도요 그 저 아 그 아 아, 저도 그 아 저 그 아
0: 근데 중간 계속 얘기하시는구나 할머니가. 그러다 드디어 남편 헤어커트 순서가 됐고 그렇게 할머니의 수다도 잦아들었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죠.
1: 아 여보 그 할머니 말씀이 너무 많으셔.
0: 아 지는
1: 뭐라고?
0: 어? 뭐?
1: 어? 왜?
0: 뭐 왜?
1: 아니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0: 아 뭐가?
1: 아니 우리 만난 얘기까지밖에 못하고 왔어 내가. 첫째 낳고 둘째 계획 세운 얘기 못했거든.
0: 미쳤나봐. 그걸 그 할머니한테 왜 얘기해?
1: 아니 할머니는 할아버지 춥바람 난 얘기도 해주셨는데 뭘. 나도 그 정도 사생활은 공개하는 게 얘기지.
0: 아우 남들이 그거 안 궁금해한다고.
1: 아 당신 토크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이 상대가 하나랄까봐 나도 하나 까는 게 예의라고.
0: 아 뭘까? 그러더니 그 후 남편은 그 미용실을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밥때가 돼도 집에를 안 와. 전화해보잖아요. 그 미용실에 있어요.
3: 어, 나 지금 할머니들이랑 밥 먹어. 가운데 집 할머니 상추 뜯어 오셔서 그거 먹는 중인데. 어르신들, 이거 우리 이거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캐시워크를 위해서 산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어디가 되거든요. 다들 휴대폰에 캐시워크 까셨죠?
0: 아.

0: 그 우리 동네에 기묘한 풍경이 생겨났어요. 남편이 할머니들 선두에 서서 동네를 도는 거예요.
1: 자, 보폭 넓게 호흡 들이시고요. 자, 예. 내쉬고. 아, 예, 워킹도 기세, 기세.
0: 아, 그래?
1: 예, 자, 팔 들어 올리고요. 자.
0: 아, 뭘 걷는데 네. 팔까지 들어올려.
1: 아, 하셔야 돼. 자, 화이팅!
0: 아휴.

0: 했는데 그래도 뭐 이게 뭐 나쁜 짓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봐줘야겠죠. 아, 그리고 솔직히 거기서 입을 좀 털고 와야 우리 가족들이 편해요. 기본 총량이 있어가지고요. 남편 오늘도 미용실에서 실컷실컷 떠들다 와. 그리고 집에선 제발 좀 들어. 조용히 부탁해. 그쵸? 야. 하면서 기빨리죠.
1: 아 너무 힘드네요. 저는 진짜 말이 없는 편이라 저는.
0: 뭐라고요?
1: 저는 좀 과묵한 편.
0: 진짜면 네. 아, 지금 저한테 형광펜 거서 그렇지 문천식 씨도 이거 터는 거 만만치 않아요.
1: 안 그래요. 저는 어머. 말이 없어갖고 저는. 아유.
0: 어머 기가.
1: 근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정선이 씨 될 것도 아니야 지금 그죠?
0: 아 저도 네. 여기에서는 말 못할 걸요. 오디오 분량 못 뽑을 걸.
1: 그러니까요.
0: 아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우리는 이제 라디오에서 또 이런 멘트를 하다 보니까 몸을 못 쓰잖아요.
1: 그렇죠.
0: 또 이제 몸 쓰고 말 터는 토커들 만나잖아. 에? 가만 있어야 돼.
1: 조혜련 선배.
0: 김지선 씨.
1: 지선이 나도 맞아.
0: 이제 김지선 씨랑 예능 한번 출연했는데 아직 방송은 안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
1: 토크를 춤을 추면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0: 앞구르기 뒷구르기.
1: 아하.
0: 그리고 이제 모유수유 뭐 이러니까 제가 모르는 장르니까. 아,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귀 열어놓고 그냥 듣기만 해도 날로 먹는데 꿀잼 막 이랬는데.
1: 요즘 또 토크를 하면 그 배우 윤경호 씨가.
0: 윤경호 씨도 무관수행하신다면서요.
1: 최근에 아니요 수상소감을 방송에서 했는데 그때 다 못했다고 인별그램 올린 거예요. 저는 글을 그렇게 길게 쓸지 몰랐어요.
0: 그분은 나중에 그 랩하셔도 되지 않나?
1: 그러니까요.
0: 힙합씬에서 윤경호 씨 콜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1: 인별그램 글을 한 다섯 바다가 쓰셔가지고.
0: 근데 재밌잖아.
1: 웃긴 웃겨요.
0: 그러니까 이게 장황한데 재미없으면 우리도 힘든데 재밌으면 또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랑 그냥 같이 사는 건 좀 고려해봅시다. 남편 지금 빨리 미용실에서 다 빼고 와야 돼. 같이 사는 건 힘들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같이 사는 건. 가끔 보는 건 또 모르지만.
1: 이 남편분도 총량이 있대잖아요.
0: 그러니까 빼고 와야 돼.
1: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을까.
0: 토커들은요. 주제를 정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약간 언더에서 조금 놀아봤는데.
1: 누나 그 노래 나가는 동안 왜 자꾸 나가는 거예요?
0: 문천식 씨랑 얘기하기 싫어서.
1: 작가님들이 싫어해.
0: 아, 그러니까 문천식 씨랑 얘기하기가 싫어서. 그 얘기는 왜 생각을 안 하지?
1: 아, 그럴 수 있구나.
0: 도망간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1: 오, 그 생각을 안 해봤네.
0: 그러니까 이게 공격이 아니라 방어예요.
1: 세상에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와,
0: 이런 거예요, 여러분.
1: 처음 봤다.
0: 말 많은 건 문제가 안 돼요.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1: 이해할 수 없어, 난.
0: 잼의 노래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
1: 말이 안 되는데.
0: 근무 환경 정말 너무 힘들다.
1: 노래 나간 동안 얘기 좀 해, 누나.
0: 난 멈추지 않는다. 작가들 나랑 할 얘기 없어?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4: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5: 어시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는 또 들을 수 있다!
6: 웃음 편지!
7: 타임머신!
6: 웃음이 콸콸콸! 쏟아지는 코너입니다. 웃음 편지 타임머신.
3: 새롭게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요.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운 분도 있고, 그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6: 맞아요. 자, 문천식 씨가 사연 선정 방법 또 맛깔나게 알려드립니다. 네. 음악 주세요.
3: 예, 손석희의 12시 아니고요. 여기는 문석희의 4시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6: 이 버전이구나.
3: 예, 웃음 편지 타임머신. 저도 타임머신을 타고 싶은데요. 예, 시간이 없군요. 예, 빨리 하고 나가라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예, 지난 사연 중에 하나를 지라 전문 심사단이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말만 거창하지 제작진 지들끼리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밖에서 나오라고 난리네요. 그럼 이만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초코빙수 먹으러 가야 되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6: 아, 여기 효과음을 이렇게 두 번이나 넣어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 의외다. 너무 자상하시다.
3: 난 영예롭다.
6: 정말

0: 영예로운 배려다 이거. 네. 이 성대모사에 효과음을 넣어주셨다. 정성스럽게. 네. 자,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타임머신 사연입니다. 2021년 7월 26일에 소개됐고요. 서울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뜻밖의 동행!
0: 이거 알 것 같아요. 한밤중에 드라이브 나갔다가 모르는 그 어르신과 동행했던 이야기.
1: 5년 전인데 저는 가물가물하거든요.
0: 알겠어, 알겠어. 이거 뭔지
1: 그래요?
0: 알 것 같아. 예.
1: 들어봐야겠네.
0: 이 할아버지 연기를 문천 씨가 또 이제 맛깔나게 했어요.
1: 어떻겠지. 예예. 예.
0: 가마요.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2: 네.
0: 제가 이 사연을 익명으로 부탁드린 건요. 애인한테 차인 지 얼마 안 됐고요. 혹시나 전 여친이 들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그녀에게 차인 이후로 한동안 잠도 안 오고 내가 정말 불면증 같은 게 생겼어요.
2: 아유, 그랬어요.
0: 그나마 드라이브를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밤에 혼자 나가곤 했는데요. 하루는 새벽 2시쯤 도착한 곳이 강남 세브란스 근처였습니다. 마침 편의점이 있길래 근처에 주차를 하고 커피를 사서 나오는데요. 저기 멀리 누군가 제 차 근처에서 기웃기웃 타고 계시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셨어요.
3: 그 저 총각 창가?
0: 아, 예, 주차인데요. 왜 그러시죠?
3: 차가 예쁘다.
0: 예?
3: 완전 내 스타일이야.
0: 예.
3: 내가 이 차 마니아예요.
0: 예.
3: 놀랬지? 미안해, 총각. 내가 또 이 이쁜 차만 보고 환장을 하거든.
0: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차를 보셨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 내가 차를 참 좋아하는데 말이야. 이 차는 내 처음 보는 차야. 신기하구만. 이거 저 뚜껑 열리나?
0: 아, 예. 저 버튼 누르면 열립니다.
3: 아, 그렇구만. 눌러봐.
0: 예?
3: 열리는 과정을 외부에서 한번 지켜보고 싶어서 그래.
0: 아, 예. 예.
3: 얼른.
0: 예.
3: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0: 아, 예. 묘하게 장악력이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전 그 할아버지의 지시에 뭐에 홀린 듯 차에 올라탔고 버튼을 눌렀죠. 그 차 뚜껑이 열렸습니다.
3: 24초, 25초.
0: 예?
3: 26초. 이야, 그래. 이거, 이야. 좋다, 이거. 27초에 딱 열리네. 기가 막히네, 이거.
0: 예.
3: 이것도 우리 자동차 마니아들끼리는 다 이거 세거든, 이거를.
0: 아, 그러시구나.
3: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0: 뭔데요?
3: 뚜껑을 완전히 이제 그 오픈한 상태에서 달리면 추위를 느끼나 어떻게 춥나 안 춥나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이 얼굴에 바람이 직방으로 올 거 아니야.
0: 아니요, 어르신. 생각보다 바람이 안 들어와요. 여기
3: 차가 있고요. 저 뚜껑을 열었는데 어떻게 안 추워 말이 되나.
0: 아니 여기 앞에 차가
3: 그렇게
0: 있어.
3: 막 쏘고 달리는데 바람이 얼굴을 안 때릴 수가 없지.
0: 예?
3: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0: 아니 진짜예요. 안 추워요.
3: 에이 청년 아저 참나 내가 노인네라고 또.
0: 아 진짠데. 아니 형 못 믿겠으면 뭐 타보실래요?
3: 그럴까? 옳지.
0: 아꼈다. 뭐지?
3: 안 타고 뭐해?
0: 아, 예. 얼떨결에 할아버지를 태우고 그렇게 뚜껑을 열고 달려도 생각보다 춥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3: 와이 좋다 이거야. 그래 이런 소리 다 너무 좋다 이거.
0: 아 그렇게 좋으세요?
3: 어리 다시. 아이 네. 좋아. 아이 좋다 이거다. 이거다 그래. 아이고 에이, 이 진동이 말이야.
0: 그렇죠, 예.
3: 온 몸으로 느껴지는구만.
0: 아 예.
3: 이야 이거 이런 식이 아이고 야 이거 안마의자가 필요 없어.
0: 아 예.
3: 도수치료 필요 없겠다고. 난 어제도 다녔거든 이거를.
0: 아 예.
3: 이 진동이면 되겠네. 아 기가 막히다. 이 예. 맛에 아마 이런 차를 사는 것 같아 그지.
0: 아이
3: 뭐해 달려봐.
0: 아 예. 그렇게 할아버지를 옆자리에 태우고 처음 뵀거든요. 예, 처음 뵌 모르는 할아버지예요. 옆자리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5분 정도 달렸을까요? 아니, 이제 슬슬 춥더라고요. 옆에 할아버지를 봤더니 약간 입술이 떨리시는 것 같았어요.
3: 아, 좋다.
0: 이제 슬슬 바람이 차니까 뚜껑 좀 닫을까요, 할아버지?
3: 아니야, 열고 달리라고.
0: 아, 예.
3: 같이 다니는 답답한 인생인데.
0: 예, 예?
3: 열고 달리자고. 예? 어우, 최고야. 좋아, 좋아. 그래.
0: 아, 최고예요. 예.
3: 그래. 이거지. 이거.
0: 침 흘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3: 아니야.
0: 이까가.
3: 아이, 쏘라고.
0: 예, 알겠습니다. 아, 할아버지도 우라가 좀 있으신가 스트레스 같은 게 많으시구나 생각하며
1: 그치.
0: 그냥 말없이 쭉 달려드렸습니다.
1: 네.
0: 뭐 까이거 인생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거면 그냥 차라리 할아버지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저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제가 그냥 이참에 그냥 모셔다 드릴게요.
3: 아 우리 집을?

0: 아 기왕 너 달린 김에 이 모셔다 드리죠 뭐. 내비 찍어주세요. 아 내비게이션 쓰는 법 아시죠?
1: 아유 그럼.
0: 예.
1: 치읓 치읓 니은.
2: 도착 예정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2분입니다.
1: 됐어. 저 앞에서 유턴해야 되네.
0: 잘못 누르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른 내비를 봤거든요. 총 거리 약 190km. 도착지는 충청남도 금산이었어요. 아 그래서 치읓 니은이구나.
1: 충청남도니까.
0: 아 저 할아버지 죄송한데 주소 잘못 찍으신 거 아니에요? 금천구를 금산으로 잘못 찍으신 것 같은데.
1: 아니야 금산 맞아 우리 집. 오늘 저 서울 딸 집에 놀러 왔다가 내가 이제 동트면 저차 달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총각이 야, 이 좋은 차로 태워준다니까 네 이거 참 얼마나 고마워.
0: 야 이거 큰일 났다. 와 진짜 속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100번 들었지만 아니 할아버지께서 데려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모셔다 드린다고 한 거잖아요. 뭐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렸습니다.
1: 아유, 저 총각.
0: 아 예.
1: 나 전화 좀 받을게. 스피커폰 해도 되지?
0: 아 예, 괜찮습니다. 아,
1: 여보세요.
3: 아버지, 집에 가고 계세요?
1: 저 어떤 총각이 태워다 준다고 해서 타고 가는지.
3: 아 진짜? 너무 고마우신 분이네.
1: 그러게. 집에 도착하면 전화 엄마.
4: 딸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할아버지께서 부르셨어요.
1: 아유, 차 좋다. 그 총각은 말이야, 여자친구 있나?
0: 아, 아니요. 없습니다.
1: 아, 그렇구만. 없구만. 우리 딸은 참 예뻐.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공부도 곧잘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 내로라 하는 대학에도 가고 말이야.
0: 아, 예. 그러시구나.
1: 그뿐인 줄 아나 어디. 심성이 또 그렇게 고와요.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가끔 막 걱정이 된다니까. 이렇게 착한 애가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을까 봐 말이야.
0: 아, 예. 딸 자랑을 끝도 없이 늘어놓으시는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 딸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으시다는 걸 말이죠.
1: 그래서 우리 딸은 이제 올해 38이야. 자네 몇 살이랬지?
0: 아, 전 34이요. 근데 뭐 요즘 나이가 뭐 상관 있나요?
1: 그럼 34 늦지 않았어.
0: 그러는 사이 금산에 도착을 했고
5: 진짜 갔어요?
0: 2시간 32분 걸려서 할아버지는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 우리 딸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말이야. 아 이런 차 하나 사면 참 좋겠네.
0: 아, 예.
1: 사위가 운전면허가 없어.
0: 사위가요? 사위라뇨? 아니 잠깐만 그러면 결혼한 거잖아요. 그 결혼한 딸 자랑을 왜 저한테 하신 걸까요? 와 머릿속 띵해지더란 이건 뭔 소리야. 말도 꼬이네. 머릿속이 띵해지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차비를 하라며 5만 원짜리를 건네주셨어요.
1: 여기.
0: 안 받으려고 했는데 꼭 받으라고 하셔서
1: 넣어두라는데
0: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서울로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요.
1: 아이 좋다. 기가 막히다 아주 소리가. 아이 최고야. 청년 최고. 나 들어간다.
0: 쿨하게 집에 들어가셨고 저는 달리고 또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아침 7시였습니다. 충남 금산 동남 아파트 사시는 차 마니아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저 드라이브 할 때마다 가끔 할아버지 생각나요. 어떻게 그 결혼하신 따님도 잘 지내시죠?
1: 사위가 운전면허가 없어.
0: 예, 그 사위분은 면허 따셨나 모르겠네.
1: 안 따더라고.
0: 다음에 우연히 서울에서 보면 그때 또 한번 태워드릴게요.
5: 예, 당시에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0: 예. 다시 들어도 진짜 할아버지 대단하다. 사람을 감는 실력이
5: 특별한 할아버지예요. 3175님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금산에서 빵 터지네요. 네. 크크크.
0: 굉장하지. 7시간. 김미용님이 네. 금산 사는데 깜짝 놀랐네. 천식 씨 할아버지 연기 극복급. 아, 그죠. 그 난 첫 대사 차가 예뻐.
5: 반말하셔 왜? 2070님도 할아버지가 딸 얘기할 때 둘이 이어주려나 싶었는데 네. 그냥 딸 자랑이 하고 싶었던 네. 거네요. 크크크. 저도 할아버지 만나고 싶네요. 지루할 틈이 없을 듯.
0: 사실 좀 외롭고 그러니까 네. 사람과의 관계가 고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연이 많이 옵니다.
5: 그러게요. 네,
0: 그분들이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세요.
5: 얘기를 들어드려야 돼.
0: 용감하세요. 네. 이게 외로움은 사실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뒤로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나 봐.
5: 아, 이번 주말에 저도 부모님 말씀 좀 들어드리러 가야겠네요.
0: 싸우지 말고. 제발. 네.

0: 어, 제발 안 해도 되는 말 하지 말고.
1: 알겠습니다.
0: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요. 네.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1: 사연자가 드라이브 나갔다가 모르는 할아버지를 집까지 태워다 드렸는데요. 서울에서 이곳까지 2시간 반이 넘게 걸렸죠. 할아버지 집은 어디였을까요?
0: 1번 용산, 2번 금산, 3번 부산.
1: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송골매 노래입니다. 예. 어쩌다 마주친 그대.

0: 타임머신 듣기평가 퀴즈 할아버지의 집은 어디인가 정답은요
1: 2번 금산이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 베스트 또 월간 베스트로 선정이 되면요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 누구?
1: It's you! 좋았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사연 많이 기다릴게요. 아 짧은데 이거 진짜 아쉽다. 이거 웃긴데 하는 사연. 네. 자 미련 버리지 마시고요. 소재 공모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0: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 상품을 한번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오마이갓!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1: 이것도 일종의 투자다 진짜. 네. 그렇죠. 계속 불려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자, 손편지도 기다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소문 내주세요. 네. 광고 드릴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0: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대표 코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감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3: 9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상암 MBC 공개홀에서 가수 김광진, 김희재, 정승환, 정은지, 스테이씨와 함께하는 시간.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열매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지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보죠.
4: 3120님이요. 덥고 입맛 없을 때 먹으려고 시장에서 미숫가루 사와가지고 얼음 넣고 설탕 넣어서 달달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아우 좋다.
2: 아우 좋다.
4: 좋죠. 네. 아 덥고 기운 없을 땐 그렇게 네. 달콤한 거 아니면 좀 짭짤한 거 이런 걸 좀 넣어줘야 돼요.
2: 맞아요. 네. 네.
4: 자 8897님이요. 네. 60 넘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라디오 얘기가 나왔어요.
2: 네네.
4: 내가 천문식이 참 잘한다고 한참 칭찬을 했죠. 근데 이제 가만히 듣고 있던 옆에 50대가 혹시 문천식 아닙니까? 라고 그러더라고. 문천식 씨.
2: 네네.
4: 아우 미안해요.
2: 아유 괜찮습니다.
4: 아우.
2: 저 학창시절에도 선생님 출석 부를 때 꼭 천문식이 나왔어요.
4: 천문대 이게 머릿속에 네. 박혀서 그런가.
2: 그런가 봐요.
4: 근데 진짜로 60대니까 문도 있고 천도 있고 식도 있는데 순서만 바뀐 거잖아요.
2: 네, 네.
4: 80대 되잖아요.
2: 네.
4: 다 개예요.
2: 그래,
4: 저희 엄마랑 통화할
2: 때 있잖아요.
4: 뭐, 이렇게 뭐 연예인들 이름 없어요. 개 있잖아. 예, 걔. 엄마. 그러니까 장르만이라도 알려줘. 노래하는 분이야, 연기하는 분이야. 노래.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해.
2: 넓어져, 넓어져. 네,
4: 퀴즈, 퀴즈. 네. 근데 다 자식 같은 느낌이라
2: 그렇죠, 그렇죠.
4: 그냥 예, 걔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름을 다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아직 굉장히 인지기능이
2: 그럼요.
4: 예, 높다는 겁니다.
2: 예, 어떻게든 전립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4: 이제 천문식 씨.
2: 네.
4: 무채색도 있잖아요.
2: 7510님은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괄사라는 걸 줬는데 쭈꾸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머리를 지압하니까 잠이 확 깨네요.
4: 그죠, 그죠. 아, 괄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괄사 종류별로 나오는 거 알아요?
2: 그래요?
4: 그 10원짜리 만드는 구리, 네. 구리 괄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돌멩이로 만든 괄사도 있고요. 나무 괄사도.
2: 어서 오징어처럼 이게 쭈꾸미처럼 생긴 거 받아왔더라고요.
4: 그죠, 그죠. 네. 여기서 괄사 유행인가 봐. 근데 여기 옆에 측두엽 있는 데 있잖아요.

0: 어, 네. 여기
1: 귀 위에
0: 진짜 시원해요.
1: 귀 위에를. 네, 네.
0: 그 뭐 뒤통수에 온폭 파인데 여기도 엄청 시원하고.
2: 그래요? 나 했죠.
0: 왜 나가는지 알겠죠? 진짜로. 음악 뭐 나갈 때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1: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훅 들어가야 돼요. 사람 괴롭힐 땐 훅 들어가야 돼. 자, 다음이요.
0: 어디지?
1: 길을 잃었네. 9364님. 지난주 남편이랑 정선을 갔다가 너무 좋아서 이번 주에 또 가려고요.
0: 어,
1: 사방천지 녹음에 둘러싸여 있어서 좋더라고요. 사춘기들 데려갈 건데 짜증 안 내고 무사히 다녀오길 바랍니다. 별도 볼 수 있길요.
0: 일단 별이랑 녹색 깔아놓으면 화가 좀 진정이 돼요.
1: 그렇죠. 대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나도 풀 좀 심을까 봐. 여기... 여기 베란다가 없나요? 여기 안에다 좀 풀 좀 심어. 아니
1: 정선혜 씨 집에 장고사님이 베란다에 저기 뭐 다육이 많이 키운다면서요.
0: 아니 거기는 네. 거기인데 여기서 이제 괴롭힌 사람이 있으니까. 아 3999님 네. 더위 때문에 부모님 걱정돼서 시골 왔어요. 아 끝이 안 보이는 고추 터널 징글징글하네요. 아. 크크. 그래도 고추 농사는 잘 됐어요.
1: 아우 다행입니다.
0: 아, 고추가 실하긴 실한데 어, 이게 딱 봐도 이게 하나가 아니라 쫙 깔렸을 거 아니에요.
1: 이거 언제 닿다 그죠?
0: 허리가 와, 진짜 아프겠다.
1: 힘드시겠다.
0: 네. 이게 또 쭈그리고 일방석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왜 이렇게 기마자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추는?
1: 수그려서 어. 힘들죠.
0: 그러니까 아. 더 힘들 것 같아.
1: 네, 힘내시고요. 네. 2791님 오메 더워도 너무 덥네요. 캔에 가라가라 부탁드려요. 여름아 가라.
0: 맞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실외기 옆에 지날 때 되게 더웠잖아요.
1: 누가 입긴 보듯이.
0: 지금은 모든 장소가 다 네. 실외기 옆인 것 같아요.
1: 아, 그러네 진짜.
0: 예전엔 실외기 옆에만 느꼈던 더위를 이젠 아. 그냥 모든 장소에서 느껴요.
1: 아 너무 덥습니다.
0: 깜짝 놀랐어요.
1: 야외 계신 분들 네, 물 좀 챙겨주세요.
0: 맞아요. 저희는 네. 그 실내에 있다 베란다 갈 때도 따뜻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근데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마저도 죄송하죠 진짜.
1: 맞아요.
0: 자 2부 끝곡으로 2791님이 신청하신 켄의 가라가라 듣고 뉴스 듣고 5시 5분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최기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신임위원장이 12.1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진실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공항 재계약 논의로 재수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항철이와 유가족들은 앞으로 매달 정례 간담회를 열고 조사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초대 정무부시장 후보로 백승주 후보와 윤난실 후보가 지명됐습니다. 황기현 통합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시민추천과 시민배심원단 심사 등을 거쳐 산업 일자리 분야에는 백승주 후보를, 시민주권 분야에는 윤난실 후보를 각각 정무부시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시민추천제로 압축된 분야별 후보 3명 가운데 1순위자로 민영배 특별시장이 지명했으며 특별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백승주, 윤난실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이달 안에 초대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여성 부시장 지명에 대해 여성단체가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여성민우회는 논평을 통해 경제 분야는 남성 후보들끼리, 돌봄과 복지는 여성 후보들끼리 경쟁하도록 성별로 미리 자리를 나눈 구도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0: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민회는 여성 부시장 지명의 돌봄과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한정짓는 관행을 넘어 모든 정책에서 성평등을 기준으로 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목포시 용당동 목포경찰서 교차로에서 택시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좌회전하던 SUV 차량에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히면서 택시에 타고 있던 10대 여고생이 얼굴을 다쳤고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치 전략을 확대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관계부서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100여 명 규모로 확대하고 유치 대상 기관도 기존 40곳에서 45곳으로 늘렸습니다. 또 수도권 홍보 강화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범시민 유치운동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시는 반도체와 AI, 에너지, 농수산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이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아리백 산업단지 지정과 산단 확장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은 곳에 따라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9.6도입니다. 임사랑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 경험, 내 판단마저 믿지 못하고 검색창과 인공지능에 의지한 사이 우리는 집중력은 물론 판단력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대신 판단해주는 횟수가 늘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점점 쪼그라들다 끝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편리함이라는 덫에 갇혀 사고의 주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제가 공저로 쓴 책, 생각을 외주화한 사람들이 질문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은 안녕하신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잠시 후 도합 150세가 얼추 넘는 인생 선배 두 어르신과 할매 할배의 상담소 함께 할 거예요.
1: 네, 어르신들께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예, 퇴직하고 TV 보는 낙으로 사는데요. 아내가 리모컨을 주면 채널이 획획 돌아가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사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아하, 60대의 채널권을 갖겠다는 이 야망은 네. 굉장히 소년 같아.
1: 아, 쉽지 않죠 이거.
2: 제가 네.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아버님들 60대의 채널권을 어떻게 가지려고 그러세요?
1: 그러게요. 네,
2: 그냥 모바일로 보세요 아버님들. 근데 뭐 이거는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네, 좀 아무래도 어머님들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1: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2: 예.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 미스테리예요.
2: 예, 그러니까 네. 아버님 적절하게 타협하시길 바라고요.
1: 네.
2: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1: 네, 광고 듣고 올게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0: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6: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6: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전재야, 그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1: 예. 아, 인생의 다 매운맛 단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의 고민시 해결 시간. 저기 할매 할배
0: 상담소. 예.
1: 까꿍. 나는 상암동 오드리햅번 상드리햅번 정선자예요.
0: 나는 상암동 그레고리 팩 문춘식 오시다. 예. 때로는 예. 알랑드롱 때로는 그레고리 팩.
1: 에휴, 찌그러진 우퉁이 팩까지 생겨가지고 그레고리 팩.
0: 사사오이님께서 할매 할배 어디 말하기 창피한 고민이 있어요. 예. 권해도 됩니까? 똥 관련인데 좀 그렇죠.
1: 여기 똥 전문 아니요? 아,
0: 여기 전문이라던데.
1: 여기 똥하고 뭐 저 또 전립선 뭐 이런 거 전문인 것 같은데.
0: 하체 쪽은 또 문춘식에 잘하는데.
1: 아이고 맛깔나게 이렇게만 일단 보내봐요. 어디 말하기 창피하지 여기서 살리지. 어디도 말해도 되는 거면 여기서 보내지도 말아.
0: 그렇지.
1: 우리는 방송인이니까.
0: 자,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 사연 만나보죠. 할매 할매 상담소 오픈. 문을 열어라. 자, 오늘은 산자 먼저 들어가요.
1: 그래요, 나 들어가요. 예. 9642님이 신랑이 취미로 농사 짓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땅을 구했어요. 농사일을 아주 본인 본업처럼 해요. 회사일도 사장처럼 일하는데 요즘 같은 폭염에도 난리여. 주말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 끝나면 농사를 하러 또 가.
0: 아이고야.
1: 아이고, 이따가 나 빨간 고추 씻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까지 힘들어. 어떻게 말려야 되나? 라고 이렇게 사연을 줬어요. 아이고 신랑이 아주 그냥 또 각성했구만. 폭염에 일 잘못하다 골로 가는데.
0: 이거 고생을 사사하는 캐릭터네.
1: 야간 근무 끝나면 좀 쉬지 또 뭐 농사를. 뒤늦게 재미 붙으면 이래야 늦바람에 밤새는 줄 몰라.
0: 몸을 쓰면 약간 사람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 그래서 그런 걸 거야.
1: 몸을 딴 데다 써야지. 꼭 해먼 데다 써. 대충 봐봐. 대충 봐보다가 또 하는 거 봐가지고 이쁜 짓을 해야지 또 같이 나눠주지 이런 거는. 이쁜 짓도 안 하는데 뭘 도와. 근데 이 보니까 9642님도 얼추 뭐 빨간 고추 씻으러 가야 된다는 거 보니까 싫어하진 않아.
0: 잘 어울리네요.
1: 그러니까.
0: 힘내시고.
1: 아유, 어디 가서 뻘짓하는 것보단 이게 나. 그렇잖아.
0: 맞아요. 농사는 정직한 거거든.
1: 그래요. 농산물 만들어 오는 게 낫지. 어디 가서 다른 거 만들어 오는 것보다.
0: 그 무슨 얘기야 그게.
1: 빚을 만들어 오는 것보다 이게 낫다 이거예요.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우리 작은 아버지는 말이야 옛날에 자식을 만들어 왔다고.
1: 잘했다. 참 다복한 집안일세.
0: 다음 사연 봅시다. 아무 얘기하지 마. 익명 우리 김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사연을 줬네.
1: 아이고.
0: 여자친구랑 만난 지 2년 넘어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데 여자친구는 달갑지 않은 듯해요. 화제를 돌립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럼 결국 이 만남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 깊어져요. 참고로 여친은 한 살 연상입니다.
1: 한 살 연상은 연상도 아닌데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지금 뭐 추석 안 내키는 거 아닐까? 남자친구가 싫은 게 아니야. 그냥 결혼이란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아이, 저희 요즘 또 결혼하면 뭐 또 자식도 그렇고
0: 책임져야 될 게 많으니까
1: 같이 살려면 집도 그렇고 일이 커지잖아.
0: 근데 뭐. 이 남자분은 말이야 보니까 결혼이 목적지란 말이지.
1: 결혼 목적지라도 너무 달리지 마라. 왜냐하면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손잡고 달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빡세게 달리면 결국 내가 끌고 달리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같이 속도를 맞춰서 달리는 게 좋지.
0: 야, 요즘 젊은이들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 손잡으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를 셋 낳고 해야 되는 건데.
1: 그래요? 그 결혼하고 나서 딴 여자들 손을 왜 이렇게 잡은 거야? 저 기면증인가? 저것도 지병이야. 뭔가 쏘틀리면 그냥 잡아버리네.
0: 이거 청혼을 하면 안 되나요?
1: 지금 이거 좀 초혼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좀만
0: 거절당할 것 같은데.
1: 이게 딱 봐가지고 초기 여자친구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는 결혼이란 제도 아니면 내가 또 남편감으로 또 약간 메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아, 이 사람 내가 너무 연인으로는 좋은데 살기는 애매하다 이런 각일 수도 있어. 객관적으로
0: 속마음을 좀 듣고 싶은데 여자분 말이야.
1: 근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이렇게 애둘러가지고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쓱 떠봐.
0: 그렇지.
1: 확 들어가지 말고 찌르듯이 들어가지 말고.
0: 아니면 웃기게 들어가도 괜찮아. 자기야 우리 엔조이야 이렇게.
1: 엔조이야.
0: 아이 저기 시원하다. 기분이 나빠서 불안하긴 하다.
1: 명쾌하지.
0: 아 엔조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1: 그치 즐겁게 만나 맨 좋이지 뭐.
0: 그래.
1: 그래.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래요. 이건 나를 싫어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참 망설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남자도 남자인데 출산 뭐 이런 문제가 있기
0: 맞아.
1: 때문에
0: 부담되지.
1: 살짝 더 무게감이 있어. 다 결혼이라는 게 비슷하겠지만
0: 아이고, 스트레스
1: 생리학적으로.
0: 받겠다.
1: 예. 그래. 사랑만 변치 않으면 그냥 그 어떤 분위기로 가. 야. 결혼하면 달라져.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나와. 그래도 돼?
0: 아이 커플 깨질까봐 걱정되네.
1: 깨져야 시장 구조가 원활하게 또 돌아가.
0: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1: 만나는 것들끼리 계속 만나면 다른 사람 기회가 없어.
0: 그래요. 6718님 할매할배 팬이에요.
1: 아이고
0: 고민 있어요. 매일 자기 전에 누워서 휴대폰을 두세 시간씩 보니까 다음날 너무 피곤해요.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일 끝나고 나만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숏폼 영상은 수십 개 봅니다. 저만 이래요?
1: 아니요. 여기 옆자리 있는 문천식이란 애도 그래. 전두엽이 박살난 지 오래요.
0: 누워가지고 이마가 깨지도록 편이 떨어져.
1: 그 가끔씩 도리도리하면 가루가 떨어져. 전두엽이 박살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나만의 도파민, 나만의 이거로 지가 정해놔서 그래.
0: 신기한 건 말이지. 그 두 시간을 봐도 나머지 기억이 안 나. 뭘 봤는지.
1: 그렇지. 해맑아. 그 이제 덧셈하다 곱셈 넘어가면 저러.
0: 하등 도움이 안 돼.
1: 그 이제 세수하다가 거울 보고 이제 누구세요 이런 날이 올까 난 참 그게 두렵지.
0: 근데 이게 또 중독성이더라고.
1: 중독 큰일 나지.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쇼츠가 이제 뭘 사게끔도 하니까 구매로 가지고 이제
0: 그러네.
1: 나도 참 쓸데없는 이쁜 쓰레기 많이 샀다 이거 보면서. 그 내가 나만의 시간이라고 정의 내린 거를 방향을 틀어야 돼. 일단
0: 뭘로 해? 운동을 해야
1: 돼? 휴대폰 말고 다른 걸로 내가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
0: 고추 농사.
1: 빨간 고추.
0: 그거는 뭐
1: 예? 예. 아까 저 고추 저기 농사 지면서
0: 아 근데 또 도심지에서는 또 농사를 못 지니까
1: 그러니까 예. 그거 말고 이렇게 이제 이 핸드폰을 나는 그랬어. 일단 이거를 내가 바꾸려고 정말 겁나 노력하는 중인데 일단은 난 책으로 바꿨어.
0: 정선자는 책을 좋아해. 예.
1: 그래서 종이책이 가끔씩 밤늦게는 또 못 보고 강아지를 키우니까 그러면 이북으로 바꿔서 조도를 낮춰가지고 하여튼 호흡이 긴 문장을 읽고 호흡이 긴 영화를 보고 뽀사지지 않은 것들을 봐. 그래야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해. 그리고 행간의 뉘앙스나 문장의 문해력, 독해력이 생겨버려. 이거 쇼츠만 계속 보잖아? 책 못 읽어. 진도를 못 빼.
0: 맞아.

0: 뜻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해.
1: 어, 내가 망가지는 것 같아.
0: 나도 모르게 내가 박살이 났다는 걸 발견해. 그럼 난 진짜 소스라치게 놀았다니까. 내가 문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어, 이건 내가 진짜 이 목소리로 얘기하지만 정색하고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긴 호흡으로 된 거를 반드시 이 근육을 훈련한다 생각하고 반드시 긴 호흡의 끝들을 찾아. 자?
1: 아니야, 듣고 있어.
0: 눈을 쳐 감고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죠. 저게 쇼츠의 부작용이요.
1: 롱펌을 보면 어때? 쇼펌 말고.
0: 그 얘기하는 거잖아.
1: 좋은 얘기야.
0: 정신 똑바로 안 챙길 거요. 가서 고추 농사나 짓든지.
1: 그러니까. 응?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0: 그래요. 4723님이 리센느 얘네들 얘 이쁘더라.
1: 잘 나가더라.
0: 이 리센느의 노래 신청했어요. 데자뷰.

0: 예, 할매할매 상담소 계속해서 고민사연 만나봅시다.
1: 예. 3585님. 예. 오래된 가스레인지를 이 인덕션으로다가 교체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요즘 같은 날에 가스레인지로 요리하면 아따 열기가 2배, 3배거든. 근데 인덕션 쓰는 사람은 가스레인지가 좋다 하고 어쩌쥬 이렇게.
0: 우리도 아직 그 가스를 쓰는데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더라고.
1: 그저 하이라이트라고 가스 대신 하는 거 하나 구멍이 인덕션 뭐 두 개. 하이라이트 둘 인덕션 하나 뭐 이렇게.
0: 하이라이트는 뜨거운 스프링이고 인덕션 알지? 전자기장으로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
1: 예, 오 있어 보이네. 공학도 같아. 하여튼 뭐 이제 자동차.
0: 내가 또 얼리 어댑터 아니야. 얼리 어댑터. 빠르게 써본다 이거야.
1: 그래요.
0: 왜 웃어?
1: 아 영어하면 참 귀여워서 자꾸 눈치를 봐. 영어를 쓰면서 자꾸 눈치를 봐. 어디 눈치를.
0: 스펠링은 몰라 묻지 마.
1: 그래. 아니 그 저거 뭐 저

0: 화력이 가스가 화력이 좋잖아. 아무래도
1: 요리하는 맛도 나고
0: 하이라이트는 네. 화력이 좀 아무래도 그렇고 이 비용도 솔찬히 들걸.
1: 그렇지 한 몇십 들 텐데.
0: 이거를 종이에다가 장점 단점을 좀 적어봐. 나는 장점 단점을 적어가지고 일단 가스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이 오래 있으니까 인덕션 쪽이 좀 안전해서
1: 집에서 애기 키우

0: 이거 이런 건 뭐 씨. 껌이지.
1: 그렇게 합시다.
0: 아유, 결혼도 그렇게 했어야 돼. 이 인간이랑 생각하기 전에.
1: 아유, 내가 매력이 넘쳐서 미안해.
0: 그땐 깜깜했다 진짜. 아이고 씨.
1: 3210님, 우리 와이프는 물건 놓을 때 쾅쾅 던지시듯이 놓고 설거지 할 때도 팍팍 그릇 깨진 소리가 나요. 어여, 베기신 분도 그런데 살살 좀 나오라고 하면 별것도 아닌데 시비냐 그러면서 싸움이 됩니다. 저는 큰 소리 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남자예요. 현명하게 해결한 방법 없을까요?
0: 이걸 왜 모르지? 이거 던지고 싶은 걸 못 던지니까 대신 던지는 건데.
1: 그러게.
0: 내가 던질 수 있는 걸로.
1: 그러니까 막 던지면 여기서 미안해 그래야 되는데.
0: 그렇지. 아야 이렇게.
1: 따지고 있으니까 더 큰일 해야지.
0: 이렇게.
1: 꾀기 뭐야 꾀기.
0: 이런 것들 딱 던지면 윽 하고 대신 맛깔나게 리액션을 하면 웃기잖아.
1: 내가 할게 그래야 돼. 내가 할게.
0: 그래. 그러니까 아이 내가 할게 뭐 이런 것보다 잘못했어.
1: 아 맞아.
0: 웃기잖아.
1: 그렇지.
0: 딱 던졌어. 아이고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그 던지지 말아라 시끄럽다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내가 윽 왜 깍 이렇게 좀 재밌게 개구지게 반응하면
1: 맞아요.
0: 부인도 팍 웃으면서
1: 시비 걸면 안 돼요.
0: 그래 네. 이거 화가 많아서 그런 거고 아니면은 뭐랄까 좀 이게 힘이 든 사람도 물건을 막 던지듯이 놀 수 있어. 왜냐면 이게 힘 조절이 이쁘게 안 돼. 힘이 들면 피곤하니까.
1: 그렇지. 그리고 자꾸 사람 바꾸려면 안 돼요.
0: 그래.
1: 생긴 대로 살아야 돼.
0: 그래. 예, 어차피 나도 지금 생긴 대로 데리고 살아주는데.
1: 에.
0: 그냥 재밌게 개구지게 귀엽게 한번 읍소해봐요.
1: 내가 나가면 우리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나가나 보다 한단 말이지. 들어오면 또... 들어오나 보다 한단 말이야.
0: 아니지. 에이씨. 들어왔네.
1: 아 들어오면 또. 아 그렇지. 그
0: 앞에 붙지 뭐가. 이래 이씨.
1: 힘내요.
0: 예, 힘내요. 예. 4459님.
1: 할매 할매 저 화나면 눈물이 나서 막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말은 못해요. 그럼 상대방이 왜 우냐고 뭐라 하고 저도 집에서 답답해서 미쳐요. 눈물 차는 방법 있나요?
0: 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져.
1: 무슨 말이야?
0: 싸울 때 이렇게 울자네? 외관상은 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1: 그렇지.
0: 예, 이 사람들은 답답하겠지만 난 싸울 때 우는 사람 못 이겨.
1: 회사에서 보면 아이고 김 대리 저번에 왜 울려? 이러면서.
0: 그지. 이게 사실 우리들 그 쌈꾼 쌈딱들 사이에서는 우는 게 이 크라이가 일종의 제일 좋은 승률이 높아.
1: 그런데 이분은 싫은가 봐.
0: 그렇지. 스스로 답답하니까 뭔가 말을 좀 두서 있게 논리적인하게 좀 뽑아내고 싶은데 눈물이 끄끙 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감정을 딱 칠링하고 싶은 거지. 칠링 알아? 칠링 뭔지 알아?
1: 쳐버려.
0: 술 칠링은 알잖아.
1: 아 시원하게 하는 거.
0: 그런 거요. 이렇게 쫙 감정을 식히는 거.
1: 아니면 물 한 경울 써보면 어떡
0: 양파까니?
1: 네.
0: 응? 그 만 원이라도 돈 주는 방송에서는
1: 야, 이거,
0: 성의를 다하란 말이야.
1: 그러니까 웃기면은 눈물이 안 나거든. 그래서 차라리 웃기는 게 난데.
0: 아, 이것은 눈물을 계속 흘리는 이유가 이걸 분석해서 빨리 내가 모두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하면 울음이 먼저 나오는지.
1: 그러게.
0: 평소에 우라가 많은 사람도 푹 건드리면 울어. 그냥 길 물어도 울어. 우라가 많을 수도 있다. 뭔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러면은 옆에서 여보세요? 그래도 운다고.
1: 아,
0: 화가 많으니까.
1: 그렇지.
0: 그래서 화를 좀 평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좀 쌓여 있는지를 알고 나랑 대화를 좀 많이 해봐.
1: 그렇지.
0: 이 남하고 대화할 생각 하지 말고 일단 나를 좀 파악해봐. 나랑 인터뷰를 한번 해봐. 왜 이렇게 자꾸 우는지 분명히 있다.
1: 원인이 있을 거야.
0: 있지. 나도 한참 뭐 지금 쌓여 있을 때는 누가 저기 내가 얘기했나?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가 안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 세상이 나를 단무지로 베리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울어. 그럴 때는 내 안에 뭐가 있어. 주머니가. 그걸 찾아.
1: 나는 혼자 있을 때 막 소리를 지르는데.
0: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1: 운전할 때도 막 쌍욕을 해버려.
0: 그럼 미친놈이지.
1: 세상아 너 죽는다 이러면서.
0: 그거는 약을 먹어야 돼. 치료받고.
1: 몰라 나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0: 그지.
1: 옆에 계신 양반이 믿겠지.
0: 그지. 픽픽 쓰러지지 옆에서. 해맑은 사람이 옆에선 다 죽어나가.
1: 자 마칠 시간입니다. 아 좋았다 오늘.
0: 뭘 했나?
1: 우리 알맹이 상담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뭐 해결해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들어는 드려요.
0: 그리고 우리는 AS 안 해줘. 진짜로 막 정색하고 이게 뭐

0: 상담이에요. 이러면 진짜 그러면 안 돼.
1: 그렇지.
0: 전문가한테 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상담을
1: 그래, 우리는 공짜잖아. 그리고 이효선 교수님은 비싸다고.
0: 아유, 그게 좀 밀려가지고 박지도 못해.
1: 그러니까 보내요.
0: 그 우리한테 와. 우리한테 오면 일단 AS도 없고 엉망이지만 들어는 주니께.
1: 샵 8001번으로 보내요.
0: 짧은
1: 걸 50원, 긴 걸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 미니로도 쓰셔도 됩니다.
0: 욕할 거면은 긴 거로 보내. 100원은 먹자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1: 그렇지.
0: 자, 다음 주에 또 와 우리. 부르면 와요. 부르면 오고 안 부르면 꺼져.
1: 갈게요.
0: 이 가요.
1: 안녕.
0: 아유, 디글거리.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먹어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6: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그리운 할머니. 경기도에서 배종필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유격조교의 날카로운 외침이 궁계를 가르며 내 귓가를 울렸다. 모래와 흙이 뒤섞인 바람이 국방색 전투복에 달라붙어 몸을 무겁게 만들었다. 내 몸은 천근만근이 되어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때였다. 다급한 목소리가 내 귀를 스쳤다. 행정반의 윤상병.
2: 배병, 지금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0: 순간 내 머릿속은 정지한 것 같았다. 주마등처럼 할머니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다섯 살 무렵 첩첩산중 거창의 작은 마을에서 오일장이 열리던 날이었다. 할머니는 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물으셨다.
3: 아이고, 우리 강생이 뭐 먹고 싶은 거 있노?
4: 눈깔사탕.
3: 어이야 어이야, 알았다.
0: 할머니는 웃으며 주머니 속을 뒤적이셨다. 구릿빛 주름이 지렁이처럼 꿈틀대다가 자주색 면지갑이 나타났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소박한 사탕을 해결하기엔 충분한 액수였다. 할머니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본어와 국사, 국어까지 능통하셨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할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셨다.
3: 공부 열심히 하그래. 그래야 이담에 가가지고 훌륭한 어른이 되는기라.
0: 잠깐이라도 책상에서 조는 걸 보실 때면 번개처럼 나타나 지팡이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며

0: 함께 오셨다.
1: 어허이, 이래가 뭐가 될라카노? 퍼뜩 안 있나나?
0: 부모님은 늦게까지 맞벌이를 하셨기에 우리 삼형제를 돌보는 건 언제나 할머니의 몫이었다. 할머니는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셔서 형들은 불만이 좀 있었지만 나는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저 사랑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군대에서의 나날들은 혹독했다. 땀과 먼지, 햇빛과 모래바람 속에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전쟁 같았다. 그러나 땀나는 전투복 일상에서도 할머니의 미소와 목소리를 떠올리면 견딜 수 있었다. 할머니 목소리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할머니는 늘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자정이 넘어 집에 오지 않는 날에도 부모님보다 먼저 연락을 하셨고 굳게 닫힌 대문을 열어주신 것도 할머니셨다. 처음 술을 배우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했을 때도 할머니는 따뜻한 국물을 건네며 말씀하셨다.
1: 아이고야 이놈아야, 그러다 몸베린데. 술은 이길 만큼으로 먹는 기다, 알겠나?
0: 할머니의 부재는 아프고 깊고 공허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감사와 사랑을 일깨워주셨다. 군대의 뜨거운 태양, 유격훈련의 고통, 어린 시절 시장의 소음, 그 속에서 나는 알았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할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할머니, 당신의 사랑은 나를 일으켰고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를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나의 할머니.

0: 네, 마법을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 장범준의 회상이었습니다.
1: 네.
0: 아, 우리 배종필 씨 할머니는 그러니까 명절에만 뵙는 할머니가 아니라 평생 같이 살았던 할머니네요.
1: 그렇죠. 양분이죠, 네. 양분.
0: 그러네.
1: 이게 아이고. 요새 어머님 아버님 맞벌이 하실 때 그 세대의 분들이 조모 조부 손에서 이렇게
0: 많이들
1: 추억을
0: 키워주죠.
1: 많이 네. 예, 추억을 많이 수유받으면서 자라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에게 오는 사연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에이. 할머니가 즐겨 부르던 콧노래, 할머니의 추억 속에 있는 그 노래들 막 이런.
0: 그래서 것도. 요즘 청년들이 트로트를 잘 안 해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상징되는 거죠.
0: 저는. 그러네요. 예. 아, 우리 배종필님 덕분에 저도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1: 맞아. 예. 사실 저는 할머님 두 분이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님에 대한 추억 별로 없지만 아주 옛날 저희 친할머니가 저 배 아팠을 때 배앓이 했을 때 그
0: 네.
1: 연로하신 몸으로 저를 이렇게 업어가지고 학교에 데려갔던 그 장면이 그게 되게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요. 초등학교 때인데도.
0: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 옮기는.
0: 맞아요.
1: 맞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네. 신수엠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 오늘 의상이 굉장히 엘레강스합니다.
2: 저한테 강남 고급 스파 네. 사장님 같다.
3: 네, 회원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1: 아, 그런 거예요?
3: 네, 거의 스파 사장님.
1: 아, 수임 씨는 늘 옷 단정하게 멋지게 잘 입고 다니시죠.
3: 부의 상징. 네.
2: 어서 오세요.
3: 나 쫓겨날 것 같다. 네. 아, 네. 사실 우리가 좀 가벼운 일상 얘기를 시작하고 네. 그렇게 네. 또 본래 주인공을 소개하는 그런 네. 순서를 갔는데 오늘 좀 제가 쉰소리를 더 시작하는 이유가 너무 아유, 어린 친구가 지금
2: 눈에
3: 아,
1: 그래요?
3: 딱 지금 예. 여기 정보가 보이는 너무 어린 거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나이가 그래서 아 오늘은 쉽지 않겠다 싶어서
1: 많이 무겁겠네요. 네,
3: 뭐 다 그렇지만 모든 목요일 순서가 그렇지만 유독 어린아이한테는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오늘 주인공 누구길래요 수임 씨?
2: 오늘 저도 눈물 많이 쏟고 왔는데요. 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틋한 마음 앞에서 저도 마냥 무너지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채 6년째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6살 정다솜 양과 어머니입니다.
1: 아, 6년 동안 엄마 소리를 못 들으셨다는 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2: 돌잔치 때 아무것도 잡지 않았대요, 다솜이가. 그런데 그 모습에 어머니는 그저 좀 느린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요. 네네. 그 뒤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다른 아이들과 무척 많이 달랐습니다. 다솜이 어머니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4: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뭐 세 돌 이후 뭐 네 살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눈 맞춤이 좀 잘 안 되고 이름을 불렀을 때 쳐다보지 않고 잘 안 웃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의미 없는

0: 뚜뚜뚜 따따따 이제 뭐 이런 소리 이제 커가면서 이제 아이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1: 너도
0: 다시 후회해봐. 그렇지. 뭐 계속해. 계속해 봐봐. 또. 또. 잘했어. 여기 다시 해봐, 괜찮아. 아니, 이거 손을 빼고.
2: 우리 다솜이 목소리도 이렇게 살짝살짝 들을 수
3: 그러게요.
2: 있는데, 발화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다솜이가.
3: 말을 한다는 뜻이
2: 네. 그러니까 소리 자체를 거의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다솜이 같은 아이에겐 지금 나팔피리를 부는 건데요. 이렇게 뿌 하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말리는 그런 피리
4: 네네네.
2: 있잖아요. 그런 걸 부는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3: 아, 그래요.
2: 근데 다솜이는 많이 힘들어해요. 나팔을 입에 물고 공기가 이제 다른 데로 새지 않게 꽉 오므려줘야 되는데 이게 다솜이에겐 무척 힘든 과제고요. 그래도 이런 꾸준히 이런 훈련을 하면 안면 근육과 입술을 움직이는 것, 또 폐활량 조절하는 것, 발성 강도 이런 것들이 모두 좋아진다고 합니다.
4: 아, 그렇구나.
3: 그럼 6살이라고 하셨잖아요.
2: 네.
3: 유치원은 다니고 있을까요?
2: 다솜이는 재활병원 치료와 함께 네. 유치원 특수반 생활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4: 네.
2: 사실 유치원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아이가 워낙 협조가 잘안 되고
4: 그치.
2: 공격성이나 자해 행동도 보이거든요.
4: 아이고,
2: 그러다 보니까 9시에 등원을 한다 해도 1시간을 채 못 넘기고 엄마한테 곧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다솜이가 세상과 아주 멀어지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단한 시간이 됐든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제 좀 해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등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법한 하루하루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버틸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가족이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0: 거의 이제 다솜이를 위해서 아이한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사실 저를 많이 돌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거기 병원 다니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아빠도 엄마도 이제 우울 검사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심각하다, 심각한 수준이고 이제 약물을 복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난 엄마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신랑이랑 그래서 같이 이제 힘을 다시 내서 많은 걸좀 내려놓고 해보자. 아이랑 소통을 하려면 그 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봐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많이 내려놓으니까 훨씬 더 뭔가 마음이 뭔가 안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4: 이게 아이의 세상 속에 들어가 보자라는 이 엄마의 마음가짐이 여기까지 이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엄마의 큰 전쟁이 있었겠어요.
3: 그러니까요.
4: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었는데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또 용기가 필요한
2: 맞아요.
4: 거겠죠.
3: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다솜이 치료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2: 사실 치료를 꾸준히 이어오기에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3: 그래요.
2: 재활병원에 오기 전에 사설 발달센터를 오갈 때부터 빚은 계속 쌓였는데요. 치료 한 회당 10만 원 가까이 드는 사설 치료를 보험 혜택 하나 없이 대출과 카드로 감당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개인 회생까지 신청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는데 빚이 아무리 늘어도 아이 치료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 때문이었겠죠. 이렇게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보니 참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백방으로 지원 사업을 알아보다가 저희 지라 씨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원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솜이 엄마 아빠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다고 해요.
4: 아유, 부부가 함께 또 이렇게 눈물로 감사를 전해주시니까
2: 네.
4: 그 마음이 왠지 그냥 보진 않았지만 그대로 느껴져요.
3: 그렇죠.
4: 우리 다솜이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2: 네, 지금 다니는 재활병원 납병 동에서 치료를 받은 게
4: 네.
2: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4: 다행이다.
2: 처음에는 낯선 환경 자체에 놓이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3: 예.
2: 이 병원에 와서도 버거워해서 이게 울고 소리 지르느라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거의 치료를 아예 못하고 돌아가는 날도 많았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치료실에 들어갈 정도로 적응을 잘했고요. 뭐 이런

0: 정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색깔을 구분하는 것, 또 소리를 찾는 것, 네. 이런 인지 능력도 많이 좋아졌고 호명 반응,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는 그런 호명 반응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너무 기쁜 진짜. 소식이네요. 네.
2: 진짜. 너무 잘됐다. 네. 다행이다.
1: 그러게요.
2: 아니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다솜이네 집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뇨.
0: 예. 뭔데요? 세 살 터울 다솜이 동생 이야기예요. 이제 지금 세 살인데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고 아이고. 전반적인 발달이 또래보다 느린 걸로 좀 의심이 아이고. 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검사를 좀 권할 정도였는데 종합검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 다솜이 어머니는 마음에 커다란 숙제를 하나 더 얻은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큰아이 치료로 하루 대부분을 쓰다 보니까 동생을 제대로 엄마로서 또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함에다가 혹시나 이 아이마저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겹쳐서 어머니의 어깨는 지금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솜이 부모님은 늘 어둠 대신에 빛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비록 다솜이가 아직 말을 못해서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분명히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2: 그쵸.
0: 바로 다솜이가 자신을 엄마로 인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3: 네, 그냥 한 1초 정도 저를 바라봐줄 때 눈맞춤 해줬을 때 제 얼굴을 볼 때 저를 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너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어떤 의미든 뭐 나를 엄마라고 알아서 나를 본 거든 그게 아니든 그냥 제 눈이랑 아이 눈이랑 마주쳤을 때 그럴 때 너무 좋죠. 행복하고 소원이야. 소원 그냥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 뭐 별거 남들한테는 아닌데? 그냥 엄마? 뭐 다른 말 안 해도 그냥 엄마? 그냥 두 글자만?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말 못해도 그냥 내가 엄마라는 걸 알고 그냥 엄마 이마. 그게 제 소원이에요.
4: 저도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아이 컨택이랑 엄마라는 존재로 받아들여주는. 그래서 그 자폐 스펙트럼을 이렇게 가진 아이를 돌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힘든 게 그 외로움과 싸우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참 당연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때 되면 엄마하고 때 되면 눈 맞춰주고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 거 그러게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4: 당연한 게 없네요. 엄마라는 글자가 이렇게 누군가에겐 큰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여러모로 울림이 큰데요.
1: 네.
4: 다솜이가 꾸준한 치료로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요. 언젠가 정말 엄마 소원대로 엄마라는 그 두 글자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저희 지라 씨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습니다. 손과 마음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기업은행이고요.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숫자 2번을 10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222222. 그리고 하나 조금 긴 계좌가 있는데요. 숫자 2, 9개 찍으시고 01037 여기에 다릅니다.
4: 네. 계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기업은행이고 2를 10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1: 네.
4: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확인도 꼭 부탁드릴게요.
1: 네.
4: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요. 정다솜 양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1: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손 좀 잡아주십시오.
0: 네. 네.
4: 좋은 결과 기다릴게요.
0: 네.
4: 그리고 동생도 아마 조금 이런 시스템 안에서 잘 치료를 받고 케어를 받으면 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네,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을래요.
0: 네.
4: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고맙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둥둥둥 내 사랑 둥둥 내 사랑아 금자둥아 옥자둥아 칠보칠성보배둥아.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칠곡에서 우상님 어르신이 부른 아이 어른은 소리입니다.
2: 옥자전으로 들었나 복시르기도 생겼네 둥둥둥 내 사랑아.
3: 아이를 공중에 띄우고 어르는 둥가둥가 노리는 아이의 다리 힘을 길러주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2: 키도 크기 잘생겼다.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네, 오늘 끝곡은 장윤주의 리사 준비해봤습니다.
6: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네.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아이를 키우는 많은 엄마 아빠들을 응원하고 네, 싶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그 아이들의 세상을 우리가 다 이해할 때까지 네. 예, 네. 희망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네, 힘내주십시오.
6: 네. 네. 자, 저희 인사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타

0: 하시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42일 만입니다. 오후 5시 인천 서부권에도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인천 동남부권에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심장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육군 K1 2원 전차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장병들이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군사적 선택지를 제한할 만큼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국방장관을 질책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탄약 부족 사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고 전했지만 백악관은 100%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주장을 하며 박 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체계를 개편하고 사업 부지도 주택 신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보상 업무 담당 임시직원을 대폭 충원하고 정규직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세권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 논현동

0: 총 LH 서울본부 사옥부지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6% 올라 지난주 0.15%보다 오름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극한 폭염이 주말에는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모두 고기압이 자리한 상황은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 고기압 중심이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도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강다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공감과 위로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T형 인간의 차가운 충고도 필요한데요. 유명한 선현들 중에도 T들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근심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극심한 근심은 말이 없다.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의 말이고요. 이탈리아 시인 페트라르카도 지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열정에 불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별로 열정이 강하지 않은 거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면 진짜 힘든 게 아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자꾸 말할 시간에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네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농작물이 시들고 농심 또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될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명청 갈등이 없었다면 내가 왜 국무총리를 그만뒀겠느냐. 김 후보는 신천지 개입설 근거를 못 댔다. 윤리감찰을 지시하겠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간 공방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신인규, 장성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이 적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최고위원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임미애 의원 3부에 만납니다. 2만 명이 100만 당원을 대표할 수는 없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자 장 대표가 한 말입니다. 친 장동혁계로 통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7: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에서 일하는 뉴스의 신, 아이고, 과구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때요? 뉴스의 신, 과구신.
8: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7: 라임 괜찮아요?
8: 라임은 아주 뭐 거의 쇼미더머니 나가셔도 괜찮을 정도로.
7: 어제 밤에 제가 연구했습니다.
8: 죄송합니다.
7: 자, 오늘 뉴스는 이렇게 할게요. 폭염 대책, 그리고 돌려차기 징계, 그리고 민주당 대표 공방 격화, 그리고 한동훈 소환 통보까지. 키워드부터 먼저 제가 정리해드렸고 시간 나오면 다른 뉴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뭘 준비했나요?
9: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7: 네.
9: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라 표현을 했는데요.
7: 그러니까요.
9: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 네.
9: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처럼 취약계층은 직접 점검을 하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는데요.
7: 네.
9: 특히나 축산 양식 어류 피해가 여기에 도로 철도 전력시설 같은 것도 꼼꼼히 살펴보라라면서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 강구를 주문을 했습니다.
7: 네. 그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예전에
9: 네.
7: 그 얘기 기억나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네. 비가 안 와도 다 내 탓인 것 같다. 9시 뉴스 보면 모든 게 다 대통령 탓인 것 같다라는 얘기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심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가 많죠 지금.
9: 네.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7: 네.
9: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 4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98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7: 네.
9: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이 77명이었습니다. 비교하면 뭐 두 배 이상 확 늘어나는 거고요.
7: 네.
9: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선 80대 남성이
7: 네.
9: 넘어진 전동 휠체어와 함께 뜨겁게 달궈진 도로 위에 2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7: 아이고.
9: 숨졌고요. 충남 부에서는 실종 신고된 고령자가 밭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폭염, 중대, 경보 가장 높은 단계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7: 네. 양식 어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9: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바닷물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7: 그러니까요.
9: 양식장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전국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어류 집계가 45만 마리였습니다.
7: 네.
9: 피해 액은 10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금 전국 17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 또 10개 해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 고수온 경보라는 게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사흘 이상 지속될 때 발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온만 지금 28도 이상이라는 얘기인데요.
7: 네.
9: 정부는 액화산소 공급과 차광막 설치, 또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 바닥까지 끓고 있다 이 얘기네요. 예전에 2018년도도 엄청나게 더웠거든요.
9: 아, 맞아요.
7: 제가 그때 네. 사회부장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사흘 동안 제가 13만 마리 폐사된 걸 봤어요. 부산에서. 아, 이번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폭염 언제 꺾이나요?
9: 네, 일단 내일 금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절정에 이르고 나서
7: 네.
9: 서울의 공식 예상 최고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0: 치솟을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등포 기준으로 한때 40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게 자동기상 관측 장비였기 때문에 공식 기온 기록은 네.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인 거는 주말부터 기온이 지역에 따라 한 1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면서 폭염이 잠시 주춤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폭염 자체가 끝난 나라기보다는 네. 상당수 지역에는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 그 기세만 조금 꺾이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 잠시 주춤한다 네. 이 얘기네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 돌려차기 농담 이거 징계한다고요?
0: 서범수 진종호 의원이 돌려차기 농담에 대해서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겨서 엄중히 조치하기로 네. 뜻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동훈 의원이 주최했던 보안사건 토론회에서 피해자가 입장하기 전에 두 사람이 농담을 했던 게 지금 보도가 돼서 그렇죠. 화제가 됐는데 최보윤석 대변인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언행의 심각성에 모두가 공감했고 네. 또 여기 상응하는 윤리위에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고요. 또 자진 탈당해서 징계를 피하도록 두기보다는 윤리위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조강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제 공개회의 석상에서 네. 직접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 당을 위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용단을 내달라라면서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 조강원 최고는 친장동이었게
0: 그렇죠. 네. 네.
1: 자진 탈당을 사실 압박을 한 거네요. 보니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징계 얘기 안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0: 어제 사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 백그라운드 네.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네.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도 네. 징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징벌에 대해 논한 바가 없다라면서 네. 외부에서 제소가 들어오면 그건 윤리위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1: 상황이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0: 오후에 장도영 대표가 기자간담을 했는데 여기서 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장도영 대표가 이 징계 필요성을 직접 언급을 한 건데요.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면서 요청서가 접수되고 안 되고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최고위의 윤리위 엄중 조치 결정 어제 좀 예고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권파 성향에 띄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오늘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1: 이거 친한계라서 장동익 대표가 더 방방 뜨는 거 아니에요?
0: 라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서범수 의원은 최근에 좀 이제 개파색이 좀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진종 네. 의원은 대표적인 친 한동훈계 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지도부와 가까운 당권파 스피커들이 두 의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부원장 자칭 소장파의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면서 당권파가 만약 이런 막말했다면 네. 친한계 전체가 융단 폭격을 퍼부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도 대안과 미래가 아니라 멱살과 돌려차기로 개명해야 한다 이렇게 네. SNS에 댓글을 남기면서 조롱을 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쇄신파 소장파라는 포장지 뒤에 숨어 정작 자기들은 멱살잡이하고 돌려차기 타령한다라고 했습니다. 손수소 미디어 대변인도 아예 국회의원직을 조용히 내려놓기 바란다라고 했고 네. 특히나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도 사람 보는 기준이 뭔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친한동훈계 전체를 겨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실 피해 당사자는 논란 네. 초기부터 본인은 상처 안 받았고 네. 이 논란보다는 토론회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본질적인 집중해달라 이렇게
1: 그게 가려지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사과도 받은 거죠.
0: 네. 그랬는데 네.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상황은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좀 개파 갈등 쪽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 조금 뒤에 장해찬 전 최고위의 입장은 저희가 장해찬 위원 나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인상적이네. 대안과 미래가 아니라 멱살과 돌려차기로 개명해야 된다.
0: 네, 그렇죠. 권영진 의원까지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1: 아, 참 멘트들이 세요. 네. 정말 날도 더운데. 자, 징계 형평성 논란이 당연히 나오겠죠.
0: 네, 그래서 좀 예를 들면은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이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비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때도 그냥 임기 끝나고 재임명이 됐었고 네. 최근에 윤용근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장을 상대로 한 문자메시지 논란 이것도 좀 징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었지만
1: 그렇죠.
0: 별다른 이야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최보윤석 대변인 백그라운드 브리핑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윤용근 의원과 좀 비교를 하면서 그랬더니 최 대변인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과 지난번 폭력이 있었던 것을 보면 계파의 문제로 보지

0: 않는다라고 했고요. 특히 윤영근 의원 사례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 계파로 지칭되는 분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비당권파 쪽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1: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이 돌려차기 농담 얘기를 하는 거죠. 곽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이거?
0: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사실 징계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그 징계를 하고 있는 대상 또 윤리위가 이번에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람들을 봤을 때 공교롭게도 개파적으로 그러니까. 보았을 때는
1: 다 비당권파.
0: 네. 국회 기자들은 출입하는 네. 기자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기류가 있긴 합니다.
1: 비당권파가 또 사고도 많이 친 건 맞아요. 뭐 그렇죠. 더블 역살잡이에 네. 뭐 돌려차기에.
0: 그래서 권영진 의원은 뭐 대안과 미래도 이제 탈퇴를 했고 탈퇴했죠. 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나 대안과 미래 쪽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기가 어려운 게 행위 자체가 워낙 잘못된 거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뭔가 열전이 크게 붙고 있진 않지만 네. 불만들은 확실히 좀 잠재적인 것 같습니다.
1: 좀 쌓여 있는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 공방 다시 거세지고 있네요.
0: 네, 사실 연일 지금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요. 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본인과 신천지 사이 연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정작 TV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라면서 네. 허위 신고자는 방화범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고 근거를 제시 못하면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반면에 김민석 후보는 오늘 이제 김어준 씨 겸손입니다 뉴스공장에 나와서 네.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얘기도 없이 언급했겠느냐라고 했고요. 다만 본인이 이전에 얘기했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 비밀연합이라고 한 거는 네.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와 직접 연결됐다는 뜻이 아니었다라면서 정청래 후보를 단일한 이 연합의 리더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이 공방 보면 약간 재방송 보는 것 같아요.
0: 비슷하죠. 양상이
1: 아니, 약간. 지난번에도 방화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불이 났니 안 났니 싸웠지. 거기에 내가 계엄도 예상했는데 생짜로 아무 얘기 없이 했겠느냐. 이 얘기도 지난번에 한 얘기고.
0: 맞습니다. 네.
1: 참 재방송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뉴스 신선도에서는 거의 0점에 가까운 뉴스입니다. 자. 0점에 가까운 뉴스, 신선도 0점 뉴스 또 하나 또 있네.
0: 그렇죠.
1: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정부 입장 도대체 언제 어떻게 당에 전달했는지 이거는 진짜 지금이 8월인데 4월 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맞습니다. 지금 네. 4월, 5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도돌이표로 돌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오늘 SNS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1: 또 얘기했어요.
0: 네, 뭐라고 했냐면은 정부는 4월 말에 이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안수사 여구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걸 정리를 입장으로 했고
1: 했다.
0: 이게 당에 전달했다라는 네. 겁니다. 다만 당시에 당은 지방선거 이후 형소법을 처리한 데 입장이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이후에 당정 공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런 설명인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법안이 넘어온 건 아니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지도부에 전달이 됐다라는
1: 입장은 겁니다. 4월 달에 이미 전달을 했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민석 후보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0: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네.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정의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김민석 후보 손을 딱 한번 들어준 겁니다.
0: 네. 네.
1: 자, 이에 대한 조승래 전 사무총장 친청계죠.
0: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네.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거지. 이거는 정부가 형소소송 법안을 당에 전달한 것과는 다른 문제다 이런 취지로 네.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가 당시에 당정토론회를 제안을 하고
1: 네.
0: 보안수사권 폐지 방향을 공유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완성된 폐지 법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제출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 측하고 정청래 후보 측하고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논점이 하나로 안 모이기 때문에 약간 도돌이표로 돌고 있는
1: 그러니까.
0: 상황인데요. 어쨌든 당시에 당 정책을 맡았던 한정혜 의장은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고 반면에 당 조직을 맡았던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정청래 후보를 옹호하면서 사실상 이거 후보 간 공방의 대리전 아니냐 이런
1: 대리전.
0: 구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1: 한쪽은 입장은 전달했다. 또 다른 한쪽은 입장만 줬지 너네가 법안을 준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것 갖고 싸우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정말 쓰잘데기 없는 논쟁이고 정말 이런 걸로 정

정치공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네. 쓸데없는 하나마나 왜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통과시켜놓고 나서 왜 지금 와서 이런 정치공방을 뒤늦게 4월달 얘기를 왜 8월에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 오늘 가장 짜증나는 뉴스였습니다. 자, 새 후보들

0: 전체 거리당은 약 70%가 몰려있고 호남만 한 33%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1: 네.
0: 김민석 후보 오늘 전남 광주를 찾아 기초단체장들과 만나고 당원 강연을 이어갔고요.
1: 예.
0: 송영길 후보도 전남 광주에서 해남종합병원과 전통시장, 진도팽목항, 세월호 기업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에서 호남 향후회와 정책간담회를 열면서
1: 네.
0: 호남 표심을 겨냥을 했는데요. 주말에 있을 호남 경선을 앞두고 세 후보 모두 조직과 당심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0: 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1: 참고인 신분입니다.
0: 네, 참고인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1: 네.
0: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요. 2024년 12월 4일 비상경 해제 직후에 열렸던 이 당정대 회의였는데요.
1: 네.
0: 당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0: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혹은 특검 수사 등을 막기 위한 논리가 논의가 됐는지
1: 네.
0: 이후에 열린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있는데요. 앞선 재판에서도 이 회의에서 대통령 하야는 안 된다. 탄핵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증언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은 당연히 크게 반발을 했겠네요.
0: 네. 이거 언론 플레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본인이 직접적으로 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계엄 당시 자신은 공개적으로 계엄에 반대를 했고 해제에도 앞장섰는데 특검이 또 수개월 동안 출국 금지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소환 사실부터 언론에 먼저 흘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이런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 정치적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0: 특검 측은 한동훈 의원 측에 전화도 하고 의원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지난 4일에도 서면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참고인이라서 안 나가도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네, 사실 네. 상관 없습니다.
1: 그리고 안 나갈 거예요 아마.
0: 네, 네. 또 사실
1: 뭐 나가서 뭐 사진 찍힐 일이 있어요. 뭐.
0: 출국 금지 기간 동안은 또 안 불렀던 것도 있고.
1: 그런데
0: 이전에 또 한동훈 의원의 이 관련해서 이미 비슷한 공방이 몇 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1: 네. 자, 종합특검팀 원희룡 전 장관 다시 소환했어요?
0: 네, 오늘 오전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번째여 이번이 두 번째 조사였는데요. 핵심은 결국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양서면에서 김건희 씨 일가가 땅을 보유한 강상면 인근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원희룡 전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1: 네, 그렇죠.
0: 김건희 특검은 국토부 실무자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윗선 개입 여부까지 규명하지 못했었는데요. 사건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종점 변경과 이후에 사업 백지화 결정 과정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서울시에서 부동산 토론회 열었는데 이거는 아주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0: 네, 일단 오늘 서울시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재를 했고요. 시민과 공인중개사 또 교수와 전문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0: 참석자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집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1: 네.
0: 특히나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던 주택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다수 나왔기 때문에 공급 확대라든가 전월세 안정책을 함께 놓아야 한다 이런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1: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반대 입장을 천명했죠.
0: 네, 그러니까 사실 용산공원 부지의 추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토론회에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라면서 용산공원 전체 부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1: 에휴.
0: 용산구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번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여기는 국민을 위한 국가 공원을 구성해야 된다. 대신에 다른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7: 자, 거침없이 하이킥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네?
7: 아니, 신 변호사님. 네. 책을 내셨어요?
8: 아, 이번에 책이 제가 이제 2년 만에 하나를 좀 냈는데 어게인의 종말이라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7: 이야. 아니, 근데 딴 사람 같아요.
8: 아, 동일이는 맞고요. 기술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예,
7: 너무 잘생기게. 아유, 어게인의 종말, 이재명 시대의 승자와 패자. 와, 잘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8: 감사합니다.
7: 자, 오늘 얘기 뭐부터 시작할까요? 당연히 어제 TV 토론에 있었으니까. 지난번에 1차 토론 때 장 소장님, 제가 승자 누구냐고 했더니 그래도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좀 잘한 것 같다고 하셨고 여기는 김민석 후보가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사람 이름만. 자, 이번 2차 토론 승자 누굽니까? 자, 하나 둘 셋.
8: 세모. 송영길.
7: 송영길. 아, 후보는. 세모 없어요. 세모 없어요. 무조건 찍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8: 저는 송영길 후보.
9: 저도 송영길.
7: 아, 송영길. 아, 이렇게 1차하면 재미없는데.
9: 재밌었어요. 송영길 후보.
7: 아, 송영길로 네. 1차. 와, 어제 저기 나오셨는데. 아, 송영길 후보가 이걸 들으셨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8: 아니, 자. 근데 뭐 토론이라는 게 누가 네.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원래 이제 지지자들이 본인이 응원하는 그러니까요. 후보를 네. 더 지지를 강화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구도 자체가 당대표는 1대1, 어떻게 보면 세 분의 후보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송영길 후보가 중간 지점에서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1차전 때는 송영길 후보가 조금 밋밋한 토론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은 3등 후보시면 더 열심히 더 네. 선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 두 번째 토론에서는 송영길 후보님이 저는 실력 발휘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7: 장 소장님은요?
9: 전 재밌었어요, 그냥.
7: 가장 재밌었던 장면 하나만 꼽아보시죠.
9: 아, 그냥 정청래 후보를 막 이렇게 좀 당황하게 만들더라고요.
7: 예를 들면 어떤 장면?
9: 아니, 정확히 뭐 단어 쓴 걸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그런 장면 때문에 상당히 토론회가 좀 즐겁고 재미있게 봤었고.
7: 아, 어떤 장면인지 저 알겠어요. 그 장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유시민 작가 얘기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냐는 거를 다시 재충공했는데 그때 정청일과 또 말을 못했거든요. 네. 또 노코멘트였거든 사실. 그 장면 얘기하시면
9: 재미있었고. 근데 네. 저는 격했지만 네. 이번엔 좀 격했더라고요. 아니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신촌지까지
7: 치열해져서 그런 거죠 지금.
9: 그렇죠.
7: 0.99% 포인트 이거 때문에 지금 더 지금 치열해진 거 아니에요?
9: 특히 정청래 후보가 네. 상당히 지금 조급해요. 그러니까 막 원래는 나는 공격 안 합니다. 나는 정당방위만 합니다. 나는 방어만 합니다. 그러다가 막 쏟아붓더라고요. 네. 그럼 뭐겠어요? 아 내가 뒤지고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지겠구나. 판을 바꿔야 되겠구나. 논란을 불러일으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막 공격을 했는데 상대 격했지만 대세와 흐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저 토론회를 보고 네. 나는 원래 김민석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네. 야 정청래 후보 공격 잘하네. 맞아. 저런 건 문제 있지. 라고 생각해서 후보를 바꿀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한 0.01% 그 정도 마음을 바꿨을까? 그래서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그냥 격한 토론이었다.
8: 그런데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를 바꾸기는 어려운데 네. 아직 마음을 못 정하셨거나 그냥 투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가 뜨겁네? 이러면서 오히려 관심 들어온 이런 부동층들에 대해서는 네.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가장 순간 시청률 1위 지점을 뽑자면 네. 어떤 6.3 선거에 대한 네. 승리냐 패배냐에 대한 인식을 정청래 후보는 당정청이 좀 합의를 해서 승리라고 규정을 하니까 네.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톤이 높게 그거 뭐 다 우리끼리 언제 합의했냐고 네. 누구랑 했냐고 네. 아주 강력하게 좀 추궁하는 맞아요. 장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다 결과는 지금 뭐 어떻게 정리는 안 됐지만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좀 세게 몰아붙인 모습은 좀 네. 좀 인상이 좀 남더라고요.
7: 아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좀 대통령 없다고 네. 이 자리에 지금 대통령 없다고 왜 그렇게 뭐 약간 비속어처럼 비슷한 얘기까지 둘러먹냐 이 얘기 그랬지. 네.
9: 네. 근데 저는 이제 귀에 딱 꽂힌 단어가 뭐냐면 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병이 또 도졌네. 아 이거는 정말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야 이거는 내 필살기다. 네. 김민석 후보가 제일 아픈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2002년도에는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해가지고 정몽준한테 가고 네. 2022년도에는 지방선거 패배를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떠넘기고 네. 그렇게 노무현도 배신하고 이재명도 배신하고 네. 그럼 이 사람은 또 배신할 거다. 네.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병이 또 도졌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건 선을 넘은 발언.
7: 아 그거는 선을 넘었다.
9: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이 아니었을까. 네. 사실관계도 좀 틀린 부분들도
7: 그거에
9: 있고.
7: 대해서 바로 저 불교계 문제로 다시 또 맞받쳤던 거 아니에요?
9: 그렇죠.
7: 그러니까.
8: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의 전략이 좀 단조롭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꾸 과거를 들춰내서 탈당했으니까 대표 자격이 없다. 심플하게 네.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는 용도로 탈당하면 대표 자격이 없다라는 그 명제 자체가 유용하게는 쓰이는데 네. 이게 또 되치기 당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하신 그렇죠. 적이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꼬마민주당을 네. 했던 그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도 그럼 대표 자격이 없고 뭐 한 번 배신은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게 그럼 과연 맞느냐? 게다가 정청래 후보도 과거에 대통령한 민주신당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을 깨고 이제 정동영 장관 중심으로 새로 정치 세력을 또 만든 경험도 있는데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소위 말해서 노무현 정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지금 노사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거의 뭐 행적들에 대한 얘기들도 네. 또 스멀스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확실히 상대방을 궁지에 모는 데는 유용한 툴일지는 모르지만 네. 이게 또 본인에게도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건 적당히 써야 되는 부분 아닐까.
7: 그럼 어제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는 별로 득을 못 봤다 이렇게 보세요?
8: 저는 어제 토론만 평가하면은 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7: 손해를 많이 봤다.
8: 아까 장소환이 말씀대로 좀 감정적으로 격해진 부분도 좀 나왔고.
7: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9: 그러니까 토론회 끝나고 나서 네. 저렇게 이제 검증이 들어가잖아요. 네티즌 수사대들이 네. 진짜 노사모 했어 안 했어. 근데 조금 안 한 것으로 막 여러 가지가 밝혀지잖아요. 기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본인이 억지 주장을 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는 저 TV 토론도 상당히 좀 재미있었지만 네. 또 재밌게 본 거는 뉴스공장 겸공에 나가서 네. 김어준 씨랑 정청래 후보가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김어준 씨의 그 반응
7: 그거 많이 돌더라고요.
9: 그게 정말 대단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좀 불편한 그런 표정들이 네. 말투에서도 진짜 그래요?

0: 막 노사모가 옛날 노사모 때처럼 나를 지지하려고 지금 막 불길처럼 막 타오르고 있다.
1: 호남에서
2: 바람이 네. 분다.
1: 바람이 분다. 네?
0: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그래요? 막 이렇게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아 나는 더 이상 정청래 후보 편을 들지 않고 있어요. 그걸 어제 명확하게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그 장면이 더 좀 재밌었던.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청래 후보는 뭐 나름의 기세를 올리려고 네. 하는 걸로 제 이해는 하는데 네. 우리가 분위기가 좋다,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좀 과하게 표현을 하니까 아마 김어준 씨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수긍이 안 되는 면 일부 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본인의 바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또 재질문을 하더라고요.
1: 표정이던데. 딱 이렇게 팔 턱 괴고 그거 본인 바람 아니에요? 네, 본인 생각 아니에요? 딱 이렇게
2: 많이 돌아다니고
1: 받아치는 그 멘트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저도 봤어요.
0: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쿵짝이 맞아요. 던지면 받고 던지면 치고 막 이랬는데 되게 심드렁했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 어제 신천지 문제 다시 나왔어요.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거.
2: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 문제는 김민석 네. 후보 쪽에서 최초에 제기를 했다가 네. 뭐 당에서도 뭐 선거 끝나고서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뭐 좀 일단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그 신천지 의혹 제기를 한 네. 김민석 후보를 윤리 감찰단에 보내서 어쨌든 책임을 물어보겠다 네. 그 얘기를 하길래 저는 조금 신천지 문제는 그냥 상당히 의아한 게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문제가 있든 없든 당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신천지가 암약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할 수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조금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신천지 문제가 됐든 어느 세력이 됐든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배격한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깔끔했을 텐데 오히려 신천지 문제 제기를 한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네. 국민의힘의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상당히 좀 대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 두 분이 다 지금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약간 좀 불리한 얘기를 좀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좀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장 소장님이 정청래 후보 캠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번 이 전략을 좀 바꿔보실 회심의 카드 있어요? 지금 선거 캠프예요 지금 본인이.
0: 어려운 숙제네요. 네. 저는 네. 이 불리함을 인정을 하고
1: 불리함을 인정하라.
0: 네, 차라리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1: 선거 캠프 관계자가 그런 네. 얘기는 안 하죠.
2: 달리는 말에서는 내릴 수가 없죠.
0: 아니 근데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무모한
1: 아니 그래서 제가 거. 지금 본인이 소장님이 만약에 선거 캠프에 있다면 어떻게 조언할 거냐고.
0: 아니 그러니까
1: 진짜 내리는 거야?
0: 정치적인 생명력을
1: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0: 네, 강화 그래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1: 지금 기탁금 거의 1억 원 내놨는데
0: 그거 포기하고 2028년 에이. 총선 공천받고 배지 한번 더 다는 게 나아요. 괜히 그때 자, 험한 꼴 당하는
1: 그러면
0: 게 아니라
1: 똑같은 입장이라면
2: 저도 좀 난감하고 어려운 네. 숙제인데 네. 결국에는 이게 정청래 후보가 연임 도전이다 보니까 숙제가 더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네. 지금 정청래 후보가 지난 1년 동안 여당 대표로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지? 아예 성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있을 텐데 네. 전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예를 차라리. 들면.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강조하듯이 뭐 검찰 개혁도 완수했다, 뭐 언론 개혁도 했다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1: 시적을 강조한다.
2: 아,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연임을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오히려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뭐 18년 전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18년 동안 야인 생활했고 지금으로 치면 한 25년 전 얘기 아닙니까.
1: 알겠습니다.
2: 그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다시 이제 2라운드예요. 지난번에 이제 충청이랑 했고 1라운드 끝났고 2라운드예요. 2라운드 예측을 두 분이 또 노스트라다무스로 빙의를 해가지고 예측을 한번 하시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하나 자, 이것도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게요. 과반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 둘 셋
2: 안 나온다
0: 안 나온다
1: 안 나온다. 네. 아니 오늘 다 두 분이 먼저 짜고 나오신
0: 아니 비슷할 것 같아요.
1: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디 언제랑 비슷해? 1차라?
0: 예, 네, 부울경 충청 합쳐서 서로 네. 뭐 45대 뭐 49 뭐 이렇게 45대 44 뭐 이 정도 나왔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1: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1승 1패죠. 충청은 네.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부울경은
1: 합쳐서는 일단
2: 충청은
1: 0.99
2: 이겼고요. 네. 저는 이번 주 차는 전 김민석 후보가 두 번 다 전 다 이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라도 전 다 이길 걸로 봐요.
1: 자, 그러면 김민석 승을 예측하셨고 네. 자, 장소장님
0: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설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네. 이번에는 정청래 아니고 김민석의 두 개 합쳐서 토요일
2: 최종 승리자.
1: 최종 승리자. 네. 2라운드 최종 승리자 김민석 승.
0: 저도 김민석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2: 대단히
1: 아니,

0: 짰어. 내가 보기에 대기실에서 아닙니다, 미리 아닙니다. 보니까.
1: 아니 왜냐면
0: 아니 정청래를 좀 응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2: 지난주까지 응원.
0: 지난주까지 응원하셨는데.
1: 저는 응원이 아니라
2: 바꾸셨어요?
1: 분석을 한 거죠. 정청래 후보가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대단히 접전이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치. 보시면 전 그걸 예측을 한 거고. 그 당시에 충청권과 부울경은 네. 정청래 후보에게 대단히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0.99% 차이로 밖에 못 이겼으면,
0: 못 이겼으면
1: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다.
0: 제주, 인천, TK 볼 것 네. 없다라고.
2: 저도 비슷한 게 저는 이제 기세라는 면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꺾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그거에 더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지금 아젠다가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정청래 네. 후보에 대한 평가니까요. 근데 정청래 후보는 지금 더 내세울 아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피로감을 좀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한 주가 이제 반영이 돼서 주말에 발표가 될 텐데 전 그런 면에서 김민석 후보가 근소하게라도 조금씩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제가 제작진하고 상의는 안 했는데 제가 선물 하나 걸게요. 그러면 자, 김민석 김민석이니까 네. 지난번에 0.99%포인트였어요. 정청래 승. 자 이번에 2라운드만 따지는 거예요.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 날 건지 자 찍어보세요. 자
2: 최종 먼저, 결과가
0: 최종 결과. 자
2: 저는 한 1.5% 정도.
0: 자 1.5% 자 네. 갑니다. 신인규 1.5. 자 장성철
2: 3.3.
0: 자 신인규 1.5 걸었고 3.3. 두 분 중에 근사치는 제작진이 선물 안 주면 제가 한 분한테 선물을 쏘겠습니다.
2: 아, 근사치로.
0: 네. 그리고 네. 자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자 1.5, 3.3 누가 네. 더 맞는지 댓글로 좀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나중에 한번 집계 한번 해볼게요.
2: 이랬는데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0: 둘 다 틀릴 가능성이 뭐가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0: 아, 정청래.
1: 그러면 저희가 네. 조승원 앵커님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뭐 주실래요?
1: 뭐 좋은 뭐
0: 아, 저는 수박 주스 하나 사주세요.
2: 네. 네,
0: 알겠습니다.
2: 하나 걸겠습니다.
0: 네, 제작진은 안 준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피디님 너무하세요.
0: 자,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 아니 저 당대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2: 네.
0: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있었어요. 자, 세제 개편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신인규 변호사가 점수를 한번 매겨봐 주세요.
2: 저는
0: 몇 점?
2: 뭐 그냥
0: 100점 만점에
2: 등급으로 얘기하면
0: 네, 등급으로.
2: A- 정도로
0: 학점으로 하면 A- 정도. 후한 점수. 자, 그러면
1: 저는 49점이라고 말씀드려요.
0: A, B, C, D로 따지면 학점으로 따지면
2: D인데.
1: 그럼 D겠죠, D.
0: D.
1: 왜냐면
0: D 플러스
1: 그 뭐 D 플러스나 T 마이너스나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2: 해야 됩니다.
0: 여기는 여기는 A 마이너?
2: 네, 전 A 마이너.
0: A 마이너 아니 A 마 여기서 A 마이너를 네. 하셨어요.
1: 그 왜 그러냐면 네. 여당 내에서 네. 수도권 의원들,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거 다 뜯어 고칠 것 같아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처리하는 건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잖아요. 네. 그쪽 의원들이 가만히 아닐 것 같습니다.
0: 총선 때문에?
1: 2028년 총선에 자신들이 네. 이 법안 때문에 부동산 민심이 심해져가지고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법안 그대로 못 떠요.
0: 뭐가 가장 우려되세요?
1: 아니,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네. 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걸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는 뭐 도시락사 들고 반대할 거예요. 그걸 못 견딜 겁니다. 여기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이 법안대로 이게 안 돼요.
0: 아, 법안대로 안 간다.
1: 안 가니까 저는 이것은 현실성이 없어서.
0: 여당 의원들이 고칠 거다.
1: D-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0: D-, 거예요. 세금이 일단 오르는 거. 자, A-, 그래도 준.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저는 공감하신다고 생각해요.
0: 네.
2: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네. 또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놔야 그것도 공급의 네. 일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놨고 그리고 이게 지금 초안이기 때문에 뭐 확정안은 아니니까 조금 네. 더 그렇죠. 토론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는 차원이고 저는 부동산 문제로 좁혀서 얘기하면 제가 왜 A-를 줬냐면 네. 방향은 맞는데 우선순위가 저는 조금은 아쉬워요.
0: 어떤
2: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결국 부동산은 공급 네.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네. 세제 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가는 건데 결국에는 네. 공급 문제가 저는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봐요.
0: 네.
2: 근데 지금은 공급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명확한 청사진이 나오기보다는 이 세제가 좀 앞서면서 우선순위가 조금은 뒤죽박죽이 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 소장님처럼 비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문제 중에는 전월세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여론이 네. 많잖아요. 그렇다고
0: 그렇죠.
2: 한다면 이건 좀 논의 평면은 다르지만 이 전월세 대책도 좀 강력하게 나와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이 세제가 너무 전면에 튀어나오다 보니까 대출도 조여놨고 그럼 세금 올려서 뭐 집값 잡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이길 수 있어? 좀 이런 식의 좀 비아냥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부동산

0: 시장도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들어오지 않도록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저는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서 네. 저는 조금 더 안심을 더 시키는 그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1: 공급 대책부터 먼저 내놨으면 더 나았을
0: 정책도 좋겠다. 내놔야 되고 저는 실제로 네. 삽드는 모습까지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
1: 근데 그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0: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집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착공을 하거나 대책이 나와서 아 정말 이 대책은 실현 가능하고 지금 하겠구나라는 네. 그 시장의 인식을 저는 먼저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 저는 세제의 표현 아니 완전히 이제 잘못돼가지고 D마이너스 준 게 아니라 네.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 D마이너스 준 거예요. 방향은 아, 맞다고 생각해요. 아,
1: 방향은 맞으나 이게 이대로 안
0: 그럼
1: 간다.
0: 좀 올려주세요.
2: 재산이 막 아니 이대로 된다라고 하면 나는 A라도 주겠는데 여당원들이 뜯어붙일 것 같아가지고 D 준 거고.
1: 아 제가 오해했네.
2: 예. 그러니까 방향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다고
2: 왜냐하면은 자산이 늘어나요. 네. 그럼 당연히 세금 더 얻어야지. 네, 이걸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2: 조세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번 대책은 집값 잡는 대책이 아니고 조세 정의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니까. 근데 그게 현실화되긴 쉽지 않겠다.
2: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의 배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안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분명히 전월세 사는 분들한테 그 네. 비용을 전가시킬 것 같아요. 네. 세금 오른 만큼. 그러면 전월세 더 구하기 어려운데 특히 청년 2030 세대들. 와, 이거 몇십만 원 올라가도 정말 타격이 큽니다. 그러면은 2028년 총선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여당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40억 이상 초과 주택자들만 1년에 뭐 몇백만 원 더 냅니다. 이거 가지고 해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 피해는 정말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 돈 있으나 없으나 집이 있으나 없으나 그분들에게 다 해당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불리한 이슈예요.
1: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 형사소송법 그동안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두 분 얘기하셨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두 분 입장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제 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네. 제가 묻고 싶은 질문 딱 하나예요. 그냥. 네. 기왕 통과됐어요. 그렇다면 기왕 통과됐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안 했어요. 네. 이미 됐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권 입장에서 뭐가 있다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저는 지금 8월 17일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형사소송법 개정과 전당대회가 아무 관련은 없는데 네. 현실 정치에선 지금 관련이 돼 있다고 보는 여론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8년 만에 형사소송 절차를 그렇죠.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작용이 나와서 고치면 저 그때 가서 늦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당대회에서 리더십을 먼저 확고하게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동안의 수기 공론화가 부족했다라는 비판은 많았어요. 네. 그럼 그 수기와 공론화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 상호 권력기관을 어떻게 견제시킬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한 논의부터 착수를 하고 전 보완책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자,
2: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칙을 통해가지고 보완을 잘 마련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지고지순한 선이다. 오류가 없는 법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좀 개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네. 자신들의 고집과 신념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들 한 분이라도 거죠. 더 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 안 생기게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 오류 수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리고 좀 전문가들 다른 얘기하는 분들 얘기 듣고 토론하고 그렇게 좀 계속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제 걱정은 뭐냐면
1: 네, 율사시니까 좀 구체적인 네. 방안 좀.
0: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해. 그 부산의 돌려차기 네. 그 피해자 분에 네. 대해서도 저는 의견 못 들을 거 없다고 봅니다.
1: 아,
0: 민주당도
1: 그럼요.
0: 더 열어놓고 네, 의견을 그럼요.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1: 그렇죠.
0: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과잉 수사에 대한 우려는 이제 좀 덜해졌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과잉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영장을 네. 통제하고 영장 발부는
1: 아,
0: 법원이 하니까 문제가 덜한데 네.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덮는 거예요.
1: 암장과
0: 네. 부실 수사와 더 나아가서 조작 수사
1: 네.
0: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모든 독점은 폐해를 낳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독점을 그럼 어떻게 구속력 있게 실질화해서 그 독점을 해체하느냐.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여전히 기소 독점권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도 독점하고 있잖아요. 검사가 덮을 때 어떻게 할 거냐.
1: 네.
0: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사 경찰을 재정 신청에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대배심 제도를 넣어서
1: 네.
0: 검사들에게도 기소로 덮는 부분, 불기소로 덮는 거를 어떻게든 보완하고자 하는 대책들을 내야 되거든요.
1: 네.
0: 마찬가지로 경찰도 수사 개시권 과 수사 종결권도 지금 갖고 있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부작용이 예상이 되니까 그 수사 독점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덮는 부분을 그 보완할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0: 저는 확실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짧게 그냥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경찰 출입을 오래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핵심은 검경 협력을 어떻게 실질화 시킬 거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왜 해외 미드 보면 나오잖아요. FBI가 수사할 때 연방 검사랑 같이 숙의하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이 체제가 되면 보안 수사를 할 안 해도 될 정도의 수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좀 의문을
0: 근데 좀 그게 가져가고. 말처럼 쉽진 않은
1: 그러니까
0: 게 최근에도
1: 않죠.
0: 이문정 검사하고 백혜룡 경정이 마약 수사 협력해서 않죠. 하도 그러니까. 잘 안 되거든요.
1: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하느냐, 검경이 협력해서 수사를 하면 보안 수사의 필요성이 적어지니까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님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현대.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3부와 4부에는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0: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습니다. 극한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다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횡성, 춘천, 홍천군과 전북 전주시,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 호남 일부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겁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극한 더위에 온열 질환자는 사흘 연속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그제와 마찬가지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08명이었습니다. 올해 전체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지난해를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서울 도봉구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가 터져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민 수백 명이 극심한 열대야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급증한 전력 사용량을 변압기가 견디지 못해 정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극한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를 좌우할 변수로 지목됐던 태풍 돌핀이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서진하다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다함입니다.
1: 한편 폭염으로 인해 주말까지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됩니다. KBO는 9일까지 예정된 15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양식어류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들어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45만 마리, 피해액 10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이틀 상승했던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코스피가 4.58%, 약 300포인트가 빠진 6,296으로 끝났습니다. 올해 들어 24번째 매도 사이드카도 걸렸습니다. 어제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며 지수는 냉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3조 3천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3조 4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두 대형 종목이 하락하며 코스피도 약세였습니다.

0: 떨어졌지만, 상승 종목이 490개로 하락 종목보다 더 많아 반도체 이외의 안정적인 종목으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닷새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회복하며 0.26% 상승한 801로 장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는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낙관론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알면서 거짓 주장을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의힘은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 평생 내집한 채를 지켜온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고, 빈껍데기 공급 대책은 가격 안정도, 거래 유도도 달성할 수 없는 거꾸로 정책이라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체계를 개편하고 사업 부지도 주택 신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보상 업무 담당 임시 직원을 대폭 충원하고 정규직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해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세권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 논현동 LH 서울 본부 사업 부지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정부의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추진 검토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은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도 봉쇄 상태로 보입니다. 이란이 화물 비용의 최대 7%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란과 오만이 해협 재개방을 위한 61개간의 잠정 협의안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호르무즈 진출입 때 이란 쪽 항로와 오만 쪽 항로를 따로 이용하는 내용에 합의했고, 이 같은 내용을 미국에도 전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호르무즈 재개방 합의문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협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화물가액의 5에서 7%를 수수료로 받으려 하고 있고, 오만은 3% 수준을 제한했다고 이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은 미국을 제외한 채 이란과 오만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1: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42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육군 K1 2원 전차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적되고, 장병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1 2원은 K1 주요 구성품들을 디지털화하고 최신품으로 교체해 성능을 개량한 전차로 2014년부터 순차 도입됐고, 대당 가격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을 견제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는데, 오늘 발언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불거진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훈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

0: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관훈 토론회에서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옛 보좌관 박용수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9,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35도입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TK 출신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 의원을 3부에 만나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습니다. 예, 장 대표는 2만 명이 100만 당원 뜻을 대신할 수 없다라면서 퇴진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4부에 친장동혁계로 통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게 당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자, 오늘은 3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입니다.
0: 자, 기호 8번이라고 네. 하십니다. 그 오늘 어마어마하게 바쁘셨죠?
1: 네.
0: 오늘 인터뷰 몇 개 하셨어요? 언론 인터뷰?
1: 3개, 오늘 4개째인가 지금?
0: 4개째?
1: 네네.
0: 여기가 마지막 일정이에요?
1: 네네. 아. 이제 끝나면 곧바로 목포 내려가야 돼요.
0: 목포로?
1: 네.
0: 아, 야, 그러면은 거의 오늘 야, 네 번째 인터뷰. 힘 안 빠지셨어요?
1: 괜찮습니다.
0: 괜찮으세요?
1: 네네.
0: 야, 선거 중이라 없던 힘도 이렇게 막 쥐어짜시는 뭐, 것 같습니다.
1: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가끔 뭐 많이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네네. 말이 꼬일 때가 있는데 네. 뭐 지금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어제 푹 자서.
0: 지금 그 제작진 얘기에 따르면 응원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TK 출신이시죠. 대구 경북 네. 출신이시잖아요.
1: 네.
0: 제가 그 이력을 좀 보니까 완전 밑에서부터 출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초의원부터 하신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군의원 그리고 도의원.
1: 도지사 그리고 후보.
0: 도지사 후보.
1: 네.
0: 이야, 그게 보면 TK는 험지잖아요. 민주당에.
1: 네.
0: 정말 어려운 곳.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의 의원이라 해도 양지바른 곳에서 쑥쑥 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임 의원님은 아닌 거잖아요.
1: 네.
0: 험지에서 정말 하신. 자, 그런데 그런 서사가, 그런 네. 스토리가 많이 알려지면 좋은데, 그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 그렇죠. 제가 인지도가 많이 낮죠.
0: 네.
1: 왜냐하면 경북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경북 안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0: 네.
1: 지역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하면 대표 정치인으로 분류되지만,
0: 네.
1: 뭐 전국적으로는 인지도가 매우 낮지요. 그리고 대구 경북의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거든요.
0: 네.
1: 이번 지방선거 때 김부겸 후보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조명이 된 거지. 그전에는 어차피 거긴 선거 나와도 떨어질 거 뭐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0: 당원도 적고.
1: 네. 관심이 네. 별로 없었어요.
0: 김부겸 후보 얘기하셔가지고
1: 네.
0: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김부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1: 네.
0: 그 노래 불렀잖아요.
1: 전선야구.
0: 전선야구 부르면서 아, 그때는 아우 약간 많은 아마 여권 특히 지지층들은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1: 저희 많이 울었어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 김부겸 후보가 임미애 후보를 지지하시는 거죠.
1: 그건 동병상련.
0: 아니 메시지를 네. 내셨잖아요. 아예.
1: 냈죠. 내가
0: 그러니까.
1: 처음에 출마 결정하기 전에
0: 네.
1: 의논을 했어요. 했더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0: 나간다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1: 야야 나는 네가 소모되는 거
0: 아.
1: 싫다. 소진되는 거 싫다.
0: 소진되는 게 네. 싫다.
1: 어렵잖아요. 아. 저희가 당원 구조가 1.8% 대구 경북 통틀어서
0: 네.
1: 2만 9천 명이니까
0: 네.
1: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전국선거라는 게 무지 어렵다는 걸 여러 차례 경험해보면서 아는
0: 네.
1: 분이어서 저한테
0: 네.
1: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0: 네.
1: 사실 이런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동진정책으로
0: 동진정책.
1: 이 호남정당이라는 것을 벗어서 영남으로까지 전국정당으로
0: 네.
1: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 뒤에 2000년도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0: 네.
1: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간
0: 네.
1: 거고 그 뒤에 2014년도에 김부겸이 군포 3선을 버리고
0: 그렇죠.
1: 대구로 내려온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번에 선거를 마지막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른 거고 떨어진 거예요.
0: 네.
1: 저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0: 네.
1: 그 비록 패배했지만 58만 6천 명이라는 대구 시민들이 그래도 대구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0: 그러니까요.
1: 표를 보냈거든요.
0: 네.
1: 이게 이재명 후보가 25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얻은 표보다 20만 표가 더 많아요.
0: 네.
1: 그러면 민주당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0: 네.
1: 누가 전국 정당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줄
0: 네.
1: 것이냐. 그걸 하려는 사람이 필요하고
0: 그래서
1: 져야 된다고
0: 네.
1: 생각을 한 거죠.
0: TK를 대표하는 그런
1: 네.
0: 최고위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하시는 거고.
1: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0: 네.
1: 아니 지명직 달라고 해서 가면 되지.
0: 네.
1: 그걸 왜 굳이 선출직으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0: 네.
1: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최고위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당의 당원들이 민주당의

0: 민주당의 전략으로
1: 아.
0: 그래 영남으로 나아가자 합리적인 중도층을 우리 측으로 끌어당기자 그렇게 해서 외연을 확장하자라는 네. 전략을 선택하는 게
1: 당원들의
0: 그렇죠.
1: 편호.
0: 이게 그렇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1: 뽑혀서
0: 거예요.
1: 뽑혀서 그걸 대변해보고 싶다. 이 얘기시잖아요. 네.
0: 그래서 출마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어때요? 그 1라운드 성적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0: 7등. 네. 다들 제 앞에서 막 말씀하시기 약간 좀 부담스러우신가 본데.
1: 그렇죠.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 좀 그렇죠. 근데 그래도 7등. 7등 하셨어요.
0: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네. 지난주는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마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이
1: 네.
0: 투표가 진행된 다음에 네. 유세가 있었거든요. 연설회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판이 진행이 네. 된 거여서 근데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보면
1: 네. 어때요?
0: 다들 많이 호응을 해주세요. 그래 이게 민주당의 정신이지. 그래 민주당이 이기려면 영남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 네.
0: 제가 오히려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0: 네.
1: 예비 경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비 경선 결과 어디서 봤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0: 아 그랬겠네요.
1: 그래서 네네. 정말 그랬는데 그때 여야 패널들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화제가 뭐였냐면 인미의 후보였어요.
0: 제가 그때
1: 결과를 여기 있는 요 프롬프터로 딱 제작진 띄워줬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다 같이 봤어요.
0: 네.
1: 보고 딱 화제가 인미의 다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예비 경선 통과도 사실 어렵다고 보지 않으셨어요?
0: 어려웠죠.
1: 네.
0: 예. 그리고 그날 실시간 검색어가 1, 2위를 다퉜다는 건
1: 네.
0: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1: 네.
0: 이런 거죠. 왜냐하면 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누구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두 분이 떨어졌거든요.
1: 떨어졌죠. 네. 찐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0: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네. 그날. 그런데 네. 그래도 될지도 몰라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건
1: 어떤
0: 제가 중앙위원들한테 전화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1: 네.
0: 고문님들이 특히 저에 대해서 해야지. 이제는 민주당에
1: 네.
0: 경북에서 최고위원이 나와야지.
1: 네.
0: 우리가 도와야지. 이 얘기를 참 많이
1: 험지에서
0: 해주셨어요.
1: 이렇게 네. 밑바닥부터 올라온 이런 정치인이 최고위원 해야지. 이런 응원이었겠네요.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할 때도
1: 네.
0: 이건 인미의 개인에 대한
1: 네.
0: 지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정말 경북에서 외롭게 민주당 깃발을 들고 싸워온 동지들에 대한 연대와 응원과 지지의 한 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인사를 드린 거죠.
1: 알겠습니다. 그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시죠?
0: 네.
1: 어떤 점이 제일 문제였다고 보세요?
0: 일단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1: 네네.
0: 집권 여당 지도부로서 과연 국민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정치가 정치다웠는가
1: 네.
0: 도대체 국민이 그들의 눈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 구체적으로 조금.
0: 예를 들면
1: 네.
0: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집요하게 오랫동안 논의를 끌어오면서
1: 네.
0: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여긴 측면이 없지 않아
1: 네.
0: 있고요. 거기다가 이상하게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과 당원을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정치들이 곳곳에서 너무 많았던 거예요.
1: 당심 이런 얘기
0: 예,
1: 강조했던
0: 그러니까
1: 거 얘기하신 거예요?
0: 이런 리더십으로
1: 네네, 네.
0: 통합된 당을 끌어내고 28년도 이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까?
1: 네.
0: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는 저렇게 하루를 뭐 48시간씩
1: 네.
0: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1: 쓰겠다고 하죠. 네.
0: 그런데 그것에 걸맞는 집권 여당 지도부가 우리 사회에 이 다루어야 할 정치적 의제들을 적절하게 꺼내서 그것을 공론화하고 하는
1: 네네.
0: 게 정당의 역할이잖아요.
1: 네.
0: 그런 역할이 있어도 전혀 안 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과연 물론 이제 내란 청산을 위해서 해야 할 싸움은 좀 열심히 한 건 맞아요.
1: 네.
0: 그런데 이미 많은 국민들은 내란청산 국면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이 대도약해야 된다고 미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언론에서 친명 후보로

0: 분류를 합니다.
1: 네.
0: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건가요? 당대표로서는?
1: 지금은 그래도 대통령하고 가장 손발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김민석 후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0: 네.
1: 예, 그렇습니다.
0: 왜 그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기 때문에

0: 지방의 리더십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고 4년 동안 뭘 해야 될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1: 네.
0: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리더십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1: 승부처는 호남 그리고 수도권인 건다
0: 네.
1: 아시니까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떤 좀 전략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0: 제가
1: 네.
0: 호남에 갔더니
1: 네. 아, 가서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예. 네.
0: 갔더니 이런 얘기 하셔요. 이게 혹시 사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1: 아,
0: 하시는 거예요.
1: 그럴 수
0: 제가 이제
1: 있겠네.
0: 7등이니까. 근데
1: 네. 여론조사도 그렇고 좀.
0: 예.
1: 네.
0: 여론조사는 제가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1: 아, 그래요?
0: 나아가지고. 네.
1: 예.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못 봐가지고. 네.
0: 그런데
1: 네.
0: 아직 이게 75% 정도가 남아 있는
1: 그럼요.
0: 거예요.
1: 네.
0: 아직
1: 이제
0: 선거로 치면
1: 시작이죠.
0: 이제 시작인
1: 이제
0: 거예요.
1: 시작이죠.
0: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우리는 사표라 하더라도
1: 네.
0: 대구 경북에서는요, 내가 찍은 표가 사표가 될걸 알아요.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출마하고 꾸준하게 투표하러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지지를 점차 높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표가 될지언정 당이 지금 영남을 품어야 된다라는 8번 임미의 후보의 그 주장에
1: 네.
0: 공감한다면 그건 표를 줘야 되는
1: 네.
0: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다들
1: 수긍을 하시고.
0: 예, 그리고 맞다고 우리가 언제부턴가 잊고 있었다.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진짜 수도권 정당, 호남 정당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 네.
0: 아직 그래도 부울경에선 그래도 여지가
1: 그렇죠.
0: 좀 많이 풀려 있는데 대구 경북은 여전히 동토예요.
1: 네.
0: 저희도 좀 이겨보고 싶어요. 바늘끝이라도 좀 들어가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해서 28년도에는 딱한 군데만이라도 좀 이겨보고 싶은 간절함이
1: 네.
0: 있어요.
1: 이 얘기는 임미의 후보 아니면 할수 없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험지에서 거의 평생 정치를 하다가 올라오신 중앙 무대로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사표 같은 그런 얘기도 임미의 후보만이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이번에 추가 투표 논란이 있었잖아요.
0: 네.
1: 예. 네. 근데 제도 자체,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이번에 보니까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0: 네.
1: 아니, 투표라는 게 원래 연설을 듣고 나서 찍는 건데. 먼저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0: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1: 전에도
0: 사실 그
1: 그랬다면서요.
0: 전에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자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사실 손봐지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전에는 그래도 대의원들이 현장 투표를 했거든요.
1: 그날.
0: 네, 그날 했기
1: 연설하는
0: 때문에
1: 날.
0: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대의원들이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후보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게
1: 네.
0: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1: 1인 1표
0: 아니잖아요. 예.
1: 됐고 또.
0: 그렇다면 더 많은 그 당원들이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하는 방식을 바꿨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가 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이게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라는 비판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다고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0: 어렵죠.
1: 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룰을
0: 네.
1: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0: 그렇죠.
1: 요구하시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친명계
0: 지금
1: 후보들이.
0: 이제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1: 네.
0: 그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정청래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투표 무슨 쿠데타 뭐 이런 얘기
1: 아, 예,
0: 하던데.
1: 맞아요. 쿠데타라고 그랬어요.
0: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험한 말을 써야 하냐. 이게 모든 상황을
1: 네.
0: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1: 다음번에는 좀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0: 바꿔야죠.
1: 네.
0: 예.
1: 그러니까 좀
0: 지금
1: 누가
0: 그거를
1: 봐도
0: 바꿔야
1: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 된다라는 요구를 후보들이 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이거 2년 뒤에 또 치러질 전당대회인데
1: 네.
0: 바꿔야죠. 미리미리.
1: 엊그제 저 최고위원 후보들 TV 토론 하셨잖아요.
0: 네.
1: 네. 어떠셨어요, 그때?
0: 뭐,
1: 잘 하셨어요?
0: 그때 그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1: 네.
0: 박쥐
1: 아,
0: 논란이.
1: 박쥐 논란.
0: 네. 사실 김영호 후보도
1: 여기 출연하셔서
0: 네.
1: 저희가 심지어 영상까지 틀어드렸어요.
0: 아니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냐고
1: 네.
0: 그랬더니 아 옆이었나 그래서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1: 네.
0: 들어오기 직전에 영상을 봤대요. 근데 사실 같은 후보자의 입장에서
1: 네.
0: 제가 볼 때는 김영호 후보가 그동안 선거 기간 내내

0: 보여줬던 스탠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전당대회를 갈등을
1: 그러니까.
0: 증폭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통합하고
1: 네.
0: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1: 네,
0: 후보였거든요.
1: 비계파를 선언한
0: 그렇죠.
1: 분이죠.
0: 그랬는데 그런 노력을 요만큼이라도 알아준다면
1: 네.
0: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1: 저
0: 봅니다.
1: 하나만 궁금한 거. 친청계 후보들은 제가 이런 비유했는데 거의 4인조 락밴드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냥
0: 네.
1: 거의 일종소화도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친명계는 거의 나는 솔로예요. 거의 다 따로따로 움직이시더라고요.
0: 네.
1: 서로 별로 그렇게까지 안 친하신 거예요, 그럼?
0: 아니, 아니에요.
1: 아니?
0: 안 친하고 그런 건 아니고,
1: 네. 솔로 가수들이에요, 보니까.
0: 뭐라 그럴까, 이게 왜 커플링을 해가지고
1: 네.
0: 투표를 독려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1: 네. 네.
0: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자기의 목소리를 당원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여지진 않고, 예. 그리고 가다 보면은 두 명, 세 명이 같은 행사에 모일 경우가
1: 또
0: 있어요.
1: 있어요?
0: 예. 그래서, 예.
1: 아니 근데 저 이런 거좀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친청계 저렇게 똘똘 뭉쳐 있는 거가 약간 좀, 아, 저건
0: 저는 그건
1: 아, 아니에요?
0: 부럽진 않아요.
1: 아, 안 부러워서.
0: 왜냐하면
1: 근데 또
0: 저는
1: 저 조직적으로 또 투표도 한다고 하니까 좀.
0: 그게 당원 주권주의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팀에 어울리는 행보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네.
0: 당원 주권주의를 그렇게 주장했을 때는 당원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많이 열어주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데
1: 네.
0: 그런 공간을 여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면서 오히려 생년월일별로 해서 홀수다리면 1번하고 누굴 찍고
1: 네.
0: 짝수다리면 누굴 찍고 당원의 선택권 자체를 뺏어버리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원주권주의에 맞지 않는 당원의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다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봅니다.
1: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소환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사실 노무현입니다.
0: 되게
1: 정말 많은
0: 아이러니하죠.
1: 이쪽 저쪽이 다 소환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과연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노무현 정신을 좀 제대로 담고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1: 왜 그렇게
0: 합니다.
1: 보세요?
0: 한 분은 의리를 강조하면서
1: 그렇죠. 네.
0: 꺼내요. 근데 의리라고 하는 건 사적인 의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의리라고 얘기할 때는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게
1: 네.
0: 의리예요. 원칙을 지키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리라고 얘기하는데 한 후보는 그런 의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리,
1: 네.
0: 사적인 의리로 그 노무현의 의리를 왜곡하고 축소하는 경향이
1: 좁혀서
0: 있고,
1: 해석한다 이런 뜻이죠.
0: 네.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1: 네.
0: 저는 22년 전에 김민석 후보가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성찰 과정을
1: 네.
0: 거쳤고,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1: 네.
0: 최선의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한 모습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1: 네.
0: 국민을 위해 쓸수 있다면, 저는 그건 받아들여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인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8번이라고
0: 네.
1: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MBC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아,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케어 전남.

0: 소담스케어 전남
1: 소담스케어 전남
2: 소담스케어 전남
3: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케어 전남.
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6: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7: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8: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9: 뉴스의 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마도 누가 히터기를 틀었거나 보일러를 틀지 않았나 싶습니다. 덥다의 정도를 넘어서 뜨겁고 쩌버릴 것 같은 날씨인데요.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고 자정이 돼도 공기가 후끈한 상태입니다. 서울은 15일째, 제주도는 한 달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더위다 보니까 프로야구는 어제부터 전경기가 취소 상태고요. 일요일까지 주말 3연전 전국의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K리그 프로축구는 토요일 저녁 8시로 변동 없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이 27도로 아침부터 덥게 출발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9도, 대구 37도, 전주 역시 39도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신채희였습니다.
10: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자, 오늘 4부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11: 네, 국민의힘 지금 연판장 돌더라고요.
12: 네.
11: 어찌 된 일입니까?
12: 뭐 크게 의미 없는. 네, 이제는 뭐 큰 관심을 못 받는.
11: 아니, 왜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거 연판장까지 돈 건 처음 아니에요?
12: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친한계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네. 두 달 반 동안 한 2만 명 모은 건데요. 네. 장동혁 대표 팬클럽이 있어요. 만사혁통이라고. 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장 대표 지지 서명 우리도 2만 명 모으겠다. 네. 딱 이틀 만에.
11: 아.
12: 지금 거의 다 찼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렇게 따지면 이 2만이라는 숫자를 두 달 반에서 고작 적어 모아서 이 난리야? 이 유난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1: 아, 머릿수 대결로 가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12: 뭐 제가 전망하기로는 네. 지금 다시 전대가 열리든 내년에 열리든 네. 가장 유력한 다음번 당대표 후보도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지지세에서 장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나 지지가 꺾이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이제 보수층 잠룡들 예비 대권 주자들 지지율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이거 한 2만 명 정도 뭐 두 달 반 제가 혼자 해도 일주일이면 2만 명 모을 것 같은데 유튜브 키고 하면 근데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 정도 반응입니다. 당에서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 혼자서 유튜브 켜면 2만 명 돼요?
12: 일주일이면 모으죠.
11: 서명. 아, 일주일이면?
12: 네네.
11: 아, 그래도 연판장 돌리면서 이렇게 서명하신 분이 들으면은 아...
12: 기분 나쁘겠죠.
11: 그러니까.
12: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입니다.
11: 아, 기분 나쁘라고.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했네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2만 명의 의사, 그러니까 2만 명의 그 뜻이 100만 명 넘는 책임당원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12: 그 장동혁 대표 체제 때 네. 책임당원이 약 40만가량 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네. 보수정당 최초로 네. 100만 책임당원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러면... 새롭게 늘어난 책임당원만 40만 명이고 네. 장대표 체제 때 네. 그 이전에

0: 당원들도 지난 전당대회나 여러 당내에서의 여론조사 또 외부에서의 여론조사를 보면 장 대표에 대한 보수층 내의 지지는 확고하거든요.
1: 네.
0: 물론 이제 우리 뉴스 하이킥 시청자분들이나
1: 네.
0: 또 민주당 지지자들
1: 네.
0: 이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지 몰라도 이 당내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적어도 보수층 내에서는 아주 확고한 지지층을 굳혀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2만 명의 서명으로 막 호들갑을 떨거나 뭐 크게 반응을 하거나 당내 의원들 중에 이걸 막 비중 있게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의원들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래도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0: 그 이제 네. 지방선거 직후에는
1: 네.
0: 뭐 책임론, 사태론 등이 꽤 불거졌지만
1: 그러니까요.
0: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당내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 대표 체제가 쭉 갈 거다. 임기를 다 채우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0: 예정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8월까지 임기를 못 지키는 경우의 수는 저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1: 어떤 경우에?
0: 연임 도전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경우.
1: 아.
0: 연임에 도전하려면.
1: 그거 외에는 네. 없다고 보세요?
0: 연임 도전 외에는 8월 임기를 못 채울 이유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도 줄사퇴할 가능성이 사라졌고
1: 네.
0: 전혀 없고 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지방선거 이전과 비교하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정권 1년 차에 야당이 무조건 죽을 쓸 수밖에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전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1: 아니 근데 지지율 얘기를 하셔서 말씀이신데
0: 네.
1: 말씀인데 지지율 얘기를 하셨으니까
0: 네네.
1: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0: 좀 떨어졌죠.
1: 네. 지방선거 이후에 여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그냥 누가 봐도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 때문에라도 훨씬 더 올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0: 네.
1: 근데 별로 안 올라요. 이거 장동혁 대표 때문이 아니에요?
0: 근데 사실 지방선거 직후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1: 반짝 오르다 또 떨어졌잖아요.
0: 근데 그 이후에는 네. 개파 갈등이 정리가 안 된 요인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1: 아, 장동혁 대표 때문이 아니라 책임을 안 져서가 아니라
0: 네.
1: 아, 오히려 개파 갈등 싸우니까
0: 지도부 그렇다? 흔들고 나가라
1: 분란이 나서 그렇다
0: 하는 것을 모든 지지층이 안 좋아하잖아요.
1: 네.
0: 민주당 지지층도 지금 전당대회에서 막 이 친청이니 친석이니 싸우는 네. 걸 그냥 안 좋게 보시잖아요.
1: 원래 싸우면 떨어져요. 네.
0: 그리고 또 지금 시기는
1: 네.
0: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1: 네.
0: 기술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1: 네.
0: 아무래도
1: 컨벤션 효과?
0: 네,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려고 대기하는
1: 네.
0: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민주당 전대 기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정도 ARS 기준 30% 후반대를 버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대단히 선전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실제 이제 정확한 민심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컨벤션 효과가 좀 가라앉은 다음
1: 네.
0: 8월 하순 9월쯤에 국민들의 민심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0: 그렇죠.
1: 아, 정말 그렇게 보세요?
0: 그 국민의힘이
1: 네.
0: 불과 1년 전에
1: 네.
0: 대통령 탄핵되고
1: 네.
0: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 줄줄이 재판받고 있고
1: 네.
0: 구속됐고 대선 졌고
1: 네.
0: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
1: 네.
0: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물려받아서
1: 네.
0: 거의 망한 집구석을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중도 확장, 외연 확장 다 중요하지만 일단 당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1: 네.
0: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뼈대 공사부터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려운 여건에서 잘 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그런데 일단 선거 패배했죠. 일단 패배죠. 선거 패배했죠.
0: 근데 그 선거 패배는
1: 네.
0: 민주당에서는 또 일부가
1: 네.
0: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 이런 분들이
1: 네.
0: 아니다 우리가 진 거다 완전히 이겨야 될 선거를 못 이겨서 우리가 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1: 이번 선거는 사실 이제 서로 졌다고 하는 희한한 선거이긴
0: 그러니까요.
1: 했어요. 네,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서로 졌대. 그래서 선거 패배 호소인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선거에서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표는 계속 장외로 돌았어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반말 정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징계 정치 있었어요. 계속 3연타가 계속 쳤다고요, 이렇게. 근데 사실 지지율 지금 저는 이렇게 많이 그 선거 이후에 반짝이다가 떨어진 게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0: 네, 장동욱 대표가 올림픽 공원이나 그
1: 네.
0: 참정권 침해를 호소하는 청년들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1: 네.
0: 분노한 그 여론이
1: 네.
0: 국민의힘이나 제도권 정치가 아니라 좀 그 장외 정치 더 극단적이고 강경한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전 그걸 붙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0: 또한 선관위 특검을 어떻게 특검 후보가 추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받을 거라고 예상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선관위 특검 국면에서 여론전을 주도한 건 장동혁 대표의 공이죠.
1: 네.
0: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네.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1: 네.
0: 그럼 장동혁 대표는 보수 우파의 전통 지지층 결집과 또 선관위 사태로 분노한 새롭게 막 정치에 눈을 뜬 청년들을 모아오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하는 거고 반대로 당에서 네. 원내 의원들과 호흡하면서 민주당이랑 협상도 하고 하는 건 또 정점식 원내대표의 역할인 거고요.
1: 네.
0: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서로 정점식 대표와 투톱 체제처럼 마치 저렇게 역할을 분담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뭐
0: 장동혁 대표가 공격수라면
1: 네.
0: 정정식 원내대표가 일종의 수비형 미드필더 뭐 축구로 치면
1: 네. 네.
0: 그런 역할 분담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1: 아니 그런데 공격수가 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데 그라운드 밖을 좀 너무 벗어난 거 아니에요? 올공에만 자꾸 가고?
0: 근데 그라운드 밖에서 선관위 네. 특검이라는 선물을 또 들고 왔으니까.
1: 근데 그 부분도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부정선거 주장하는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지금 워낙 지금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쪽 세력과 좀 결탁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했다고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전산 조작 사례들까지 속속 나온 만큼
1: 네.
0: 이제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이런 말장난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1: 네.
0: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1: 네.
0: 이제 남은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조사할 필요가 반드시 있었는데
1: 네.
0: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제도권에서 하지 않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안 하면 저는 오히려 그 분노한 여론이 더 과격해지고 강경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아, 오히려 더 과격해질 것을 장동혁 대표가 가서 좀 워워 해서 좀
0: 그 제도권 안으로
1: 다운시켰다.
0: 국회에서 제도권으로. 우리가 특검도 할 테니까 좀 믿어달라. 국조도 하고 할 테니까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1: 네,
0: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 방금 전에 장해찬 전 최고가 언급한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꼭 읽어야 된대요.
0: 그렇죠. 네. 네.
1: 아시죠?
0: 네. 근데 참 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긴 해요.
1: 네. 저기 징계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죠.
0: 네.
1: 지금 권영진 의원 여기는 이제 더블 멱살잡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명
0: 네.
1: 멱살을 잡아서 더블 멱살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 돌려차기 발언도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서범수 진종호 의원 발언이었는데 아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저는 징계 이전에 이 세 사람의 의원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1: 네.
0: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1: 네.
0: 자진 탈당을 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
0: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을 때 대부분 네. 자진 탈당하고 자숙하다가 돌아왔거든요.
1: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0: 뭐 송원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예, 예. 그렇고요.
1: 자진 탈당했었죠.
0: 네.
1: 그리고 복당했죠. 그러니까.
0: 그런데 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자신들 생각보다 강한 징계가 나오면 반발하겠다라는 기조로 버티는 건
1: 네.
0: 책임도 양심도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 의원들의 태도입니다.
1: 네.
0: 공교롭게도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모두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로
1: 그렇죠.
0: 분류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1: 네, 네.
0: 그 친한계나 대안과 미래가 자칭 소장파, 개혁파 하면서 당내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고춧가루를 뿌리더니 정작 자신들과 가까운 의원들이 대형 사고를 치니까
1: 네.
0: 제대로 된 입장도 못 내요. 사과해야 된다, 뭐 책임져야 된다가 아니라 뭐 반성하는 것 같으니 용서해 주자.
1: 네.
0: 이런 제 식구 감싸기가 어떻게 정치개혁입니까?
1: 네.
0: 자기 식구에게 더 엄격한 게 정치개혁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 점에서 저는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1: 네.
0: 국민의힘의 자칭 소장파들이 얼마나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가진 위선적인 집단인가를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런데 권영진 의원 이 멱살잡이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일단 사감 없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서범수 이 건도 피해자죠.
0: 네.
1: 돌려차기 피해자가 더 이상 이거로 논의가 번지는 건 싫다. 본질에 좀 집중해달라 하면서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선처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나
1: 네.
0: 또 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분의 넓은 아량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1: 네.
0: 다만 형법에도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명백한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1: 네.
0: 당에서도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께 아 우리 당이 이런 거 봐주는 당이 아닙니다.
1: 네.
0: 멱살잡이나 이런 피해자 조롱 막말을 제 식구 감싸게 하는 당이 아닙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 네.
0: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분들의 마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1: 네.
0: 어느 정도의 기강을 잡기 위한 처벌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1: 네.
0: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멱살 잡아도 봐주고 국회의원이라면
1: 네.
0: 저런 막말에도 봐준단 말이야.
1: 네.
0: 그 피해가 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징계하지 않으면 대체 어떤 문제를 징계해야 되나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1: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 국회 축구협회 청문회 할 때 네. 부적절한 문자 보낸 의원이 있었잖아요.
0: 네.
1: 윤용근 의원인가요? 근데 이 건은 또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돌려차기나 이런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하죠.
0: 그렇죠.
1: 돌려차기 같은 거는 분명한 이건 진짜 피해자가 딱 있는 앞에서 했으니까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와 정말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회자됐고 거기다가 표현 자체가 송구합니다였어요. 그래서 청문위원이 어떻게 증인한테 저런 문자를 그것도 끝나고 나서도 아니고 하던 중간에 점심 먹고 와서 그런 식으로 송구합니다. 다른 자리에서 그러면서 또 돌아온 답은 다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매우 부적절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0: 네,
1: 어떻게
0: 저도
1: 보세요?
0: 말씀해 주신 그 사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다만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데
1: 네.
0: 그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2차 가해를 일으키거나
1: 네.
0: 물리적 폭행을 가한 최근의 그 사례들과는 결이 좀 다르긴 하죠.
1: 네.
0: 경중이 다르긴 합니다.
1: 네.
0: 다만 이 사안도
1: 네.
0: 뭐 당원들이나 당내에서 다른 의원들이 이거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윤리위에는 누구나
1: 네.
0: 징계 접수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윤리위가 또 잘 다루겠죠.
1: 네.
0: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징계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아는 바가 없는데요.
1: 네.
0: 만약에 어떤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1: 네.
0: 윤용근 의원권도 부적절하니까 징계 심사해달라고 하면
1: 네.
0: 윤리위가 다른 기준 없이 경중에 맞춰서 잘 논의해야 돼서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1: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거리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0: 그럼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윤리위 있잖아요.
0: 네.
1: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리위가 일종의 사법기구인데 그 중앙윤리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또 싸워요. 네. 뭐 이런 경우는 좀 못 본 것 같은데.
0: 좀 우스운 일이죠. 사실은 네. 윤리위에 책임 있는 분들이
1: 네. 네.
0: 언론에 나와서
1: 네.
0: 윤리위가 이렇습니다. 미주얼 고주얼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요.
1: 아, 그게 문제다고 보시는 거예요?
0: 그리고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는
1: 네.
0: 당원당규상
1: 네.
0: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1: 아.
0: 여기서 위원장이 어떻다 저렇다 자체가
1: 네.
0: 내부에서 풀고 해결해야지 우리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지금은 우선
1: 당내 기구니까
0: 그럼요. 지금은 우선 정상적인 윤리위 진행을 저희가 좀 믿고 지켜보는 과정이지만
1: 네.
0: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내부 갈등 때문에 꼭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될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 네.
0: 해촉 건의도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일부 윤리위원들에 대해서는
1: 네.
0: 그럼 당대표가 결단해서 해촉하는 거거든요.
1: 네.
0: 인사권이 임명권이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런 식의 극약 처방도 가능하겠죠. 다만 바라는 것은 내부의 토의와 또 다수결을 전제로 해서 뭐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달라도 과반 이상 위원들이 의견하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민주적 기구라는 게.
1: 네.
0: 모쪼록 좀 징계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내일 회의 열리죠.
0: 제가 회의 일정까지 일일이
1: 내일 예정도 있어요. 원래
0: 언론 보도가 있다면 그렇겠죠.
1: 그런데 네. 네. 이래가지고 회의 할 수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0: 해요. 해야죠. 만약에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해촉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지금 징계 대상 의원이 3명이란 말이에요.
0: 네.
1: 조경태 있고 그다음에 권영진 그다음에 또 누구죠? 진종호.
0: 이렇게 좀 늘어나겠죠. 이제 네. 뭐 서범수 의원도 포함되고
1: 네.
0: 하니까.
1: 자 어느 정도 징계를 필요하다고 보세요?
0: 제가 예상할 수는 네. 없습니다만.
1: 아, 예상은 어차피 못하죠.
0: 네. 네. 제명이나 출당 공고는요. 현역 의원일 경우 의총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1: 거기서 해야죠. 네.
0: 그래서 그 네. 의원총회로 가져가서 이게 맞니 아니니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는 의총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1: 아.
0: 윤리위에서 의결하면 끝입니다.
1: 아 윤리 의결이 끝이에요? 당원권 정지가?
0: 네. 그래서 강도 높은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가 정무적으로나 형평을 따졌을 때 적절하지 않나 하는 개인 의견이 있고요. 지금 총선이 2년 남았기 때문에 2년 정도의 당원권 정지는 네. 자연스럽게 다음 총선에서의 출마 자격을 봉쇄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1: 거의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0: 그렇지만 좀
1: 현역 의원들한테는
0: 네, 그러나 다음 총선이 어려워지는 거죠.

0: 네. 출마 자체가 뭐 그 정도 수위에서 경중을 따져서 누구는 그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보다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침팬지들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데요. 때론 싸우고 틀어진 사이를 풀려고 때론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털을 고르죠. 이때 침팬지 몸에선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옥시토신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털 고르기를 받는 쪽뿐만 아니라 털을 골라주는 쪽에서도 비슷한 양이 분비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손길이 실은 자기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부동산, 교육 문제 관심 있으신 분들 내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비가 오고 나면 도로 일부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빠르게 찾아서 수리해야 하지만 그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첨단 기술로 포트홀을 찾아내고 있죠. 시내버스에 충격 감지 센서와 블랙박스를 달아서 파손된 곳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요. 인공위성이나 드론을 활용해 달라진 도로 상태를 포착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수십만 개씩 발생해 4천여 건의 교통사고를 내는 포트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4: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0: 너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재원을 한미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10번째로 6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전술탄도미사일과 155mm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발사 시험 이후 42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육군 K1 2원 전차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장병들이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1 2원은 K1 주요 구성품들을 디지털화하고 최신품으로 교체, 성능을 개량한 전차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고 대당 가격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인사제청이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효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법원장 탄핵이나 거취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정동영 장관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맞받으며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외교부는 이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갈등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사자회담,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등에 대해 부처 간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을 설명하려 했던 것이라며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 전체에 반대하거나 외교부 입장과 완전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드러났는데 조현 장관은 정동영 장관이 제시한 남북 미중 4자 대화 구상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 하더라도 조율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코브라, 양쯔강, 악어 등 멸종위기 동물을 밀반입한 조직이 대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멸종위기 중 불법거래 총책과 밀수책 4명을 관세법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외래 생물종 200마리를 밀수하고 멸종위기 중 54마리를 양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 단속을 피해서 울음소리를 못 내도록 동물 입을 묶거나 눈을 가렸고 과자통과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밀반입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춘천 25도 등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에서 39도로 예보됐습니다. 강다한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0: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인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무덥다 못해 뜨거웠던 하루. 과거형으로 얘기하기에는 지금도 바깥에 열기가 후끈한데요.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셨나요? 아, 너무 더워서 이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괜시리 죄송스럽긴 한데 올여름 폭염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도 당신 편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요즘 유럽에서는 역대급 폭염을 견디기 위해서 새로운 생존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사과 농부들은 사과의 표면 온도를 낮추려고 점토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뿌려주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마라톤 선수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은색 생존 담요를 창문에 붙여서 태양열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는 창문 바깥쪽에 요구르트를 바르면 태양 복사열 일부를 반사해서 실내 온도를 최대 3.5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정보도 소개를 했다는데요. 정말 별의별 방법이 다 있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이 더위가 그래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다음 달에는 우리 가을을 대표하는 명절 추석도 들어있으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하면서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임상아 씨의 곡이죠. 뮤지컬 듣고 왔습니다. 2037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최승혜 님이 시원한 선곡 너무 좋아요. 더위야 이제 좀 퇴근해줘. 너희 집으로 가주렴 하셨습니다. 아 정말 이 오프닝으로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나 싶은데 노래랑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은 혹시 뮤지컬 좋아하세요? 저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는데 뮤지컬의 그 OST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넘버라고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OST, 두 번째 OST, 이거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뮤지컬이 괜히 보러 가거나 이럴 일이 있을 때 야, 이 뮤지컬은 넘버가 참 좋다 이러면 되게 있어 보여요.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예. 제가 몇 번 써먹었어요. 네. 김미금님, 준디 안녕하세요. 더워도 너무 더워서 손님도 없어요. 휴가철이고 덥고 여기는 강남 영동시장입니다. 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더워서 전통시장 가시는 분들 발길이 더 뚝 끊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빨리 좀 이 더위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경주님, 준디 내일이 입추래요. 아, 입추에 날씨가 이래도 되나요? 입추, 가을로 들어서는 입구라는 이제 시작, 그런 의미잖아요? 야, 입추인데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싶고. 전주영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그래도 전 여름이 좋아요. 오, 라고 밖에다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오당제에만 살짝 고백해봅니다. 오,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좋아하세요? 궁금하네요. 저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어렸을 땐 겨울이 좋았는데 그럼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 추운 겨울보다는 뭔가 아무리 뭐 좀 덥고 힘들어도 약간 그래도 이 여름의 따뜻한 기운이 그 무더운 기운이 좀 더 좋아지긴 했는데 주영님은 뭐 때문에 여름이 좋으신지 그 얘기도 나중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425님, 준디 왜 뉴스보다 라디오 진행이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건가요? 궁금. 아무래도 이 뉴스를 진행할 때는 제가 아나운서라는 그 직업적 책임감과 뭔가 정확하게 전달해드려야 된다는 이 긴장감을 함께 진행을 하는 거고 라디오 진행은 제가 매끄럽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한 4일 정도 되니까 약간 뭔가 전화통화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 여자친구는 말을 막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말 많이 하는 남자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여자친구를 즐겁게도 해주고 얘기도 이렇게 막 무슨 얘기를 하면 재밌어할까 이러면서 그냥 하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5501님, 김준상 아나운서님 오늘 스페셜 DJ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

0: 진짜요? 저도 아쉽습니다, 사실은. 예. 알람에 두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바로 들으러 왔어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려요. 아쉽지만 또 아쉬울 때 헤어져야 나중에 또, 준디 그리웠는데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며칠 더 하면은 또 여러분들, 아, 역시 젠디가 낫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적당히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당신 편에서는 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사진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3, 4부.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날이니까요. 이따가 3, 4부에 많은 참여, 많은 신청곡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앤 티맵 대리, 본컴퍼니,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데이펙, 국민연료, 써니얼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지금 현재 서울의 기온이 33.4도인데요. 서울의 열대야는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인데요.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무더운 지난밤 기온이 30도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밤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이면 통상 초열대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8년 8월에도 서울의 밤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이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열대야는 유독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인데요. 지역별로 비교하면 서울 경기 밤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 반면 대전 26.8도, 부산 26.2도, 대구 26도 등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기상청이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거라고 예보한 만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운 밤이 계속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와 협력해서 거점 경로당 6,363곳을 지정하고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69,687곳으로 평상시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되는데요. 거점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은 폭염 대책 기간인 오는 9월 30일까지

내일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되고요.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이 기간에는 노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거점 경로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과 이용 방법을 지자체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냉방기 가동 및 운영 상황도 주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추석 제수용 과일 사과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을 정면으로 받은 부분이 누렇게 변하고 피해가 심한 사과는 검게 타들어가면서 껍질까지 쭈글쭈글해지고 있는 건데요. 추석 전인 다음 달 초중순에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햇빛 대임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 한 개가 상하는 데서 피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햇빛의 대임 부분이 물러지 면 벌레가 달라붙거나 탄저병이 생기기도 쉽다고 하네요. 농가들은 미세 살수 장치를 가동하거나 탄산 칼슘 성분의 예방제를 사용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 농민은 폭염이 과일뿐 아니라 나무의 생육까지 떨어뜨려서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폭염이 오래 이어질 때는 차광막이 가장 효과적인데 농가가 설치비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김명자님, 다음 달이 벌써 추석이라뇨. 딸기 육묘장에서는 차광막하고 환풍기로 버티고 있어요. 진짜 시간 빠르죠. 다음 달이 벌써 추석입니다. 오, 그래, 차광막 설치하셨네요. 이거 제가 차광막

정부나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문자 보다 보니까 저도 뉴스로 전해드렸었고 이번 주 주말까지 프로야구 경기도 전부 취소됐다고 하던데 야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세 개의 뉴스도 전부 폭염 얘기였습니다. 날씨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큰데 이번에 그걸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덥고 힘들고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참 힘든데 그래서인지 왜인지 이번 가을은 더 반가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1072님 전 오늘도 밭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차에 탔어요. 어우 안 힘드셨어요? 어우 오늘 정말 더웠는데 오늘도 어디신가요? 호박 세 덩이 수박 한 덩이 오이 하나 따고 땀 냄새에 몰려든 모기에게 헌혈도 했는데 아이고 긍정적이시다. 헌혈. 확실히 작년하고는 날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덥고 힘드네요. 의정부는 지금 31도입니다. 아, 의정부에 계시구나. 서울보다는 조금 날씨가. 아, 근데 별 차이가 없네요. 31도면은.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다들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죠. 존박의 네 생각.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0: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2: 오늘도 당신편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김준상이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벌써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점심을 구내식당이 아닌 밖에 나가서 먹었는데, 야, 한 150m, 200m 정도 걸어간 거리의 식당이었나? 근데 정말 무더웠습니다. 근데 이 무더운 와중에도 그 저희 그 음악방송, 저희 채널 말고 저기 그 뭐라 시땡 있잖아요. 저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네. 거기에 아이돌을 시사. 예. 네. 그 상암동에 그 시사 건물에 뭐 아이돌 공연이 있나 봐요. 팬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에 양산도 안 쓰고 줄을 서서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와, 좀 정말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아니고서는 못할 것 같은.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분,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 중에 한 분, 저와 함께 전화로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은 분은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전화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려야 되지만 문자 주세요.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664님, 아이들 방학 동안 줄넘기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도와주네요. 30분 뛰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야, 그래도 30분 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더위에? 대단하시다. 집에서 그 훌라후프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아니면 아이들하고 홈트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0578님, 너무 더워서 밤에 참깨 베는 중에 구름이 예뻐서 사진 보내요. 와, 구름이 너무 예쁘다. 몇 시 사진인가요?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뭔가 딱 사진 보니까 그 산골 어디 뭔가 시원한 동네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운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926님, 여기는 낮에 더워서 지금 밤에 랜턴 쓰고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땁니다. 낮에 너무 더워서 밤에 랜턴 쓰면은 또 모기 많이 달려들지 않아요? 모기 기피제 같은 거 뿌리셨어요? 야, 요즘에는 진짜 더워서 저녁에 밭일 하시는 분들 많은가 봐요.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나서 홍천에 그 농사 취미로 지으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이신데 무려 제가 막내여가지고, 야, 그만 좀 하시라고 해도 뭐 또 뭔가 그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하는 그 수확물들을 보면 이 세상에 이만큼 이게 인생의 진리고 이게 행복이 아니겠냐 이러면서 하시는데, 저도 요즘 아버지께 무뚝뚝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전화해서 좀 괜찮으신지, 이 무더위에 좀 쓰러지진 않으실지 걱정을 하는데, 뭐 저녁에는 좀 낫다고 하긴 하는데 진짜요? 저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매년 제발 그만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글쎄요. 취미로 지으셔서 즐거우신 건지, 일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하영경님, 안녕하세요. 여긴 밀양입니다. 며칠째 단감나무에 물을 퍼다 날라서 죽어 있는데 더위도 가뭄도 너무 심해서 농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가을이 오기는 할까요? 가을은 옵니다. 오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밀양 가뭄이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이고, 힘내십시오.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정말 힘내시란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9064님, 여기는 대구예요. 더운 무더운 대구시구나. 집이 너무 더워서 803 한티제에 있다가 출근 때문에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한티제는 26도여서 시원하게 잘 있다 갑니다.
0: 이제 출근을 하시는군요. 저녁에 일하면 좀 덜 하신가요? 글쎄, 아 너무 더워가지고 저녁에도 참 더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시원한 물 자주 챙겨 드시고 예, 조심하십시오. 예,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869님 안녕하세요. 무주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인지 손님이 많지 않네요. 유유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힘 좀 주세요 하셨는데 오늘은 이분과 전화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3: 네, 저는 전북 무주에서 살고 있는 나다인입니다.
0: 나다인님. 오, 네. 이름이 되게 예쁘시네요.
3: 감사합니다.
0: 그런 말 자주 들으시죠?
3: 네.
0: 예. 그 반갑습니다. 저는 저 누군지 아세요?
3: 글쎄요.
0: 제가 젠디는 아시죠? 저희 오당재 식구 아니신가요?
3: 네네네.
0: 젠디가 여름 휴가를 가서
3: 네.
0: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MBC 아나운서 젠디의 후배 김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3: 아니 들어봤어요.
0: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 들어보셨어요?
3: MBC에서 본 것 같은데요.
0: MBC, 당연히 MBC 아나운서인데 MBC에서 보셨겠죠. 네,
3: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 기억이 나요.
0: TV에서 아니면 라디오에서?
3: TV에서 본 것 같은데요.
0: TV에서 뭐 보셨지? 네. 최근에 그 전참 씨의 뭐 하이닉스 그만둔 얘기하는 거 보셨나?
3: 그런가?
0: 알겠습니다. 뭐 저를 몰라도 또 이 전화 연결은 반가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3: 네.
0: 그죠?
3: 네.
0: 괜히 좀 아쉬우신 거 아니죠? 젠디 대신이어서.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네. 다인님이요. 펜션을 네.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네네. 제작진한테. 남편분하고 얼마나 네. 되신 거예요?
3: 한 1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15, 6년. 근데 네네. 저희한테 문자 주셨지만 너무 더워서인지 요즘 손님이 많지 않다고.
3: 네, 그것도 그래요. 그거고 요즘 이제 워낙 펜션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0: 그쪽 지역에?
3: 예. 그렇죠. 이쪽에 계곡이 많고 예. 스키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펜션이 많이 생기거든요. 요즘 풀빌라가 좀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생긴 지가 좀 된 예. 곳이라 그런가 이제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아이고 몇 년 되셨다고 그랬죠?
3: 한 5, 6년 됐는데
0: 15, 6년 중에 네. 요즘이 가장 힘드시구나.
3: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0: 아이고 어떡해요. 요즘에 그렇게 뭔가 펜션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SNS 활용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거는 네. 좀 해보세요.
3: 네. 안 그래도 지금
0: 열심히 해보시고 계세요?
3: 있는데, 네. 네. 근데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요.
0: 네. 많이 힘드시다고 했는데 하루에 그러면은 요즘 한 몇 팀 정도 나와요?
3: 요즘 평일에는 저희가 방이 한 16개 정도 되는데
0: 16개? 와 네. 규모가 크다.
3: 네. 주말에는 그래도 좀 차는 편인데 네. 평일은 거의 한 뭐 7개, 8개?
0: 7개, 8개?
3: 네. 네.
0: 그 정도만 해도 꽤 많이 오시는 것 같긴 하지만 16채나 있는데 네. 그중에 7개면 아쉬움이 많으시겠네. 그죠?
3: 그렇죠.
0: 아이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꽉꽉 차도 손님들 오실 때가 더 행복하시죠?
3: 그렇죠.

0: 그러면은 전화 연결된 김에 다인님 네. 펜션 좀 놀러 오실 수 있게 펜션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1: 저희가 네. 주차장도 넓고요. 바베큐장도 넓고 그리고 애기풀장 어머님 엄마 그러니까 얼음풀장 따로 있고 네. 미끄럼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애기들이 놀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애기들. 요즘은 또 이쪽에 냇가 쪽에 다슬기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네. 어린이들이랑 와서 또 다슬기 잡는 것도 괜찮고 네, 그리고 또 해발이도 한 600고지 정도 되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시원한 편이거든요.
0: 아, 그치, 저도 그래서 무주에 스키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지가 좀
1: 네, 맞아요.
0: 해발고지가 높으니까 그죠?
1: 네네. 네, 네. 아,
0: 주차장도 네. 넓고 바베큐장도 있고
1: 네.
0: 야 풀장도 있고 아이용 네, 네. 어른용 따로 있고 네. 다슬기 네.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시원하고
1: 네.
0: 야 그거 다 담아가지고 SNS 홍보도 하시고 저희 또 라디오에서 홍보도 하셨으니까
1: 네.
0: 많은 분들 오시면 좋겠네요, 그죠?
1: 네, 네.
0: 펜션 위치 살짝 알려주시면은
1: 저희는 그 스키장 올라가는 무주 리조트 쪽 올라가는 네. 그 상행선 쪽에 있어요.
0: 상행선 쪽에.
1: 네. 스키 탈 때도 이용하시기도 편하고
0: 예.
1: 그리고 또 그 산 쪽이다 보니까 되게 조용해요.
0: 예.
1: 네, 조용해서 와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0: 이야, 펜션을 하시게 되면은 최근에 네. 여름휴가고 하고 하니까. 뭐 네. 휴가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네. 요즘은 좀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네.
0: 그러면 그런 분들 볼 때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혹시 아 나도 성수기에 한번 휴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세요?
1: 근데 이게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사람 많을 때는 움직이기가 싫어요.
0: 사람 많을 때 아 그래서 성수기에 네. 오히려 안 가고 싶다.
1: 네, 아. 그래서 항상 저희는 겨울 시즌 끝나고 여름 시즌 끝나고 이렇게
0: 아, 그러시겠다.
1: 네.
0: 시즌 끝나고 가면은 시즌 끝나고 나면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1: 저는 딸들하고 해외 쪽도 많이 가고요.
0: 오, 딸들이면 네. 따님이 몇 분
1: 네,
0: 되세요?
1: 딸 둘이 있어요.
0: 오, 나이가
1: 시집 간 딸, 시집 안 간 딸 이렇게.
0: 그러면은 딸들이랑 동남아라고 하시면은 남편분은요?
1: 남편은 비행기를 못 타요.
0: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정말로?
1: 고속공포증도 있고 고속공포증도 있고 해서
0: 아,
1: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못 타봤어요.
0: 아 정말로?
1: 네.
0: 어떡해? 너무 안타까우시겠다.
1: 네, 그래서 같이 절대 여행을 못 가요.
0: 아이고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데도 못 가시는 거죠?
1: 네.
0: 아이고 국내만 가셔야겠네.
1: 네, 이제 마취총을 쏴서 잠을 재우고 가던가.
0: 잠시만요. 그럴 순 없죠.
1: 네.
0: 아니 그 국내로 남편분을 생각해서 좀 아 그래 우리 아빠 배려해가지고 올해는 국내로 네. 가자 이럴 생각은 좀 없으세요?
1: 이제 대천이나.
0: 오.
1: 저 부산 쪽에 또 저 딸이
0: 부산
1: 있거든요.
0: 좋네.
1: 네. 네, 그래서 부산 쪽으로 이제 자주 가는 편이죠.
0: 따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1: 하나는 경기도 쪽에 있고 네. 시집간 딸은 해운대 쪽에 살고 있어요.
0: 따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살고 계시네.
1: 네.
0: 한번 만나려면 전국 일주해야 되겠는데요?
1: 네, 맞아요.
0: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라디오 연결됐는데
1: 네.
0: 뭐 남편분이든 또 따님분들께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거든요.
0: 아이고, 그래요.
1: 네, 그래서 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딸들도 다 잘 건강 잘 챙기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 어머님도 생각하시고 따님도 위아래로 다 걱정하시는 우리 다인님, 다인님의 펜션도 더 흔하게 네. 번창하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오늘 근데 남편분한테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1: 신랑요.
0: 네.
1: 신랑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최고로 건강해야 가정이 또 다 뿌리가 딱 잡히니까.
0: 맞아요.
1: 네.
0: 비행기도
1: 건강이
0: 타고.
1: 최고입니다.
0: 맞아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 무더운
1: 네.
0: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1: 네.
0: 저희 또 이렇게 전화 연결 됐으니까 신청곡
1: 네.
0: 들려드리고 싶은데
1: 네.
0: 혹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1: 최재명님의 흥이나 내보자.
0: 아, 최재명의 흥이나 내보자. 네. 트로트 네네. 노래 아닌가요? 이거?
1: 네네.
0: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꼭 젠디에게 나 다인님하고 네. 통화했다고 얘기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도 기억해 네. 주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1: 네,
0: 계세요.
1: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나 다인님이 신청해 주신 최재명의 흥이나 내보자 들으면서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까요?

전북 무주에서 펜션 운영하시는 나다이님의 신청곡 최재명의 흥이 나를 보자 듣고 왔습니다. 정말 흥나는 일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477님 김준상 더욱 이름 날리시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291님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너무 재미있으세요. 오, 지라시 청취자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재미있지는 않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제가 메타인지 자기객관화를 굉장히 잘하는데 혼자서 재밌게는 잘 못하겠어요. 재미있으려는 노력은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죠.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젠디에게 누를 깨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985님 오늘도 너무 더워요. 시원한 노래 부탁드릴게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 너무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이 노래 들으면서 시원한 바다 느끼고 싶네요. 이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합니다. 혼자 짜장면을 먹던 임산부의 식사값을 옆에서 식사하시던 어머님들이 말없이 대신 계산해준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을 쓴 분은 임신 6개월 차 쌍둥이 임산부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마친 뒤 근처 식당에 있는 식당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계산하려는데 옆에서 식사하시던 어머님들이 자신의 음식값까지 계산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어머님들은 그냥 계산해 주고 싶었어요 라는 말만 식당 사장님께 남기고 가셨다고 하는데요.

글을 쓴 임산부는 늦은 나이에 임신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펑펑 났다고 합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정말 따뜻한 어르신들이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것 하세요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누리꾼들은 임산부에게 무엇을 하라고 전했을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등산하세요, 2번 순산하세요, 3번 계산하세요. 자, 임산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1번 등산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순산하세요 하셨을까? 아니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3번 계산하세요 하셨을까요? 너무 쉽다. 뭔지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옥상 달빛과 하상욱 씨가 함께 부른 노래죠.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함께 듣고 오시죠.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

0: 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 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어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다른 사건도 돈을 받고 무마한 정황을 검찰이 추가 포착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강남경찰서 수사과 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이 피의자를 조사 후 따로 불러 수백만 원을 받은 정황을 2차 구속영장에 새롭게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피의자를 다시 만나 추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자신이 맡은 사건뿐 아니라 다른 팀 사건도 관여해 사건 관계자에게서 무마 명목 금품을 받은 게 여러 차례에 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송 경감 자택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등 약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을 견제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는데 오늘 발언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불거진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오늘 저녁 6시쯤 경기 양주 2층 규모 섬유 염색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약 1시간 반 뒤 관할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브라, 양쯔강 악어 등 멸종위기 동물을 밀반입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총책과 밀수책 4명을 관세법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외래 생물종 200마리를 밀수하고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양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울음소리를 못 내도록 동물 입을 묶거나 눈을 가렸고 과자통과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밀반입했습니다. 일부 동물은 속옷에 숨겨 기내에 반입했는데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고시원 등 주택가에서 코브라와 비단뱀 등을 불법 사육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박나래 씨 전 매니저 신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부산 27도, 춘천 25도 등 22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에서 39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32.8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요즘 도심지의 횡단보도에서 그늘막을 접할 수 있죠.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 지자체 측이 파라솔을 설치하는 건데요. 기왕이면 인공물 대신 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가 자연 그늘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섬 근처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들이우는 건데요. 열기를 식히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혹시 모를 차량 돌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죠.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자연 그늘막,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0: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짜장면 값을 대신 내준 어머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많은 누리꾼들이 감동을 했는데요. 그들이 임산부에게 전한 응원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수정님 정답 순산하세요. 딩동댕. 아유, 너무 쉬웠죠. 다들 알고 계셨죠? 저도 연년생 딸 아들 엄마인데요. 순산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무통주사도 없이 순산했네요. 하지만 하늘에 별이 보였다는. 아이고, 어머니 때 연년생 딸 아들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미니에 올려주세요. 아, 진짜 이 굿뉴스 들으시면서 수정님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아, 나도 임산부일 때 이런 배려도 받고 저런 배려도 받고, 아, 지하철에서 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줬던 그 청년 참 고마웠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많은 예전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나시겠다. 전 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뭐 남자다 보니까 그 마음을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저게 어떤 마음일까? 이 내 몸 안에 나의 앞으로 태어날 만날 아이가 이렇게 있다는 느낌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는 하루하루가 크리스마스 이브 같았다, 뭐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쓰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오늘 또 굿뉴스를 듣고 공감 가시는 분들도 알려주시면 제가 또 미래의 또 사랑꾼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그 굿뉴스 퀴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SNS에 글을 쓴 쌍둥이 임산부가 나도 저런 어머니, 저런 어른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임산부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홀연히 떠나가신 어머님들, 이 글을 빌려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인사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감동적인 굿뉴스 퀴즈입니다.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4: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 목요일 3, 4부 오늘은 아주 특별한

특별한 코너 준디 겨울 노래 선곡 되나요? 를 준비했습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여름 노래 들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추운 겨울 노래 들려드리면 체온이 조금이나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취향이 가득 담겨있는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 노래들 함께 듣겠습니다. 또 겨울 노래가 근데 또 마음을 달달하게 녹여주는 거 아시죠?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도 저의 말소리 뒤로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이 노래 먼저 들으면서 시작할게요.

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신청합니다. 진우의 엉뚱한 상상. 이 노래 선곡 100%다. 범진우님께서 선곡해 주셨네요. 계속 들을게요.

자, 겨울 노래 들으니까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백동진님,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 신청합니다. 첫 가사부터 하얀 눈이 내려와로 시작하죠. 어서 무더위가 가고 하얀 풍경을 보고 싶어요. 프로미스나인이 최근에 리메이크를 해서 남녀노소 다 아는 곡이 되었네요.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 계속 들어보시죠.

김명자님, 겨울 노래 들으니까 시원하네요. 김연수님, 역시 겨울 노래 들으니까 온도가 한 3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크, 다행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여러분의 이 폭염을 좀 가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고심하고 만든 코너인데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괜시리 기분이 좋습니다. 신현아님, 겨울하면 요 노래죠. 청순가련 대명사 강수지 언니의 하얀 겨울 듣고 싶어요. 하얀 겨울 아니고 혼자만의 겨울. 혼자만의 겨울 계속 들을게요.

이현주님, 준디 겨울 노래 선곡되나요? 겨울 선곡하면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 신청합니다. 멜로디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멜로디라서 신청해요. 오, 하얀 고백 제목부터 굉장히 달달한 노래인데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신 노래인가요? 같이 한번 들어보죠.

야, 정말 우리 제작진이 청취자분들께 시원함을 정말 얼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선물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다음 선곡은 제작진 신청곡이거든요. 겨울왕국의 OST죠. Let it go. 이 노래 시원하게 들으면서 여러분도 겨울 노래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0: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슬픔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노래 정말 저도 좋아하는데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4부에서도 준디 겨울 노래 선곡 되나요는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아, 열대야에 느껴보는 한겨울 감성 굉장히 낭만이네요. 이 낭만 여러분들도 좀 함께 공감하십니까? 이 낭만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겨울 노래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김현아님께서 무더운 여름날 겨울 노래 들으니 왠지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차가운 바람과 하얀 눈이 떠오르는 겨울 감성에 이 노래에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현아님 뿐만 아니라 4788님, 1072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들 이 노래 알고 계시죠? 터보의 회상 함께 듣습니다.

김연수님, 칠공주의 러브송 신청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하얀 눈 같아요. 2037님도 신청해

5501님 겨울 노래 저도 신청해봅니다. 윤건의 홍대 앞에 눈이 내리면 이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디 어떤 공간에서 이 노래들 듣고 계세요? 저희 지금 제작진이 이 라디오 부스 안에 스튜디오에 하얀 눈 풍경을 깔아주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SNS에 좀 저희 같이 공유하면 안 되나요? 혼자만 보기 아까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풍경에서 함께 듣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건의 홍대 앞에 눈이 내리면 계속 들을게요.

9447님, 한여름에 태어났지만 항상 겨울아이 노래가 부러웠어요. 왜요? 여름에 태어나시면 보통 여름을 더 좋아하던데. 겨울에 태어난으로 이 시작하는 노래가 좋아서 그러신 건가? 부탁해요. 대리만족이랄까? 라고 하셨는데, 오, 아닙니다. 여름에 태어나셔서 더 축복드립니다. 6307님도 같은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수지의 겨울.

김동주님, Mariah Carey,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신청해요. 이 노래가 진짜 겨울 느낌 나죠. 맞아요. 이 노래 길에서 나오면 아, 겨울이구나, 곧 크리스마스구나 하는데 여름에 들으니 또 색다르네요. 계속 들을까요? Mariah Carey,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자, 그리고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김수정님이 골라주신 노래 코너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김수정님의 문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싸이의 감동이야 신청합니다. 알바 중인데 에어컨 없는 곳에서 땀이 비오듯이 흐르는데 제 이름이 방송에 나오니 힐링이 되네요 하셨어요. 조금이나마 이 노래 들으면서 힘내시길 바라면서 들려드립니다. 싸이와 성시경이 함께 부른 노래죠. 감동이야.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나란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마치 꽃이 피지 않은 그런 봄. 스펙타클에 지나란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 준디 겨울 노래 선곡 되나요? 어떠셨어요? 강서윤님, 아니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오늘 선곡 누가 한 거예요? 하셨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이었죠. 진짜 좋았어요. 저도 들으면서 시원하고 마음은 또 따뜻해지고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9138님, 준디님 4일 동안 즐겁게 들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소한 문자들, 일상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뭐랄까요, 이 여러분이라는 이 멋진 풍경으로 여행을 잠시 다녀오는 느낌? 그래서 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아쉬움이 또 남아서 다음 여행이 또 기대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엄세연님, 4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화요일에 봐요. 다음 젠디 휴가 때는 일주일 부탁드려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여행 갔다고 작별을 좀 긴 작별을 드리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원래 또 즐거웠던 여행지 또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언제 또 불쑥 찾아올지 모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예, 그동안 정말 제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일단 내일은 또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젠디 돌아오고 그리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끝곡으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뭔가 이 작별의 의미가 좀 담겨있는 것 같아서 임재범 씨의 이 밤이 지나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당신 편입니다. 스페셜 DJ 김준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김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0: HRAM-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남미 씨 10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격추할 뻔했던 소동은 한미 간 소통 오류와 보고 누락이 원인으로 드러난 가운데 미군이 어제 자폭 드론 훈련을 하면서 계획 통보와 승인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병대는 경기 포천 사격장에서 한반도에서 처음 1인칭 시점 자폭 드론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군 측은 경로 고도 등 비행 계획을 공문으로 한국군에 통보했습니다. 사격장을 관할하는 육군 5군단은 무인기 비행을 승인하고 지상작전사령부에 보고했고 주변 부대에도 전파했습니다. 소환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무단 침입 혐의를 받는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제 오전 10시쯤 오산공군기지에 뛰어들어가 미국 방해 물리치고 호남 반도체 성사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검거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5시쯤 탄도미사일 최소 한 발을 발사했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육군 K1-E1 전차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장병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정동영 장관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맞받으며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외교부는 이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갈등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4자회담,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등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을 설명하려 했던 것이라며 통일부 업무 보고 내용 전체에 반대하거나 외교부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이견은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를 계기로 드러났는데 조현 장관은 정동영 장관이 제시한 남북 미중 4자 대화 구상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 하더라도 조율되지 않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군의 주 52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부산 27도, 춘천 25도 등 22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에서 39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금 현재 기온 32.5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국.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급격한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공동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입 직전 달러당 160엔을 상회했던 엔화 환율은 불과 이틀 만에 150엔대로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면 엔화 약세 압력도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 상승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시장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를 지키면서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잠시 후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써.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써.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저성장을 돌파하려는 일본의 경제 실험, 그 성공 가능성을 가름해 봅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3: 지난주에 일본과 미국이 엔화를 함께 사들이는 환율 공조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특히 이번 개입은 올 초부터 논의됐다가 지금 성사된 거라고 하던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4: 예, 지난주 7월 31일이었죠. 딱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미일이 달러엔 환율 시장에, 외환 시장에 공조 개입을 했다, 함께 개입했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준비 과정은 작년부터 좀 이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미국하고 일본의 재무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거든요.
3: 예.
4: 거기에서 이제 환율의 과도한

0: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다, 함께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10월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가타야마 일본 재무대신이 회담을 하면서
1: 네.
0: 이 베센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FIMA, FIMA 이 레포라고 요거를 앞으로 일본이 써서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이게 지금 7월 31일 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을 할 때 아마 요 방식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0: 피마 레포가 뭐냐면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 그걸 담보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1: 네.
0: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아마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이미 작년 10월에 베센트가 제안을 한 거고요.
1: 예.
0: 그게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미국이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1: 예.
0: 그때 이제 달러당 한 159엔을 돌파하면서 1월 달에
1: 네.
0: 160엔에 육박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엔 매도, 그다음에 일본 국채 매도가 동시에 막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미 국채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미 국채 금리가 튀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일본 외환시장 개입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일본이 그런 거를 할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이 이제 기억해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텐데 1월 9일 날 다카이치 총리가 해산, 국회 해산을
1: 예.
0: 발표하거든요.
1: 예.
0: 2월 8일 날 총선거를 치르죠.
1: 예.
0: 말 그대로 정치적 공백기였기 때문에 재무부가 재무성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 예.
0: 미국이 망설이다가 1월 23일 날 뭘 하냐면 미 재무성 지시로 뉴욕 연방은행에 레이트 체크를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달러엔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 환율 수준을 이제 조회한 거죠.
1: 네.
0: 근데 보통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외환시장 개입하려나 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읽기 때문에 그때 159엔까지 엔저가 진행됐다가 그걸 레이트 체크하고 나서 155엔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가 이제 총선에서 대승하고 나서 다시 이제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157엔 대까지 재상승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게 한번 개입은 안 했지만 어쨌든 개입할 수 있는 시동을 한번 걸었고요.
1: 예.
0: 올해 이제 그 4월 5월 달에 1달러당 160엔을 다시 돌파하면서 일본 외환 당국이 이제 단독 개입을 하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거의 11조 7,349억 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개입 효과가 1개월도 못 갔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1: 예.
0: 그래서 그러다가 6월 30일 뒤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다카이치 정부의 첫 경제재정 운용 방침, 이 혼해부토 방침이라는 거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걸 딱 보면 내용이, 야 이거 일본 정부가 그냥 엔저는 방임을 떠나서 그냥 아예 포기했구나라는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몇 개 있어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엔 매도, 국채 매도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1: 예.
0: 7월 30일 날 일본이 일단 개입을 해서 한 6조 엔에서 9조 엔 정도 쏟아붓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1: 네.
0: 그 다음 날인 7월 31일 날 미 재무부가 달러를 판 건 아니고 유로를 매도하고 엔을 매수하는
1: 예.
0: 그런 식으로 개입을 했죠. 그리고
1: 네.
0: 나서 8월 3일 월요일 날 정확하게 이제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가타야마 재무 대신이 미국하고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 협조 개입도 주저하지 않겠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베센트도 X에다가 앞으로 일본과의 협조 개입에 주저없이 참가하겠다. 아주 그냥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달러당 한 157엔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요 미일 공동 개입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 대여섯 차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보통 이제 다수가 G7이 같이 개입하는 거고, 미일 양자 개입을 하면서 엔저 개입한 거는 98년에 했던 게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아시아
1: 네.
0: 통화 위기 때.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엔저 개입, 미일 이 양국이 함께 이 공동 개입한 거는 98년 이후에 지금 한 24년 만인가요? 26년
1: 예.
0: 만인가요? 그 개입을 이제 한 것이고,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지금까지 개입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다.
1: 예.
0: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일본은 이번 개입을 미일 통화동맹의 완성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1: 네.
0: 트럼프가 재밌습니다. 트럼프는 우정의 표시다. 미국 시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157엔대에서 그전에 160 거의 4엔까지 갔다가 떨어진 상황이죠.
1: 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그동안 있었던 흐름들이 어떤 과정에서 전개되어 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이해를 했는데요. 자, 미국 입장 한번 먼저

0: 짚어보면 미국은 이렇게 개입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 엔화 약세보다는 엔화 강세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왜 자꾸 미 국채를 팔어? 미 국채 팔지 마. 이거를 막기 위한 거를 위해서 이렇게 공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건지 미국 입장이 미국 목적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다카이치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야 이거 확장 재정을 더한다라는 건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꼴인데 지금 또 행보는 또 미국과 같이 공조해서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행보를 같이 하고 있고 이거 그러면 일본의 진짜 의중은 엔저를 희망하는 건지 엔저를 희망하지 않는 건지 이거 두 개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입장을 알아야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헷갈리는 이유는 아베노믹스부터 쭉 있었던 리플레이션파의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0: 예.
1: 그런데 다카이치의 사나이노믹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적극재정파 입장에서 보면 예. 아구가 좀 맞습니다.
0: 오.
1: 일단 미국에 그럼 미국이 왜 개입을 했느냐?
0: 예.
1: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거는 역시 미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크죠.
0: 예.
1: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은 뭐 정부도 그렇고 민간이 그 미 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0: 네.
1: 생명보험사나 연금이 미 국채를 엄청나게 그렇죠. 사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계산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0: 네.
1: 지금 이제 10년 국채 이자율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 4.7% 8% 이렇게 나오고
0: 예.
1: 일본도 한 2.7% 8%가 나와요.
0: 예.
1: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일 간에 한 2% 차이가 나고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더 적습니다. 한 1.3%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0: 예.
1: 근데 여기에 이제 환해치 비용이나 부대 비용 더해서 이게 한 2% 3% 되면 굳이 미 국채 투자할 이유가 있어? 일본 국채도 충분히 뭐 환해치 위험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이게 괜찮은데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0: 예.
1: 여기에서 만약에 더 엔매도 엔 국채 매도가 이어지면 일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대규모 일본의 자금이 미 국채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럼
0: 네.
1: 이제 장기 금리가 튀면
0: 네.
1: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일본 외환 당국이 엔저를 막으려 개입을 할 때 결국에는 뭐 현금 다 쓰고 나면 미 국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게 또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을 가져오니까 요 미 국채 금리라는 게요. 이 배센트 장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0: 예.
1: 이 10년물 금리가 지금 4.73%인데 이게 지금 배센트 장관 취임 이후에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30년물 금리는 19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0: 예.
1: 이 재무장관에게 있어서 10년물 금리라는 거는 정부 조달 비용이기도 하고 주택담보대출하고 바로 연계가 되니까
0: 그러네요.
1: 이게 여론에도
0: 그렇죠.
1: 영향을 미치고요. 또 미국이 지금 11월에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이 금리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지금 베세튼 장관이 어제 이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90년대 아시아 통화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면 엔이 과도하게 약세가 돼서 그게 도화선이 됐다.
0: 예.
1: 엔화하고 아시아 통화들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 엔화가 과도한 엔저로 흐르는 걸 막아야 통화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제가 볼 땐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요거 잘 해야 되거든요.
0: 예.
1: 다른 동맹국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지금까지 일본은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0: 예.
1: 하라는 거 딱딱 잘 하고 지금 1차 프로젝트 360억 달러 발표했는데 실제로 22억 달러 지금 집행한 상태입니다.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지금.
0: 예.
1: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500억 달러를 2025년 7월에 투자 합의했을 때는 이게 80조 엔이었어요.
0: 네.
1: 지금 90조 엔이 넘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지금 이 전주들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일본의 메가뱅크 3사인데
0: 네.
1: 이 메가뱅크 3사가 지금 정부에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달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0: 예.
1: 그래서 이 이제 저 일본 정부가 이제 미국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 정도 환율이 지속되면 우리 투자
0: 쉽지 않다.
1: 뭐 쉽지 않다.
0: 아,
1: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일본이 말을 좀 잘 들어야
0: 나머지가
1: 그렇죠. 한국 팔도 좀 비틀 수 있고 한데
0: 예.
1: 일본이 이거 나자빠지면 안 되겠는데 그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일본 정부는 대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앞뒤로 나중에 섞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의 환율이요. 잘 생각해 보시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전에 달러당 240엔 정도였습니다.
0: 네.
1: 플라자 합의하고 나서 140엔 정도가 되고
0: 예.
1: 90년, 91년에 버블 붕괴하고 나서는 평균 110엔이었어요.
0: 예.
1: 그게 한 30년 평균입니다.
0: 예.
1: 일본이 90년대부터 한 30년 동안 달러당 110엔 정도

0: 정도를 평균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라는
1: 아니죠.
0: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적극재정판은.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체력이 약해지면 통화가치도 떨어지고
1: 예.
0: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면 통화가치도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면서 일본 경제는 90년대부터 계속 안 좋아지는데 명목 환율이 달러당 110엔 유지되는 거 이거
1: 이상하다.
0: 과대평가된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환율은 지금 펀드멘털과 상관없이 금융적 이유로 이렇게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1: 네.
0: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이나 뭐 연기금 이런 것들이 해외에 엄청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일본 기업도 가지고 있고 개인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언제든지 해외로 유턴할 수 있는 송환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이런 연기금이나 뭐 생명보험사들이 미국에 있는 자산 팔아가지고 그거를 엔을 사가지고 본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리의 그런 기대가 오래됐죠 사실은.
1: 예.
0: 일본이 거대한 해외 자금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1: 예.
0: 이게 예컨대 어떤 위기 시에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이거 지진 때문에 보험금 줘야 되는데 보험사들이 미국에 있는 자산 다 정리하고 일본으로 들어와가지고 대거 엔 수요 발생하는 거 아니야?
1: 네.
0: 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엔 매수를 하다 보니까 엔고가 달러당 76엔까지 엔고가 됩니다. 자, 달러당 76엔이 일본 경제 체력을 반영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1: 네.
0: 결국 일본의 엔은 지난 30년 동안에 금융 요인으로 과도한 엔고로 시달려온 게 문제지
1: 예.
0: 오히려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수준이었으면 지금 한 150엔 정도 되면 오히려 정상인 거예요. 지금 적극재정파가 볼 때는 150엔이 나쁜 게 아닙니다.
1: 네.
0: 실제로 이거 지금 보고서 나오는 걸 보면 엔저 때문에 플러스 효과가 더 커요. 그런데
1: 네.
0: 155엔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손실 분기점을 달러당 155엔으로 잡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일본의 이 관료들도 그렇고요. 정책 위반자들은 대충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을 달러당 155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160엔이 넘어가는 거는 과도한 엔저인 거죠.
1: 예.
0: 그런데 이 뒤에 좀 더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달러엔 환율은요, 악어의 위턱과 아래턱이죠.
1: 네.
0: 그러니까
1: 예.
0: 미일간의 금리차인데
1: 네.
0: 악어의 위턱이 미국의 금리고 아래턱이 일본의 금리인데
1: 네.
0: 아래턱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위턱이 닫히느냐 열리느냐에 따라서 달러엔 환율이 반응하거든요.
1: 네.
0: 결국 달러엔 환율을 변동시키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FRB가 금리를 인하하든지
1: 네.
0: 아니면 배센트가 재무성이 적극 개입을 하든지
1: 네.
0: 그런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FRB가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남은 건 딱 하나죠. 미국이 개입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이 개입하면서 제가 볼 때는 상한선 어퍼바운드가 딱 만들어졌어요.
1: 예.
0: 155엔에서 160엔 사이에.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 사이에 적극재정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1: 네.
0: 뒤에 제가 조금 더 추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 네. 이제 그 교수님 설명을 좀 이해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관리가 이제 급선무인 상황에서 일본의 엔화가치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일본은 그동안 잃어버린 30년 동안 있었던 엔화가치가 적정선이냐라는 의구심이 불거지면서 물론 엔저를 계속해서 희망하는 어떤 뭐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고 150엔대에서 160엔 이하의 그 밑에 있는 선에서의 엔저는 희망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뭐 이런 의견 투합이 돼서 이번에 개입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개입한 거는 이전과 달리 효과가 좀 오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대로 이전보다도 효과가 오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0: 예. 이번에 왜 개입을 했느냐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베센트와 카타야마가 동시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투기적인 움직임이 과도한 엔저를 부추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엔저가 지금 되는 게 구조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투기 세력이나 공매도 세력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이 미일 양국의 지금 재무성, 재무부 수장들이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162엔 넘어서 164엔까지 육박하는 거는 이거는 투기 세력 내지는 공매도 세력이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요걸 보면은 좀처럼 이 엔저가 잡히지 않는데 저는 이번 거는 조금 그동안 해왔던 일본이 단독으로 개입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지금 제가

0: 보는 게 베센트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이 베센트가 어떤 사람이냐. 베센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미국의 그 이 헤지펀드 출신의 첫 재무부 장관입니다. 예. 투기 세력 내지는 외환시장 공매도 세력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 네.
0: 이 베센트가요. 90년대 초에 그 소러스 펀드

0: 개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화 통화 가치의 파운드화를 맞춰야 돼서
1: 네.
0: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제 맞췄죠. 그러니까 지금 엔저가 되지 않게 맞추는 거랑 비슷한데 그걸 맞추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파운드화를 계속 매수해 가지고 가치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실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붓는 거 이것도 한계가 있지만 금리를 올리는 게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그 주담대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수준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이 무릎을 꿇거든요. 영란은행이 그냥 ERM 가입을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앙은행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헤지펀드 출신에 또 이 사람이 2013년 아베 때는 이 엔고에서 엔저로 바뀌면서 거의 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또 얻었거든요.
1: 예.
0: 누구보다도 외환시장의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베센트가 아, 뭔가는 할 것이다. 제가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거든요. 천재 해커가 있는데
1: 네.
0: 정부가 이 천재 해커를 고용한 겁니다. 화이트
1: 예.
0: 해커로.
1: 예.
0: 그게 베센트이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금고 따기 전문가한테 이제 금고 설계를 맡긴 이런 셈이에요.
1: 비유가 딱 이해가 되네요. 네. 예.
0: 그래서 아까 제가 FEMA 레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예.
0: 영란은행하고 싸워보니까 중앙은행이 실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게 들키면 탄로나면 이건 지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실탄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를 시장 참가자들한테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1: 네.
0: 일본은행이 지금 실탄에 한계가 있죠. 왜? 지금 일본은행 금리 올려봤자 두 번입니다.
1: 네.
0: 카드 두 번밖에 못 써요. 지금 1%잖아요.
1: 예.
0: 중립금리 1.5% 이상 올리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럼
1: 예.
0: 0.25%씩 두 번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1: 예.
0: 외환 보유고 현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 한계 있죠. 국채 함부로 팔 수 없잖아요. 미국채.
1: 예.
0: 그러면 일본은행 엔저 막을 수 없겠는데? 라고 모두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베센트가 마련해 준 게 FEMA 레포입니다. FEMA 레포 쓰면은 미국이 계속 달러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지금 달라졌고요. 두 번째는 이 베센트가 로이터 통신에 의도적으로 사진을 유출시켰습니다.
1: 뭔
0: 메모장에 뭐라고 네. 써 있냐면 투두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할 것. 지금 할 것이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Buy Japanese yen 5 to 10 bill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1: 네.
0: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엔을 사들인다라고 써 있습니다. 굳이
1: 네.
0: 그걸 노출시킨 거는
1: 아.
0: 이게 사실은 일본이 지난 30일 날 개입한 수준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도전 뭐라고 할까요? 나 베센트인데 내가 시장 이 게임에 참가한다? 알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참가자들에게 굉장히 큰 시그널이고
1: 또 다른 형태의 구두 개입이네요.
0: 그렇죠. 그런데 네.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세련됐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한 건데 일부러 이 사진을 유출시켜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베센트는 이제 시장 참가자 헤지펀드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센트가 참여하면은 엔저의 어떤 브레이크가 이전과는 다르게 걸릴 수 있다. 어퍼바운드 상한선의 캡이 나는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예, 바로 우리 밑에 있는 일본의 외환시장이 왜 요즘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오늘은 이창민 한국에 대해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모시고 밀환율 공조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리면 장기 금리도 올라가고 또 엔저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기존 상식인데 그런데도 일본은 적극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이거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1: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정성 들여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 고맙습니다.
1: 지금 적극 재정파의 아이디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라는 게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씩 보이실 텐데요.
0: 예.
1: 일단 논쟁 구도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다카이치가 들어서고 나서 일본 장기 금리가 1%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엔도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카이치가 적극 재정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빚이 늘 것이고 일본 국채가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엔 매도하고 국채 매도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지 데이터를 보자라는 거죠.
0: 예.
1: 이거 지금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하면
0: 네.
1: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10년물 국채를 살래 말래라는 걸 결정할 때 우리가 1년짜리 채권을 10번 사고 팔고 했을 때의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더 수익이 나야지 사겠죠. 그래서
0: 네.
1: 일단 어떤 기대가 들어있냐면 1년짜리 정책금리의 10년간의 기대 수익률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0: 예.
1: 이렇게 포함이 됐지만 거기에 더 얹어서 10년 동안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거기에 더 얹어져야죠. 우리가
0: 예.
1: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튀어오른다든지 물가가 오른다든지 뭐 극단적으로는 나라가 빚을 못 갚고 파산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얹어지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재정 불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고 나서 올해 6월까지 6월 30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1% 금리가 올랐는데 정책금리의 상승에 대한 기대분이 70%를 설명합니다.
0: 네.
1: 나머지 뭐 이 텀 프리미엄이 30%예요. 그러니까 재정 불안은 사실 그 30% 안에 아주 일부분 들어있는 정도.
0: 예.
1: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카이치가 총리가 돼서 재정 불안 때문에 금리가 오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0: 아.
1: 일단. 그런데 6월 30일부터는 조금 상황이 바뀐 게 6월 30일 날 호네부토 방침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0: 예.
1: 이 호네부토라는 게 뭐냐면 호네가 뼈, 부토가 이제 굵다.
0: 예.
1: 대강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는요. 6월 달 정도에 그 정부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침, 경제 재정 운영 방침이 발표가 돼요.
0: 예.
1: 그게 8월부터 예산 편성 심의가 들어갑니다. 다카이치가 작년 10월에 총리가 돼서 이번 6월에 이게 나왔으니까 다카이치의 경제 정책이 처음 선을 보인 겁니다.
0: 예.
1: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저는 감탄을 한 게 그동안 여기저기서 듣던 그 적극재정파들의 그 어설픈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거 굉장한 파란을 불러일으키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혼외부터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0: 예.
1: 거기에 뭐가 써져 있냐면 일단 이 재정건전성이란 말이 쏙 빠졌습니다.
0: 예.
1: 재정건전성 지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엄청 건전하다는 겁니다.
0: 예.
1: 지금 적극재정파의 아이디어는.
0: 예.
1: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0: 예.
1: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라는 목표가 계속 역대 정부마다 있었거든요. 이거 없어졌어요.
0: 예.
1: 두 번째는 일본은행의 팔비틀기를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운영이 이루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이게 되게 뻔한 표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0: 뻔한 얘기.
1: 뻔한데 그 대단이라는 형용사 부상한 문제예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일까요? 못하는 애일까요?
0: 공부를 못하는 거겠죠.
1: 못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0: 예.
1: 그럼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본 정부가 볼 때는 지금 일본은행이 금융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0: 네.
1: 그럼 뭘 못하고 있느냐.
0: 예.
1: 야 금리 올리면 안 돼. 왜 자꾸 올리려고 그래.
0: 네.
1: 이 뜻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 인상 안 하고 돈 풀고 난리 나겠다. 이렇게 또 받아들인 거고요.
0: 예.
1: 세 번째는 지금 저 다카이치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식료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8%를 1%로 확 낮춥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370조 엔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관민 투자.
0: 네.
1: 이거 재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원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0: 예.
1: 재정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난리가 나서 10년물 금리가 2.67 하던 게 2.87까지 오르고 엔도 160엔에서 162엔 3엔까지 간 건데
0: 네.
1: 요거가 이제 혼외부터 쇼크고요. 사실은 요걸 이해하시려면 이 적극재정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게 문제 없나? 요걸 좀 봐야 되는데 그건
0: 네.
1: 다음 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0: 하나 정리를 해보죠. 자, 이번에 일본의 일본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얼마 전에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동결이지만 코멘트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 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 코멘트가 나갔고요. 다카이치가 계속해서 금리 올리지 말라라는 압박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근데 뭐든지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결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나름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분명히 구두 시그널이 나왔고 그런데 적극재정파는 돈을 푼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결로 국가를 운영하던 간에 효과가 있을까요?
1: 이게 이런 겁니다. 금리 인상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적극재정파는. 예. 근데 속도입니다. 문제는.
0: 속도.
1: 지금 올리는 게 적합하냐라는 거예요.
0: 예.
1: 지금 적극재정파도 2027년까지 2% 금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요걸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불황을 겪었던 이유가 뭘까요?
0: 네.
1: 아베노믹스가 결국에는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건데요. 아베노믹스 할 때 우리 뭐 했습니까? 양적완화 했잖아요.
0: 예.
1: 양적완화가 뭐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서 돈을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
0: 네.
1: 돈을 푼다는 게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돈을 가득 쌓아놓을 테니까 대출 받아가세요 이 뜻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대출 안 받아갑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합니다. 이
0: 예.
1: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 금리나 적금 금리가 아니에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0: 네.
1: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안 해주면은 수수료를 물게 되니까
0: 보관료를
1: 대출을
0: 내는 거죠.
1: 그렇죠. 예. 열심히 또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0: 예.
1: 대출을 안 받아갑니다.
0: 예.
1: 그래서 통화량이 안는 거예요. 왜? 기업이 대출을 안 받으니까요. 기업도 지금 돈이 많습니다.
0: 예.
1: 사내 유보금이 역대급이에요.
0: 아.
1: 일본은 문제가 뭐냐면요. 대출해주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대출 받는 사람이 없어서 생긴 불황이에요.
0: 그렇네요.
1: 이게 저온호황이고 이게 30년 불황의 핵심입니다.
0: 예.
1: 왜냐하면 기업이 90년, 91년 버블이 붕괴하면서 체질이 바뀌었거든요.
0: 예.
1: 부채가 늘어나니까 부채 최소화하는데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투자는 지금 할 때가 아니야. 기업들이 움츠려들고 결국에는 투자를 안 하고 이게 지금 기업의 체질이 됐습니다.
0: 네.
1: 일본의 지금 상장 기업의 60%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아요.
0: 우리랑 완전 다르네요.
1: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깨기 위해서는 돈을 푸는 거 의미 없습니다.
0: 예.
1: 돈을 써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적극재정파가 주장하는 게 순자금 수요라는 개념입니다.
0: 네.
1: 순자금 수요는 기업 저축률 더하기 재정수지예요.
0: 네.
1: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 순자금 수요 기업 저축률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0: 예.
1: 정부가 돈을 쓰면 마이너스가 돼서 대충 그 순자금 수요가 GDP 대비 마이너스 5%가 되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30년 동안 이 순자금 수요가 0이었어요. 돈을 쓰지 않습니다.
0: 예.
1: 기업도 쓰지 않고요. 정부도 쓰지 않습니다. 왜? 기업은 체질이 바뀌어서 안 쓰고 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도저히 주머니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1: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적극재정파가 주장하는 거는 야 기업이 체질을 바꾸는 데는 한 2, 3년 걸린다.
0: 네.
1: 그럼 누가 써야 됩니까? 정부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 써서 순자금 수요를 GDP 대비 마이너스 5%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0: 예.
1: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지금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업이 막 이제 좀 투자 좀 해볼까? 아, 이제 엔저 한 150인대 되니까 이제 뭐 국내 생산도 나쁘지 않고 국내 투자 해볼까? 지금 AI 반도체 투자 해볼까? 하고 있는데 일본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투자에 대한 의욕이 확 꺾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된다는 겁니다.
0: 네.
1: 실제로 엔저가 돼서 괴로운 거는요. 실제 GDP 1년간 10% 엔저가 됐을 때 GDP 0.17% 정도 끌어올립니다.
0: 네.
1: 엔저가 나쁘지 않아요. 뭐가 나쁘냐면 물가 상승 때문에 서민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고통스럽죠.
0: 예.
1: 그거는 재정 지출로 보완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감세 보조금 뭐 이런 걸로 재정을 쓰자는 거예요.
0: 예.
1: 실제로 지금 일본 기름값이 우리보다 쌉니다. 전기세도 지금 보조금 해주고 있잖아요.
0: 예.
1: 좀 감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엇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시차 문제인 거죠. 금리 올리는 건 오케이. 그런데
0: 네.
1: 지금 일본이 재정 지출 막 해서 돈 풀려고 할 때 올려서는 안 되는 거죠.
0: 예.
1: 이걸 왜 굳이 하자는 거냐. 그래서 지금 적극 재정파들이 주장하는 거는 금리 올려서 뭐 달러당 120엔, 130엔 가자라고 하는 거는 잃어버린 30년이 좋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0: 아.
1: 과거로 돌리자는 얘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혹시 또 청취자분들이
0: 네.
1: 오해하실까 봐 지금 적극
0: 예.
1: 재정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0: 네. 적극 재정파의 의견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극 재정파의 입장을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0: 일본 기업들이 돈 있는데도 안 쓰고 대출을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줬는데도 돈을 누가 갖다 쓰질 않는 이 구조는 만성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뀌려면 상당한 체질 개선에 시간이 소요될 텐데 지금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일본의 물가 상황이 옛날 일본 물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은 일단 물가 잡는 게 기본 어떻게 보면 미션인데 이게 분명 시차적으로도 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요걸 한번 말씀드리죠. 지금 물가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는 서민들, 그다음에 수입 물가니까 아마 중소기업들 원재료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요거 하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지금 40개월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실질임금이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지난 40개월 동안.
0: 네.
1: 그런데요, 올해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6개월 연속 실질임금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네. 물가가 높긴 하지만
0: 네.
1: 사실상 정부에서 주는 유류 보조금, 전기 보조금 이런 걸로 상당히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플러스 전환이 됐죠.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적재정파의 입장은.
0: 예.
1: 그러니까 기업들에게도 지금 계속 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그럼 정부가 지금 이걸 만들어주고 있고 엔저 상황,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충분히 국내 투자를 고민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왜 해외로 나갔냐면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가 되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유리했습니다.
0: 그렇죠.
1: 수출하는 것보다는 현지 생산이 유리하고
0: 예.
1: 가서 해외 기업 비싸진 엔으로 M&A 해버리는 게 훨씬 나았거든요. 그런데
0: 네.
1: 지금은 얼마든지 국내 투자가 유리하다는 거고요. 지금 적극 재정파 주장하는 건 무조건 이건 투자 아니면 돌파할 수 없는 거예요.
0: 없는 상황이다.
1: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0: 예,
1: 겁니다.
0: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적극 재정파, 물가도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 소득도 올려가면서 중앙은행 걱정 안 할 수 있게 커버해주겠다.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렇게 돈을 여기저기서 써가면 이 자금 다 국채 발행해서 감당해야 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1: 네네네.
0: 감당할 수 있을까요?
1: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적극재정파들이 너무나 많은 답을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한 그중에
0: 예.
1: 중요한 거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국채는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오해인데 일본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1300조 엔의 부채가 있다. 국민이 1억 2천이니까 한 명당 1000만 엔, 1억씩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
0: 네.
1: 우리 후손들이 이거 세금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0: 네.
1: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0: 네.
1: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세금으로 갚는 나라는 없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환채를 발행을 합니다. 신규
0: 네.
1: 국채를 발행을 하죠. 결국에는 만기가 돼서 신규 국채를 발행을 했을 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냐 없느냐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0: 예.
1: 그렇게 보면 분모가 경제 성장률이고 분자가 이자율. 경제 성장률, 분모가 크면 발산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파이가 커지면 명목 GDP가 커지면 되는 거예요.
0: 아.
1: 일본이 지금요 30년 동안 500조 엔이었습니다. 명목
0: 예.
1: GDP가. 코로나 이후에 성장이 시작해서 지금은 700조에 육박합니다.
0: 예.
1: 이렇게 되니까 재정 상황은 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60년 상환 룰이라는 게 있어요.
0: 예.
1: 국채를 발행할 때 1967년에 만들었는데 60년에 걸쳐서 이 국채를 갚아야지라고 계획을 짜서 1년에 1.6%씩 적립을 합니다.
0: 네.
1: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낳느냐면 자, 일본이 지금 국채비가 28조 엔입니다. 2025년에. 이 중에서 원금 상환액이 17조 엔이고 이자가 11조 엔입니다.
0: 예.
1: 그런데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일본의 그 국채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비 100% 다 이자만 넣습니다.
0: 네.
1: 상환, 원금 상환액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이걸 굳이 지금 원금 상환액을 넣어서 국채비가 엄청나게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이 17조 엔을 그러면은 원금을 갚으면은 원금 다 갚아지느냐?
0: 네.
1: 그렇지도 않습니다.
0: 네.
1: 일본이 지금 원금을 갚기 위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국제 차환채를 작년에 135조 엔 찍었거든요.
0: 네.
1: 결국 135조 엔이나 17조 엔 더해서 152조 엔을 원금 갚는 데 쓰면서
0: 예.
1: 굳이 지금 60년 상환 룰 때문에 거기서 17조를 떼가지고 세출에 집어넣는 바람에 이 장부상 굉장히 일본이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고치죠. 만약에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일본의 세출 연간 세출 중에 국채비가 26%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 올해 써야 되면 그중 26만 원은 빚감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 미국은 14%밖에 안 됩니다.
0: 네.
1: 근데 미국의 기준으로 맞추면 일본은 어떻게냐면 6%로 줄어듭니다.

0: 네, 미국은 순이자비예요. 예. 일본은 총이자비거든요. 네. 총이자비가 뭐냐면 우리가 뭐 국채가 이 금리가 막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감당 못할 거야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또 그만큼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이자 수익을 빼면 실제는 GDP 이 세출의 6%밖에 안 됩니다.
1: 네.
0: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일본 재정이 세계 최악이라는 거 오해라는 겁니다.
1: 예.
0: 이것도 일본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일본 지금 정부 부채가 GDP의 220%입니다. 미국은 140%고 유럽은 110%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일본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금 기금이 GPIF 이게 300조엔 넘거든요.
1: 예.
0: 이건 외환 보유고 200조엔 넘어요. 일본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 합치면 GDP의 140%가 됩니다. 그러면 GDP의 220%가 총 자산인데 140%가 저 자산이니까 부채에서 총 부채에서 자산을 빼면 순부채는 GDP의 80%밖에 안 됩니다. 같은 기준이면 미국은 110%고 유럽은 60%예요.
1: 예.
0: 대체 뭘 걱정하냐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호네부토 방침에서 재정 균형 뭐 이거 빼자 그랬잖아요. 지금
1: 네.
0: 다카이치 정부가 주장하는 건 이거 순부채 비율 보자는 거예요.
1: 네.
0: 전 세계 어디를 놓고 봐도 일본이 전혀 문제될 거 되지 않고
1: 네.
0: 그다음에 재원 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이건 적극 재정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지출에는 명확한 재원을 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1: 네.
0: 공공투자하겠다? 그럼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적어야 됩니다. 뭐 감세하겠다? 재원 적어야 돼요.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1: 네.
0: 미국이 안 하거든요.
1: 네.
0: 미국은 의무적 지출이 있고 재량적 지출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눕니다.
1: 예.
0: 그래서 재량적 지출을 하자는 건데 일본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1: 예.
0: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잖아요.
1: 예.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피해를 입은 곳에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묻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그 세금 걷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소득세 2.5% 더 얹어서 25년 동안 걷고 주민세 1,000엔씩 10년 동안 더 걷기로 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빨리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세금 더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외에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적극 재정파는 하나하나 지금 일본의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논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1: 예.
0: 그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일본은 굉장히 특수하다는 거.
1: 예.
0: 금융자산을 정부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1: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일본이 뭐 빚이 많다 이렇게 지적도 하지만 지난 3, 40년 동안 전 세계 순 채권 국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 제일 많이 빌려준 국가 1등은 부동의 1등은 일본 아니었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그거 사실 적극 재정파가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보수적인 재정 준칙과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던 거는 사실 일본 내부에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적극 재정파가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도 미국 기준이나 다른 기준을 맞추자라고 한 얘기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보다도 더 돈을 더 써보자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 지출 늘어나면 그동안 있었던 아킬레스건 민간 투자로 이어지고 민생 경제 다시 활성화되는 거 그걸로 이번에 이 정도 돈을 쓰면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고 있던 건데 적극 재정파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1: 예.
0: 정부가 충분히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5년에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1: 네.
0: 1995년에 일본 정부가 뭘 하냐면 재정위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1: 예.
0: 그때부터 일본 정부는 굉장히 이 트라우마에 빠져요.
1: 예.
0: 돈 쓰면 안 된다는
1: 예.
0: 긴축을 사실상 몸에 절약이 밴 거죠.
1: 예.
0: 그러면서 97년에 소비세 3%에서 5% 올리고요. 2001년에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 목표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1: 예.
0: 이게 이제 매년 모든 정부가 이 PB 밸런스 흑자를 맞추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굉장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부담감. 아 이거 내가 나라 망치고 있네.
1: 아.
0: 이런 걸 겪게 되는 거죠.
1: 예.
0: 심지어 아베 때도요. 재정정책 하겠다 뭐 통화정책 하겠다 말은 했지만 사실상 재정정책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세 두 번 올렸잖아요.
1: 예.
0: 5%에서 8%, 8%에서 10% 올렸잖아요.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못한 데는

0: 철학의 문제가 있던 겁니다. 아. 왜? 이때는 신자유주의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선이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니까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규제 완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 예.
0: 자, 규제 완화를 하는데 정부 개입 최소화하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예.
0: 명목 GDP가 30년 동안 500조 엔이었던 거예요.
1: 예.
0: 명목 GDP가 커지지 않는데 규제 완화해서 기업 간 경쟁하면 가격 파괴 경쟁이 시작합니다.
1: 예.
0: 대표적인 게 우리 기억하는 게 2000년대에 규동 전쟁이 있었어요.
1: 예.
0: 규동 한 그릇에 그때 90년대 400엔 하다가 2000년대 되니까 280엔까지 떨어집니다.
1: 예.
0: 2,800원짜리 소고기 덮밥이 진짜 무슨 소고기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품질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1: 예.
0: 그 시대에 가장 돈 벌었던 사업이 뭡니까? 다이소예요.
1: 아, 맞네요.
0: 북오프 같은 헌책방들이에요.
1: 예.
0: 뭔가를 새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 파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걸
1: 네.
0: 멈춰야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돈을 막 안 쓰려고 하다가 실험을 한번 하게 됩니다.
1: 예.
0: 그게 코로나 때입니다.
1: 아.
0: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야 되죠.
1: 예.
0: 많이 풀었습니다.
1: 네.
0: 걱정했죠.
1: 예.
0: 야, 이제 일본은 끝났다. 그때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GDP 대비 부채 비율 300%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이거 100년 가도 못 갚는다 나왔어요.
1: 예.
0: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명목 GDP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주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기업 실적 개선되기 시작했고 세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 예.
0: 지금 세수가요 84조 엔 일본 역대 가장 많은 세수가 거쳤고요. 그렇다 보니까 재정 상황이 좋아지고 내년에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달성이 돼요.
1: 예.
0: 100년 걸린다고 한 게 5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파이가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 재정 파고 주목한 건 이거예요. 결국 파이를 키워야 된다. 명목 GDP를 키워야 된다. 키우려면 어떻게? 기업이 투자하든지 정부가 해야 되는데 기업은 좀처럼 체질 개선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차원이 다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적극 재정 파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지난 30년은 사실은 산업 정책이 없었습니다. 작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규제 완화하는 거. 지금은 개입을 극대화해서 정부가 돈을 쓰고 멱살을 잡고 기업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1: 네.
0: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진짜 일본이 코로나19 이후 완벽하게 다른 결의 정책들을 이제 추구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이 적극 재정을 통해서 일본은 그럼 과거처럼 제조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신종 산업에 있어서도 뭔가 성장을 더 추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 부분은 참 쉽진 않죠. 일본이 과거의 어떤 제조 강국으로 면모를 찾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 얘기하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투자를 통해서 국내 공급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1: 네.
0: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지금 ADR 그 거래하면서 한 265억 달러 조달해가지고 용인 청주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엔고로 한 달 사이에 한 125엔 하락을 했어요.
1: 예.
0: 그 얘기는 국내 투자만이 환율도 잡고 일자리도 잡고 뭐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하는 건 사실 국내 투자밖에 없는 거고요.
1: 예.
0: 그거에 지금 일본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반도체가 있느냐 뭐 양자 뭐 바이오 일본이 잘한 게 지금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은 딱히 없다.
1: 하지만 네. 해야 된다.
0: 하지만 안 하는 방법은 그럼 있느냐?
1: 예.
0: 용 빼는 재주는 없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1: 네.
0: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그냥 아, 옆에 나라가 이렇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아,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 추진하는 이런 정책 실험,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본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우린 돈 더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일본과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자, 이거 제가요. 요걸 하나 소개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이
1: 네.
0: 올해 3월에 보고서를 냈는데 반성문을 냈습니다.
1: 뭐라고요?
0: 어떤 반성문을 냈냐면 이 세계은행이 뭘로 유명하냐면 1993년에 동아시아의 기적, 이스트 에이시안 미라클이라는 보고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1: 예.
0: 여기에 아시아의 4마리용, 한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거죠.
1: 예.
0: 거기 보면
1: 네.
0: 제일 중요한 건 산업 정책은 실패했다. 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게 핵심 결론입니다. 그런데
1: 예.
0: 2026년 3월에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그 부분을 반성한다라고
1: 아.
0: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1: 예.
0: 얘기를 했냐면 93년에는 산업 정책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실패했다는 입장이었는데
1: 네.
0: 지금 이걸 수정합니다. 30년 전에 그 조언은

0: 오늘날의 플로피 디스크 정도밖에 실용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산업 정책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현 가능성이 높고 모든 국가의 정책 수단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1: 예.
0: 자, 산업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무조건 우선이라는 겁니다.
1: 네.
0: 이게 지금 전 세계 트렌드예요. 미국은 미국에 투자하고 일본은 일본에 투자하고 한국은 지금 한국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일본이 하는 거를 우리가 비난할 필요 없는 거고요.
1: 예.
0: 지금 자국이 가장 유리한 걸 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우리도 우리가 지금 자국의 유리한 걸 지금 하려고 하는
1: 예.
0: 거예요. 뭐 미국이 지금 팔을 비트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투자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의 세계의 공식은 국내 투자와 산업 정책이다.
1: 네.
0: 이게 가장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아, 오늘도 몰랐던 일본 상황들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조강지처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의 11시 뉴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은 알면서 거짓 주장을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의힘은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

0: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과세 칼날이 평생 집한 채 지켜온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고 빈 껍데기 공급 대책은 가격 안정도 거래 유도도 달성할 수 없는 거꾸로 정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정부의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추진 검토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은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체계를 개편하고 사업 부지도 주택 신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보상 업무 담당 임시 직원을 대폭 충원하고 정규직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해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루마니아가 원전 냉각수 확보를 위해 다뉴브강의 바지선까지 침몰시키며 물길 바꾸기에 나섰습니다. 루마니아 당국은 강바닥에 차단 구조물을 만들어 물 흐름을 원전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지 시간 6일 바지선 4척을 차례로 다뉴브강에 가라앉히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오후 5시쯤 탄도미사일 최소 한 발을 발사했고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북한에 엄중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 씨 사기 사건을 무모한 혐의로 어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다른 사건도 돈을 받고 무모한 정황을 검찰이 추가 포착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강남경찰서 수사과 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이 피의자를 조사 후 따로 불러 수백만 원을 받은 정황을 2차 구속영장에 새롭게 적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과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육군 K1 2원 전차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장병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 성남 분당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실험실에서 유독물질인 하이드라진이 유출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직원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부산 27도, 춘천 25도 등 22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힘든 일을 했더니 굳은 살이 배겼다는 말에서 배겼다는 바르지 않은데요. 이때는 박이 다르서야 맞습니다. 박이다는 버릇, 생각, 태도 따위가 깊이 배다라는 뜻으로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였다처럼 쓰거나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 살이 생기다의 뜻으로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백이다는 등이 백이다, 엉덩이가 백이다처럼 쓰여야 맞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008년에 개봉한 존 랜디스 감독의 공포 영화 런던의 늑대인간. 당시 가수 마이클 잭슨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존 랜디스 감독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런던의 늑대인간을 기반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동참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소속사는 이미 앨범 판매가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해서 뮤직비디오에 예산을 쓰는 걸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자 마이클 잭슨은 직접 이 뮤직비디오 제작기를 텔레비전 방송사에 팔기로 하고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요. 단편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완성해서 앨범 판매량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0: 8월 6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마이클 잭슨 Thriller였어요. 이 노래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그 동영상 사이트에 진짜 네 조회수 높게 그리고 요즘에 화질도 되게 좋아진 버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그 당시에 기념비적인 뮤직비디오였죠. 좀비들이 군무를 추고 늑대 인간이 등장을 하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청취자 김남형님이 게시판에 의견을 주셨어요. 여름맞이 남양 특집이 어떤가요? 라고요. 그러면서 공포와 관련된 몇 곡의 음악들을 이렇게 추려주셨는데 사실 저는 여름에 남양 특집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원래 좀 이렇게 그냥 사람을 긴장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해가지고 하지만 원래 음악으로도 뭔가 사람의 어떤 기운을 좀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을 이 뮤지션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곡들이 있긴 있겠지 하면서 찾아보니까 제법 한번 주제로 삼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름의 한가운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공포특집, 남양특집을 한 이후에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계속해서 예고를 좀 드렸던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 서늘함과 차가움의 기운에 또 정점을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름맞이 남양특집이고요. 다음 주는 여름맞이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 이 공포특집에 어울리는 음악들, 어떤 음악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평소처럼 여러분들이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시거나 골든디스크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남겨주시는 거 여전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남양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 089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The Cranberries의 Zombie. 우리가 마이클 잭슨 스릴러 이야기할 때 좀비들의 근무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그래서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사실 원래 이 음악은 진짜 좀비에 관한 음악이라기보단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좀비가 별건가요? 인간이 인간성을 잃으면 그게 좀비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사이코로 갑니다. 토킹헤즈, 사이코 킬러, 그리고 에이바 맥스, 스윗벗, 사이코. 이렇게 두 곡으로 남양 특집 이어갈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특집으로 여름맞이 공포특집, 남양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였는데요. 제가 남양특집에 이 곡을 왜 골랐을까요? 일단 신지인님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노래 스팅이 밝히길 당신의 모든 숨결, 당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보고 감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스토커에 관련된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정말 예민해진 시기에 만들게 된 음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이 곡을 로맨틱하게 해석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제한다는 것, 그것도 어마어마한 공포죠. 그래서 이런 통제에 관련된 음악 중에 대표적으로 이 Every Breath You Take가 있고 그리고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가 있는데 오늘은 지인님 신청곡도 있기도 해서 네, The Police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대곡들을 골라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여름에 남양 특집을 하는 이유, 공포영화를 보는 이유는 체온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좀 서늘한 기운을 주는 그런 프로그레시브 락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킹 크림슨 에피타프 준비했어요. 묘비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계속 어떤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되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결국에는 문명이 붕괴하고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공포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어두운 분위기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삶이 이 현실이 끝났을 때에 대한 약간 묵시록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는 아예 지옥까지 가볼게요. 악마를 만나러. The Rolling Stones, Sympathy for the Devil.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사샤 슬론, Dancing with Your Ghost였습니다. 오늘 우리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남양 특집을 하면서 좀비, 사이코, 스토커, 악마의 이제 유령까지 만났는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양 특집 퇴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 파커 주니어, 고스트 버스터스.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ain't afraid of no ghosts. I ain't afraid of no ghosts.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Certo, aiuto, leggaci di me, figlia, figlia.
1: Baila, baila, baila.

0: A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t the bottom of the ocean.

Sonora.

0: Pump up the volume.
1: Wait a minute, you better talk to my mother.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요 1999.
1: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B? This is your B, right?
2: 아니야.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에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 유복자를 한자 있을 유, 복복으로 착각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한자 남길 유, 배복을 쓰는 유복자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자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처럼 쓸 수 있겠죠. 유복자에서 복은 이복동생, 이복남매라고 할 때의 복과 같은 한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서울의 낮 기온이 어제 40도에 육박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6: 어제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560세대 주민들이 열대야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온열질환자도 속출해 2,600명을 넘어섰고 온열질환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었습니다.
5: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예멘 정복은 38명이 숨지며 홍해 일대 긴장도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6: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2차 비공개 부동산 회의를 주재하고 다각적 공급 방안을 점검합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8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5: 오늘 가을이 시작한다는 입초지만 불볕더위는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저녁의 기온은 낮 최고 40도에 육박했는데요.
6: 주말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어제 낮 서울 여의도 일대를 촬영한 열화상 화면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와 그 위를 달리는 차량들 모두 새빨갛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내리쬐는 햇볕과 차량 열기로 50도를 넘나듭니다.

0: 익겠어요, 몸이. 아스팔트에서 너무 덜 열기 와갖고 계란 놓으면 익겠어요. 오늘이 최고인 것 같아요.
1: 너무너무 더워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좋으니까 그냥 뛰는데 아, 너무 땀도 많이 나고 힘드네요.
2: 용산 39.9도, 구로 38.9도, 금천 38.8도 등 서울 대부분 지역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실제로 영등포에선 오후 1시 57분 비공식 기록으로 40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은 39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이 30도를 넘기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 서울은 33도 선까지 내려오겠고 대구는 3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두 개의 고기압이 위아래로 겹친 이중 열돔에 갇혀 있는데 상층의 기류가 바뀌는 데다 태풍 영향으로 이중 열돔 구조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태풍이 비켜가지만 지나는 길목에서 겹쳐있던 고기압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역할은 해줄 걸로 기대됩니다. 더위가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북쪽의 고기압과 남쪽의 태풍 사이로 동풍이 더 강하게 불 전망인데 동해안엔 이 동풍에 주말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제법 떨어지지만 서울을 비롯한 서쪽은 산맥을 넘어온 바람이 데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크게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여 온열 질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3: 서울 열대야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4: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아파트. 지하에서는 소방관들이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560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5: 소리가 상당히 컸어요. 한 8시경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펑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6: 이곳은 23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도 먹통이 됐습니다.
4: 밤에도 계속되는 무더위를 피해 경로당에 모였지만 에어컨도 선풍기도 나오지 않아 연신 부채질을 하며 잠을 청해봅니다. 냉방이 가능한 차로 피신하기도 합니다.
7: 땀만 막 팍 오모없게 흘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4: 소방당국은 현재 물을 모두 빼내고 정확한 침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뒤덮은 공장.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검은 연기 기둥과 빨간 화염이 보일 정도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약 8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명이 다쳤고 공장 직원 31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압작전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분진을 빨아들이는 집진기에서 불꽃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실험실에서 유독물질인 하이드라진이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구실 건물에 있던 직원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3: 계속되는 극한 폭염 속에 농촌에서 농민들이 쓰러져 숨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3분의 1이 밭일을 하다 목숨을 잃고 있는데 지자체에선 드론까지 띄워 폭염특보 시 농사일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8: 충남 홍성군의 한 고추밭.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지만 30도를 넘어 빠르게 기온이 오릅니다. 열화상 드론이 밭에 나간 농민들을 지켜봅니다. 멀칭용 비닐이 열을 흡수해 달아오른 고랑 사이를 농민들이 힘들게 오갑니다.
9: 작업은 가급적 이른 아침에 마치고 한낮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8: 농민이 일사병 등으로 쓰러졌을 때 일반 드론으론 위치 파악이 힘들 때를 대비해 형태 식별이 쉬운 적외선 카메라도 동원됐습니다. 군청에서는 실시간으로 화면을 지켜보며 작업 중단을 호소합니다.
10: 어르신들, 지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시던 작업은 이제 멈추시고요.
8: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확 시기를 놓치면

0: 무더위에 고추가 순식간에 물러 썩어버리기 때문에 일손을 멈출 수 없습니다.
1: 죽을 때 죽더라도 시작해놓은 농사니까 거두어 드려야지 되니까 해야지 되는 거잖니?
0: 제가 직접 고추를 따봤는데요. 이 박스를 10박스 정도 하루에 따야 합니다.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온열 질환 사망자 21명 가운데 6명은 논밭, 1명은 비닐하우스에서 숨졌습니다.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농사일을 하다가 숨진 겁니다. 전북 김제에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던 80대 남성이 폭염 속에 도로에 넘어진 뒤 2시간가량 방치됐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온열 질환 사망자는 1명이 늘어난 23명, 온열 질환자는 200명이 늘어난 2,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폭염 상황을 국가적 기후 재난이라고 규정하면서 어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안전을 당부한 이 대통령은 인프라 개선 등 중장기적인 기후 위기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3: 기록적인 폭염에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 상황이라고 입을 뗐습니다.
4: 외신에서나 보던 이런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랍니다.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모든 인력과 자원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야외노동자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고, 남부지방 가뭄에 대한 대체용수 공급 등 선제적 대응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도 폭염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됐습니다.
5: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나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시설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냉방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에서는 무더위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설비 구축 계획 등을 반영하는 걸 검토해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6: 이란과 오만의 협상에 따라 특정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엔 해협 중앙 항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또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 관리는 이란이 전담하고 출항 선박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하게 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되는 통항료는 다양한 서비스 청구 비용의 하나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의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적대국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 본토와 해당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우리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지난해 200만 달러를 건넨 한국 기업을 잠정적인 뇌물 공여자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와인 및 골프장 사업을 하는 베이스 그룹으로 계열사인 한국 알루미늄이 미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스 그룹이 건넨 이 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를 통해 6월 공개됐습니다.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며 항의를 위해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대학생들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학생 3명에 대해 구속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오산 공군기지 안에 뛰어들어가 미국 방위에 물리치고 호남반도체 성사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미군에 제지된 뒤 우리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실험실에서 유독물질인 하이드라진이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구실 건물에 있던 직원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드라진은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이번 사고로 약 500ml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흡착포로 유출된 하이드라진을 제거하고 환기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옛 보좌관 박용수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9,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도권은 폭염중대경보가 유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부산 27도 등 25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전주 39도, 대전 37도 등 32에서 39도로 예보됐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당도가 높은 스테비아 토마토 많이들 즐겨 드시죠? 이 스테비아 토마토가 신품종이 아니고요. 세척한 토마토에 당을 추가한 감미료를 넣은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어제 식약처가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광고하고 위생관리를 위반한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스테비아 토마토는 영양소 측면에서는 일반 방울 토마토와 큰 차이는 없지만 당류가 다소 높을 수가 있고 감미료 맛이 변해서 쓴맛이 날 수도 있다고 하죠. 섭취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8월 7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9도, 부산 27도, 대구 25도고요. 대전 26도, 광주 26도, 강릉 24도, 제주 27도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 더위가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곳곳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겠고요. 내일부터는 동풍이 다소 약해지면서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0: 35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7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에게 배분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라며 성과급 논쟁에서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며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김 장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서울 종로구의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과 충남 천안의 축구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지 2년여 만에 강제수사로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이사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업무방해로 경찰은 지난 2024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임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임생 전 이사는 권한 없이 홍명보 추천을 주도했고 홍 감독의 집 근처 빵집에서 면접을 보고 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보쌈과 부대찌개로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놀부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냈고 법원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으로 시작한 놀부는 한때 전국에 천여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노후화와 코로나 이후 소비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업체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이자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 팀장을 지낸 김용휘 씨가 2024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해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규모로 이와 관련된 알선업체와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규정해 비자 심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시키는 행위를 악용 사례로 규정해 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행정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0: 너무 덥죠.
1: 맞습니다.
0: 이게 진짜 역대급 더위라는 말이 진짜 팩트인 상황에서 네. 이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추게 하고 말았네요.
1: 네, 네. 낮 최고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으로 네. 프로야구는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0: 이번 주말까지 쉬기로 네. 했죠.
1: 이번 주말까지 쉬어가고 리그는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되는데요. 예. 경기 개시 시간이 오후 7시로 일괄 변경이 됐습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 같은 경우도 취소되지는 않았는데 예. K리그 1, 2 경기 오늘과 내일 전 경기 개시 시간이 오후 8시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0: 네, 조금 해가 떨어진 다음에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뭐 이렇게 더운데 뭐 누가 보겠냐 싶은 생각도 하시겠지만은 진짜 선수와 관중이 다 이제 건강에 걱정될 정도의 더위이고 또 실제로 관중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거든요.
1: 그래서 긴급하게 한국야구위원회가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한 건데 폭염 속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던 20대 관중은 다행히 건강은 회복했다라는 소식인데 네. 당시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의식을 잃어서 심정지가 의심되기도 했거든요. 네. 네, 의료진의 진단 결과로는 폭염에 따른 탈수와 혈압 저하 등으로 인한 실신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그 경기 그러니까 지난 4일 SSG 대 LG의 경기는 관중 25명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호소해서 치료를 받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행위원회는 뭐 사실 이제 수치로 나온 게 이 구장의 수치일 뿐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이런 증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종합 운영 방침이나 안전 대책에 대해서 원점으로부터 한번 의견을 나눠보자 이래서 모였고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주말까지는 쉬어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네. 또 향후 정규 시즌 일정을 편성할 때도 폭염 집중 기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실제로 좀 이게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1: 원래 우리가 그 미세먼지가 뭐 심할 네. 때도 잠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참 그러면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폭염이 대형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변수가 합쳐져서 이제 대형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 됐는데요. 팀마다 차이는 있지만 잔여 경기들을 온전치 않은 전력으로 치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현재 프로야구 순위를 보면은 KT가 1위를 달리고 있고 1.5경기 차로 삼성이 2위, LG가 후반기에 좀 부진하면서 삼성의 5경기 차로 3위, 4위 두산이 LG의 1경기 반 차로 격차를 좁혀놨고요. 네. 기아가 두산에 다시 반 게임 차로 5위를 달리면서 지금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6위 하나가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가고 있고 7위 NC, 8위 롯데, 9위 SSG, 10위 키움 순인데 네. 폭염에 쉬어가는 상황은 반갑지만 아마 가을 야구 순위 싸움을 하는 그를 벌이는 구단 같은 경우는 좀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0: 그러게요.
1: 네, 시즌 막판에 몰려올 잔여 경기 일정이 좀 부담스럽기도 할 거고요. 네. 아시안 게임 때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지는 팀, 그러니까 뭐 곽빈, 최민석, 박준순 선수가 없는 두산이라든지 네. 노시환, 문현빈, 왕인청 선수가 빠지는 한화 이런 팀들은 경기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좀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0: 그렇겠죠.
1: 이건 후반기 무서운 기세로 선두까지 치고 올라선 KT도 마찬가지일 건데 네. 폭염 취소 직전까지 6연승을 달렸거든요.
0: 네.
1: 그런데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선발 소영준, 오원석 그리고 마무리 박영현 선수 이렇게 투수 3명이나 대표팀으로 빠집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들은 너무 폭염이 심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것은 반갑지만 이 방학을 받아들이는 온도차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야구 종목이 아시안게임에서 9월 21일 예선을 시작해서 27일 결승전을 치르고 그때 KBO 리그는 아시안게임 기간에 중단되지가 않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폭염 브레이크가 지나고 이어지는 빡빡한 잔여 일정 이 기간 동안에 주축 선수들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가을 야구 향방을 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아시안게임 기간과 겹쳐가지고 참 이것도 참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
1: 네, 잔여 일정이 좀 많이 남은 팀들은 이런 네. 부분이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어쨌든 아시안 게임은 이제 4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참 폭염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 훈련을 하기는 해야 되고 네.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이 진천 가서 선수들 만나고 오셨잖아요.
1: 이번 주에 두 번이나 갔었는데요. 네. 지금 진천 선수촌은 역시나 뭐 폭염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선수들이 야외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0: 그러게 어떻게 해야 돼요?
1: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뭐 정말 줄줄 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 부근에 네. 선수들이 오가면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얼음물도 좀 가져가고 네. 뭐 커피도 한잔하면서 약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에어컨을 정말 풀가동 해놨는데 바깥의 열기를 막아낼 재간이 없어서 잠깐도 있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육상 400m 계주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0: 남자 선수들이요?
1: 네. 예. 낮에는 야외 훈련을 못하고요. 예. 그나마 이제 1층에 마련되어 있는 실내 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선수들이 종목별로 많 많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을 나눠서 이 실내 연습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0: 지붕이 덮인 그런 트랙이 아니라 아예 실내 연습장이
1: 있습니다.
0: 있나요?
1: 따로. 그리고 지붕이 덮여 있는 트랙은 네. 아예 낮에는 훈련을 하기 힘들고요. 예. 이제 해가 지면 그나마 나와서 잠깐 훈련을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다행히 이제 컨디션 관리가 힘들지 않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선수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컨디션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고 400m 계주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메달 전략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육상의 거의 유일한 단체 종목. 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한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팀이 됐으니까 서로 조금 호흡이 많이 맞아가냐라고 네. 말했더니 배턴 퇴치를 할 때 이제 어떤 선수가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주고받을지 정도는 한 걸음만 떼는 걸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거의 팀워크가 거의 맞았네요. 이제는.
1: 네. 많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 여담입니다만 이 선수를 예. 이제 너무 많이 친해져서 게임을 같이 하는데 돈독해지다 보니까 예. 너무나 소음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시끄럽게 게임을 한다. 감독님이 그런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0: 젊은 남자 선수들이니까 네. 목소리도 크겠죠.
1: 맞습니다. 감독님 말에 따르면 중국이나 일본은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길 재간은 없다. 네, 그렇지만 4명이 하나가 되면 그들의 장점을 활용한 레이스를 펼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다만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될 조혜진 선수가 네. 100m, 200m, 400m 계주까지 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정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6일 동안 계속 경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0: 그렇군요. 좀 많이 회복 기간이 필요할 텐데요.
1: 네. 그 이 선수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400m 계주는 4명이 뛰잖아요. 그런데 예. 구성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 경기에서는 이제 조혜진 선수를 빼면서 체력 관리를 시켜주는 네. 그런 경기 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우리가 이제 400m 계주의 감동을 좀 알고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도 네.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 네. 자, 그리고 그 야구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네. 가겠습니다. 지금 고우석 선수가 글러브에 이물질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게 좀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니야 했는데 감경을 받았네요. 복귀 전에 했습니다.
1: 항소를 통해서 징계 두 경기를 감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총 8경기 정지를 받았고요. 예. 그 사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수요일에 복귀전을 치렀고 1인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뭐 두 경기 감경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이건 꽤나 파격적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메이저리그가 이물질 단속을 본격화한 이래 항소를 거쳐서 징계 수위가 줄어든 사례는 고우석 선수의 역대 최초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 측이 제출한 정황 증명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흠집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0: 예.
1: 이걸 털어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빠른 복귀를 통해서 잔여 시즌 동안 실전 투구 이닝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빅리그 진출을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이게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정말 다행인 일이네요.
1: 네, 근데 문제는 고우석 선수가 쉬는 사이에 미네소타가 메이저리그 트레이드를 통해서 불펜진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0: 네.
1: 고우석 선수의 자리가 그만큼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그게 뭐 악재가 아닐 순 없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유럽 축구 명문 구단들이 이제 대거 포함되어 있는 여름 프리시즌 빅매치가 이 폭염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다고요.
1: 네, 이건 뭐 계약기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0: 그렇군요.
1: 일단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이제 9일에는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에이. 맨시티의 경기가 있는데 지난 5일에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시티와 K리그 올스타팀 경기가 있었는데
0: 네.
1: 여기는 좀 날씨도 더웠고 그래도 좀 혼란이라든지 오드리라든지 좀 유명한 선수들이 좀 오지 않으면서 조금 관중석이 썰렁한 상황이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모습을 보이는 9일 경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유니폼 싸움이 공개가 됐는데 구단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1: 등번호 7번을 달고 뛴다는 건 아시겠죠?

0: 되고요.
1: 네.
0: 아틀레티코가 공개한 유니폼을 보면 뒷면에 강인이라고 한글이 쓰여 있고 등번호 7번은 호랑이를 형상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예. 마케팅 일환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당연한 거겠지만 네. 이강인 선수와 한국 팬들을 향한 구단의 마음을 좀 알 수

0: 근데 어쨌든 참 이게 축구협회가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대표팀 일정은 속속 발표가 되고 있군요.
1: 네. 9월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 경기 남미의 에콰도르와 우루과이를 상대하고요. 10월은 이미 발표가 됐죠.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과 격돌을 하는데 예. 관건은 지금 감독직이 비어있기 때문에 누가 이 경기를 주의할 것이냐가 될 겁니다. 9일로 임시감독의 지원서가 마감이 되는데요. 네. 보도를 좀 정리해보면 벤투 감독은 임시감독직의 지원서는 내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느나르 감독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이 감독은 코트디부아르 감독직을 수락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포획 감독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예. 여전히 한국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고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이 명장 펩 가르디올라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출신 도메네크 토렌트 감독인데요. 네. 이 감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8월 말에 결정된 임시감독 누가 될지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금요일인 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직접 폭염 가뭄 대처 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3: 네.
5: 특히 정부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달라고 했고요.
3: 네.
5: 구체적으로는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은 냉방시설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라고 했고요.
3: 그러니까 이 쪽방이라는 게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냉방시설이 뭐 거의 없고 그래서 너무 이게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임시거처로 옮겨주는 네. 조치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5: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냉방이 뭐 전혀 사실 기대할 수가 없는 곳이고요. 네. 워낙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또 기온 상태에 좀 취약하기도 합니다.
3: 네.
5: 야외 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 중지와 휴식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가축, 양식어류, 농작물 피해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또 전력 수급도 면밀하게 관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3: 네.
5: 여기에 더해서 남부

0: 지역 가뭄 같은 경우에는 대체 용수 공급과 양수 장비 가동을 적극 추진하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도서산간 지역에는 비상급수와 함께 장기적으로 대체 수원도 개발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정말 기온도 높지만 또 열대야도 계속되고 그래서 정말 극한 폭염이라고 하는 건데 온열질환 인명피해도 또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0: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했던 이 최신 집계를 보면 누적 온열질환자 2,441이었습니다.
1: 네.
0: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1명까지 늘었는데요. 특히 8월 들어 하루 환자 발생 규모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같은 경우에는 117명이었는데 2일에는 114명, 3일에는 202명, 4일에는 198명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불과 나흘 동안 6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한 건데요. 4일 충북 음성에서 밭일을 하던 65세 남성이 쓰러져 숨졌고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70대 사망 사례도 뒤늦게 온열질환 추정 사망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 네.
0: 누적 환자의 34%가 65세 이상이고 실외 작업장과 논밭, 길가에서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최근 폭염이 수도권까지 좀 강타를 하면서 경기에서는 하루 67명, 서울에서도 3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 아, 네, 진짜 정책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양식장의 수온도 높아지니까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피해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바다가 너무 뜨거워지면서 양식장 피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집계로 어제까지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어류가 전국에서 45만 마리였습니다. 피해액만 10억 5천만 원 정도로 늘었는데요.
1: 네.
0: 최근 폭염이 심해지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고수온 경보라는 게 수온이 28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0: 여기에 해당되는 해역이 전국에 17곳이나 되고요.
1: 예.
0: 고수온 주의보 지역도 10곳입니다. 해수부는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차광막을 최대한 가동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은 조기에 출하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아예 긴급 방류하도록 했는데요.
1: 네.
0: 또 양식장을 관리하는 어업인들도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관리하시는 분들도 사실 힘드실 것 같고.
0: 맞습니다. 또 거기 특정상 그늘이 좀 별로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요.
1: 그러네요. 긴급 방류. 그러니까 차라리 놔준다.
0: 네.
1: 네. 군요. 이번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오늘 절정을 보이고 나서 주말부터는 또 다소 꺾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딱 극한 폭염의 정점으로 기상청은 예상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 39도 안팎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보았고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에 동해안 일부에 비가 내리고 내륙에도 소나기가 예상되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0: 다만 그렇다고 해서 확 꺾이는 건 아니고요. 서쪽 지방은 주말에도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1: 네.
0: 결국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40도 안팎의 극단적인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에도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라는 게 기상청 전망입니다.
1: 네. 뭐 대충 한 9월까지는 계속 더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대비도 잘 해야 되고요. 자, 정치권 소식인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부산 이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농담을 했던 두 국회의원에 대해서 엄중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0: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서범수 진종호 의원 문제를 논의를 한 뒤 중앙윤리위원회가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분숙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을 했고 상응하는 윤리위에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당 지도부에서는 두 의원에게 먼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탈당보다는 정식 윤리위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는 게 맞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진종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산 북가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문제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늘도 그렇죠. 회의가 있을 건데요.
1: 예.
0: 여기에 이번 문제가 추가로 얹히게 됐습니다.
1: 네. 근데 이 징계를 받는 의원들이 이제 들여다보면은 친한계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들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개파전 양상으로 좀 번지는 분위기예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징계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장도혁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0: 이 친한동훈계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네. 약간 개파자 성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 예.
0: 예를 들면 조강원 최고위원 대표적인 친장동혁계죠. 당을 위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본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용단을 내려주길 호소한다라면서
1: 용단이 뭔가요?
0: 네, 사실상 자진탈당, 뭐 의원직 사퇴 이런 것들의 결단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됐습니다.
1: 스스로 해라.
0: 네, 그리고 장 대표와 가까운 당 스피커들 더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1: 네.
0: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특정 계파의 막말 준동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면서 이 문제를 특정 계파, 그러니까 친한계 전체의 문제로 확장을 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 장동영 대표를 지지해왔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어제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1: 그러면 비당권파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0: 사실 뭐 문제가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 네. 자체를 뭐 정당화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친한계 우지진 청년 최고위원은 피해자 본인도 이 논란 때문에 보안수사권 문제가 묻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떠들썩하게 주목되지 않게 적절한 절차로 조용한 형태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역시나 비주류인 한기우 의원도 잘못을 했지만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 하나씩 쫓아내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 다른 의원들의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형평성에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국회의원 비하하는 발언을 했지만
1: 네.
0: 아무런 조치가 없고 당직도 연장이 됐죠.
1: 네.
0: 그렇지만 이제 당에서는 다른 의원들과 사안을 비교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윤영근 의원인데요.
1: 네.
0: 윤 의원이 대한축구협회 관련 국회 청문회 도중 정몽규 전 회장에게 아, 더 잘 배려해드렸는데 송구하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커졌지만 별도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1: 그랬죠.
0: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지도부가 비당권파에는 징계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장도영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에 대해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최보윤석 대변인은 그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인지 오히려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면서 또 특정 계파가 이 문제를 오히려 심각성을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정치권 안에 당내 갈등은 정말 폭염과 비슷해요. 이제 참 뜨겁기도 하지만 인상도 찌푸려지고 지금 이건 민주당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당 대표 후보들 이제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매일 더 세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TV 토론이 끝난 뒤에도 두 후보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신천지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했겠느냐라고 맞섰습니다.
1: 네.
0: 다만 본인이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를 직접 연결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본인이 언급했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연합은 정청래 후보가 단일 연합의 지도자란 뜻도 아니고 정 후보를 신천지와 연계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는 바로 맞받았는데요. SNS에 근거를 대지 못하면 이거 허위신고다.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 않은 나쁜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1: 네.
0: 김민석 후보가 앞서서 불조심하라고 외치면 방화냐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
1: 네.
0: 실제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소방관들 허출동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대받은 건데요.
1: 네.
0: 그 전날 TV토론에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의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라면서 정청래 후보는 게임은 끝났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여기에 보안수사권 관련 정부의 입장이 언제 어떻게 당에 전달이 됐느냐 하는 것도 계속 논란인데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입장을 냈죠.
0: 네, 한정혜 의장이 이번에 입장을 낸 게 두 번째인데요.
1: 예.
0: 어제 다시 그 당시에 당정협의의 창구였던 한정혜 의장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SNS에 지난 4월 말에 정부가 이 형소법 관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당에 알려왔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당은 형소법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를 진행.

0: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1: 네.
0: 정부 입장을 알리는 방식으로 당정 공동 토론회를 열기로 해서 5월 6일 토론회가 개최가 됐고 지방선거라는 큰 현안이 없었다면 정부가 정리한 방향에 따라서 국회 논의가 더 빨리 진행됐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사실상 한정혜 의장은 김민석 후보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인데요.
1: 네.
0: 그동안 정청래 후보는 당 지도부가 토론의 요청만 받았을 뿐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나 입장은 전달받은 게 아니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1: 그런데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또 여기에 반박을 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아래에서 당 전반적인 관리를 맡았던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이 여기에 반박을 했습니다. 한정혜 의장의 말을 빌려 정부가 5월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는 게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란 이야기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의 정책 방향만 전달을 받았을 뿐
1: 네.
0: 구체적인 정부 법안이나 5월 처리를 요청받은 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식의 해명이었는데요.
1: 네.
0: 조승래 의원은 4월 하순에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 정리됐다고 정책위 의장과 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됐을 뿐 5월 처리 얘기나 구체안은 없었다. 단지 이제 공론화를 시작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양측 모두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이 당에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청이라는 게 5월에 법을 처리하라는 요청까지 포함된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리고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이유로 정부가 원했던 입법을 의도적으로 미뤘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남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네. 이번 주에 제주, 인천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 경선이 있습니다만은 세 후보들이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0: 네. 제주, 인천과 강원, 대구, 경북을 모두 합쳐도 12% 정도입니다. 전체 권리당원 네. 중에. 그래서 33%가 몰려있는 호남에 모두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늘도 각 후보 진영은 호남 당원 접촉과 조직 세모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이유인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0: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2: 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9도였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그리고 내일은 35도, 일요일부터는 33도 안팎까지 내려옵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이 극한 폭염의 절정이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의 폭염 중대 경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서울에는 16일째, 제주는 한 달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 지방 곳곳으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미니로 이보미님이 신청하신 노래 토이의 뜨거운 안녕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세차용품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흔히 생명을 구하는 사람 하면 구조대원이나 의사가 떠오르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도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약사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가 이들을 생명지킴이로 지정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죠. 불안한 심리 상태의 손님을 차분하게 응대하는 건데요. 힘들었던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점점 드물어지는 세상. 타인을 향한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

0: 정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KBC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대리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5%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8%, 0.06% 내린 가운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은 실적 발표 후 모두 주가가 급락했고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도 4.97%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해 브렌트유는 3.8% 오른 배럴당 82.49달러,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8% 상승해 배럴당 77.2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현지 시간 6일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며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규모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유가 하락을 낙관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전쟁이 오래 갈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낙관했습니다.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 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그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다른 사건 피의자들로부터도 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검찰이 추가 포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일하던 송모 경감이 자신의

0: 사건 피의자를 조사 후 따로 불러내 수백만 원을 받은 정황을 이번 2차 구속영장에 새롭게 적시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자신이 맡은 사건뿐 아니라 다른 팀 사건에도 관여하며 사건 관계자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게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여러 차례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 당시 송 경감 자택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등 약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내륙, 호남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말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7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외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치고 J.K. 롤링이 멍하니 기차 창밖을 보다 해리포터를 구상한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들이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봤다면 위대한 발견과 작품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동하고 기다리고 심지어 볼일 보는 시간조차 의미 없는 정보들을 채우느라 창의력이 들어설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단 10분이라도 과잉 정보에서 물러나 쉬어보세요. 새로운 생각은 여백과 이완의 틈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세부담의 정상화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는데요. 2부에 전화로 연결해서 그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선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을 맡은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

0: 아니야.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청소년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 더마까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이태배 골통님이 JB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JB 입추인데 오늘도 많이 덥네요. 오래 산 JB님 말복 지나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1: 별로 오래 살지 않아갖고 모르겠습니다. 왜 시작부터 이렇게 심기를 뒤틀리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 못해가지고 아직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뭐 언젠가는 가시겠죠? 네, 저 삐졌습니다.
4: 네. 네, 뒤끝 오래 가는 거 아시죠? 임재필님. JB 오늘 아침 뚜벅이로 40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1: 아이고.
4: 어찌나 땀이 나던지 죽는 줄 알았네요. 요새 정치 보면 1년 내내 여름일 것 같아 더 짜증이 납니다.
1: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 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그리고 대법관 재청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당 대표가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김민석 후보도 탄핵 추진 의사에 공감한다고 나중에 밝혔는데요. 그 뒤에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문화일보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아, 탄핵에 청와대도 공감한다. 이런 요지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후임 대법관의 인사재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는데요. 그러자 문화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송영길 조희대 탄핵 발언에 청와대도 이전 제목은 공감이라고 돼 있었는데
4: 네.
1: 헌법적 책무 방기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4: 오호, 짚을 점은요?
1: 자, 먼저 짚을 건 기사 내용의 진위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4: 그렇죠.
1: 자,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도 대법관 재청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악의가 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 추진, 그다음에 근데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것은 탄핵 추진이 아니라 재청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 이걸로 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목에 처음에 어떻게 올라갔었다는 겁니까? 탄핵 부분에 대해서 공감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냈던 거고요.
4: 네.
1: 악유가 안 맞는다. 두 번째,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송김 후보만의 의견이 아닌 여당의 전반적 분위기라면서 청와대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0: 안다고 밝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출처가 누굽니까? 여권 핵심 관계자고 청와대에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전원 보도입니다.
1: 네, 몇 달을 건넌 전원이네요.
0: 청와대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여권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의 분위기에 대해서 전한 걸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정리한 뭡니까? 기사 내용에 악의는 안 맞고 근거는 부실하다. 이렇게 일단 진위 관련해서 판정을 좀 내리도록 하겠고요. 이것 말고 추가로 짚을 점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어떤 거죠?
0: 송영길, 김민석 두 후보는 탄핵 추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탄핵 공감 이거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당정 엇박자일까요 아닐까요? 또 탄핵 주장은 대통령을 도우려는 걸까요 아닐까요? 일단 여기 물음표만 일단 찍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1: 또 어떤 사례가 있죠?
0: 자, 민주당의 서울 지역 의원들, 여기서 뭐 국회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어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 뒤에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오기영 의원이 꺼낸 말이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2: 일가구 비거주의 이제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모니터링에 지금 집중해보자.
3: 일가구 비거주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유연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단계적으로 풀 거냐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일가구 비거주에 대한 세제 강화에 대해서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당정 엇박자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방향성이 반대가 아닌 보완이라고 스스로들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만약에 나온다. 서울시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역시 물음표를 찍고 사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것까지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김 장관 산자부 장관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 나가서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4: 저는 조시피안제 이슈가 반도체법만 해당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산업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경쟁자하고 비교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의 그 산업, 그 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 다른 산업,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이제 중국 산업, 중국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을 그리고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R&D 분야나 이게 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0: 자, 52시간 노동제에 예외 규정을 두자라고 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뭐였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김 장관 장관은 반도체 분야에 한정하지도 말고 모든 분야에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 나가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놓고 본다면 당정이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다른 입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는 또 물음표가 여기서 찍히게 됩니다. 총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느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지원해야 한다느니 이런 말 뭐 거의 뭐 잔치 수준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뒷받침하는 거고 지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 가지 사례를 열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뒷받침 지원으로 귀결될 사안인지 아니면 당정 엇박자 파열음을 내게 될 사안인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미리 발제 삼아서 정리를 한 건데요. 그 상황의 전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 다음에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볼 포인트로만 일단 추출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새 후보들의 다음 토론회에서 만약 이 질문이 나온다면 어떨까 이런 또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토토로님은 아까 JB가 읽어주신 문화일보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무명 씨의 관계자, 마음을 읽는 능력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언론 기사라고 해주셨고요. 푸른달님은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건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0: 근데 그건 모르겠고요.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1: 네.
0: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노사모죠. 노사모의 마지막 전국 대표였던 사람이 달바라.

0: 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 6일 성명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규탄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성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9년 해체 당시 어느 누구도 노사모의 이름을 사사로이 불러내 새 과시용으로 악용하는 것을 뿌리 뽑고자 앞으로 그 누구도 대외적으로 노사모의 이름으로 단체 행동을 하거나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당대회 등 정치 현장에서 제2의 노사모라는 명의를 내세워 노사모 전체를 왜곡하고 노사모 티셔츠와 노란 바람개비를 무단 사용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새 과시용으로 동원하는 등 심각한 명의 도용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는 인물들 다수는 2002년 대선 직후부터 노사모와 궤를 달리하며 국힘, 정통 등으로 갈라져 나갔던 파생 세력들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요. 노사모와 정면으로 대립한 정통 세력이 이제 와서 자신의 정치적 필요와 세력 확장을 위해 다시 오리지널 노사모 간판과 상징을 사사로이 전유하고 노사모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는 정치적 기만임의 뼈아픈 모순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했던 말일까요? 이 달바라기 씨가 국민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청래 후보는 정통 결성을 주도한 인물로 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주류들은 정통 세력들이지 노사모 전체 세력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참고로 정청래 후보는 어제 오후 5시 39분경에 노사모 정신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글을 또 페북에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0: 네. 네. 자, 소식 이어갈 텐데요. 한미 간의 또 하나의 기업이 지금 변수로 돌출을 했다고 합니다. 쿠팡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1: 어디죠?
0: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이 문제 삼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지난해 200만 달러를 건넨 한국 기업을 잠정적인 뇌물 공여자로 보고 조사해 놨었다고 하는데 이 한국 기업이 어디냐? 베이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스 그룹이 어떤 회사냐? 이 베이스 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한국 알루미늄이 있는데요. 미 상무부가 이 한국 알루미늄의 미국 수출품에 105%의 관세 부과를 예비 판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이스 그룹이 모회사인 이 베이스 그룹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돈을 트럼프 대통령 가족 기업에 건넨 것 아니냐?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 알루미늄은 처방약 포장재와 아이스크림 콘 용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 중국산 알루미늄을 미국의 관세를 우회해서 수출한 기업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이 돼서 105%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이스 그룹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달러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골프장 프로젝터와 관련된 것이지 알루미늄 수출 무역 분쟁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이스 그룹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베이스 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금양 인터내셔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유통 계열사인데요. 미 버지니아주의 트럼프 와이너리입니다. 트럼프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을 국내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고요. 또 계열사 가운데 까뮤 ENC라고 있는데 부동산 사업에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골프장 프로젝트와 연관된 거 아니냐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200만 달러가 건네진 이유가 골프장 프로젝트 때문인지 아니면 관세 무마용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점은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을 사실상의 뇌물로 지금 의심을 하면서 조사에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 통상에서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돌출되어 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아,
0: 첩첩산중이죠?
1: 네.
0: 한마디로.
1: 네, 숨겨져 있던 또 이런 로비 관련한 얘기가 또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 네. 첩첩산중이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베이철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5.1 접견 때 청년들이 자유와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폭염 속에 열심히 뛰다 보니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밝히면서 그 메시지를 공개한 건데요. 뭐 여기서

0: 그 메시지 내용을 세세히 전할 만큼의 영향가 없는 것 같고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냥 한마디만 걸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네, 해보시죠.
0: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앞길에 평탄한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자갈밭이 놓여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기죽지 말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고난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라고 돼 있는데 청년의 앞길에 닥칠 고난 이전에 본인의 고난부터 좀 그러니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는 건데요. 구치소에 있죠? 그죠? 구치소에도 폭염이 지금 밀려들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당한 고난일 것 같은데 자, 축복이라 생각하고 힘을 내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목성님이 잊혀지기 싫은 심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홀로움님은 청년 이름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0: 그나저나 에어컨 설치 안 된 거겠죠?
1: 네. 네, 그건 그때 반대가 생각보다 심했잖아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간만에 외신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로 가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1: 오호.
0: 그래서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 경우에 개인은 한 건당 최대 7만 5천 유로, 1억 2천만 원입니다. 건당입니다.
1: 건당.
0: 건당.
1: 와.
0: 그다음에 기업은 최대 37만 5천 유로, 6억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1: 한 건당.
0: 예.
1: 네.
0: 이런 법을 시행을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프랑스만이 아니더라고요. 독일은 2009년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법으로 금지를 해왔고 영국은 수신 거부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회사에 통화 한 건당, 이것도 건당인데요. 최대 50만 파운드, 9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세죠?
1: 네.
0: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제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하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게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겠죠?
1: 그렇죠.
0: 국회의원님들 제발 좀 이런 거 좀 따라하십시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뭐 070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발신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긴 거잖아요. 은기님 등 많은 분들이 우리도 좀 하자. 좋은 건 좀 빨리 따라 하자. 라는 네. 의견이 많네요.
0: 아니 이거는 그리고
1: 스트레스 받는다고.
0: 법의 실효성이 충분히 있는 게 걸려온 전화가 있으면 그 전화를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 전화 누군가는 어떤 개통 내는 과정에서 허가를 했을 거니까 누군지는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벌금 물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좀 합시다 우리도.
1: 네.
0: 쓸데없는 전화 안 받게죠. 네.
1: 아 많이 오시나 봐요, JB?
0: 아 폭염에 지쳐 있는데 이런 전화 받으면 짜증이 그냥.
1: 영예 의리님은 매일 070 전화 두세 번씩 와서 정말 저도 짜증납니다.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로
0: 맞아요.
1: 오대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신 차단해봤자 소용이 별로 없어요.
1: 네, 그래서 모르는 전화는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국회가 따라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가 차량 안에서 5년째 생활하다가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어제 뉴스를 탔었습니다. 7살 된 칼이라고 하는 강아지라고 하는데 7살이면 강아지라고 부르긴 좀 거시기 한데 그냥 강아지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폭염 속에서 차량 안에 갇혀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요. 이 칼은 2살 때 파양돼서 이 경기도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던 60대 중반 남성에게 인도가 됐는데 이 남성이 카페를 접으면서 이 경기도 구리시 자택으로 옮겨졌고요. 근데 이 그 강아지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5년 동안 생활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름에도 그랬고 겨울에도 그랬다라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남성은 아 겨울뿐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 여름에도 차에서 살았지만 칼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쿨링 조끼를 입히고 얼음물도 먹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짚을 점은요?
0: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동물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우리 촌철님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뭐 이거 이 소식 정리하다 보니까 뭐 제가 좀 너무 무턱대고 범위를 좀 넓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이 칼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 지금 닭들 손바닥만한 케이지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소, 돼지들 어디에 지금 갇혀 삽니까? 양철 지붕 및 축사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낼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네. 웅멍님이 칼의 주인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그러면 당신도 살아봐. 쿨링 조끼 입고 얼음을 먹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되지 않겠냐.
1: 아니 뭐 여름에 차에서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살겠다 해서 에어컨 틀어줬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안 틀어줬을 거 아닙니까?
0: 네. 역지사지 해보라는 댓글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서 또 텔레마케팅 전화 관련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한 건당 강하게 벌금을 물린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하자 얘기를 했더니 정영식 님이 JB 그러면 청취율 조사는 어떻게 해요?
1: 아 이거는 텔레마케팅이 아니잖아요. 조사잖아요. 조사.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발 좀 전화 좀 받으세요.
0: 감사합니다.
1: 그런 건.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총리님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5: 정확히 네. 한 달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 네. 방안 발표되면 인터뷰 또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6: 아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5: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6: 네, 감사합니다. 자,
5: 월요일에 그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뒤에 시장의 반응이나 국민 여론을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파악하세요?
6: 예, 뭐 지금 이제 발표 첫 주 차로서요. 네. 이제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나 이제 국민 여론을 계속 경청하고 있습니다.
5: 네네.
6: 그래서 정부도 이제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5: 네.
6: 일부는 또 국민들께서 또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5: 예예.
6: 그런 입법 예고 기간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또 의견 주시면 뭐 국회 논의 단계 등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5: 네네.
6: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경청하고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충분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할 그 의사도 충분히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뭐 이제 여론 수렴 과정이나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뭐 수정 내지 조정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6: 예, 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뭐 네.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민을 존중하고 경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표되기 전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초고.

0: 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느냐 이제 이게 좀 관심사였는데 대략 네. 한 40억 시가로 40억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1: 이게 지금 저 그 1가구 1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0: 네.
1: 시가 20억까지는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가
0: 예.
1: 됩니다.
0: 예, 예, 예.
1: 그리고 이제 20억에서 30억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30억

0: 한 1.1%가 되는데요.
1: 네.
0: 주택 전체 수에 30억에서 40억까지는 약간 점진적으로 가고 40억 이상이 0.4% 정도 되는데 주택 수예요.
1: 네.
0: 여기서부터는 40억에서 50억 사이는 개인이 공제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는 세부담을 좀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는 40억, 50억에서부터 세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15억 정도 한다고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시가 30억 이하까지는 종부세를 줄여주면 이거 너무 줄여주는 거 아닙니까?
0: 예, 그래서 이게 종부세를 줄여준다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이 공시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종부세 대상되는 주택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주택가격이 오른 만큼을 20억 이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억까지도 이게 조금은 슬라이트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사는 그런 저 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주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은 좀 이렇게 줄여주는 것도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지금 부총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기준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상위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0: 네, 상위 1%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또 0.7%인 40억까지는 또 약간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40억 내지 50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동안의 세부담이 사실은 좀 낮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세 형평을 제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이게 이제 그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0: 네네.
1: 왜 그렇게 하셨어요?
0: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국민경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침사하신 국민들께서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택을 한 채에 애를 들어 가는 거죠. 30억짜리 들고 있는 거 하고 10억짜리를 세 채 들고 있는 거 하고 가액은 똑같은데 이 세 채를 들고 있는 게 세부담이 훨씬 높다고 이런 주장이 거의 많았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걸 가액 기준으로 좀 바꿔달라 하는 게 진짜 이게 국민들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짜 절대 다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차피 저 국민들 경청회를 하고 또 들어주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은 안 되겠다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청회를 통해서 많이 받은 부분이 나중에도 혹시나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뭐 다주택자에 대한 또 약간 단계별로 세부담 갖는 거라든지 그래서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현실화하는 문제라든지 지방을 좀 우대해 주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경청회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측면만 놓고 보면 어떤 고민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계속 그러니까 추진해왔던 정책을 복기를 해보면 다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성과 이거는 좀 약간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지만은 이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나 거주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에서 제도 변경에 따라서 또 합리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다주택자들은 하여튼 세부담이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아니 다주택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하나 더. 원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부터인가 했잖아요.
0: 그런데
1: 이번에 2년을 또 그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이걸 또 저기 유예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0: 아 이거 유예 아닙니다. 유예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그 유예라 그러면은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 포인트 할증이 되고요. 3주택자는 30%가 할증이 되는데 세부담도 늘어나고 이 할증까지 같이 가니까 이 경청 과정에서 이건 너무 부담이 한꺼번에 많다. 다주택자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저기 가액으로 바꿔준 거는 좋은데 이 부담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단계로 좀 해달라. 그래서 내년에 다주택자들 중간은 내년에는 2주택자는 5%, 28년에는 10%, 29년 이후는 20%포인트로 이렇게 현실화돼요. 지금하고 똑같아지고 3주택 이상자는 내년에는 10%포인트가

0: 할증이 되고 2028년 15%, 30% 유예가 아닙니다.
1: 네네.
0: 단계별로 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서 이분들이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국민의 경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예 절대로 아닙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네네.
1: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제 바꾸면서
0: 네.
1: 거주는 안 오고 보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제를 이제 확 줄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0: 네.
1: 이 문제의식은 어떤 걸까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0: 예, 기본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좀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0: 거주. 근데 이제 거주를 10년 하게 되면은 1년에 8%에서 80% 공제를 해가지고 보호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1: 네.
0: 단지 이제 이 거주하는 주택하고 보유하다 보니까요.
1: 네.
0: 이게 저 거주할 목적이 너무 계속 이게 이제 저 보유가 많고 거주가 줄어든다 하면 이게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보유를 좀 이번에 좀 차별화한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보유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이런 방안이 담겨 있던데.
0: 네, 그렇습니다.
1: 그 불가피한 예외 사항을 어디까지 본가 볼 수 있는 겁니까?
0: 취학.
1: 취학
0: 직장의 변경.
1: 예.
0: 질병.
1: 예.
0: 그다음에 전학, 해외 체류,
1: 예.
0: 국민 부모 보양, 봉양, 기타 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불가피하네.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1: 예.
0: 그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 이거 아마 내년도 시행령 개정하면서 법이
1: 예.
0: 통과되고 나면은.
1: 예예.
0: 시행령 개정 안에서 또 국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그러면 이거는 그 저기 이 사람이 이제 그 보유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0: 네, 그렇죠. 내가 뭐 애들 저 고등학교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1: 네.
0: 제주도 가서 국제학교 있다 보니까 어떡하냐.
1: 네.
0: 뭐 이런 거라든지 또 해외에 뭐 또 내가 근무를 하러 가는데 지사에 근무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저 입증을 했는데 예를 네. 들어서 이게 제가 좀 뭐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위 입증을 만약에 했다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근무한다 하면 발령서라든지 해외에서 해외 근무를 명함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
1: 예.
0: 같은 경우도.
1: 예, 예.
0: 그다음에 뭐 그 어떤 증명서라는 게 자기가 뭐 고등학교를 그 같은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가 있을 수도 있고
1: 예를 들어서
0: 뭐
1: 그러면
0: 하는데,
1: 부모 네. 부모 봉양의 경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0: 그거는 부모님이 편찮으세요. 부모님이 어디 지방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모셔가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하는 뭐 그런
1: 그러면
0: 있으면은,
1: 이 경우는 네. 부모님 주소지와 그러니까 나의 주소지가 네. 일치할 때만 인정을 네. 해주는 이런 게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 국민들이 뭐 그렇게 이거 하려고 막 거짓말까지 시키고 이런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아,
0: 국민들 믿습니다.
1: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0: 네,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단호하게 내라고 하시면 제가 뭐거든요.
0: 죄송합니다.
1: 근데 이게 지금 그 예외를 인정해 준다더라도 지금 한시적인 기간만 인정을 해 주는 거죠. 3년인가 이렇게.
0: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또 이제 3년을 했는데
1: 네.
0: 이게 진짜 또 뭐 어떤 그런 또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국민들 경청을 들어가지고
1: 네.
0: 또 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기본적으로는 이게 너무 넓게 해주면은요.
1: 네.
0: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걸로 또 다른 또 차원의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 꼼수가 또 나올 수 있다.
0: 네. 네. 네.
1: 아, 아무튼 그러면 이제 예외 인정 기간은 3년인데. 좀 그 뭐
0: 네.
1: 다시 여론 수렴하고 뭐 국회 심의 과정 중 그 더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그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0: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보유하고 거주를 하면서 보유에 대해서는 좀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진짜 못 살 이유가 합리적이라면은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1: 네.
0: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네.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에 50%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0: 네.
1: 이걸 두고 한쪽에서 이거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0: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1: 예.
0: 이번에 경청회 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저 어르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나 진짜 이제 좀 지방 가고 싶다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은 좀 팔고 나가게 좀 해달라.
1: 네.
0: 이렇게 막아놔놓고 나는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선택입니다. 선택.
1: 예.
0: 그래서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하게 되면은 50% 5억 한도. 그것도
1: 예.
0: 한도는 있습니다.
1: 예.
0: 그 내년에 하게 되면 30% 3억 한도. 그 이후에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 통해 가지고 이걸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요.
1: 네.
0: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기간도 충분하게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봐서 한 2년 동안은 이 어르신들께서 그 이제 또 굉장히 또 강하게 했기 때문에 경청에서 들은 의견을 반영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좋은데
0: 네.
1: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는데
0: 네.
1: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제 그 어르신들이 서울에 집 팔고 이주를 하는 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비수도권으로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양평을 간다든지
0: 네.
1: 그러니까 또 병원을 많이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수도권에
0: 네.
1: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사를 가시더라도.
0: 네.
1: 근데 비수도권으로
0: 네.
1: 해버리면 선택지를 너무 좁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지금 수도권이 너무 이렇게 집중화되지 않습니까? 이건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니까요.
1: 예.
0: 양도세를 내는데 그걸 또 깎아드리는 거니까
1: 예.
0: 이 수도권 완화 정책도 좀 너무 하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또 가시는 그런 경우에 이건 감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예. 이거는 오히려 지금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1: 예.
0: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수도권 내부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여기서 저기 옮기고 다 이렇게 가면은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1: 비서울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0: 요 수도권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감면해주고
1: 네.
0: 하시고 뭐 수도권에 계시고 뭐 이렇게 계시면은 그냥 양도세는 내년까지는 또 유예입니다. 그대로 안 냅니다. 분해율도 2분의 1 할증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 또 이렇게 현실에 맞게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네.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한 또 신문도 뭐 제목으로 이런 비슷한 걸 뽑았던데 보유세도 올렸고 보유세도 올렸고 거래세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0: 네.
1: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이거 진짜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좀
1: 네.
0: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낮아진 거 아니냐.
1: 네.
0: 그러니까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이게 99% 정도 됩니다.
1: 네네네.
0: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양도 같은 경우도 30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 10년 이상 대부분 살 겁니다.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기본 공제를 80%까지 받기 때문에 거주 공제를.
1: 네네네.
0: 이런 경우에도 집을 파실 때는 또 그걸 또 그 양도세를 줄여줬습니다.
1: 예.
0: 그래서 기본적으로 30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살다가 하면은 보유세도 줄어들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줄어들게 해서 이거는 보유 양도 쪽에 혜택을 줬고요.
1: 둘 다
0: 그 대신에 이제
1: 둘 다 올린 게 아니라 둘 다 내려줬다.
0: 혜택을 줬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내가 집 하나 사서 30억
1: 예.
0: 가격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은 그동안에 보유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고. 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을 더 이렇게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주택자들이 그 이 세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현실화하고
1: 네.
0: 고령자들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하는 이런 식 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상위 한 1.1%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다는 좀 낮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상화한 거고 그
1: 전에 네.
0: 30억 내지 40억 구간은 또 슬라이트에 가고 4, 50억부터 약간은 이렇게 좀 현실화하는 이런 식 아주 정전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비판
0: 그 고령자들 예. 납부 유예도 있습니다.
1: 납부 유예도 예.
0: 네네. 네.
1: 또 하나 주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거주와 보유를 나눠서 이제 그 조세의 원칙을 잡다 보니까
0: 네.
1: 그 집주인이 다시 이제 들어가 살려고 한 거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0: 네.
1: 전월세 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게 줄어든다, 네. 뭐 이런 주장도 좀 네.

0: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예, 그래서 정부도 그 점을 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그런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아마 전월세 세입자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
0: 어.
1: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0: 예.
1: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사업별로 점검하고 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서도 예.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 금융도 좀 애로를 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총력 대응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보도주 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지역에서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또 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매물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거는 결국은 현금 네. 부자들만 사게 돼 있는데 대출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1: 네. 예, 뭐 그런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0: 예. 아,
1: 그렇지만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좀 더 이제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0: 예.
1: 어떻게 이렇게 좀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할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0: 야,
1: 조만간에 하여튼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0: 또 대책을 마련해서 추가 대책이 네.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1: 예, 공급 대책하고 예. 이 그 금융 대책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0: 좀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년형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이거를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는 걸 바꿨던데 왜 바꾸셨어요?
1: 이제 이게 이제 청년형 ISA 같은 경우에요. 이게 종합 저 금융 소득자는 이 여기에 저 가입 대상이 안 됩니다.
0: 네.
1: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혜택이 이자 배당 소득에서 전액 비과세해주고 또 납입액의 10% 소득 공제에서 대폭적으로 해주는데
0: 예.
1: 이게 금융 소득이 많은 때까지는 못 해주는 그런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한 5년 정도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0: 예.
1: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봤을 때 금융 종합 소득 이게 대상이 아니면 또 이렇게 또 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0: 네.
1: 이게 그 뭐 지금 현재는 그냥 점검한다 한 5년 단위로
0: 그럼
1: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0: 일단
1: 됩니다.
0: 5년으로 해놓았는데 그 사이에 네네. 좀 이게 좀 이제 상황을 점검을 해서 바뀔 수는 있다.
1: 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아니면은 그냥 또 이렇게
0: 연장해 줄 만기 연장해 줄 수 있게.
1: 네.
0: 아,
1: 한번 정도 중간에 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0: 5년 끝나면 이제 끝 이건 아니라는 거죠.
1: 그러면? 아닙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일부 의원들은 이거에 대한 이제 법안 그 저기 발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좀 거꾸로 갔다.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1: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도 정부에서 고민한 그 정책 지점이 있고요.
0: 네.
1: 또 시중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0: 네.
1: 이 부분도 뭐 또 저희들 의견 또 시중에서 나온 의견 간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고 또 국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고민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0: 레버리지 ETF에 대한 혹시 추가 보완 대책도 나옵니까?
1: 예, 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추가 대책을 마련했고요.
0: 예.
1: 지금 그 7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기본 예탁금 강화를 한 후에는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개인 순매도도 지속되는 등 그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입니다.
0: 예.
1: 그래서 현재로서는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는 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 또 어떤 제도는 또 준비 중에도 있는 제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0: 예.
1: 좀 더 모니터링을 하고 그 후에 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0: 시간이 한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전 인터뷰에서 부총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메가 프로젝트, 메가 특구 근무자에겐 세금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네.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1: 예, 지방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0: 예.
1: 세금을 감면해 주는

0: 제도를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 예. R&D 하는 경우도 혜택을 주고
1: 예.
0: 하여튼 지역균형 발전 지방으로 가시면 혜택을 더 받는 구조로
1: 예.
0: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1: 아이고.
0: 상업을 지방에서도 혜택을 받고요.
1: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참 네.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5: 네, 절기 입추인 오늘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전주 3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고요. 광주 38도, 대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에는 폭염 중대 경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16일째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9도, 체감온도가 31도 가리키고 있고요. 아침부터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8: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

0: 바르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국회의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하실 만하세요?
2: 아, 예,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예, 뭐 할 만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제가 경선까지 치러가면서 한 자리니까 책임감도 크고.
1: 그러니까 사실 경선에서 뒤집혀진 거 아니에요?
2: 글쎄요. 뭐 이렇게 뒤집혀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상을 뒤집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1: 그런 거지.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2: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1: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이 되셨는데 당장 다음 주에 정부가 이제 그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들으신 얘기는 있으세요?
2: 아직 뭐 전 없고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예. 들었고요. 예. 아직 뭐 국토부 장관 뵙지는 못했고. 예. 근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물량을 숫자로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실천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1: 그것도 속도 있게.
2: 예. 그런데 지난 1월에도 공급 대책을 한 6만 호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직 지지부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위에 뭐 지금 언론에 알려진 대로 한 5만 호 정도 더 얻는다고 해서 오히려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숫자만 계속 발표가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죠. 그러면 공급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할 테고 수요는 네. 억제하고 있고 또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환경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1: 오히려?
2: 그래서 좀 이번에 발표하실 때는 실천 가능한 실현성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발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청사진만 제시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네. 바로 속도가 그 추진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할 수 있게 그런 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2: 그렇습니다.
1: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고 여기서 그나마 정부하고 서울시가 좀 그러니까 의견 접근이라는 게 서울의 준공업지역.
2: 네.

0: 아파트를 짓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네 꺼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좀 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공업 지역을 활용하는 문제는?
1: 뭐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하고 네. 정부 당국자하고 이야기를 한 만큼 네.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쉬운 대목은 이 국면에서 국토부 장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실장의 모습이 주식시장의 문제도 그렇고 주택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너무 정책실장의 모습만 비추는 것이 네. 과연 적절한가 싶습니다.
0: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1: 글쎄요. 이렇게 좀 운동장을 예. 선수들을 폭넓게 예. 쓰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청와대가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0: 쉽게 말하면 청와대의 만기칠남이다?
1: 그렇죠. 일종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부라는 표현을
0: 예, 그때 그런 말이 있었죠.
1: 비판이 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 수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 문제 뭐 최근에 있었던 레버리지 단일 종목 네. ETF 같은 경우도 예, 예, 예. 금융위원장이나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김용봉 정책실장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출장 가서까지도 그 부동산 문제를 그 현지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게 큰 뉴스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기관의 그 활동 범위를 굉장히 좁히는 거라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예, 예, 예. 아무튼 근데 김용범 정찰실장이 했던 얘기 중에 닥치고 공급.
1: 네.
0: 그건 방향성은 맞다고 보세요?
1: 아, 닥치고 공급. 그 공급도 좀 정치하게 해야겠죠.
0: 예. 예.
1: 그러니까 공급이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또 수요 억제가 그 최선의 과제인 것처럼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 기억도 있고 해서 좀 너무 흥분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왜 답이 안 나오냐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그거를 좀 차분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발표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참 하여간 부동산 정책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어렵죠.
0: 진짜.
1: 네. 그리고 뭐 그게 한 정부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0: 그러니까요. 네. 부동산하고 교육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0: 네.
1: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 부동산 대책 회의에서도 뭐 여러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세제.
0: 네.
1: 쪽에만 너무 이렇게 대출 이런 쪽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타겟이 고가 아파트, 뭐 특정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주거 대책이라는 것, 저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주거비를 얼마나 안정시킨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중심인 것이 주택 정책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청년들의 문제라든지 또 전월세 문제라든지 또 지방과 서울 간의 그 자산 양극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너무 한쪽에만 쏠려 있고 거기에 대한 대직요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들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면 그 추가 질문으로 지금 우리 그 위원장님의 지역구는 평택이잖아요.
1: 네네.
0: 그럼 평택 시민의 관점에서
1: 네.
0: 정부의 어떤 뭐 세제 대책이든 공급 대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지금 평택의 부동산 가격은 뭐 이렇게 서울처럼 수도권 안에 있습니다만 동탄까지 그 주택거래 허가제 문제 때문에 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0: 아니죠.
1: 예. 네.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들은 적절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평택의 문제는 주택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0: 인프라 문제입니까?
1: 인프라 문제가 좀 더 크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

0: 대통령께서 전국적인 상황보다는 서울 중심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 이 말씀.
1: 그래서 한번 그 평택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네, 그래서 여쭤봤던 네, 거거든요. 네, 네. 너무 서울에 편중된 대책이다 전부다.
0: 그렇습니다. 근데 대출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 대출 문제는 전국에 다 해당되는 문제니까.
1: 그렇죠. 대출 규제.
0: 예, 그러니까 예. 서울에 집값을 잡겠다고 전국에 대출을 묶어놓은 형국이니까요. 예. 여러 불편함들을 겪고 있는 거죠.
1: 풀어야 된다.
0: 네.
1: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당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선거 후에 네. 위원장님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0: 네.
1: 근데 굳건합니다.
0: 네.
1: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0: 글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양당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양당제 시스템의 환경을 캐치홀 파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1: 그렇죠.
0: 예, 모든 이슈에 대해서 양당의 구분 없이 다
1: 그러니까 최대 다수 국민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는.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이 캐치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은 좀 스스로들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1: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이념 정당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0: 예. 그 우선순위가 뭐 지도부마다 다 다르겠죠. 우선순위를 이렇게 세팅하는 것 방식이 다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주제만 있고 2번, 3번, 4번 순위가 전혀 안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우선 순위에 대한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열정적으로 지지를 하시겠지만 2번, 3번, 4번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이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셨다가 지금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사실 정당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젠다 관리인데.
0: 그렇습니다.
1: 이게 안 되고 있다.
0: 네. 네, 네.
1: 어제 저희가 그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박인규 책임당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서명이 한 2만 4천 명 정도 서명한 거를 중진 의원들한테 전달할 예정이다.
0: 아.
1: 그래서 혹시 받으시겠습니까라고 메일을 중진 의원들한테 다 보냈다고 하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0: 아, 저는 못 받았습니다.
1: 확인을 아직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아마 메일 열어보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0: 제가 어제 저희 보좌진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만약에 받으시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죠. 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니까 지금.
1: 예. 아무튼 뭐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될 것 같고 중진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0: 네. 그럼 뭐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을 에워싸고 있는 가장 큰 화두는 징계인 것 같은데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진종호, 조경태 뭐 이런 분들에다가 이번에는 돌려차기 발언을 했던 서범수 의원하고 또 한 명까지 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징계 이거 남발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아 글쎄요. 저 여러 사람이 특히 또 다양한 사람이 또 각자의 주장이 강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정당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윤리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징계라는 것도 뭐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그 당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그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이미지가 개선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뉴스를 만드는 노력보다는 지금 현재의 이렇게 윤리위에 접수된 아니면 언급되고 있는 다뤄지고 있는 뉴스를 뉴스에 천착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좀 집착하는 모습까지 보여가지고 그 윤리에 관련된 뉴스가 우리 당의 중심 뉴스로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우리 당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윤리의 징계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 당의 최우선 뉴스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냐라는 고민을 좀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징계 추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뭡니까?
0: 저는 뭐 징계는 징계대로 가는 거고요. 어느 당이나 징계 절차들은 다 있는 건

0: 거죠. 뭐 민주당이라고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되고 뭐 징계하는 예. 이슈가 사안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의 이슈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저희는 과하게 저 언론 노출에 적극적이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 또 이 현안을 다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모습도 비추곤 해서
1: 나오는 당 안에서 나오는 발언이 대부분 이런 거니까
0: 네, 네, 네.
1: 이게 부각이 되는 이런 문제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좀 그 특별히 여쭤볼 게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하고 친하시잖아요.
0: 네, 네, 네.
1: 유승민 전 대표가 최근에 행보를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결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0: 글쎄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최근에 보수 통합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발신하고 있던데.
0: 네. 그건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이고요.
1: 예.
0: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선거에 이기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로 절대 명제인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선거가 멀리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들은 하시지만 사실 총선이라는 게 뭐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노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건 늦지 않은 이야기다. 통합을 하자는 게 뭐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그 특화시켜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게 유승민 전 대표의 그 주장 중에 윤석열 탄핵 찬반 세력을 전부 다 아우르자.
0: 네.
1: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럼 윤 어게인까지 전부 다 아우르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0: 아 글쎄요. 뭐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찬반을 나누면은 뭐 다양한 뭐 그룹들이 나뉘어지겠죠. 그렇지만
1: 네, 네.
0: 저희가 양당제라는 한계 속에서
1: 네.
0: 다름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최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포용을 하지 저거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저는 저 최대 구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 안에서 그 아젠다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그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의원님 개인 생각이어도 좋고
0: 네.
1: 아니면 혹시 유승민 전 대표한테 들으신 게 있다면 뭐 그것도 상관없는데
0: 네.
1: 개혁신당 있잖아요.
0: 네.
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그냥 통합해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뭐 그런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 정책에 대한 반대를 갖고 있고 그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제세력들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0: 네.
1: 이런 식으로 내다보는 목소리도 있어요.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이 타이밍에 보수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가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상실하면
0: 네.
1: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거기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0: 저는 뭐 저 가능성을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왜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0: 글쎄요. 제가 아는 유승민 전 대표는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차곡차곡 그 뭐 바닥서부터 이렇게 좀 쌓아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는 분인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그냥 오세훈 시장 외에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 중인데
1: 한동훈 의원도 혹시 만날 계획이세요?
0: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서울시장과의 만남이 좀 부각이 된 것뿐이지 그것이 뭐 전체는 아니어서 서울시장 도전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1: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로 그 유승민 전 대표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닌가요?
0: 그런 주장들이 있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만나야 된다고 보세요?
0: 예, 예, 예.
1: 만나면 화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털고 갈 수 있다고 보세요?
0: 글쎄요.
1: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털까요?
0: 글쎄요. 그건 제가 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1: 물론 그렇긴 합니다.
0: 나중에 한번 저 네. 유승민 전 대표.

0: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1: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0: 저도 궁금합니다. 네,
1: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규모 7.1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에 한국 기업들이 보낸 구호품을 두고 일부 일본의 누리꾼들이 찝찝하다, 도로 가져가라, 심지어는 한국산 생수는 변기물로나 써야 한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진다라는 보도가 어제 이어졌거든요.
1: 네, 좀 나왔죠. 네,
4: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1: 아, 확인을 해보셨어요?
4: 네.
1: 어떻던가요?
4: 이게 뭐 논란의 시작, 출발점이 대한항공이 이제 지난 1일 날 일본으로 보낸 그 구호품이었는데요.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1.5리터 생수 1,000박스 모두 12,000병을 이제 보냈고 네. 현재 이재민들의 식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4: 그런데 한 항공 정보 채널이 소셜 미디어 X에 이 소식을 올렸고요. 조회수가 수백만에 달하면서 댓글과 인용이 수천 개 정도 이제 생성이 됐는데 대부분은 고맙다라든가 뭐 한국에서 지진 영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괜찮냐라든가 내가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이 대한항공 이란 기업을 이용을 해봐야겠다라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1: 훨씬 많았다.
4: 네, 네, 그 가운데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원 댓글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나는 이재민은 아니지만 솔직히 한국산 물은 마시고 싶지 않다라면서 수세식 화장실 물 용도로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적었고 사실상 음용수로서의 가치는 없고 변기물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긴 한데
1: 네.
4: 이 댓글이 이제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였습니다.
1: 이 댓글이 이제 하나의 발화점이 됐다.
4: 네.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이 아예 없던 건 또 아니었는데 뭐 변기물을 내리는 데나 쓰면 되겠다라든가 배탈이 날 것 같다, 뭐 김치 냄새가 날 것 같다 같은 그런 좀 자극적인 댓글도 확인이 되긴 했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전체 댓글이나 게시물의 확산 규모에 비하면 소수였지만 한국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하를 하거나 폄훼하는 내용들도 적진 않았습니다.
1: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 조류를 전혀 모르네요. 요즘 세계인이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
4: 그럼요.
1: 김치 냄새는. 아무튼 근데
4: 네.
1: 이런 댓글을 올린 사람들은 혹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4: 네, 그러니까 일부 일본의 그러니까 대다수의 일본 누리꾼들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또 내두이기 시작됐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두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 계정들을 다 좀 일부 들어가 봤더니 이제 우길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다거나 평소부터 이제 혐한 현중 게시글을 자주 올린다거나 혹은 극우 정당인 참정당을 격렬하게 지지를 한다거나 외국인에 대한 배제 심리가 있다거나 혐한성 콘텐츠를 올려온 인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계정들도 많았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뭐 이걸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구구들의 망발로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훨씬 많은 일본의 누리꾼들이 이런 계정을 다 찾아다니면서 꾸짖고 비판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요.
1: 비판 또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4: 네. 사죄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일본은 세계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타국으로부터 원한을 사는데 능한 나라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 이런 혐한 우익들의 글 때문에 결국 구마모토 현에 있는 이재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게 화가 난다. 또 우리가 이번에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에도 큰 신뢰를 범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무지몽매한 댓글이 있긴 한데
4: 네.
1: 일부 극소수 극우들이 올린 댓글이다.
4: 네.
1: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침소봉대할 필요 없다.
4: 그렇습니다. 네.
1: 뭐 지배적인 분위기나 반응은 아니다.
4: 아닙니다.
1: 네. 아무튼 피해 복구는 어떻게 되고 있대요?
4: 가장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재민들의 심정. 그러니까 다 보고 있을 텐데 이거를
1: 그렇죠.
4: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이제 10개 시군에 8만여 구가 단수 상태인 거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의료기관이라든가 고령자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급수소가 92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급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다 긴 줄을 서서 이제 1인당 정해진 양만 급수를 받아가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도 약 7,600명 정도 있고 생활용수는 이제 엄두도 못 내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지 지금 열흘이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씻지 못했다라는 그 인터뷰도 있었고 4개월 된 아기의 젖병을 씻을 물도 부족하다라는 인터뷰도 어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전달되는 식수를 두고 화장실에 요리에서나 쓰는 물이다.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

0: 제가 이재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런 막말인 거죠.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꾸라지잖아요. 물 흐리는.
0: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서 언론에서 논란이 되면서 이걸 다시 일본 언론에 전하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댓글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던 게 과거에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났던 발생했던 재난재해마다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소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옛날 일이?
0: 네. 가령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한일 축구 경기에서 한국 측 팬이 경기장에 이제 지진을 축하한다, 일본의 지진을 축하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네,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고 예.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부가 축하한다라는 식으로 또 대갚아주는 게 있었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의 혐오가 다수의 기억을 좀 계속 환기시키는 현상은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아이고, 자제해야 되는 건데. 네. 그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려할 수준까지 뭐 많이 퍼진 건 아니다, 이 얘기네요.
0: 일부의, 네, 일부였습니다.
1: 일부의 망동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맞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7: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중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어예진입니다. 정부 규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가지수 레버리지 상품으로 눈을 돌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유층의 해외 자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에 퍼져 있는 중국계 투자금이 조사 대상이다 보니까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76년 만에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가 자산 정보를 한데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 김근희 기자,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7: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김근희 기자가 준비해 오신 내용이네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가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나 봐요.
9: 네, 지난달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을 높아지는 등 네. 일부 규제가 시작됐는데요. 규제 시행 이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규제 시행 전에는 12조였던 일간 대금이 어제는 9,200억 원을 기록했어요. 또 투자자들이 ETF를 얼마나 자주 사고 파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인 회전율도 기존 190%에서 11%로 급감했어요. 손바뀜도 확 줄어든 거죠.
7: 네.
9: 이게 수치만 봐도 규제 효과가 느껴지는데요. 이게 기본 예탁금 금액이 단순히 3배 올라서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단타 매매 등 거래가 불편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떠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불편해서. 네.
9: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제 사려면 주식계좌 현금 3천만 원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7: 네네.
9: 근데 이 현금이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큰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주식이나 ETF가 있으면 그 가치의 약 70% 정도를 예탁금으로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0: 현금으로 3천만 원이 있어야 하고 네. 추가 매수할 때도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 3천만 원 예탁금을 넣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1천만 원어치 사면 예탁금이 2천만 원으로 줄잖아요. 그럼 추가 매수하려면 다시 현금을 넣어서 예탁금 3천만 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3천만 원을 계속 유지해야 투자가 가능한 거죠.
1: 새로 주문을 넣는 시점에 3천만 원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팔고 다시 살 때도 문제인데요.

0: 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탁금 2천만 원하고 SK하이닉스 인버스 1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 오늘은 좀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인버스를 팔고 바로 레버리지를 사려고 해도 계좌에 현금 3천만 원이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1: 사실 이런 종목형 레버리지는 이제 하루 변동성으로 그때그때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단기 매매 용도의 상품인데 그게 어렵게 이제 상품 성격에 안 맞게 거래 구조를 바꿔버린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제 보면 레버리지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건 또 아닌가 봐요.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추측이 좀 나오나 봐요.
0: 네, 뭐 자금에 사실 꼬리표가 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시행 이후부터 지수형 레버리지 ETF들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이 이 지수형 레버리지로 옮겨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시행일부터 어제까지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200 지수 레버리지 상품인 코덱스 레버리지 거래 대금은 11조 원을 기록했고요. 반대로 코스피 하락 시에 수익을 얻는 코덱스 인버스 거래 대금은 7조 원에 달했어요. 또 이 외에도 이 기간 동안 거래 대금 상위는 대부분 지수형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들이 차지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의 거래 대금이 항상 지수형 레버리지보다 컸는데 규제 시행 이후에는 반대 상황이 펼쳐진 거죠.
1: 이건 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종목형하고 거래 요건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0: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기본 예탁금 1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현금이라는 그런 조건도 따로 없어요. 거기다가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뭐 미국 시장의 테슬라 2배 레버리지 등에도 기본 예탁금 현금 3천만 원 규제를 똑같이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약을 좀 덜 받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지수형 레버리지인 거죠.
1: 결국 자유롭게 이제 당일 매매 가능한 지수형 레버리지로 이제 단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 같은데 뭐 레버리지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비슷하면서도 이제 데이트레이닝이 가능한 대체제니까 근데 다만 이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 이유가 아 우리도 이거 안 만들면 이 투자자들의 돈이 해외로 해외 레버리지로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였어서 해외 레버리지 종목형도 이제 똑같이 불편하게 만들면 더 안전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흐름이 이어진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말씀대로라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짜리 ETF는 또 거래가 되고 뭐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2배짜리 ETF는 종목형이니까 또 안 되고 이렇게 좀 그런 애매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건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오히려 요즘에는 화끈하게 해외 레버리지 3배짜리 투자로 가는 사람도 생겼다. 뭐 이런 말도 들리긴 하는데 그런데 이 투자가 지수형 레버리지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0: 네, 일단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ETF는 기본적으로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밸런싱 거래를 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오르면 추가 매수, 크게 내리면 추가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움직임을 더 크게 키우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제 담고 있는 종목이 많다고 해도 일단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크잖아요.
1: 네.
0: 지난달 말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의 비중이 50%였거든요. 그래서 지수형 레버리지 투자도 가열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쏠림이나 변동성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장마감 무렵에 이제 목표 배율 맞추기 위해서 매매 발생하면서 좀 시장 움직임을 좀 일부 키울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거래소에서 준비하던 그 애프터마켓 에서의 ETF 거래도 좀 무산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좀 나오나 봐요.
0: 네. 한국거래소는 9월 14일부터 정규장이 끝나고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내 애프터마켓을 운영할 계획인데 원래는 애프터마켓에서도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어요.
1: 네.
0: 근데 금융당국에서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번 주에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애프터마켓 거래희망 ETF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열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다시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업계 전반에서 뭐 애프터마켓에서 ETF 거래를 하는 걸 유예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ETF 도입 백제화까지 고려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제 ETF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이제 회전율이 늘어날 수 있고 또 투기 수요들도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1: 네.
0: 이 경우에는 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당국은 애프터마켓에서 ETF를 거래 대상에 포함할지 또 포함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를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1: 네. 라이징 기자님, 중국

0: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중국 부자들의 숨은 돈까지 이제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세금을 좀 거두려 한다 이런 얘기 들리네요.
1: 네. 어제 외신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고소득층의 해외 자산에 대해 세금을 더 강력하게 매기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는 중국 정부의 세무조사가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을 거슬러간 과거 해외 투자까지 모두 소급을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도 해외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이고요. 네. 금, 암호화폐, 그리고 해외 신탁, 해외 보험까지 사실상 모든 해외 자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부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은행들에게 부유층의 고객의 해외 투자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 신고 여부를 점검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 은행들은 세금을 만약 내지 않은 고객들이 있다면 그 고객의 계좌를 동결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지난 5일부터는 해외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배당금과 이자의 20%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올해 들어서 단계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지난 5월에는 해외 주식 거래를 돕는 대표적인 증권사 세 곳이죠. 투프, 타이거 브로커스 그리고 롱브릿지를 단속을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지난달에는 해외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 20%를 부과하는 새 규정까지 도입을 하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자산에 대해 강력한 압력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역외 자산의 이제 소득을 과세하는 거는 이제 막 생긴 법은 아니고 아마 2020년 정도부터 정비가 됐던 걸로 아는데 네. 그동안에는 일일이 추적하는 데 한계도 많았고 뭐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거나 신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지하 경제를 이용하거나 그런 게 많으니까 한계도 있었고 좀 눈 감아주기도 했던 그런 회색 지대였는데 네. 어쨌든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니까 그 얘기는 또 중국 재정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1: 네. 그만큼 중국 내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가장 큰 배경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때 부동산이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런데 2021년 헝다 사태가 터지면서 네.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구이 위안 같은 대형 건설사들까지 연이어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실제 노무라 증권 자료에 따르면요. 중국의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액은 2021년부터 계속 낮아져서 지금까지는 약 70%가 감소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지금 중국에 가면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와 같은 중심 도심에서도 건물의 텅 빈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 침체가 바로 지방 정부 재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중국 지방 정부는 이제 그동안 토지 사용권을 개발업체에 팔아서 재정을 충당을 해왔거든요.
0: 그게 중국 지방 정부 대부분의 수입이었죠.
1: 네. 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토지 거래도 급감을 한 겁니다. 토지 매각 수입은 2021년 8조 위안대에서 지난해에는 4조 위안대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가 이처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 강화 카드를 단계적으로 꺼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0: 근데 이제 중국 부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라 밖에서 그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해외 곳곳에 굉장히 투자해 놓은 돈이 많을 텐데 네. 뭐 미국 부동산이나 주식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 그쵸.
0: 근데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어떤 돈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1: 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이제 부동산도 있고 홍콩 금융시장을 꼽고 있는데요. 네. 중국 본토 부유층이 지금까지 해외 자산 관리와 절세 수단으로 홍콩 보험 상품들을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해외 보험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즉각 급락을 했는데요. 관련 뉴스가 나온 날 영국 보험사 프루덴셜은 장중에 최대 13%가 떨어졌고요. 홍콩 최대 보험사 AIA도 8%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중국 고객 비중이 높은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도 장중에 6% 안팎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보여집니다. 또 세계 부동산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은 미국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외국인 주택 구매자로 꼽히거든요. 중국인이 지난해에만 미국 주택을 구입한 돈은 약 1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같은 중국인 자금이 몰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소식이 거래 감소와

0: 그리고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세금 마련을 위해서 기존 자산을 매각하거나 신규 매수를 미루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 소유할 정도로 중국 자본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다만 전체 주택의 0.55%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소식만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 시장이 흔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1: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제 나라 밖으로 옮겼던 그 중국 자산들, 그러니까 공동 부유 내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측이 불가능한 규제도 너무 많고 네. 경기도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자산 관리 차원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중국에 두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지면 그냥 중국인이 그냥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엑소더스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0: 네,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거치는 대신에 이제 부유층이 이탈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세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과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1: 네.
0: 현재 미국은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일명 전 세계 소득 과세를 운용하고 있는데 중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과세 범위가 넓어질수록 일부 부유층은 자산만 옮길 게 아니라 아예 중국을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제 한 변호사 말을 이용을 해서 올해 들어 초고액 자산가 고객 최소 6명이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걷고 그리고 해외로 자본 유출이 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겠지만요. 오히려 역효과로 중국의 슈퍼리치들이 세금을 피해서 국적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강한 압력이 앞으로의 중국 경제에는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작년부터 뭐 CRS 시스템,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인들의 자금 현황을 이제 공조할 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이게 액세스가 가능해져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네, 다음 정지서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보죠. 정부가 이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네.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재정비하려고 하나 봐요.
2: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국유 재산이라고 하면 이제 뭐 국유지 아니면 뭐 정부청사, 그러니까 서울정부청사, 뭐 세종정부청사 그리고 군부대 부지 뭐 이런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부터 먼저 떠올리잖아요.
1: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주로 건물, 부동산, 땅 이 네. 위주 정도였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자산의 종류가 뭐 규모도 좀 커지고
2: 그렇죠.
1: 그렇게 된 거죠.
2: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부동산 규모만 따져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711조 원 정도가 좀 넘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이 뿐만이 아니라
1: 네.
2: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 출자 지분도
1: 아.
2: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한 330조 원 정도 되고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지식재산도 2조 3천억 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국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뭐 특허권이나 아. 뭐 저작권, 상표권 네. 같은 어떤 무형 자산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이제 민간 기업에 이전을 하고 기술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이것도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 자산인 거죠.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가상 자산입니다.
1: 가상 자산?
2: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그렇다고 비트코인이나 뭐 네.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범죄 수익을 몰수를 하거나
1: 아.
2: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 자산 같은 게 국가 소유로 넘어오는 거예요.
1: 네.
2: 이것도 지금 한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780억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한 총 1,4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자산 관리 체계를 정부가 가칭이긴 한데 K-Asset 혁신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싹 바꾸겠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과거에도 뭔가 관련법이 있었던 건 같은데 그전 방식은 이런 관리 차원이나 종합적인 뭐 처분의 기준도 뭐하고 그랬나 봐요.
2: 맞아. 옛날에는 그 법이 1950년에 국유재산법이라고 해서 생겼기 때문에
1: 네.
2: 지금 보면 너무 아웃데이트된 거죠.
1: 아.
2: 80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아 이제는 지금 자산도 늘고 규모도 늘고 종류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옛날 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1: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정도였는데
2: 네. 취득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담아놨던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젠 잘 굴리는 것으로 관리 방식을 바꾸겠다. 이게 지금 정부 방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짐법을 국유재산법이 1950년에 만들어졌는데 76년이 지나면서 자산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법을 좀 새로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아예 국유재산이란 개념 자체를 국가자산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연내에 초안을 좀 만들어보겠다라는 거고요.
1: 네.
2: 뭐 부동산, 증권, 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자산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뭐 땅이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대장 정도만 갖고 있었다면
1: 네.
2: 앞으로는 국가 전체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볼게 하고 있는 거죠.
1: 근데
2: 이제 이런 거를 왜 할까 정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최근의 재정 상황이랑 좀 연결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2: 뭐 세금을 좀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요즘에 우리가 이제 큰 정부론 이런 걸 하면서 적극 재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뭐 세수를 늘리고 국채를 찍어내고 이렇게 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를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조금 잘 놀리지 않고 제대로 활용을 해서 국가 재정도 늘리고 또 산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발상이겠죠.
1: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니까 이제
2: 네.
1: 국가도 자산운용사처럼 그렇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군요.
2: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자산운용주처럼 해보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네. 당장 정부가 뭐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아서 수익률을 좀 높일게 이거는 아니고요.
1: 네.
2: 이제 핵심은 흩어져 있는 국가의 자산을 좀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겁니다.
1: 아 그때는 이제 관리 부서도 다 다루고 정신 없었어요.
2: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딱 이렇게 찍으면 어디에 뭐가 있네라고 한눈에 알 수 있게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KS의 클라우드라는 걸 만들겠다는 건데.
1: 네.
2: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AI 기반으로 국가 자산의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처에서 서울에 새로운 공간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해당 부처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기 전에 그럼 우리 전국적으로 어디에 뭐가 좀 쓸만한 부지가 있는지 볼까? 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볼까? 이런 거를 AI가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1: 예산 낭비를 안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 아, 그럼요. 또 관리 주체도 이제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거고요. 이제 각 부처의 국가자산 책임관도 둬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가령 이제 정부가 뭐 도심주택 공급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이럴 때 중앙정부 주체로 이제 뭐 땅을 좀 찾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이 이제 가진 부지를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러면은 부동산 공급이나 아니면 산업 정책이랑 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겠죠.
1: 뭐 이런 거네요. 용산 미군 기지 같은 것도 국가 땅이니까 관리는 기재부가 하는데
2: 네.
1: 뭐 운영은 국토부가 할 수도 있고
2: 그죠.
1: 서울시도 관여하고
2: 맞아요.
1: 미군 기지 때는 갑자기 이제 국방부까지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서
2: 네.
1: 누가 총괄해가지고 진두 지휘하지 않으면 굳이 뭐 팔걷어 붙이고 관리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 구조를 좀 바꿔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2: 맞아요.
1: 그런 거군요.
2: 네. 그러니까 요즘에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닥치고 공급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1: 네.
2: 전국적으로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부지 좀 찾아봐. 어디 공급할 데 없니? 라고 했을 때 다들 정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지? 국유재산 뭐 있지? 이런 거를 찾는 근데 엄청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할 때 딱딱 꺼내 쓰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이제 국가의 자산을 가치 창출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 좀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뭐 국가 재산이 반드시 가장 비싼 가격에 팔아야 좋은 건 아니고 뭐 그 사회적으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큰 가치를 도모해야 될 때가 있을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산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와 또 공적인 가치 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건지 그걸 또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정지서 기자, 라예진 기자, 김근희 기자까지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마무리하러 오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5: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기다리시는 이진우 기자가 돌아옵니다. 한 주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이었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비 오던 어린 날의 하굣길, 교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 있으세요? 어느 어머니가 한 잡지에 쓴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로 우산을 들고 갈 일이 있을 때엔 하나라도 우산을 더 챙겨서 갑니다.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게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하나라도 줄이고 싶어서. 우산을 들고 아이를 마중가지 못한 걸 안타까워할 엄마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이 좋은 생각을 왜 진작 많이들 못했을까요? 올여름 우산 챙길 땐 한두 개 더 기회가 있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0: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현지 시간 6일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며,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 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규모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현지 시간 6일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은 1kg당 21달러로 정했으며,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 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후원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JD 벤스 부통령을 2028년 대선에서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약 2주 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후원자들과 만나 결국 우리는 JD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소식통을 통해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미 종전 협상에서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조롱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소셜미디어에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 잠깐 취소.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고 적고 이는 무한 반복되는 쇼 외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협박과 식언, 가짜뉴스를 지렛대 삼는 것은 실패한 전략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에게 더 이상의 쇼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내륙, 호남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말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8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